0: 여러 밝은 색의 점이나 줄이 고르지 않게 무늬를 이룬 모양. 다양하다. 모양, 빛깔 등이 여러 가지로 많다.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준상이 발표해 줄래요?
3: 무지개는 색이 알록달록하면서도 다양하다.
1: 오, 한 문장 안에 모든 단어를 다 넣었네요. 잘했어요. 리아.
4: 무지개는 알록달록하고 다양한 색이 있어서 좋다.
1: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록달록 그리고 다양한 두 단어를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이 단어를 잘 활용할 수 있겠지요?
2: 네!
1: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5: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6: 로봇카 풀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5: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6: 로봇카 풀리랑 꼭꼭 약속!

0: 자연스럽게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어, 오늘의 관용어는 무엇일까?
2: 내가 맞출 거야.
1: 아니야, 오늘의 승자는 나야.
2: 그럼 우리 라라한테 퀴즈를 물어보자.
1: 그래.
3: 라라야, 알려줘.
4: 안녕. 나는 속담과 관용어를 재밌게 알려주는 마법의 펜 라라야.
3: 안녕.
4: 오늘의 관용어를 공개할게. 라라를 치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1: 라라를 누가 쳐?
0: 내가 건네줄 거야.
1: 지유기가 치는 거 아니야?
0: 아마도.
1: 지유기가 라라를? 아, 라라가 그 라라가 아니지.
4: 힌트를 하나 줄까?
0: 어.
4: 오늘의 관용어 라라를 치다는 어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쓰는 표현이야.
1: 아, 혹시 박수를 치다 아니야?
0: 박수를
1: 쫙 하고 치다. 아니면 아, 머리를 치다.
0: 머리를 치다. 박수를 치다 맞는 것 같아.
1: 그래? 그럼 누나가 박수를 치다 할래? 나는 머리를 치다가 더 맞는 것 같다.
0: 고마워 누나야.
1: 머리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2: 박수를 쳤지.
1: 아, 혹시 무릎을 치다 아닐까?
0: 맞네.
1: 무릎을 치다.
0: 맞네.
1: 그럼 난 무릎을 치다라로 그릴게.
4: 좋아. 그럼 두 사람 오늘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0: 응. 만화 내서 그리고 있어, 라라야. 어때? 우리 아주 실행을 잘하지?

0: 고양이의 혓바닥은 우리의 혓바닥처럼 똑같이 생겼을 것 같거든? 요거처럼.
1: 근데 돌기가 더 많지 않아?
0: 맞아, 맞아. 우리 머리를 빗는 빗. 그것처럼 생겨서 자신의 털을 활짝활짝 핥으면 자신의 털도 빗을 수 있대.
1: 그러면 인간으로 치면 빗 같은 거네?
0: 응, 혓바닥이 빗인 셈이지.
2: 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노아는 무릎을 친 거야?
0: 생각났다! 이렇게 말이야.
2: 그렇구나.
1: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냐?
2: 맞아, 노아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어?
0: 나는 동화책에서 봤어. 고양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화책 말이야.
1: 그렇구나.
0: 응.
2: 그럼 노아가 그린 그림은 지금 어떤 그림이야?
0: 고양이한테 큐리를 하루에 몇 개씩 줄지 정하는 건데 그때 몇 개씩 줄지 하고다가 그래! 하루에 세 개씩 아니면 두 개씩 주자! 잘한 착한 일을 하면 하나씩 더 주자고! 이런 식으로 말이야.
1: 우리 그때 비상대책 회의를 했었지.
2: 아, 그렇게 무언가 규칙을 정했을 때도 무릎을 친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야?
0: 응.
2: 좋아, 그럼 그림남매 오늘의 정답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0: 나는 무릎을 치다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갑자기 생각나지 않던 게 그래!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지 않던 게 갑자기 생각난다는 뜻이야. 이제 누구나가 설명해 봐.
1: 누구나가 아니라 누나야.
0: 아, 누구나가 아니라 누나가 설명해 봐.
1: 좋았어. 나는 있잖아. 박수를 치다라고 생각을 했어.
0: 우와!
1: 뉴스에서 자, 지금 엄청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람이 되게 놀란 거야. 그래서 이 후일 이렇게 짝짝짝 박수, 와 정말 박수를 칠 만한 일이네 하고 박수를 친 거야.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났다.
0: 아하.
1: 아닐까?
2: 좋아. 오늘도 그림남매의 생각 잘 들어봤어요.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까?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0: 뾰로롱.
2: 오늘의 관용어는 무릎을 치다. 넓적다리와 정강이 사이에 앞쪽으로 둥글게 튀어나온 부분을 무릎이라고 해. 무릎은 우리 몸의 체중을 지지해서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줘. 또 무릎의 관절은 다리를 회전하거나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지. 무릎은 양반다리로 앉아있는 자세에서 손과 가장 잘 닿는 곳이잖아. 어른들은 기쁜 일이나 해결책이 떠오르면 옳거니 하고 무릎을 치시기도 하지. 우리도 분명 아는 건데 잘 생각나지 않았던 말이나 어떤 해결책이 갑자기 떠오르면 아, 바로 그거야! 하면서 무릎을 탁 치게 되잖아. 그 모습을 표현한 말이 무릎을 치다야. 또 몹시 기뻐서 무릎을 탁 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 만약 퀴즈의 힌트를 듣고 어디선가 들어봤던 희미했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기분이 몹시 좋거나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라 감탄할 때 이 말을 사용할 수도 있지. 친구들은 최근에 어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거나 잘 생각나지 않았던 단어가 갑자기 떠오른 적이 있어? 그럴 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무릎을 탁 쳤지 뭐야. 라고 말이야.
0: 역시 난 똑똑해서 뜻까지 바로 맞췄구먼.
1: 라라의 설명을 들으니 무릎을 딱 치게 되네.
0: 오늘의 관용어는
3: 무릎을 치다.
0: 아주 놀랍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1: 좋은 생각을 해서 감탄할 때 쓰는 말.
0: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안녕!
2: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혹시 곰?
1: 뭐? 곰? 아이고 사람 살려!
0: 이보게 도도도도도 도와주게.
2: 곰과 두 친구. 친구들, 오늘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어. 다들 기대되지? 좋아. 니케타. 제이. 로니. 시원이. 바로 떠나보자. 이야기 속으로 뿅뿅. 뿅뿅.
3: 무엇이든 늘 함께하는 두 친구는 사이가 아주 좋았죠.
1: 여보게 친구, 우리처럼 사이좋은 친구가 또 있을까?
4: 아유, 없지. 그 흔한 말싸움 한번 한 적이 없지 않나?
1: 난 말일세, 자네를 위한 거라면 저 하늘 구름도 따다줄 수 있다네.
4: 아유, 구름을 어떻게 딴단 말인가?
1: 이 사람, 그만큼 내 자네를 생각한다는 뜻이지.
4: 아이, 자네가 있어서 아주 든든하구만.
3: 사이좋게 걸어가던 두 친구 앞에 두 갈래 길이 나타났어요.
1: 가만히 있어보자. 아, 이쪽 길로 가면 좀 더 빠르겠는데.
4: 잠깐, 근데 이쪽 길은 좀 으스스하지 않나? 마치 곰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단 말이지.
1: 이 사람, 곰? 그건 나와보라 그래.

0: 내가 한 손으로 때려잡아주지.
1: 아이, 곰이 그리 쉽게 잡히겠나?
0: 못 잡으면 내 자네를 업고라도 도망갈 테니 걱정하지 말게나.
2: 두 친구는 빠른 길로 가기로 했어요. 열심히 길을 가는데.
0: 에?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1: 이건 혹시 곰?
0: 뭐? 아이, 곰? 아이고, 사람 살려!
1: 이보게! 도와주게!
0: 아이, 뭐 하는 겐가? 자네도 어서 도망가게!
1: 너무 무서워서 발이 떨어지질 않는다네. 나 좀 도와주게.
0: 아,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자네를 어떻게 돕는단 말인가?
2: 너무 무서워서 발이 얼어붙은 친구는 도망도 못 간 채 고민을 했어요.
1: 이러다 꼼짝없이 곰한테 잡아먹히겠어. 아이, 가만. 그래, 곰은 산 것만 먹고 죽은 건 안 먹는다고 했어. 나도 죽은 척 해보는 거야.
2: 친구는 얼른 누워서 죽은 척 했죠. 곰은 친구에게 다가와 냄새를 맡았어요.
0: 아유, 이를 어째? 아유, 곰이 내 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2: 곰은 한참 냄새를 맡더니 친구를 내버려둔 채 떠났어요. 그제서야 나무 위로 올라간 친구가 내려왔죠.
0: 아이고, 친구. 이거 괜찮은 겐가?
1: 보다시피 살아있다네.
0: 아유, 정말 다행일세. 내 얼마나 자네를 걱정했나 몰라.
1: 그래? 진짜 내 걱정을 했는가?
0: 아이고, 그럼. 아이, 근데 아까 보니 곰이 자네 귀에 대고 무슨 말을 하는 것 같던데. 에이, 뭐라고 한 건가?
1: 아, 곰이 나한테 그러더군. 위급할 때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친구하지 말라고 말이야.
0: 뭐?
1: 그럼 난 이만 가보겠네.
0: 여보게! 아이고, 여보게! 아이고, 내 아무리 급해도 친구만 두고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부끄럽네. 부끄러워. 아이고.
3: 이런 두 사람의 우정이 산산조각 나버렸네.
4: 나는 둘이 이렇게 우정이 있었는데 깨지니까 좀 보기 싫었던 것 같아.
5: 절대로 이기적이게 살지 말자. 자신 혼자만 살려고 나무 위에 올라왔잖아. 그래서 친구 사이가 갈라진 게 아닐까 싶어.
6: 아무래도 내가 곰이 나타나면 아무런 상황이어도 내가 널 업고라도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곰이 진짜로 나타나니까 자기가 무서워서 자기 혼자 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생각이 약간 엄청 이기적인 것 같아.
3: 이 이야기처럼 위험한 상황이 생긴 거야. 그때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쳐도 괜찮을까?
5: 조금 다치는 거는 그냥 친구를 바로 살릴 것 같아.
6: 그래도 한 명의 생명이란 걸 살리기 위해서 나의 조금의 희생이란 건 괜찮아. 왜냐면 한 명의 생명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 난 바로 내가 조금 다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릴 것 같아.
4: 나는 다쳐도 괜찮진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일단 친구 목숨도 중요하다마는 내 목숨도 중요하잖아. 내 안전 최우선이니까 나는 그래도 고민을 하겠지만 너무 위험한 일은 안 할 것 같아.
3: 한 번 깨진 우정은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6: 다시 의정을 돌이키려면 아주 힘들겠지만 둘이 마음이 맞거나 다시 친해질 방법, 여행을 갔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그래서 마음이 잘 맞아지면 다시 우정을 돌이킬 수는 있지.
3: 그럼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5: 첫 번째는 그 자신을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친구랑 두 번째는 힘들 때 아니면 잘 모를 때 알려주거나 도와주는 친구를 두 번째로 좋은 친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마라탕 사주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4: 내가 다쳤을 때 괜찮으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더 좋고 그리고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친구 그리고 모르면 알려주는 친구 이렇게 좋은 것 같아.
3: 진정한 친구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대. 나 구슬이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 똑똑 문해력 박사 친구들을 꼭 지켜낼 거야.
7: 응.
3: 우리 친구들도 그럴 거지?
7: 응.
3: 나는 친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또 내 친구들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랄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0: Super Duper Wizards!
1: 어? 에너지! 튜브는 왜 갖고 왔어?
2: 아, 그게 I wanna play in the water!
3: 허? 지금 물놀이 하고 싶다고?
2: 맞아, 맞아. 난 물놀이가 너무 좋아.
1: 아, 그러면 수영장에 가야겠네.
2: 안 가도 돼.
1: 어?
2: 봐봐. 어? 이렇게 하면 수영 느낌이 나, 느낌이. 봐봐.
3: 어, 수영한다, 수영한다, 어? 수영한다. 아! It's so amazing.
1: 아니, 잠깐만. 근데 우리 친구들이랑 해야 할 거 있잖아.
3: 아? 어?
2: 아, 맞아, 맞아. The super duper ABC song.
3: 맞아.
1: That's right.
2: 나야죠. 잠깐만, uh-huh. 잠깐만.
3: Mm-hmm. Okay, nice and loud, everyone. Let's sing together.
0: The super duper ABC song.

0: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1: Whoa!
2: Look, it's the alphabet dice!
1: Wow! 오늘 과연 어떤 알파벳이 나올까?
3: 오, 그러게 나도 궁금해.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지도 궁금해.
1: 와, 맞아, 맞아.
2: Me too, me too.
1: 그럼 오늘 내가 던져도 돼?
2: 오케이.
1: Okay. 와, 신난다.
2: Melody, Melody, throw the dice. Throw, throw the dice.
1: We
2: throw, throw the dice.
1: 'Catch me if you can.'

0: S meets H.
1: 와우! Wow, it's the beach!
2: Joy, show us the sound!
3: Okay,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Catch me if you can!
1: Wow!
4: 어, 저거 조개 아니야?
5: That's right! It's a big shell!
2: Shell! Shell!
1: Oh, yay!
4: 어? 누구세요?
6: 걔는 내 동생 인어공주야.
1: 인어공주?
6: 내 동생이 구해준 왕자가 오늘 결혼을 하거든.
4: 저 알아요. 인어공주님이 말을 못하셔서 왕자님이 다른 사람이 구한 줄 아는 거죠?
3: Catch me if you can.
2: 어? 저거 배 아니야?
5: Ship?
3: Ship. Ship.
4: 책에서 봤는데 저 배에서 왕자님의 결혼식이 열릴 거야.
2: 그럼 어떡하지?
5: Let's help them.
1: Okay.
2: 근데 이제 어떻게 하지?
4: 왕자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사실대로 말해주자.
5: Why?
7: 너희들은 누구지?
5: We are the super duper wizards!
4: 그리고 이분은 인어공주님이세요.
7: 인어공주?
2: 네! 왕자님의 물에 빠졌을 때 구해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7: 아니, 그게 정말이요? 우리 지난번에도 만난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때 말을 안 했어?
4: 왕자님을 만나려고 사람이 될 때 목소리를 빼앗겼거든요.
7: 아니, 그래서 말을 못했던 거였군요.
3: Catch me if you can.
7: 저거 상어 같은데?
5: Shark?
2: Shark. Shark.
7: 상어다! 배를 빨리 움직여라!

0: 어떻게 좀 해봐.
1: 오케이. 슈퍼 듀퍼 슈퍼 듀퍼 매직 파워.
0: 신발 아니에요?
2: 맞다, 맞습니다. 에너지가 신발이 없어졌다고 징징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지롱.
3: 어쩌니 저쩌니 해도 써 에너지. 우리 위저들을 엄청 사랑하네요.
2: 그게 아니라.
0: 뭐가 아니에요?
2: 그게 아니라니까요. 에너지가 징징되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0: 아유,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사실 저희는 신발 가져올 생각 하지도 못했는데 이럴 때 보면 소에너지 참 다정하시다니까.
2: 아이고, 시끄럽게.
3: 아무튼 이제 인어공주랑 왕자님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0: 아, 우리 아이들이 도와줬으니까 분명 그렇게 될 거예요.
4: 오네요, 오네요.
0: 오,
4: 아, 오케이.

0: 지금 상어한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어? 어? 저거 뭐야?
1: 어디?
2: 어디?
0: 에너지 신발이잖아.
2: 어? 마이 슈! 마이 슈!
0: 근데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3: 그러니까 우리가 날아왔을 때 같이 날아왔나?
0: 그런 거? 와, 이렇게 신발도 찾고 인어공주님이랑 왕자님도 다시 만나고 I'm so happy.
3: 맞아 맞아.
2: But the shark was so scary.
3: 맞아. 맞아. 에너지 슈퍼듀퍼 파워도 소용 없었어.
0: 그래도 우리 이렇게 다 돌아왔잖아.
3: 맞아. 그럼 친구들, 우리 찾았던 단어를 한 번 더 확인해볼까?
2: 오키도키.
0: 다시 한번 잘 들어봐.
2: Shell. Shell.
1: Shell. Shell.
3: Shark. Shark.
0: Shoes. Shoes.
4: Good job!
0: Wow! Wow! Wow!
3: Wow! We did it again! 자, 그럼 이제 신나게 노래 부를까?
0: Let's sing!
2: Okay! Come on, boys and girls! Let's go!
3: Wow! Wow! Wow!
5: 아니, 상어가 물고 있던 신발이 어떻게 날아와? 참 답답들하다, 아이고.
3: 아, 참, 애들이 썸 에너지가 가져온 걸 모르잖아요.
0: 자자자, 이제 우리 차례예요.
5: 아, 맞다, 맞다. 내 마법사들의
6: Magic Picture.
0: Let's start. There is a shell on the beach.
6: There are shoes on the beach too.
0: A ship is on the water. A shark is swimming in the water.

0: 마우스 조개 껍질 영어로 shell shell ship ship 거대한 배다 배는 ship ship
1: shark shark
2: shark
3: shark shark
0: shoes shoes 예쁜 신발은 영어로 shoes

0: 진짜 독하네.
1: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라시티에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2: 모든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3: 아차! 시장님 괜찮으세요? 쉬셔야 할 것 같아요.
2: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아차!
1: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4: 테라시티에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5: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0: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1: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2: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3: 좋아, 얘들아. 기가 빌더 출동!
4: 그래, 알았어.
3: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2: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5: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2: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가 빌더 출동!
3: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을 지어보자. 병원에선 감기와 다양한 병을 치료해줄 거야. 그럼 건설 시작!

0: 마침내 지긋지긋한 감기가 싹 낫겠어.
1: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 줄게요.
0: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1: 식사 잘하고 약 먹고 푹 쉬어요. 푹 쉬면서 따뜻한 꿀물을 계속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2: 다들 감기가 빨리 나으면 좋겠다.
3: 아쭈! 레이, 괜찮아?
4: 레이, 설마 너도 감기 걸린 거야?
5: 자, 그럼 주사 놔드릴게요. 살짝 따끔할 거예요.
3: 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재채기 한 거야. 아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먼저 갈게.
2: 레이, 레이 어디 가는데?
3: 어떡해, 나 감기 걸렸나 봐. 나도 그 무시무시한 주사 맞아야 해. 날씨가 너무 더워.
2: 레이, 왜 그렇게 꼭 껴입은 거야?
3: 그냥 뭐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해봤어.
6: 레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3: 그럼 난 100% 멀쩡하다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7: 아이고, 목이야.
8: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다니 아니라 기가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엔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대.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잽접, 어서 출발하라고.
6: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9: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6: 다행이네요.
9: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6: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9: 그래, 너희만 믿을게.
6: 기가빌더, 출동 준비하자.
10: 알았어, 아민.
2: 알았어.
3: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6: 레이, 불도저에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2: 그럼, 물론이지.

0: 괜찮아.
1: 걱정 마. 고치면 돼. 자, 다 고쳤다. 완벽해.
0: 미안해.
2: 무슨 일이지? 땅이 흔들린다. 설마 화성 지진?
3: 뭐?
1: 여기서 뭐 하는 거지?
3: 완벽해. 내가 가져가기 좋게 딱 준비해놨군.
1: 얘들아, 희가봇이 나설 차례야. 희가봇 출동!
4: 알았어, 아기!
1: 포켓봇 변신 완료!
5: 마이티봇 변신 완료!
1: 레이봇 변신 완료!

0: 잠깐! 호보가 왜 저러지?
1: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만회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2: 이거라 받아라! 고양이 털뭉치야!
1: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0: 그래! 방패 준비 완료!

0: 에너지 방패 작동!
1: 뭐야? 앞뒤 전혀 안 보이잖아.

우리한테 맡겨?

0: 얘들아 고마워. 아쭈! 나 감기 걸렸나 봐.
1: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0: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2: 유루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맡을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3: 좋아.
4: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하는 거야? 저리 비켜!
5: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따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0: 뭐야, 별로 안 아프네?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바다를 가뭄할 거야. 큰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원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선장이 될 거야. 그리고 이걸 쓸 거야. 배를 조종하는 키 같지 않아?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선장 놀이거든. 나랑 같이 선장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우리 선원들을 지켜주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아호이. 같이 조종하자. 자, 이쪽으로. 좋아. 그럼 이번엔 저쪽으로. 우와. 이건 밖에서 해야겠어. 가자, 나가서 해볼까? 선장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이제 선원 친구들을 우리 배 태우자.
1: 우린 선장

0: 아이, 반짝아, 이리 와!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0: 잡았다!
2: 빌런!
0: 빌런!
3: 안녕! 우린 선장 놀이 중인데, 같이 할래?
4: 좋아! 난 선원이야! 아우!
0: 그럼 난 고래! 아님 큰 파도! 아니면, 배에 나무판! 아님 선언할까?

0: 너 앵무새 할래?
1: 다른 생각이 있어? 좋아!
0: 소개합니다, 여러분! 앵무새 팀버스예요.
2: 안녕, 팀버스. 물고기 과자 줄까?
1: 좋아, 선원들. 우리 큰 배로 가보자. 바로 저기 있어. 봐.
2: 배 진짜 멋지다.
0: 알겠습니다, 선장님.

0: 멋지다. 베키는 여기다 놓자. 우와, 선장이 조종하는 퀴나 나도 해봐도 돼? 다 같이 해보자. 자, 이쪽으로 돌려봐. 이제 저쪽으로. 야호! 돼지선은 돛을 올려라. 선장 명령이야.
1: 네, 알겠습니다, 선장님. 우와, 나 엄청 높이 올라왔어.
2: 아, 돛을 올려야지.
1: 아, 맞다. 깜빡했네.
0: 오지선은 망원경으로 폭풍이 오는지 봐줄래?
3: 네, 선장님. 어, 잠깐. 근데 망원경이 없으면 어떡해?
0: 아무거나 써도 돼.
3: 망원경, 망원경.
1: 어? 망원경이야. 우와, 된다.
0: 저기 폭풍이 몰려와. 바람이 점점 세져. 와, 와, 와.
1: 우와.
0: 얘들아, 다들 뭐든 꽉 잡아. 선장 친구들, 망원경으로 잃어버린 선원들을 찾아보자. 혹시 누가 보이니? 저기 있어! 오지 선원이야!
1: 오지, 내가 갈게!
3: 여기야! 거기 돌들 조심해! 뾰족한데다가 아주 울퉁불퉁해!
0: 더 가까이 못 가겠어. 네가 여기로 헤엄쳐 올래?
1: 좋아.

0: 고맙긴 뭘. 선원들을 구하는 게 선장의 일이지.
1: 이제 데이지 선원을 찾아야 해.
2: 그리고 앵무새도.
1: 당연하지, 팀버스도. 넌 저쪽을 찾아, 난 이쪽을 찾을게.
2: 병속에도 편지잖아. 자, 너한테 온 거야.
1: 데이지 선원이 보낸 거야. 딜런 선장님, 우릴 구해줘요. 데이지 선원이.
0: 꽉! 그리고 팀버스도요.
1: 저

0: 선장은 절대 선원을 두고 떠나지 않아. 네가 이리 오지 못해도 돼. 우리가 가면 되니까. 자, 배로 가자.
1: 오, 상어가 있는지 볼게. 내 망원경으로. 상어, 상어야 어딨니? 우와, 저기 찾았어.
0: 노조, 빨리.
1: 됐어! 상어가 갔어! 또 데이지도 찾았고! 안녕, 데이지 선원! 구해줘서 고마워요, 선장님!
0: 선원들 모두 다시 모여서 정말 기쁘군! 모두 무사하지?
1: 앵무새가 빠졌어!
2: 아! 너 이러기야!
1: 상어가 다시 왔어! 김버스 조심해!
3: 앵무새를 잡아먹은 게 아니야. 앵무새를 구해준 거였다고.
0: 아, 우리 겁주려는 게 아니었구나. 도와주려는 거였어.
1: 우와, 쟤도 선언시켜주면 안 돼? 제발.
0: 당연히 되지. 우리 악수할까? 좋아, 배 타. 여기 있어! 이 물통에 들어가면 안전해!
1: 우와, 고마워요, 선장님! 우리 모두 지켜줬어요!
0: 너희를 지켰다고? 우리가 해냈어!

0: 가재에서의 위기. 아, 좋다.
1: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2: 테디 왕자님은 무슨...

0: 무슨?
1: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2: 뭐? 그런 거 아니야.
3: 아니기.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2: 아니라니까.
3: 아니라니까.
2: 야. 야!
3: 질투쟁이. 질투쟁이.
2: 에이, 아니라고. 아저씨, 거기 계시면 안 돼요.
4: 어?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반 고기반이야.
3: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5: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4: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룰루 룰루룰루.
1: 모두 난간을 붙잡아.
3: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0: 모두 괜찮아?
3: 어? 어?
0: 아저씨!
3: 아저씨가 사라졌어!
6: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3: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화요로봇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0: 알았어.
1: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0: 와, 멋진데.
1: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2: 알았다고.
3: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0: 레스큐 제트, 든든한 걸.
1: 어? 어?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1: 이런!
2: 내가 구조할게.
3: 살려주세요. 이카루스, 저 좀 살려주세요.
2: 잠시만요.
4: 틈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0: 잠깐만 비켜줄래?
1: 살았다.
0: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5: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0: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져.

0: 아닌가 봐요. 저체온증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1: 아, 고마워요. 아유, 이제 좀 살겠네.
2: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3: 얼음이라고요? 어? 이 날씨에?
4: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0: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5: 아이스걸?
6: 아이스걸 등장!
0: 모두 등대 안으로 대피하세요!
6: 이건 좀 차가울 거야.

0: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1: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0: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2: 어쩌지? 이대로면 위험해.
1: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안 나오는 거지? 어?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간다. 야.

0: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1: 두고 보자, 파리 여러분.
2: 경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3: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2: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4: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1: 마지막으로 방파제

트래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누구나 암호를 풀어라.
1: 오늘 뭔가 달라 보이는데?
2: 응, 응. 어? 짠짠! 이것 봐! 누구나 비밀 작전회의 초대장!
1: 우와! 드디어 갈 수 있는 거야?
2: 그래! 우리 모두 다 초대받았어!
1: 그런데 곰기 요원은 어딨지?
2: 곰기 요원은 아까 전에 벌써 출발했어! 저기 봐!
1: 여기는 누구나 비밀 작전 회의. 암호를 푼 요원만 들어갈 수 있어.
3: 누구나 비밀 작전 회의. 과연 나도 암호를 풀 수 있을까? 이거 정말 떨리는구만.
4: 누구나 요원이라면 암호를 푸시오. 보시오.
3: 좋았어. 덤벼라 암호. 하. 어? 이건

0: 이건 바로
1: 3 더하기 1은
2: 4와 같습니다.
0: 아하, 몰라 몰라. 아니 아니, 알아 알아 별에서 해결한 문제랑 똑같잖아. 네모 안에 들어갈 정답은 더하기 5, 더하기 2는 3과 같습니다. 가뿐하게 통과.
3: 정부, 암호를 틀렸습니다.
4: 누구나 요원 맞습니까? 암호를 다시 풀어주시죠.
2: 다시 풀어주시죠.
0: 에? 틀렸다고요? 어디 한번 보자. 이런 이런 귀여운 실수를 했구만. 흑차 흑차 5 더하기 2는 7. 더하기와 7. 자, 그럼 다시 곰기 요원 입장합니다.
3: 그림과 다릅니다. 그림과 다릅니다.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4: 아니, 당신 누구야?
2: 누구야? 누구야?
0: 누구긴 누구야? 떠오르는 신입 요원 곰기.
5: 곰? 뭐? 누구?
4: 누구든 암호를 틀리면 입장할 수 없다. 없다. 없다.
0: 아니 아니, 저 진짜 누구나 실임요.
6: 큰일이야. 곰기 요원이 암호 풀기에 실패했어. 어떡하지?
7: 곰기 요원은 왜 암호를 틀렸을까?
6: 곰기 요원의 답이 그림과 맞지 않았거든.
7: 우리 그림을 다시 볼까?
6: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해 줄 요원은? 자, 오, 우리 서윤 요원.
8: 당근이 원래 다섯 명이었는데 두 명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세 개가 된 것 같아.
7: 맞아 맞아. 다섯 개의 당근 중 두 개의 당근이 가버렸지. 거짓말 당근.
6: 그렇다면 암호성 네모에는 뭐가 알맞을까?
7: 그렇지. 그럼 오늘은 빼기에 대해서 배워볼까?
6: 좋아. 같이 잘 살펴보고 한 번에 암호를 통과하자고. 빼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7: 아하! 이게 바로 빼기. 그런데 이 빼기는 언제 필요한 걸까?
6: 예를 들어서 이럴 때?
7: 당근 아이스크림이 6개. 아! 그런데 그중 4개나 녹아버렸어.
6: 그럼 나무 아이스크림은 몇 개지?
9: 2개.
7: 딩동댕동. 바로바로 6 빼기 4는 2와 같습니다.
9: 6 빼기 4는 2와 같습니다.
6: 6과 4의 차는?
7: 이렇게 무언가를 덜어내거나 뿅 사라질 때 사용할 수 있구나.
6: 그리고 또 이럴 때 빼기가 필요하지. 요원은 셋, 의자는 둘. 누가 더 많은지 비교해볼까?
7: 요원과 의자를 하나씩 이어보면 의자가 하나 더 적네.
6: 이 상황이 바로 2는 1과 같습니다.
9: 3 빼기 2는 1과 같습니다.
7: 3과 2의 차는 1입니다.
9: 3과 2의 차는 1입니다.
7: 빼기는 수의 차이를 비교할 때도 쓰는구나.
6: 맞아 맞아. 곰기 요원, 이럴 때

0: 젊기 요원 다시 도전! 당근 다섯 개에서 두 개가 빠졌구만. 그렇다면 이건 바로 백의상과 오 빼기 2는 4.
1: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누구나 요원 봄, 끼, 님 환영합니다.
2: 봄끼 요원 어서 들어오시죠.
0: 차!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 구, 나, 차, 하, 하, 하, 하.
3: 터, 터, 터, 터.
4: 끼, 끼, 끼, 끼.
3: 터, 터.
4: 끼, 끼.
3: 빼기 놀이.
4: 8 빼기 3은?
3: 5와 같습니다.
5: 8과 3의 처는 5입니다.
3: 5는
4: 0과 같습니다.
5: 5와 5의 차는 0입니다.

0: 저는 이입니다.
1: 이때기 영은
2: 이와 같습니다.
0: 이와 영의 차는 이입니다.
1: 빼기 빼기
2: 누구나 누구나
1: 할 수 있어.

0: 날려서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게임이야.
1: 요원들의 점수는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줄게.
0: 몇 개나 쓰러뜨릴 수 있는지 궁금한걸. 그럼 첫 번째 선수 서연 여왕
1: 준비하시고 굴려주세요.
0: 네, 대굴. 와, 명점. 와,
1: 아홉 개 중에서 네 개가 쓰러졌네요.
0: 굿배기 4는 5와 같습니다. 5점입니다. 오호! 이어지는 두 번째 선수 승하 요원 준비.
1: 공을 들어주시고 굴려주세요.
0: 대굴. 우와!
1: 이번에는 아홉 개 중에서 여섯 개가 쓰러졌습니다.
0: 9와 6의 차는 3입니다. 3점입니다.
2: 와! 잘했어.
0: 마지막 선수는 검기 요원.
1: 검기 요원, 준비하시고 굴려주세요.
2: 자, 왔어. 원, 투, 하!
0: 아니, 잠깐만, 어디로 가는 거지?
1: 저런, 아홉 개 중에서 하나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0: 굿배기 형은 9와 같습니다.
2: 그럼 난 9점이니까 내가 제일 잘한 건가?
0: 으이그, 그럴 리가 있겠어.
1: 아휴, 곰기도 참.
2: 어쨌든 오늘 훈련도 모두

0: 기공기공기
1: 우에마
0: 우주 최고의 왕
2: 럭키
1: 렛고
2: 1,2,3,4 5,6,7,8,9,10 오케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곱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곱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눈은 어떨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지? 우리 할아버지 풍차! 저걸 쓰면 돼! 풍차 날개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토네이도의 회전을 깨뜨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써도 되죠?
1: 물론이지. 가서 마음껏 쓰렴. 우리 마을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필요한 건 뭐든 가져다 써도 좋아.
2: 좋아. 가자, 아리.
0: 응?

0: 반대쪽을 잡아.
1: 알았어.

0: 있네.
1: 새로 얻은 토네이도 파워 앞에선 슈퍼윙스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 뭐? 호기가 저기 있다고?
2: 얘들아 괜찮아?
3: 괜찮아.
2: 우와, 우리 계획이 진짜 성공했어. 봐, 토네이도가 안 보여. 하지만 토네이도는 멈췄다고 해도 튤립 꽃밭은 전부 엉망이 돼버렸어. 이제 곧 큰 튤립 축제가 열리는데 어떡하면 좋지?
4: 걱정하지 마. 너한테 줄 선물이 있으니까. 여기야.

0: 이거 받아. 우린 네 덕분에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었어. 그래서 널 슈퍼임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1: 어서 열어봐, 루스. 그 안엔 홍보대사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힘이 들어있어.
2: 정말이야?

0: 원래대로 돌아왔어.
1: 또 너희들이야, 어? 슈퍼윙스?
2: 골든보이! 네덜란드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네가 어디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우린 끝까지 막을 거니까 포기해!
1: 감히 또 내 계획을 망치려 하다니! 다크 토네이도 최대 파워!
2: 어?
1: 이제 슈퍼 윙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0: 내가 구해줄게. 큐브볼 발사.
1: 나온 거야? 멈추라고? 메롱, 그럴 수는 없지. 멈추고 싶으면 네가 직접 멈춰봐.
0: 어쩌지? 토네이도를 어떻게 멈추라는 거야? 잠깐, 이 슈퍼윙스 볼에 특별한 힘이 들어있다고 했었지?
1: 저 공은?
0: 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야.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3: 맛있게 드세요.
4: 근데 슈퍼윙스 볼이 빛나고 있잖아.

0: 비친 백지 뭐지?
1: 우와, 몸에서 새롭고 강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게 느껴져.
2: 알겠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슈퍼윙스볼을 통해 강한 힘을 보내주고 있는 거야.
1: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뜻이네. 얘들아,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2: 좋았어.
1: 포기! 섀도우 스피드!
0: 구즈용 루프 극체컵 X!

0: 우리가 해냈어!
1: 너희 덕분에 올해 튤립 축제를 무사히 열 수 있게 됐어. 진심으로 고마워, 슈퍼윙스.
2: 오히려 우리가 고맙지, 루스.
1: 맞아. 네가 우리를 구해줬잖아.
3: 네 간절한 마음이 전 세계 친구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준 거야.
1: 그런 거구나.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였어. 진짜 멋지다.
2: 맞아. 우리에겐 전 세계 어디든 친구들이 있으니까
1: 그게 우리의 진짜 힘이야.
4: 모두가 함께할 게 생기는 힘이지.

0: 내 이름은 슈퍼꽁지.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미라.
1: 안 됐지만 너의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드 타이탄 다크 주먹 스트라이크.

0: 뭐가 어떻게 된 거지?
1: 골든 주먹, 가서 가져와! 이 에너지를 가지면 얼마나 강해질지 늘 궁금했었지. 우와! 어마어마한 힘이 내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어!
2: 빠른데?

0: 생쥐처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군. 꽁지야, 네가 잡아.
1: 이대로는 못 가지.
2: 꽁지!
1: 슈퍼꽁지! 박스테이프 발사!
0: 잡았다! 이게 뭐야? 당장 떼어내지 못해!
3: 야, 저기 건물 사이로 숨자!
0: 어디로 간 거야? 넌 여기 정리나 하고 있어.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결국 내 손바닥 안일 테니까.
2: 꽁지가 골든보이를 돕다니 믿을 수가 없어.
4: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0: 잡았다. 응? 얄미운 녀석들. 어? 또 어디로 간 거야? 이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2: 저쪽이야, 창고로 가자.
4: 야, 미안해.
0: 슈퍼윙스, 너희 어디 있니?
2: 거기, 아리. 이건 뭐 하는 거야? 그냥 잠깐만 숨겨줘.
0: 떴어.
2: 어?
0: 안에 누구 없어?
4: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밝아졌지?
0: 찾았다. 우리 귀여운 녀석들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2: 안 돼! 내 친구들을 놔줘. 쌤이 상자를 나한테 던져.
5: 알았어.
2: 구조용 러프 액션. 으야.
0: 내 코.
2: 저쪽이야, 컨테이너 사이로 숨겨.
5: 나도 데려가.
2: 월드공항 안에 이런 곳이 있는지는 몰랐네.
3: 반대쪽으로 가자.
4: 완전히 갇혔어.
1: 기분이 어때, 슈퍼윙?
2: 꽁지?
1: 여기 너희를 위한 특별 선물이야.
4: 잠깐!
2: 꽁지야!
4: 우리 꺼내줘, 당장!
1: 위대한 슈퍼꽁지가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2: 꽁지야! 어? 부탁이야, 이러면 안 돼! 이대로 가다간 골든보이가 월드공항을 망가뜨릴 거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잊었어?
0: 꽁지야! 정말 슈퍼윙스를 잡다니 훌륭한데?
1: 맞아! 나 슈퍼꽁지가 해냈어.
2: 난 도망갈래! 제발 정신 차려, 꽁지야! 골든보이는 널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3: 이젠 다 끝난 건지도 몰라.
2: 어떡하면 좋지?
6: 걱정하지 마, 얘들아. 지금 너희가 있는 곳 바로 아래쪽에 비밀 지하 경납고가 있어. 바닥을 부수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7: 고맙습니다, 사령관님. 강철 주먹, 난파기 액션! 이야!
2: 구조용 러프 액션! 이야!
4: 어서 여길 빠져나가자!
1: 슈퍼윙스들이 바로 이 컨테이너 안에 갇혀있어.
0: 좋아, 아주 잘했어. 응? 뭐야? 여긴 아무도 없잖아.
4: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 내가 여기 가둬놨는데.
0: 꽁지야, 설마 날 속이고 슈퍼윙스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말해.
4: 난 속인 적 없어. 정말이야.
3: 라고 해, 골든보이.
0: 대체 어디 숨은 거야? 아무리 찾아도 도통 안 보이잖아. 말도 안 돼. 이건 월드 비행 본부?
2: 골든보이, 우리 친구를 풀어줘. 지금 당장.
0: 친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미안하지만 꽁지는 이제 내 편이라고.
2: 꽁지를 괴롭히고 있어.
7: 아리, 변신할 시간이야.
2: 알았어.
5: 월드로봇 변신!

0: 그렇게 원한다면 여기 가자.
1: 공주야! 잡았다!
2: 공주야! 이제 안전해. 걱정하지 마.
1: 난 너희를 가두기까지 했는데 왜? 공주야, 넌 이용당한 것뿐이야.
2: 그래, 맞아, 공주야. 그리고 우린 영원한 친구잖아.
1: 영원한 친구?
0: 하여간 포기를 모르는 녀석들이라니까. 다크 골든 주막 발사!
1: 어? 으아! 이거 봐! 슈퍼윙스! 안 돼! 조종을 할 수가 없어!
0: 어떠냐? 제대로 혼나는 느낌이?
3: 내 친구들 괴롭히지 마!
0: 뭐야?
3: 슈퍼공지! 박스 테이프 발사!
0: 어?
3: 슈퍼공진 스윗!
0: 뭐가 이렇게 빨라!
3: 지금이 기회야, 슈퍼윙스!
4: 알았어!
3: 월드 로봇! 맥시멈 파워! 월드 로봇! 파워 부스터!
5: 해낼 줄 알았어. 너희 덕분에 월드 공항을 무사히 지켰다.
1: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죠.
2: 하지만 꽁지 도움 없인 해낼 수 없었어요. 어? 꽁지가 어디 있지? 꽁지야, 꽁지야, 어디 있어?
1: 미안해 얘들아.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너희를 볼 수가 없었어. 이제 예전의 꽁지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해. 안녕, 슈퍼윙스.

0: 번개맨 슈트의 비밀. 번개맨의 슈퍼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번개맨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번개맨에 대한 온갖 추측과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는데, 번개 파워의 비밀을 캐다? 마법 수트에 감춰진 진실, 비밀은 블루매직?
1: 어허라, 그렇다면 파란색을 없애버리면 번개맨도 힘을 잃고 말겠지? 세상의 파란색들을 몽땅 사라지게 해주마. 기대해, 번개맨.
2: 어리석은 이빨의 적. 번개 파워 때문에 세상에 파란색을 없앨 생각을 하다니. 우선 파란 마을부터 구해야겠어. 번개아이, 파란 마을이 대체 어디지?
3: 파란 마을은 스머프 동산, 그리고 모로코가 검색되었습니다.
2: 모로코, 좋았어. 모로코로 번개 이동!
3: 동화나라 같기도 하고 스머프 마을 같기도 한 이곳, 모로코의 파란 마을 쉐프 샤우엔이에요. 하늘도 파랑, 담벼락도, 천장도, 계단도 파랑, 모두 모두 파란색이랍니다. 쉐프 샤우엔은 뿔을 보아라 라는 뜻이에요.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뿔을 닮아서 붙은 이름이랍니다. 셰프 샤우에는 원래 파란 마을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파란 마을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1930년경 유대인들이 이 마을에 살게 되면서부터 마을을 파란색으로 칠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종교를 지키고자 새 마을을 찾아 이곳에 온 유대인들은 파란색을 신성한 색깔로 여겼답니다. 그래서 마을을 전부 파란색으로 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파란색으로 칠하고 나니 좋은 점이 또 있었어요.

0: 모로코의 뜨거운 햇빛을 파란색이 시원하게 해주고 해충도 막아준다고 해요.
1: 멋진 건 여기까지. 지금부터 내가 파란색을 몽땅 없애버릴 거거든. 슈바라 슈바라 블루블루.
2: 멈춰! 푸른색은 용기와 지혜, 그리고 번개맨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이빨 해적이 함부로 바꾸게 놔둘 순 없지. 용기, 지혜, 친구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세계로 가는 번개 파워! 세계 비밀 속에 번개맨.
1: 어떻게 된 거지? 파란색이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 예, 안 되겠어. 번개맨의 힘이 숨어있는 저 수트 색깔부터 바꿔내야겠어. 슈바라 슈바라 블루블루 변해라.
2: 그렇게는 안 되지. 이빨 해적의 마법은 이빨 해적에게로 돌아가라. 번개 발사.
1: 예, 왜 나한테 돌아오지? 저리가, 저리가란 말이야. 예.
2: 친구들, 이제 안심해. 셰프 샤오엔의 아름다운 파란색을 지켜냈어. 그리고 번개맨의 블루 슈트도. 어? 이빨 스타그램?
1: 두고 보자, 번개맨. 일단 내 색깔부터 다시 되찾아야겠어. 아, 저기 꿈. 지구에서 가장 커다란 팔레트로 슝!
2: 지구에서 가장 커다란 팔레트라고? 아, 그곳이라면.
0: 페스예요. 페스는 모로코의 미로 도시랍니다. 꼬불꼬불, 꼬불꼬불. 좁은 골목길이 엄청 많거든요. 페스에는 9천 개의 골목길이 있다고 하니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페스의 골목길은 엄청 좁아요. 두 사람이 동시에 지나가기 힘든 골목도 많아요. 그래서 마주보는 대문은 서로 엇갈리게 만들어 놓았답니다. 페스는 여러 개의 요새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좁은 요새 안에 모든 시설들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골목을 이렇게 좁게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여기는 페스의 시장. 좁은 골목에 시장까지 들어서서 더 좁아 보이죠? 빵 만드는 곳도 보이네요. 모로코의 전통빵이에요. 좁지만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페스의 재미난 골목이에요. 미로처럼 복잡한 구불구불 골목길과 함께 페스에서 가장 유명한 건 가죽 가공 공장이에요. 우와! 알록달록 색색깔의 염색 재료들이 가득! 커다란 팔레트를 펼쳐놓은 것 같아요. 지구에서 가장 커다란 팔레트. 모로코의 가죽 공장을 구경하러 관광객들이 많이 온답니다. 털이 부숭부숭한 가죽을 석회에 담가 털을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엔 물웅덩이에 일주일간 담가 놓아 가죽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해요. 여기서 돌발 퀴즈! 저 물은 무슨 물일까요?
3: 새콤달콤 과일물?
4: 코끼리가 목욕한 물?
5: 비위가 약한 사람은 귀맞고 들어요. 비둘기 응가?
0: 맞아요. 비둘기 배설물이 담긴 물웅덩이에 일주일간 담그면 가죽이 아주 부드러워진다고 해요. 너무 걱정 말아요. 비둘기 응가 마사지를 한 후에 깨끗이 씻어낸다고 하니까. 빨간 물에 들어가서 가죽을 담갔다 뺐다. 열심히 염색하고 있어요. 빨간색은 빨간 꽃을 따서 만들고 노란색은 요리할 때 쓰는 샤프란으로 만드는 등 색깔에 따라 염색 재료가 모두 다르다고 해요.
1: 없는 색이 없군 그래? 하지만 알록달록 이 예쁜 색을 모두 합치면 까만색이 된다는 건 몰랐지. 거기다 이빨 해적의 좀비 마법을 넣으면 번개맨의 푸른 수트도 엉망이 되고 말 거야.
2: 그 전에 네가 갈 곳이 있어, 이빨 해적.
1: 어? 내가? 어디? 가만! 방금 그 목소리는!

0: 이 아름다운 색깔을 엉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 감히 번개맨의 슈트를 건드릴 생각을 하다니. 이빨의 적, 너에게 어울리는 것으로 보내주지.
1: 어딘데?
0: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이빨의 적, 네가 갈 곳은 바로 여기다. 비둘기 응가통.
1: 비둘기 응가물 실화. 난 언제 번개맨 이겨보나.
0: 이빨의 적,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고. 번개 파워의 비밀은 블루 매직에 있는 게 아니야. 가장 강력한 번개 파워는 우리 친구들의 밝고 건강한 웃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번개 파워! 친구들, 모로코의 시장 구경 함께 떠나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0: 사하라 사막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우리가 흔히 아는 낙타는 혹이 두 개인 쌍봉 낙타. 그런데 사하라 사막에는 혹이 하나뿐인 낙타가 있다?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모로코의 사하라 사막이에요. 사막에서 사람들의 이동수단이 되어지는 건 낙타. 어? 그런데 낙타의 혹이 하나뿐이네요? 혹이 하나뿐인 낙타를 단봉 낙타라고 부른답니다. 알다시피 낙타는 혹 속에 지방을 저장해둬서 먹을 게 없는 사막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영양분이 되어주죠. 그런데 사하라 사막에는 사막 중간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혹 하나의 영양분을 저장해도 충분해서 낙타의 혹이 하나가 된 거랍니다. 그런데 혹까지의 높이 좀 보세요. 어른 키보다 훨씬 높은 2m 정도나 돼서 쌍봉 낙타보다 훨씬 높답니다.
1: 모로코의 색깔 여행 정말 멋졌어. 모로코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또 만나요. 번개.

0: 비밀 속에 번개맨
1: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0: 인기 최고의 악당이 되고 싶어. 이번 주 슈퍼히어로 인기 순위? 네? 번개맨이 1등? 네, 화라는 것이 불타오른다! 그럼 최고의 인기 악당은 당연히 나 이빨해줘? 화라는 것이 폭발한다! 늑대가 왜 인기 악당이지? 아, 지푸라기 집을 날려버려서? 그렇다면 난 마을을 통째로 날려버리겠어! 악당계의 인기 1위는 내 거야! 어? 저기 좀 봐! 칼대로 된 집? 오마이갓! 한두 채가 아니잖아! 집도 갈대, 배도 갈대! 섬 전체가 완전 갈대라고? 좋았어! 저 갈대 섬 내가 훅 불어버리고 말 테다!
1: 걱정 마 친구들! 위험에 빠진 갈대 섬을 번개맨이 지켜줄게! 번개아이, 갈대 섬이 있는 나라 검색 부탁해.
2: 갈대 섬이 있는 나라는 페루! 페루가 검색되었습니다.
1: 좋았어! 페루로 번개 이동!
2: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페루. 페루는 정말 다양한 자연환경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신기한 나라예요. 여기는 페루의 열대우림 아마존. 우와, 정말 귀엽죠? 피그미 마모셋이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에요. 나무늘보네요. 세상 느긋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어요. 우와, 정말 큰 물고기예요. 수억 년 전부터 아마존에 살았다는 아로아나.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린답니다. 주변 아마존 원주민들의 중요한 식재료이기도 하대요. 이 시선을 끄는 예쁜 새는 안데스 바위새예요. 이 새는 페루의 국조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1년 내내 이렇게 어깨춤을 춘다고 하네요. 이 새들은 앵무새의 일종인 과카마요들이에요. 날아가는 모습이 정말 그림 같아요. 평화롭게 헤엄치는 자이언트 수달. 페루의 정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곳은 페루 안데스 산맥에 있는 콜카 계곡입니다. 그 깊이만 미국 그랜드 캐년의 두 배라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협곡이랍니다. 이 새는 안데스의 상징, 안데스 콘도르예요. 길이가 무려 3m가 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새로 알려져 있어요. 페루는 정말 없는 게 없는 나라네요. 갈대로 만든 섬까지 있다고요.

0: 여기는 키 큰 갈대를 엮어 만든 인공섬, 우로스섬이에요. 딱딱한 돌도 아닌 가느다란 갈대가 어떻게 섬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섬 아래 물 속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렇게 물 밑의 갈대들을 서로 엮어 놓아 섬이 둥둥 떠내려가지 않게 해놓았어요. 페루의 갈대는 아주 길어요. 성인 서너 명 높이까지 자라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갈대를 엮어 집도 만들고, 갈대를 엮어 배도 만들고, 이렇게 섬 전체를 갈대로 만들기도 했죠. 이렇게 갈대로 만든 작은 섬들이 75개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워요.
1: 어머머머나! 내가 찾던 게 딱 이거거든? 연약한 갈대로 만든 집이라면 내 입바람에 훅 날아가 버리겠지? 준비! 초강력 파워 입바람! 준비! 3, 2, 1!
2: 이빨하자. 어디, 나부터 날려보시지.
1: 번개맨? 마침 잘 왔어. 좋아, 번개맨 너부터 날려주지.
2: 이빨 태풍 따위, 번개 바람으로 없애주지. 야, 가라! 이번엔 번개맨 차례다.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1: 번개 돌풍 번개까지!
3: 세계 비밀 속에 번개맨!
2: 자, 친구들 기뻐해줘. 페루의 아름다운 봄을 갈대섬을 지켜냈어.
4: 해냈네 번개맨.
5: 해낼 줄 알았어.
2: 함께 기뻐해줘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페루의 신비한 보물들을 함께 지켜나가자. 어? 이빨 스타그램?
1: 번개맨, 이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네. 칼을 한번 뽑았으면 탄무지라도 자르고 만다. 이바람 한번 불었으면 촛불이라도 끄고 만다. 그래서 나 지금 촛불 끌어간다. 페루에서 거인의 촛대를 찾았거든.
2: 페루에 있는 거인의 촛대라면 바로 거기?
0: 파라카스의 촛대 그림이에요. 2000년 전에 그린 그림으로 추측된답니다. 전체 길이가 건물 45층 높이와 같다고 하니 정말 거대한 그림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알쏭달쏭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알쏭달쏭 미스터리 그림이라면 생각나는 게 하나 더 있죠? 페루의 나스카 문양. 커다란 벌새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몬스터도 그려져 있어요. 페루의 나스카 문양, 페루의 촛대 그림, 페루엔 이렇게 두 가지 미스터리한 그림이 땅에 그려져 있는 신기한 나라랍니다.
1: 아, 뭐야? 진짜 촛대가 아니라 그림 촛대였네? 좋아, 그럼 내가 이 그림까지 훅 불어서 다 지워버리면 늑대보다 더 유명해지겠지? 예? 응? 이거 왜 안 지워져?
2: 이빨의 접, 소용없다고. 이 그림은 2000년 동안이나 지워지지 않은 그림이거든. 그런데 이빨의 접,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촛대 그림이 화가 많이 난 것 같거든.
1: 그림이 화가 났다고? 뭔 소리야? 와, 뜨거워! 내 엉덩이! 아니, 내 입! 나한테 왜 이래? 아이고,
0: 페루의 비밀 수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5: 네, 번개맨 생유!
4: 촛대 그림을 지켜줘서 고마워. 알파카들이 쏜다.
2: 어? 호텔 쿠폰 같은데. 땡큐 친구들.
6: 번개맨, 같은 슈퍼히어로에게 딱 어울리는 호텔이야.
2: 슈퍼히어로에게 딱 어울리는 호텔? 대체 어떤 호텔이길래?

0: 페루 쿠스코 남쪽에 위치한 신성한 계곡 우루밤바예요. 저 위에 캡슐처럼 생긴 방이 보이나요? 절벽 꼭대기에 있는 호텔이에요. 저 호텔에 가려면 줄을 타고 깎아지른 절벽을 올라가야 한다니 정말 아슬아슬하죠?
1: 와, 호텔을 찾아가는 길이 마치 슈퍼히어로의 모험 같은걸?
0: 페루에는 세상에서 가장 긴 산맥과
2: 세상에서 가장 높은 호수가 있어요.

0: 페루의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페루에는 소금으로 된 도로가 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사막 한가운데 아스팔트 길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소금으로 만든 길이래요. 소금으로 길을 냈다니 신기하죠? 왜 이런 길이 생겨났을까요? 이곳은 수천 년 전에 바다였기 때문이에요. 이건 바닷물이 날아가면서 만들어진 소금 결정인데요. 비가 오면 소금이 녹아 없어졌을 텐데 비가 오지 않는 사막이라서 이렇게 소금 결정들이 남아있게 된 거랍니다.
1: 이빨 해적의 인기 순위가 좀 몰랐을까? 여전히 늑대 1등! 이빨 해적은 3333등! 인기가 더 떨어졌잖아! 난 언제 늑대처럼 훅 한번 시원하게 날려보나?
2: 이빨 해적, 지구의 소중한 보물들을 날려버릴 생각 말고 나쁜 바이러스들을 지구 밖으로 훅 날려버린다면 참 좋을 텐데. 번개맨은 앞으로도 비밀 수호대와 함께 친구들을 지켜줄 거야. 또 만나, 번개 터!

0: 비밀 속에 범죄자.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화재 캐치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돌려 주변에 알려주세요.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시다. 번지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태양. 뜨거운 땅과 그걸 견디며 살아남은 생물들의 무자비한 지배자. 햇빛과 열기, 가뭄.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는 바로 이 태양이 결정합니다. 이곳의 동식물들은 태양과 지형 그리고 기후가 만들어낸 혹독한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했으며 덕분에 이 숲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열기, 수그러들 줄 모르는 태양의 가혹한 지배는 강자만이 생존하는 이곳만의 법칙을 만들어냈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내리쬐는 태양광선과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조함으로 시달리는 이곳에 높은 바위로 둘러싸인 특별한 숲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혹한 태양왕국의 엄격하고 가차없는 요구에 부응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곳이죠. 동아프리카 해안에서 바다로 400km 떨어진 곳에 지구에서 네 번째로 큰 섬 마다가스카르가 있습니다. 섬의 중앙과 북서쪽 지역이 바로 마다가스카르 낙엽 수림의 땅, 태양의 숲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섬 중앙부에는 압도적인 규모의 바위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낙엽수림이 해안에서 해발 고도 800m까지 분포돼 있죠. 우기가 되면 이곳에도 어느 정도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건기에는 아주 건조하고 황량한 사막이 되죠. 모진 시기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전원을 끄는 겁니다. 잎을 떨구고 몇 달 후 물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곳에서 생존하려면 적응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긴 가뭄을 버티는 파충류처럼, 물 부족을 견디는 강인한 새처럼, 질긴 식물을 먹고 사는 여우 원숭이처럼 말이죠.

습기가 있는 동안은 푸른 잎들이 땅을 뒤덮습니다. 이곳은 호랑꼬리 여우 원숭이의 주 영역이죠. 이른 아침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호랑꼬리 여우 원숭이들은 해가 비치는 쪽으로 앉아 마치 기도를 올리는 듯한 자세로 하루의 첫 온기를 흡수합니다. 한때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이 여우 원숭이들이 실제로 태양을 숭배한다고 믿었죠. 호랑꼬리 여우 원숭이가 사는 숲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곳 나무의 약 90%가 마다가스카르 고유종이라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혹할 정도로 건조한 환경은 식물로 하여금 강한 내성을 갖고 이 건조한 바위 지형에 맞춰 진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호랑꼬리 여우원숭이는 바위 틈에 자라는 약 30종의 식물을 정확히 찾아내 잎과 열매, 나무 껍질을 먹습니다. 이들은 풀을 먹는 몇 안 되는 여우원숭이 중 하나입니다.

기후 조건이 좋을 때는 이곳의 삶도 꽤 쾌적합니다. 물론 위험 요소가 없을 때 얘기죠. 솔개가 숲 위를 맴돌며 무리에서 떨어진 새끼 원숭이를 찾고 있습니다.

여우원숭이 무리는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머리 위에는 솔개가, 발 아래엔 뱀이 있거든요. 양쪽의 적을 마주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에게 실제로 위협이 되는 뱀은 거대한 보아뿐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숲의 지붕 아래로 피하는 게 좋을 겁니다.

바위 사이에 자리해 수많은 동물들에게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이 숲은 아주 이상한 생태계입니다. 지금은 관목이 높이 20m에 이를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고 더 물이 우거지는 한창 푸르른 시기입니다. 이곳은 도마뱀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은신처와 풍부한 먹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무지개 메뚜기의 화려한 색은 일종의 맹독 경고거든요. 위협을 느낀 메뚜기는 날개를 들어 포식자에게 또 한 번 엄포를 놓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을 띤 메뚜기에 대해 잘 아는 카멜레온은 조용히 길을 내줍니다. 이런 메뚜기들은 독성이 있는 식물을 먹고 식물의 독소를 저장해둡니다. 포식자에게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죠. 누구도 이들을 공격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취약해지는 교민 시기에도요. 배고픈 카멜레온은 물론이고 허기에 지친 까마귀도 덤빌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흰 가슴 까마귀 한 쌍이 바닥에 쌓인 낙엽더미를 열심히 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먹이가 될 만한 건 뭐든 다 먹습니다. 지금은 단단한 부리에 단백질을 저장하기 위해 곤충이나 씨앗을 찾는 중이죠. 근처엔 유럽 고슴도치와 비슷하게 생긴 마다가스카르 고슴도치 부치도 바닥을 뒤지며 단백질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후각에 의존해 먹잇감을 구하죠. 다른 고슴도치 부치처럼 이 녀석도 흙 속에 사는 벌레를 좋아하는데 지금이 딱 흙이 촉촉하고 부드러울 때입니다. 흙이 말라서 굳어버리면 벌레를 잡는 일도 훨씬 어려워지죠.

카멜레온도 가끔 나무에서 내려와 위험해 보일 정도로 느릿느릿 새 영역을 탐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능숙한 사냥꾼이 정찰을 시작한 듯하군요. 까마귀에게 발각되면 카멜레온의 모험은 그대로 끝나버릴 겁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군요. 흰가슴 까마귀는 가장 높은 가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새끼들을 배불리 먹이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한편 카멜레온의 위험한 여정은 목적지에 다다른 듯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서부의 낙엽수림은 바위지대가 아닌 작은 강이 흐르는 골짜기를 따라 분포되어 있어 뜨거운 열기와 가뭄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그늘과 양분이 제공되는 이 오아시스 덕분에 이곳 숲은 1년 내내 찬란한 녹음과 생기를 유지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숲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생명체를 지키는 피난처입니다. 골짜기가 없었다면 나뭇잎은 금방 메말라 떨어지겠죠. 그리고 골짜기에 숨은 나무들은 여러 동물들에게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이 신비로운 나무는 호랑꼬리 여우원숭이들에게 맛있는 먹이를 제공합니다. 드디어 잘 익은 무화과 열매를 찾았군요. 경계를 늦출 순 없지만 잠깐은 쉬어도 됩니다. 머리 위를 맴도는 모든 것들이 위협적입니다.

날 여우 박쥐들이 열매를 먹던 여우 원숭이들과 교대합니다. 이들은 낮 시간 동안 수백 마리씩 무리를 지어 큰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있곤 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고 나서 씨앗을 퍼뜨리기 때문에 이 건조한 숲을 번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존재죠.

새끼는 4, 5개월 동안은 밤낮으로 어미 곁에 붙어 있습니다. 이제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먹이를 찾아 꽃이 피는 다른 나무로 이동해야 하죠. 이때가 박쥐의 일생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일 겁니다. 새끼를 놓치길 바라는 솔개와 까마귀가 공격해오기 때문이죠.

안타깝지만 떨어진 새끼의 운명이 결정된 것 같군요. 새끼가 애타게 어미를 불러보지만 어미는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신체 구조상 땅에 발을 딛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숲의 치열한 삶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 골짜기 내부는 영원한 오아시스이자 태양을 피하는 대피소죠. 곤충들은 나무의 수액이나 잎, 열매를 즐깁니다. 이 사마귀는 에너지 사슬의 시작점에서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잘

만족스러운 식사도 끝났으니 몸에 묻은 찌꺼기를 핥으며 느긋한 시간을 보냅니다. 사마귀에게 이런 꼼꼼한 청소의식은 필수죠. 전념을 다하며 열중하는 걸 보니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인가 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됐습니다. 사마귀는 마다가스카르 카멜레온의 간식으로 생을 마쳤지만 카멜레온은 새 영역을 찾아 위험한 탐험을 감행한 보람이 있는 것 같군요.

다양한 동물들이 숲의 에너지 사슬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예쁜 꽃이나 열매로 보이지만 사실 이건 곤충입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이 매미도 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이죠.

다양한 낙엽수에 수천 개의 작은 바늘들이 꽂히고 곤충들은 수액을 빨아먹습니다. 풍족한 먹이와 부지런하고 사교성 좋은 곤충의 조합은 결국 먹고 즐기는 잔치로 이어지는군요.

아직은 이들의 시간이 아니죠. 어둠이 내리면 때가 올 겁니다. 올빼미도 주변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며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아직 해가 지진 않았지만 조금 이른 식사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순 없죠.

호랑꼬리 여우원숭이도 부지런히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열매를 다 먹고 나면 숲에 보답하죠. 나무를 옮겨다니며 열매를 먹고 씨앗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군요. 사실 이들은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긴 여우원숭이입니다. 일생의 3분의 1을 땅으로 이동하거든요. 해질 무렵 낙엽수림에서 나온 여우원숭이가 바삭한 간식을 발견했습니다. 벌레는 특별한 별미죠.

호랑꼬리 여우원숭이는 잡식성입니다. 숲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나뭇잎과 열매가 줄어들면 애벌레나 거미, 메뚜기부터 새와 카멜레온까지 먹습니다. 하지만 그리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죠.

간식을 먹고 난 후엔 추운 밤이 오기 전까지 마지막 햇살을 즐깁니다. 햇볕을 골고루 잘 받을 수 있는 자세로 앉아 하루의 마지막 온기를 흡수하는 거죠. 마다가스카르의 낙엽수림은 무자비한 태양의 공격을 견뎌냅니다. 이 특별한 숲에 사는 생명체들 또한 뜨거운 열기와 가뭄에 훌륭하게 적응해 당당히 살아남았죠. 그리고 혹독한 태양의 왕국에서 오늘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호떡아! 어? 어, 호떡아! 너 게임 좀 그만해!
1: 오늘은 크리스마스라서 해도 돼!
0: 너 오늘만이 아니고 요즘 맨날 휴대폰만 보잖아. 게임했다가 영상 봤다가.
1: 아이, 누가 때문에 죽었잖아! 다시 해야지.
0: 에이, 그만해. 너 그러다가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병나면 어쩌라고 그래.
1: 휴대폰 좀 본다고 병이 난다고?
0: 그래. 너 맨날 스마트폰 보다가 병난 세자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그 세자 이야기?
0: 어.
1: 기억 안 나.
0: 또 기억이 안 나는군.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 줄게.
1: 우와, 신난다.

0: 거북목이 쑥! 그 일은 한동안 휴대폰을 멀리하던 세자가 재밌는 영상을 다시 보면서 생기게 되었다.
1: 신이나 신이나 애템 애템 신이나 신이나
0: 영상을 재밌게 보던 그때
1: 아 이제 게임해야지. 오 슝슝슝 비세기 슝 우와
0: 세자는 그만 게임에까지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2: 좋아. 아유, 좋아.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데 휴대폰을 어떻게 10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1: 하고 어? 몇 시간이 뭐 중요한가? 재밌으면 됐지.
3: 좋아.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 오, 그러죠.
3: 난감하네.
1: 난감?
3: 예, 저하. 10시간 동안이나 이런 같은 자세로 앉아 계시게 되면 목이 쑥 튀어나와서 크게 아프시게 됩니다. 그러니 어깨를 쭉 펴시고, 예, 고개를 빳빳하게 드시고, 그렇죠. 휴대폰은 딱 이 위치에서. 그렇습니다.
1: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해? 아니, 안 해, 안 해. 나 잘 거야. 모두 물러나게나.
2: 아, 그래도
3: 그래도 이
1: 물러가시오.
2: 아, 예, 알겠습니다.
3: 예, 저
2: 아,
3: 예, 예. 아, 어떡하지?
1: 잘 거야. 아, 참 잔조리들이 많아. 잔조리들이 아.
0: 하지만 세자는 어이가 간 뒤에도 나쁜 자세로 게임을 멈추지 않았고 점점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며칠 후.
4: 허허허 세자야. 길을 가면서 보는 건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1: 네, 아바마마. 안 보겠사옵니다.
2: 그래, 그래.
4: 그래요.
1: 예.
4: 가자.
2: 예.
0: 한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세자는 결국 병이 나고야 만 것이다.
3: 보겠습니다.
1: 그래.
4: 어허, 어디가 아픈 것이냐?
3: 난감하네.
1: 혹시 내가 불치병에 걸린 것이다?
3: 난감하네.
4: 어허. 그만 좀 난감하고 여봐라.
3: 예. 전하, 그 저아의 목이 거북목이옵니다.
4: 거북목?
3: 예.
4: 거북목?
3: 예, 거북목이요.
4: 여봐라, 이 자를 당장 끌고 가라.
5: 네, 저 지와.
3: 전하, 저와? 저아를 거북목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전하.
4: 아무리 어이라지만 세자한테 거북이라니.
1: 아바바바. 저도 기분이 나빴어. 잠깐만요. 머리 아파. 목 아파.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4: 아이고, 세자야.
6: 누나, 그럼 세자가 거북이가 돼서 아픈 거야?
7: 아니, 그게 아니라 매일 폰만 보다가 목이 거북이처럼 쑥 나왔잖아. 호떡이 너도 거북목이 된 것 같아.
6: 정말? 아, 나 이제 세자처럼 병나는 거야.
7: 그렇겠지?
6: 근데 누나, 거북목이 되면 왜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아픈 거야? 왜?
7: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인데 거북이처럼 목이 나오면 이상하니까.
6: 누나 모르는 거지?
7: 맞아, 나도 사실 잘 몰라. 아 맞다,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0: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거북목 딱지야. 거북목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8: 아니요. 난 무거운 머리를 바치고 있는 최강 목표예요.
7: 아, 근데 왜 최강이에요?
8: 나는 아주 커다란 이 수박 한 통쯤 되는 무거운 머리를 항상 목에 이고 다니기 때문이야.
0: 근데 왜 거북목이 되면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요?
8: 아, 그건 목이 앞으로 쑥 나오면 나를 도와주는 근육들이 엄청 힘들어하기 때문이야.
7: 근육들이요?
8: 그래. 세자가 휴대폰을 재밌게 보고 있으면 외누님도 아주 재밌게 보게 되지.
7: 신이다.
9: 휴대폰이 무겁네. 팔 내리고 목뼈 너는 앞으로 숙여.
8: 휴대폰을 들고 있는 팔이 무거워지자 대부분 팔을 내리게 되지. 그때 목뼈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얘들아 들었지? 뇌누님이 목뼈 숙이래.
10: 응. 목뼈 이리 와. 우리가 잡아당겨 줄게.
8: 알았어. 잘 부탁해.
10: 응?
9: 그럼 난 뒤에서 쭉 늘어나서 잡아줄게.
8: 고마워 얘들아.
10: 좋아.
0: 좋아.
8: 야. 목이 앞으로 나가니까 머리가 더 무거워졌어. 꽉 잡아줘.
9: 알았어.
8: 주변 근육들이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늘리면 내가 일자로 변해서 목을 내밀 수 있지. 그러다 잠시 세자가 목을 폈을 때였어.
9: 고개를 빳빳하게 드시고.
10: 우와! 머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있어! 쪼그라들어 있었더니 너무 힘들다.
9: 나도! 난 너무 오래 늘어나 있었더니 진짜 죽을 맛이다. 이제 살 것 같아.
8: 그것도 잠시. 세자가 본격적으로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 게임을 시작하자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갔고 휴대폰이 멀어지자 뇌가 다시 명령을 내렸어.
9: 아, 집중해야 되는데 휴대폰이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잖아. 목뼈 더 내려봐.
8: 얘들아,

0: 내 누님이 목뼈 더 내리래.
1: 이렇게요?
2: 아니야. 더, 더, 더, 더. 목뼈 숙여.
3: 에? 어? 더요?
0: 아우, 이런. 머리가 너무 많이 나가서 더 힘들어지는데요. 아우.
2: 근육들이 다 잡아줄 텐데 무슨 걱정이야. 빨리 실시.
0: 예? 아우, 힘들어. 얘들아, 잘 잡아.
4: 내 누님은 고개를 더 숙이라고 했고 머리가 너무 무거워서 나와 목 근육들은 너무 힘들었어.
3: 더 이상은 못 들어가. 찢어진다.
0: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세자는 밤이 될 때까지 게임을 멈추지 않았지. 머리가 너무 무거워. 힘들어.
5: 난 이대로 죽으라 죽을 것 같아.
3: 그치. 몸이 안 움직여. 나도 계속 늘어났더니 이제 못 줄어들겠다.
0: 대장님, 도대체 언제 고기 드실 거예요? 내 누님은 우리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어.
2: 그래, 그래. 거기를 찔러. 빈 곳을 공략해. 손가락은 더 빠르게.
0: 세자는 게임을 계속하고야 말았고 우린 너무 힘들었지.
2: 피곤해. 목을 쑥 내미면 목뼈랑 근육들이 힘들어하는구나.
0: 그래. 머리가 앞으로 쑥 나오면 엄청 무겁기 때문에 나를 잡아주는 근육들도 힘을 많이 써야 하거든.
6: 그럼 게임을 하지 않으면 다시 괜찮아져요?
0: 아,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이 세자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하루 종일 봤기 때문에 목을 쑥 내밀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 야야! 앞에서 그만 좀 잡아당겨!
5: 야, 핸드폰을 계속 보는데 어떡해!
3: 아, 우리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 몸이 펴지지도 않는다고!
0: 야, 그럼 뒤에! 뒤에! 너! 힘 좀 빼! 지금 가슴이나 머리 때문에 무거워 죽겠는데 너까지 올라붙어서 더 힘들어!
3: 야! 나도 앞에서 잡아당기니까 나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야! 우리 이렇게 힘든데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5: 죽겠는데!
0: 이렇게 목과 목 주위의 근육들이 아주 피곤하고 화난 상태로 굳어버려서 목이랑 어깨, 뒷머리까지도 아프게 되지.
1: 아이고, 세자야!
0: 특히 휴대폰을 보지 않아도 저 상태로 굳어지면 목이 거북처럼 쑥 나오고 등도 불쑥 올라와 거북목이 되는 거야.
6: 그럼 계속 저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0: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바른 자세를 하고 근육들도 부드럽게 풀어주면 다시 좋아질 수 있어.
6: 휴, 다행이다.
0: 그리고 휴대폰을 오래 보면 목이 앞으로 쑥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휴대폰을 적당히 보고 꼭 바른 자세로 봐야 한다는 사실 기억해?
6: 네.
7: 거봐, 누나 말이 맞지? 앞으로 호떡이 휴대폰 오래 할 거야, 안 할 거야?
6: 당연히 안 할 거지. 근데 누나, 세자는 어떻게 됐어?
7: 그게 어떻게 됐냐면 세자는 휴대폰을 멀리하고 걷는 운동을 많이 해서 자세를 고쳤대.
1: 아이고, 우리 세자 쑥 나왔던 목이 제대로 돌아왔구나.
6: 예, 아바바바. 이제 목도 어깨도 머리도 아프지 않사옵니다.
1: 아이고, 잘 됐다, 잘 됐어.
6: 우와, 잘 됐다. 누나, 나도 앞으로 세자처럼 휴대폰 오래 하지 않을 거야.
7: 우와, 우리 어떡이 최고. 누나가 그럼 이 거북목 딱지 줄게. 대신 노래 잘하면.
6: 그건 자신 있지.
7: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6: 오, 예.
7: 휴대폰 볼 때
6: 고개 숙이면
7: 목이 쑥쑥 나와
6: 근육이 뻣뻣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루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아, 못 떠가. 줄넘기 그만해.
1: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진단 말이야.
0: 아이, 그럼 밖에 나가서 하든가.
1: 아, 싫어. 여기서 할 거란 말이야.
0: 아, 못 떠가. 어, 다리 이렇게 쭉 삐고, 쭉 삐고, 쭉, 쭉. 이제 괜찮아? 왜 갑자기 쥐가 난 거지?
1: 쥐? 쥐, 쥐, 쥐? 나 쥐 무서운데? 냐옹! 어? 냐옹!
0: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다리가 뻣뻣해지면서 아픈 걸 쥐라고 하잖아. 호떡이 너,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쥐가 나는 삼바렐라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쥐가 나는 삼바렐라 얘기?
0: 아!
1: 기억 안 나.
0: 좋아. 그럼 이 누나가 얘기해 줄게.
1: 좋아, 좋아.

0: 자리에 쥐가 났어요. 옛날에 새 어머니와 새 언니에게 구박받고 집안일만 하는 쌈바렐라가 있었어.
1: 아, 힘들어.
0: 쌈바렐라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1: 안 되겠다. 쌈바!
0: 쌈바춤 외쳤지.
1: 아, 어떡해. 너무 즐겁다. 아, 너무 행복해.
0: 춤을 추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해졌거든. 쌈바렐라는 틈날 때마다 추고 추고 춤을 또 추고 다리가 아플 정도로 춤을 추었지.
2: 뭐지? 저 예사롭지 않은 춤 사이는?
1: 어머.
2: 당신의 춤에 반했소. 나와 함께 춤추지 않겠소? 쌈바.
1: 쌈바?

0: 괜찮아요?
1: 아, 아, 만지지 마세요. 너무 아파. 아, 누르면 더 아파. 어떡해, 어떡해.
2: 쌈바렐라는 그 뒤로 자꾸 쥐가 났어.
1: 아, 왜 이러지? 아, 다시, 다시. 아, 어우, 쥐가 나는 거야. 다시.
2: 그래서 그 좋아하는 춤도 못 추게 되었대.
1: 추고 싶다.
3: 어떡해. 쌈바렐라가 춤을 못 추게 돼서 어떡해.
2: 춤을 좋아하던 친구인데 쌈바렐라 정말 슬프겠지?

0: 누나, 지가 갑자기 왜 나는 거야?
1: 아, 그게 그러니까 그 쌈바렐라 다리에 그 찍찍 쥐가 들어가서?
0: 그건 내가 생각해도 아니다.
1: 아, 장난이야. 아, 그러니까 쥐가 왜 나냐면 아, 그래.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호기심딱지야.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쥐딱지야. 쥐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2: 에요.
0: 에요.
2: 에리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나 쌈바렐라 안에 사는 근육. 근육이에요. 그 중에서 종아리 근육이지.
0: 종아리 근육?
2: 그래. 쥐는 근육이 갑자기 딱딱해지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는데 오늘 쌈바렐라가 왜요? 왜 쥐가 나는지 알려줄게. 에어! 에어! 우리가 있어야 쌈바렐라가 움직일 수 있지. 우리가 늘어나야 쌈바렐라 다리가 펴지고
3: 우리가 줄어들면 쌈바렐라의 다리는 굽혀지지.
2: 아, 왜? 근데 진짜 화가 나는 건
4: 너무 행복해. 도저히
2: 쌈바렐라가 춤을 춰도 너무 추는 거야.
4: 삼바 삼바 삼바.
2: 아, 도대체 언제까지 춤추는 거야 정말.
3: 아, 정말 힘들다.
2: 쌈바렐라가 쉬지 않고 춤을 추자 우리 근육은 점점 피로해졌어.
4: 삼바 삼바. 아우,
2: 아, 내 힘든 거. 오, 내 힘들다. 아유. 어, 잠깐만.
3: 어?
2: 멈추나?
3: 오, 그럴까 봐. 아, 힘들었었는데 좀 쉬자. 아, 아유, 다행이다. 아야, 아이고, 아이고, 아유. 아,
4: 좀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쳐볼까?
3: 아, 아, 제발.
2: 쟤 또 시작했어.
3: 아, 제발, 제발.
2: 아, 가자.
4: 쉰다, 쉰다, 쉰다, 쉰다.
5: 이제 잘 그만 좀 하자, 진짜.

0: 움직일 수가 없어.
1: 나도 더 이상 움직여지지가 않아.
2: 야, 나 어떡해.
0: 좀 놔봐.
2: 나도 그닥 먹고 싶은데 안 나죠.
3: 이렇게 근육을 무리해서 사용하면 갑자기 근육이 꽉 뭉치며 쥐가 나기도 하지.
4: 괜찮아요?
5: 만지지 마세요. 너무 아파. 누르면 더 아파요.
6: 근육이 필요하면 쥐가 나는구나.
7: 그렇구나.
6: 또 아까 줄넘기 너무 많이 해서 그래.
7: 그런 것 같아.
3: 그리고 또 근육에 영양소가 부족하면 쥐가 날 수 있어.
7: 영양소?
3: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는 근육이 잘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게 도와준다고.
6: 그렇구나.
3: 뻣뻣해.
8: 얘들아. 내가 칼륨 데리고 왔어.
3: 그중에서도 특히 칼륨.
9: 팔짱, 데려다줘서 고마워. 잘 가.
8: 안녕, 재밌게들 놀아.
9: 잘 가. 잘 지냈어? 어휴, 안 본 사이에 몸이 많이 뭉쳤구나. 이리 와봐. 자,
3: 하나, 둘, 진짜 시원하다.
1: 칼륨 나도.
9: 자,
1: 역시 칼륨이 해주는 마사지가 최고야.
0: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야.
3: 칼륨은 바나나에,
5: 견과류.
3: 마그네슘은 바나나. 견과류에 많아. 평소에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은데.
5: 초콜릿.
3: 쌈바렐라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도.

0: 잘 안 먹었어.
1: 아, 뻣뻣하고 결리고.
2: 아, 어, 칼륨이 와야지 부드러워지는데.
1: 그니까.
3: 일러라 일러라 일러라.
1: 어, 혈장.
3: 응?
1: 너 혼자야?
3: 응.
1: 칼륨은? 칼륨 어디 갔어?
3: 칼륨? 칼륨 요즘 통 안 보이던데.
4: 바나나나 토마토 같은 음식을 먹어야 내가 갈 수 있는데.
3: 칼륨 찾아볼게. 안녕. 아,
1: 안녕.
3: 아, 어. 칼륨이 없으니까 몸도 어. 뻣뻣해지고. 어. 아, 어. 움직일 수가 없어. 어.
2: 나도 뻣뻣해져서 아, 움직일 수가 없다.
3: 아, 비켜봐.
2: 야, 내가 비켜. 네가 아. 비켜야지. 내가 어떻게 비키냐.
3: 좀 비켜봐 제발. 아. 야. 제가 자꾸 지가 나서 춤을 출 수가 없잖아.
5: 쥐가 나는 걸 예방하려면 영양소가 풍부한 바나나, 토마토, 견과류를 먹는 게 좋다고.
6: 그렇구나.
5: 또 운동하기 전과 후에는 이렇게 스트레칭과 근육 마사지를 해줘야 해요.
6: 해요.
7: 근데 만약에 그런데도 쥐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
6: 아, 종아리에 쥐가 날 땐 다리를 쭉 뻗고 발등을 몸쪽으로 쭉 당겨줘. 이러면 쥐가 풀려.
7: 아, 앞으로는 이렇게 풀어야겠다.
6: 응.
7: 아, 참. 그런데 쌈바렐라는 어떻게 있어?
6: 쌈바렐라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영양소가 많이 든 음식을 잘 먹었고 춤추기 전과 후에 꼭 스트레칭을 했대. 그랬더니 쌈바? 쥐가 안 쌈바? 나서
7: 쌈바!
6: 다시 춤을 추게 되었지.
3: 쌈바! 쌤,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일로 와, 일로 와.
7: 와, 잘 됐다. 쌈바!
6: 오, 잘하는 게. 그럼 너는 춤 계속 춰. 이 쥐딱지는 내가.
7: 아, 누나, 나 줘.
6: 그럼 노래 잘 부르면 줄게.
7: 좋아, 좋아.
6: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해볼까? 근육 피로하면
7: 근육이 뭉쳐.
6: 근육 뭉치면
7: 쥐가 나지.
6: 영양 부족해도
7: 쥐가 나지.
6: 우와, 잘하는데.
7: 또또또.
6: 자, 그럼 계속 해볼까? 쥐가 안 나려면
7: 미리 예방하자.
6: 운동하기 전후
7: 스트레칭 하자.
6: 영양소 골고루
7: 많이 많이 먹자.

0: 멋진데 우리 강아지들 정말 대단해.
1: 고마워요.
0: 아주 잘 만들었구나. 정성을 다했네. 갈 시간이야 우리 딸들.
1: 엄마.
0: 감사해요 어머니. 다음 일요일에 또 올게요. 어 그래 나야 좋지. 강아지들 잘 가.
1: 안녕히 계세요.
0: 블로이, 무슨 말 하려는지 할머니는 다 알아요. 할머니가 장난감 블록타워 그대로 줄 테니까 다음 주 일요일에 와서 다시 갖고 놀면 돼.
1: 만세!
0: 어우, 세상에.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잘 안 보이네. 저기 저거 비구름이야?
3: 그런 것 같은데. 아, 일기예보가 제대로 안 보이네.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확실하게 해님 얼굴이야.
0: 설탕 넣어줄까?
3: 도서포 부탁할게.
0: 어?
3: 아, 덩컨이랑 맥주를 마셔. 덩컨은 아주 멋져. 근데 덩컨이 누구지? 어, 안 돼.
0: 이를 어째. 빨간색 하나만 줘봐, 여보.
3: 어, 나도 빨간색이 필요하다.

0: 아이고.
1: 어, 거기 많이 있잖아. 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잘했어.
0: 와, 이제 완성이야, 여보.
1: 어, 근데 어떻게 나가지?
0: 아! 이게 뭐야?
1: 내일 아이들이 올 때까지 아무도 이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0: 어? 하지만 오늘 경기 보고 싶은데. 잠깐! 우리 편 공이야, 아니야! 어!
2: 할머니!
0: 안녕, 얘들아.
2: 블럭 그대로 두셨어요?
1: 물론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봐.
2: 고맙습니다.
1: 정말 감사해요.
2: 걱정 마. 다시 시작하면 돼.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주실 수 있어요?
1: 그럼 당연하지, 빙고.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블록 쌓기를 아주 잘해요.

0: 아, 진짜 됐어? 시작해도 돼? 레디? 아, 액션.
1: 그녀의 수학 수업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0: 처음 이 내용을 배울 때 뭐가 제일 궁금할까?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하고 해야 아이들이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을까?
1: 한 학기당 주어진 미션은 총 20개. 각각의 미션을 해결하는 데 주어진 시간, 단 5분. 해결의 모든 단서가 될 교과서까지. 그리고 이 모든 미션의 지령자인 그녀.
2: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수업이 재밌어요.
3: 어려운 수학을 풍요롭고 친근하게 만들어주시는 선생님.
4: 그 어떤 유머, 그리고 친절함으로 그 개념 이해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0: 이제 정수와 유리수 사칙 계산 잘할 수 있어?
5: 네.
0: 아, 오케이. 진짜 잘할 수 있는지 오늘은 확인하는 게임 수업합니다. 이름은 타지아예요. 처음 들어봤지?
1: 무기력한 수학 교실을 살리기 위해 그녀가 나섰다. 최고의 수학 교실 그 첫 번째 수업이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수학 고수가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문태선 선생님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고수의 수업 준비물 역시 범상치는 않아 보이고. 선생님, 이 물건들은 다 뭔가요?
0: 아, 뭐 수업에 필요한 재료들이고요. 이제 여기는 종, 그리고 아이들 발표시킬 때 사용하는 생막대, 뭐 이렇게. 도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언제 어느 게 사용될지 몰라서 한꺼번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닙니다.
1: 그중에서도 매 시간 꼭 챙기는 것은 따로 있다는데요.
0: 지금 요거는 이제 미션지라고 매 시간 아이들 나눠주는 작은 질문지고요. 저만의 비법입니다.
1: 미션지는 단원별로 그때그때 만들어 수업 전에 나눠주는데요. 이 미션지를 처음 만들어 사용한 사람이 바로 문태선 선생님입니다. 자, 그럼 문태선 선생님의 수학교실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중학교 수학에서 겪는다는 세 번의 고비. 그중 한 번이 바로 중1 1학기 과정이라는데요. 오늘 배울 단원이 바로 그 서막을 알리는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입니다.
0: 오늘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배우기로 했잖아, 그치? Yes. 자, 제가 미션 6를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노트에 잘 정리해 왔어?
6: 네.
1: 진도 나가기도 바쁜 상황에서 익숙한 듯 미션지부터 챙기는 선생님과 아이들. 이쯤 되면 미션지의 정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일단 미션은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기 전에, 배우기 전에 그 내용이 뭘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나눠주는 일종의 과제인데요. 그 안에는 간단한 질문들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1: 숙제라고 하기에

0: 너무나 간단하고 부담 없어 보이는 질문. 게다가 어렵지도 않아 교과서만 읽으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다는데요.
1: 그냥 예습처럼 오래 걸리지 않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생각하면 얼마든지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질문들을 던지죠. 그러니까 무거운 예습이 아니라 가벼운 예습이라고 볼 수 있죠.
2: 자, 다섯 줄이 되나 봅시다.
0: 미션지를 통해 확인하는 아이들의 고민의 흔적은 수업을 받을 준비가 충분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2: 잘 보고 있어.
0: 정리된 미션 노트를 수행평가에 반영하면 아이들도 좀 더 성의 있게 미션을 해온다고 합니다.
2: 좋아, 좋아. 훌륭해. 도장.
1: 미션 과제 검사할 때 사실 정답이냐 아니냐는 보지 않고요. 그냥 다섯 줄 정도로 교과서를 읽고 잘 생각해서 본인이 잘 생각해서 생각을 정리해 왔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2: 이제 발표 준비 됐어 안 됐어?
3: 됐습니다.
2: 아 진짜 됐어?
3: 네.
2: 시작해도 돼?
3: 네.
2: Ready? 아 액션, 액션. 자 갑시다 그러면. 자 우리는 10반이니까 파란색이잖아. 그치? 자 아주 아주 여러 명에게 물어볼 거예요.
0: 그렇게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기 위해 고안한 이것 바로 생막대입니다.
1: 생막대는 아이들 발표시킬 때 사용합니다. 저는 매시간 통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한쪽에는 아직 뽑히지 않은 막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이들 이름을 뽑아서 이름을 불러서 발표가 끝나면 다른 쪽 요 통에 넣어서 골고루 한 번씩 모두 발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어떤 시에서 어떤 수를 빼야 용이 될까?
1: 자, 우리 정재. 정재가 대답해보자.
4: 5에서 5.
2: 아, 5에서 5를 빼면 0이 된대요. 동의하십니까?
4: 네.
2: 아, 저도 동의해요. 자, 그러면, 예준아.
4: 네?
2: 또 다른 수를 불러봐.
4: 0이랑
2: 0. 빼기 0은? 아, 0이지. 아, 너 진짜 내 미션의 함정을 발견했구나. 여기에 정수에서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4: 있어요.
2: 없어요. 와우, 아주 예리했어요. 좋아. 좋은데 이제 0은 그만 얘기하자고. 여기서도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자, 그러면
0: 선생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아이들이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2: 자, 뭐에서 뭐를 빼야 0이 될까?
0: 양수와 0을 제외하고 남은 정수를 아이들은 과연 찾아내실까요?
5: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
2: 와우, 잠깐. 나 요 뒤에 마이너스 써줄 건데 그냥 이렇게 써주면 이 마이너스 보 두 개가 충돌되지, 그치? 반드시 가로 써주셔야 되는데요. 자, 생각해봐. 이거 0 될까?
5: 네.
2: 왜?
0: 이때 선생님은 일방적으로 내용을 잘 정리해 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찾아서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유도합니다.
2: 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숫자가 어때?
5: 같아요.
2: 똑같아요. 그냥 숫자만 같은 게 아니라 부호도 어때?
5: 같아요.
2: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 빼면 0 되는 거 맞지요. 아하. 자, 한 가지 결론을 이끌어 냅시다. 부호랑 절대값. 자, 이 두 개가 모두 같으면 빼서 0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죠. 핵심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던지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애들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이 질문에 질문이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제 수업의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건 안 배운 거야. 우리 처음 보는 거야. 논리적인 어떤 생각이 필요해. 아, 부호랑 숫자 같으면 빼면 0 된다고? 그럼 더해서 0 되는 수는 뭘까?
4: 마이너스 5 더하기.
2: 마이너스 5 더하기 5. 조금 디테일하게 그냥 5가 아니라 아 플러스 5는 이거 0 맞아? 이거 맞아요. 마이너스 5 플러스 5. 자, 어떤 특징이 보여? 부호가 달라요. 그리고 절대값은 같아요. 자, 그런 두 수를 더하면 0이 됩니다. 맞아?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실험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0: 그렇게 아이들이 힘을 모아 스스로 찾아낸 개념과 규칙.
1: 저는 그 질문과 아이들의 대답에 의미를 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야 그 의미들이 살아나서 결국 배울 내용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부호와 절대값이 같으면 0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이제 논리적으로 어떤 두 수를 더해야 0이 될까에 대해서 추론이 가능할 거란 생각에 그 쉬운 두 개의 질문을 던진 거죠. 사실은 쉽지 않은 질문일 수 있어요.
1: 그렇다면 아이들은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했을까요?
0: 부호가 다를 때는 그럼 어떡하지? 요거 다섯 개에다가 저거 세 개가 들어왔지. 근데 잘 생각해. 짝짝짝 맞으면 얘네 얼마였어? 0. 그러니까 얘네 0 되면 결론은 플러스 2 됩니다. 문제는 중간 과정을 너희가 노트에 표현을 하셔야 돼요. 뭐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식으로 써도 되고 그런 건 안 중요합니다. 오케이?
1: 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문제와 답변. 가르쳐주지 않은 풀이 과정에 숨어있는 덧셈의 원리를 아이들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0: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조에 챙김이가 나와서 화이트보드랑 지우개랑 펜 가져가세요.
1: 미션 수업과 활동 수업을 함께 하다 보면 강의식 수업에 비해 물론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내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0: 사실 저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게 오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간 자석, 파란 자석, 만나면 사라지고 많은 게 남았었어. 이런 기억들, 그런 거는 이미지처럼 아이들 뇌에 남을 거예요.
2: 없어지고. 오케이, 그럼 세 개가 남았어.
3: 세 개가 남았어.
1: 조별로 진행되는 활동 수업에서 각 지원들은 돌아가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때 문제를 푸는 조원은 문제풀이 과정을 보드에 적어가며 설명을 하고 나머지 조원들은 그 설명 과정을 관찰하며 도와주는데요. 활동 수업을 하면 확실히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몸도 생각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마련이죠.
4: 마이너스가 9개 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고요.
1: 수학의 필기가 왜 필요한가도 싶지만 수학은 본래 논리와 원리를 가지고 풀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필기하는 습관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5: 먼저 이렇게 검정색으로만 쭉 적은 다음에 중요한 부분에는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부가 설명들을 얇은 펜으로 적어둔뒤 이 제목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뒀어요. 이 위에는 숫자를 적어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시한 거고 이 숫자들을 막대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을 맨 밑에 적어주었어요.
6: 이 박스 안에 있는 글은 교과서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글을 써놓은 것인데 절대값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에 빨간색으로 네모칸을 그렸습니다.
0: 노트 필기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좀 자기만의 방식으로 제가 쓰라고 하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쓰거나 제가 말하는 방식대로 쓰기보다 본인이 이해한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요. 이거를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과 자기만의 방식으로 쓰는 건 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쓰면서 자기 생각도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또 기억도 굉장히 오래 남을 수 있죠. 자, 우리는 실험 끝났어? 4번 하고 있어? 서둘러.
1: 그럼 아이들이 스스로 개념을 이해해가는 동안 선생님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개인의 아이들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일입니다.
0: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1: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은 밀착해서 개별 지도를 이때 해주기도 하죠.
0: 짝이 돼서 나가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정답부터 맞춰봅시다. 답은 알아. 그치? 우리 답은 다 알아. 중요한 건 저 중간에 과정을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거든? 1번 얼마야? 12. 아, 플러스 12. 굳이 부호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0: 그러면 다시 좀 친절하게 이해가 안 된대.
1: 3 더하기 6이 9니까요. 네. 근데 이게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어요. 아~ 그래서
0: 자, 우리 유정이 설명 어때?
2: 아하, 부호가 같으면 절댓값만 더하면 된다 이 말이군요. 그렇다면 부호가 다른 덧셈의 경우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친구는 아까 배웠던 만나서 0이 되는 짝들을 찾는 방법을 선택했네요.
3: 빨간색 플러스가 6개 맞기 때문에 4번은 플러스 6입니다.
0: 아우, 예, 이해됐어요?
1: 네.
2: 아, 부호가 다를 때는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쓰고 두 수의 차를 구한다. 풀이 과정을 고민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개념을 익힙니다.
4: 입동하면서 직접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오히려 더 이해를 더 잘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셔서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2: 아이들이 스스로 찾은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할 시간.
0: 작은 파랑 더한 게 큰 파랑이야. 이게 뭐야? 어떻게 더하라는 거야? 오케이, 3조.
5: 이거 부호가 같은 거를
0: 부호가
5: 더하면 더 그 절대값이 더 커져요.
0: 그렇지, 3조. 자렉수요. 막 질러야 돼. 그래서 공통인 부호의 절대값의 합, 요런 규칙이 있고, 그 다음, 이거. 자, 질러! 아, 4조에서 제일 먼저 손 들었어. 이야.
1: 양수가 절대값이 더 클 때는 답이 양수로 나오고.
0: 그렇지.
1: 음수가 더 절대값이 클 때는 음수로 나오고.
0: 그렇지. 우와. 잘했어요. 자, 그러면 잠깐. 아직 지를 기회가 한 번 더 있어. 지금 부호만 얘기했다? 자, 7조.
1: 절대값이 더 큰 수가 큰 수의 부호가 답이 되는 거고
0: 답이 되는 거고
1: 답이 되는 거예요.
2: 아, 부호를 일단 붙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라.
0: 자, 요런 원칙을 잘 생각하며 지금부터 우리 교과서에서 정수 문제만 골라서 풉시다.
2: 미션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얻는 것은 단순히 좋은 선정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성취감과 자신감이라는데요.
0: 예전에 저도 강의식 수업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땐 아이들이 이렇게 쓰러져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 수업을 이제 제가 미션으로 바꾸면서 조금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애들 스스로도. 그리고 저도 아이들의 눈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지루해질 때쯤 활동을 넣어주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아이들이 살아있게 되죠.
2: 수학만큼 재미있는 건 없다는 선생님의 유일한 취미는 바로 쇼핑.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들른다는 이곳 생활용품점은 선생님만의 수학 성지이기도 하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수학 수업에 활용할 것들 뿐이니 선생님에게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0: 이걸로 구해 건넓이 실험해도 되겠네. 이런 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투명한 반구 있거든요. 그 반구의 건넓이 실험할 때 이 정도 두께의 신축성이 없는 실이 좋아요. 가볍게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찾아서 하는 그런 수업 좋아하거든요. 얘처럼 이렇게 구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원에 둘레가 있을 거고 얘네가 동일한 크기라면 얘 반지름이 얼마일까? 이런 걸 이제 애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재밌을 것 같은데?
2: 평범한 생활용품이 유용한 수학교구로 재탄생되는 데 필요한 건 딱 두 가지. 아이디어와 조금의 손재주만 있으면 된다는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된 이것은 중일 작도 단원에서 사용될 막대 컴퍼스죠.
0: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주말에도 수업 준비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든 생각이 수업을 준비하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수업을 해도 힘들고 근데 이제 수업을 잘 준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저는 그 무게감이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고통 총량의 법칙이다 이건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2: 살뜰히 구입하고 열심히 만든 선생님의 보물들 문 선생님이 실생활 관련 교구들을 애정하고

0: 이유는 다름 아니라 수학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이죠. 8년 전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던 문 선생님에게 돌아온 건 안정이 아닌 혼란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1: 정말 힘든 아이들 만난 적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가르치면서 정말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 나는 뭘 해야 되나. 정말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죠.
0: 어떻게든 답을 찾고 싶었던 그때 선생님 눈에 들어왔던 건 외국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 짧은 4개월의 시간이 선생님의 열정에 다시 불을 지폈던 건데요.
1: 사실 거기서 본 수업들은 평범했어요. 강의식 수업이었고 뭐 활동 수업을 뭐 엄청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다만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별거 없는 그 수업에서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게 너무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반짝이는 눈빛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눈빛을 좀 반짝이게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고.
0: 그때부터 무기력한 교실과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매일 밤 공부에 매달렸다는 선생님.
2: 아이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예요. 제 아이들을 살리는 수학 수업 책에 있는 자료를 제가 여기 모두 올리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자료 정보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 요즘 한 80개 정도의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0: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수업에 대한 고민이나 어려움,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이 재미죠.
2: 컴퍼스와 자만 이용해서 칸딘스키 같은 추상화를 만드는 거죠. 원과 직선과 삼각형, 사각형, 뭐 평행선,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이렇게 색칠까지 해놓으면 이제 작도의 어떤 기본은 익히게 되죠. 아, 이건 수학적으로 정사각형을 변형시켜서 만든 평면체육이에요. TTTT라는 그 변형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 테셀레이션이고, 얘도 마찬가지 TTTT. 변형 방법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데 한 가지 변형으로도 되게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0: 잘 준비된 수업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기쁨의 순간을 만나자는 문태선 선생님의 수업 자랑. 단원 마무리용으로 준비한 이 게임도 그중 하나입니다.
1: 이제 정수와 유리수 사칙 계산 잘할 수 있어?
2: 네.
1: 아, 오케이. 진짜 잘할 수 있는지 오늘은 확인하는 게임 수업합니다. 이름은 타지아예요. 처음 들어봤지?
2: 네.
1: 타지아란 게임이야.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색깔을 예쁘게 세 가지로 만들었는데 요 24장의 카드 안에 문제도 있고 답도 있어요.
0: 재미와 흥미를 더한 문제풀이 방식인 타지아 게임.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난이도가 섞여있는 카드 중에서 각자 수준에 맞는 카드를 나눠 가진 뒤 카드에 적힌 문제와 답을 확인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비어는 테두리가 되는데요. 카드에 적힌 문제를 풀고 나온 답이 적힌 카드를 또 찾아서 변과 변을 이어주면 끝!
1: 예를 들면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푼다.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0, 그럼 요 안에 마이너스 20이라는 정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과 변을 이어주면 돼요.
0: 변과 변을 이어 하나의 큰 도형을 완성시키면 되는 것이죠. 문제를 풀면서 풀이 과정과 답은 또 반드시 노트에 정리합니다. 이렇게 서로 푼 문제와 답을 맞춰가다 보면 조금씩 도형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요.
1: 제가 모양을 가르쳐주지 않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양이 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빨리 맞춰서 어떤 모양인지 발견해 하고 싶어 하죠.
0: 모양 역시 정삼각형, 마름모 등 선생님이 난이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표현이 맞기 때문에 걱정 안
1: 합니다. 자, 정답 맞춰봅시다.
0: 일단 모양은 제 모습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데요.
1: 어허. 아, 좋다. 좋아, 좋아. 어우, 잘 가고 있어.
0: 과연 아이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오케이, 인정.
0: 성공한 팀이 나

0: 싸우니 나머지 팀들도 마음이 바빠집니다.
1: 다 했어요.
2: 다 했다고. 다 했다고.
0: 그런데 앞에 팀과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2: 기다려봐. 자, 하나, 둘, 셋. 이런 모양이에요.
0: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3: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건 테두리야, 테두리.
1: 아, 테두리예요?
3: 테두리, 이게 테두리. 문제가 있으니까 반드시 짝이 있어야지.
4: 이게 약간 협동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문제집 같은 경우에 그냥 혼자서 죽어라 문제만 푸는 건데 약간 협동식이 필요하고 약간 뭐 전략으로 자기가 어떤 거라고 남이 어떤 걸 해서 그런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0: 타자 게임을 통해 아이 한 명이 푸는 문제의 개수는 15개에서 20개 정도. 아이들의 몰입도가 좋아 학습 능률을 올리는 데도 그 효과가 크다는데요.
5: 생각하는 아이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진 아이들로 만들기. 그게 미션 수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그냥 공식을 외워서 달달달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건 왜 그럴까? 너무 당연하지만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그 원리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이해하고 깨닫게 만드는 그래서 생각이 살아있는 아이들을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0: 누구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무조건적인 선행보다는 자기 수준에 맞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을 배움을 즐길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 이것이 바로 문태선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0: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1: 너 대박 치킨!
0: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1: 너, 너 뭐냐?
0: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기스러우기도 애매하고, 이기스러우기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0: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야,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 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가스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4: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5: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3: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5: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6: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빠!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숲속 정원을 만들자.
1: 신기하다.
2: 물이 엄청 커.
3: 자, 커다랗고 멋진 뿔을 가진 장수풍뎅이랍니다.
2: 와, 멋지다.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
3: 숲속에는 신기하고 멋진 곤충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 지금부터 다 같이 찾아볼까요?
1: 네!
4: 무서운 벌레는 없겠죠?
3: 이 숲은 나쁜 벌레들이 없는 아주 안전한 숲이랍니다. 마음껏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5: 야! 그래도 절대 안전하게 길 잃지 않게 조심조심.
3: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원.
6: 여기 좀 봐봐.
7: 내가 엄청난 걸 찾았어.
6: 두근두근두근두근
7: 기대하시라. 절대 본 적 없을걸. 짜잔. 엄청난 애벌레야. 슈퍼빅 애벌레.
2: 징그러워. 얼마나 귀여운데.
8: 알았으니까 좀.
9: 이게 뭐야?
2: 토니! 토니 괜찮아?
4: 몰라. 이런데 왜 덩굴이 있는 거야?
8: 뽑아버리자.
2: 어허! 힘쓰는 일이라면 내게 맡기라고.
7: 으이구, 그 덩굴 하나 뽑는다고 여기가 달라지겠냐?
2: 뭐?
7: 주위 좀 봐봐.
2: 어?
10: 다이!
7: 여기야!
2: 누군가 꽃과 나무를 망쳐놓은 것 같아.
4: 안 되겠어. 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서야 할 시간!

0: 뭐야?
1: 아, 큰일 났네. 정원처럼 꾸미려는 거지.
0: 꾸밀 거다, 페인트!
2: 일이 너무 커지는 건가?
0: 예쁘게 예쁘게 꾸며야지.
3: 낮잠 잘 것도 필요하겠지?
4: 땡!
0: 기대된다.
1: 야! 아니, 뭐야?
0: 뭐냐, 핑! 무슨 일이야?
2: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정원이.
0: 아, 망했어! 망했다고!
2: 잠깐! 저기 좀 봐! 통나무가 움직여! 어?
0: 얘들아! 그냥 바람에 쓰러져서 굴러왔나봐! 금방 치우겠어!
5: 정말?

0: 저기 뭔가 있었는데.
1: 조니 무섭대. 왜 그래?
0: 진짜야. 저기.
2: 에이, 뭐야? 깜짝 놀랐잖아. 별거 아니야.

0: 알았다.
1: 그 녀석한테 숲속 동물들이 조종당하는 것 같아.
0: 동물들이 불쌍해.
2: 아이,

ジューニー、トニー、バボベ、ヒーロー、チュピチュピチュピチュー。

0: 숲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역시 악당이 조종하는 게 틀림없어.
1: 아까 쾅 하던 녀석, 그 녀석이 악당이야.
0: 맞아, 불쌍한 동물 친구들을 조종하는 그 녀석만 혼내주면 돼.
2: 동물 친구들이 다치면 안 돼.
3: 가자, 빨리빨리 끝내.
0: 그앙 하는 소리, 저 녀석이다.
1: 구루타님이 나설 차례지.
0: 나설 차례 잡힌. 지금이야.

0: 보이는데.
1: 핀핀이 있다면 있는 거야.
2: 있는 거다 핀.
3: 어떡하지? 응?
0: 작게 만드는 마법은 없나?
2: 아,
0: 바로 이거야.
2: 됐네.
0: 쭈피 쭈피 쭈피 쭈. 마법의 힘으로 작아져라.
4: 핀핀. 멈춰.

0: 비눗방울 맛 좀 볼래? 추피 추피 추피 추! 받아라! 잡았다! 어떠냐? 이 악당 녀석아!
1: 어? 얘들아, 악당을 물리쳤는데 왜 슬퍼해?
2: 준이, 동물 친구들이 우릴 무서워하고 있어.
1: 이건 멜리나님의 배지인데?
3: 어둠의 기운? 그게 뭔데? 이 몸은 숲지기, 반달곰이라고.
4: 숲지기?
5: 응. 숲지기가 뭐냐?
1: 숲을 지고 다니나?
3: 숲지키미! 에이구, 너희같이 숲을 망치는 녀석들을 막으라고 멜리나님이 뽑아주신 숲지기라고.
4: 네?
6: 이 도토리들은 다람쥐들의 먹이였고,
5: 물웅덩이에 사는 친구들도 있었어.
6: 쌓인 낙엽들은 나무들의 영양분이 되는 거래. 이 숲 속의 모든 것들이
2: 너희들이 모여 사는 집이었구나.
3: 거기 너희가 전부 없애려고 했다.

0: 우리 눈에 예쁘게 보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네요.
1: 몰라서 그런 거잖아.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0: 앞으로는 꼭 숲을 있는 그대로 지킬게요.
1: 그래, 어, 다음에 언제든 놀러와. 숲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줄게.
0: 정말요?
1: 당연하지.

0: 특승 레드 파워 변신. 이제 안심해. 안전한 곳으로.
1: 망했구나, 용 사마테. 공격을 받아.
0: 내게 맡겨!
1: 너 가만 안 줄 테야!
0: 날 잡겠다고? 그건 안 될걸?

0: 어떻게는! 잘 도피하네. 그렇다면 우선 피해!
1: 드디어 포기했구나.
0: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지금이다! 가자라!
1: 어때? 이제 돌아가고 싶지? 나 정말 화났어! 식사 시간!
2: 물대포! 물대포를 쏴!
3: 소용없어. 박쥐는 초음파를 써서 피한다고.
4: 잠깐! 초음파라고? 그렇다면 레스큐킹! 박쥐가 싫어하는 초음파를 만들어보자!
0: 박쥐가 싫어하는 초음파? 알았어! 한번 해볼게! 사이렌 가동! 초음파 모드!
1: 이게 무슨 소리지? 어떻게 싫어! 도저히 안 되겠다! 제발 그만! 초음파 작전 성공!
5: 정말 놀랐어. 우리의 위장술이
6: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니.
4: 자연의 신비로움엔 끝이 없거든. 항상 겸손해야 해.
3: 그래도 너희들의 위장술은 대단했어. 앞으로는 숨기대장 핑이 아니라 핑과 곤충들이라고 해야겠어. 해보자. 숨기대장.

런던 다리가 무너져요. 다리? 재밌겠지?

0: 미안해요, 미안해.
1: 괜찮아.
0: 뭘 만들고 있었어?
1: 멋진 다리. 아! 이걸로 만들.

미친 다리 만들기.

0: 초거대 공룡 기가노토사우루스.
1: 주 운영 체제를 재부팅한 다음
2: 어?
1: 누르면
2: 어? 어?
3: 성공이야.
1: 좋았어.
3: 멋진데?
4: 잘했어 제이민. 이제 박사님을 찾으러 가자.
3: 어디도 찾아야 해. 박사님, 로디.
1: 어?
3: 어. 아무도 없어요.
2: 로디.
3: 로디, 여기 있었구나. 우리 로디, 잘 있었어. 무지 보고 싶었다고.
5: 난 안 보고 싶었니? 다들 무사해 보이는구나.
3: 박사님.
2: 보고 싶었어요.
4: 돌아오셔서 정말 기뻐요.
3: 홀로그램인 걸 깜빡했네.
5: 나도 기쁘구나. 다들 괜찮니?
3: 완전 괜찮죠?
5: 다행이야. 퀀텀코어는?
3: 제자리로 돌아왔죠. 트리나 덕분에요.
1: 이제 백스의 부하짓은 그만둘 거라니까 그것도 다행이고요.
5: 잘 됐구나. 물론 이번 사태로 코어에 영향이 갔을 수도 있지만 아직 그걸 걱정할 땐 아니야. 백스가 여길 알고 있어. 백스의 아모다이노가 언제 또 코어를 가지러 올지 몰라. 이곳은 위험하단다.
3: 그럼 어떡해요?
5: 이사를 가야지.
4: 어? 어? 설마 그 말씀은...
3: 어쩌시려고요?
5: 다이노 본부, 비행 모드로 변신!
3: 정말이에요? 우와, 멋지다.
5: 나도 이런 데서 외쳐보고 싶었거든.
1: 아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0: 수정! 가까이서 보자!
1: 좋아!
0: 우와! 진짜 완전 멋있어! 메인 부스터 작동! 셋, 둘, 하나, 출발!

철이나, 응답해. 철이나, 내 말 안 들려? 아, 진작에 퀀텀 코어를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 상관없지. 트리나가 실패했다면 다른 부하를 보내면 되니까.

0: 잠깐. 먼저 할 일이 있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공룡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해. 제이민, 모든 인식표 위치를 추적해 줄래?
1: 안 그래도 막 하려던 참이에요. 인식표를 부착한 공룡, 스캔! 정보 확인 끝났어요.
2: 좋았어!
1: 그럼 이제 우리...
3: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4: 티라노토사우루스, 파라사우롤로쿠스 다 어디로 간 거지?
0: 제이민, 원인을 분석해봐.
1: 센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3: 그럼 이 공룡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사라지기라도 했다는 뜻이야?
0: 그건 불가능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걸 거야. 내가 확인해볼게. 하지만 일단 너희도 공룡들의 서식지로 가보렴.
3: 그럴게요. 가자, 얘들아. 안킬러 트럭 출동!
4: 스테고 지프 출동!
1: 레터 가자! 테라윙, 시작!
3: 준비됐지? 각자 흩어져서 서식지를 확인해보자. 확인 후에 보고해줘. 다들 조심하고.
4: 여긴 원래 랩터들이 몰려다니는 곳인데 어디로 간 걸까? 저기 있다! 여기 있었구나. 랩터들을 찾아... 저게 대체 뭐야?
3: 찾았다, 브라키오사우루스들이야.

0: 새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얘들아.
1: 와, 여기 진짜 아름답다.
2: 완전 최고야.
3: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쉽게 들킬 걱정도 없겠어.
4: 얘들아, 나가서 좀 더 살펴볼까?
5: 좋지, 그러자.
0: 얘들아.

안 돼! 멈춰! 사라졌잖아? 얘들아,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0: 무슨 일이야?
1: 제이민, 한 해 좀 스캔해줄래?
2: 알았어.
0: 야, 이상하네. 엄청난 양의 퀀텀 에너지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DNA 흔적이 감지되고 있어.
3: 당장 박사님께 알려야 해.
4: 박사님, 퀀텀 에너지를 발견.
5: 퀀텀 에너지? 저번 임무 중에 코어에 충격이 간 모양이야. 분석이 끝날 때까지 남은 공룡들을 지켜봐 주렴.
4: 네, 박사님.
0: 그럼 사라진 공룡들은 대체 다 어디로 간 거지?
4: 어?
3: 어?
4: 어?
0: 어? 어? 공룡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 도망쳐야 해, 빨리!
1: 다들 아무 다니도 없어 최대한 떨어져!
3: 제이미! 합체 준비해!
0: 알아, 안다고!
6: 스테고 베스트리! 비행 준비 완료!
4: 간다!
3: 덤벼봐! 아마다이너! 준비하겠다! 어서!
1: 루시오! 빨리 합체해야 해!
4: 좋았어!
7: 메타트론! 전투 준비 완료!
4: 엔터 스매시!
6: 스테고 블래스트 캐논 장착! 캐논 발사!
4: 랩터트론 공격!
6: 스테고 블래스트 윙 공격!
4: 얌전 있어 제발!
0: 지금이야!
4: 렉터 스노그 장착!
3: 됐다! 원래대로 돌아왔어!
4: 제가 기가노토사우루스!
1: 수고했어 얘들아! 이제 공룡들이 사라진 곳을 찾으면
3: 저기!
0: 안 돼, 조야!
3: 잡았다!
1: 끌어내려! 절대 이대로 보낼 순 없어!
3: 어쩌지? 멈추질 않아!
0: 더 강한 힘이 필요해! 스테고 블래스트 부스터! 최대 출력! 제발 좀!
1: 계속 끌려가고 있어! 너는 버티기 힘들어!
4: 나만 믿어! 랩터트럼 갈고리! 발사!
0: 이 정도면 부족해!

0: 티가노투사우루스도 사라졌어. 이제 어쩌지?
1: 괜찮아요, 엄마. 그 울타리 전부터 수리해야 했어요. 저도 가고 싶지만 관리소에 이미 오기도 했고 조사도 해야 해서요. 루시오 부모님 차로 시내로 갈게요. 저도 사랑해요. 어? 자말라에 나타난 공룡들!
2: 공룡이야? 영화 속이 아니라! 계속 쫓아오고 있어! 휴대폰! 루시오 부모님께 전화해! 알려드래!
3: 아,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동안 엄청 바빴거든요. 공부하느라... 죄송해요. 가봐야겠어요. 박사님이 위치를 찾았나봐요.
4: 무슨 박사님? 위치를 찾다니.
5: 그리고 그 옷은 대체 뭐야?
3: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사랑해요. 안녕.
4: 어? 어? 동물들이.
5: 갑자기 무슨.
4: 대체 무슨 일이지?
5: 안 돼, 내 샌드위치.
4: 말도 안 돼. 공룡. 돌아가요.
5: 뭐? 여보세요? 치툰두? 그래! 우리도 도망치고 있단다!
0: 사라진 공룡들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6: 자말라 자연보호구역. 네 부모님이 연구 중인 곳 말이야.
7: 그럼 이제 어쩌죠?
6: 걱정 마. 우리가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니까.
8: 하지만 어떡해요? 퀀텀 점프를 할 에너지도 없잖아요.
6: 그렇지. 하지만 이제 각자의 다이노모빌에 코어 조각이 있어. 그걸로 저번처럼 퀀텀 점프를 하면 될 거야.
0: 그럼 빨리 출발하자. 좋았어.
6: 조심하렴. 그리고 루시오.
0: 네?
6: 부모님께 안부 전해주고.
0: 그럼요.
9: 퀀텀 점프!

0: 잡을 수가 위험하잖아. 어, 야! 안 돼!
1: 아슬아슬했네. 로디, 가서 빨리 도와줘. 어? 그럼 난 공룡들을 막으러 가볼까? 저 근신! 물러서! 너희도 혼란스러운 거 알아. 얌전히 있어. 어, 드디어 오셨군. 얘들아, 너희 너무 느린 거 아니야?
2: 난 기가노토를 쫓을게. 제이미, 다른 공룡들 위치를 찾아줘. 공룡들을 모아서 다이노어스로 돌아가자.
0: 어, 다이노어스라니?
2: 쟨 누구야?
1: 여긴 어? 내 친구 치튼드야.
0: 너!
1: 잘 있었어?
3: 루시오?
0: 정말로 맞네? 어.
3: 근데 저 공룡들의 이 복장에 어?
0: 이 차들은?
1: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해줄게.
2: 잡담은 임무 끝나고 하지 그래. 서둘러.
1: 너도 다 치튼드.
4: 공룡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 파라사우 롤러포스들은 코끼리 풀을 먹고 있고, 랩터들은 치타랑 달리기 중이고, 오르니토미모스는 지프차를 쫓고 있어.
0: 어? 우리 부모님 차야!
5: 가서 도와드려. 나머진 우리가 맡을게.
1: 고마워, 얘들아. 랩터 다 출동!
6: 아, 이럴수가. 이제 거의 쫓아왔어요, 여보! 어, 안 돼, 더 빨리!
7: 지금 이게 최고 속도예요! 추락할 뻔했네.
6: 오지마!
1: 레터카, 다이노 모드 변신! 엄마 아빠 건드리기만 해! 레터 하울링! 바로 이거지. 멀리멀리 가버려.
0: 우리 로봇 공룡한테 까불지 말라고.
8: 뭐지?
7: 루시오?
8: 치툰도?
0: 로봇을 타고 있어요.
1: 죄송해요. 지금은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참, 이놈 안 보도록 해달래요.
7: 어?
1: 이게 다가 아니야. 영화에서나 보던 온갖 기술이 다 가능하다고. 잘 봐. 랩터 방벽 발사! 어때, 멋있지? 난 이런 걸 밥 먹듯이 한다고. 아, 진짜!

0: 태고급을 발사! 어? 안 돼! 부딪히겠어! 만만치가 않네.
1: 풀테라윙 낙하! 좋아, 우선 한 마리 잡았고 이제 세 마리만. 잠깐, 풀테라윙은 발이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으아! 도대체 왜 내가 래퍼를 맡게 된 거냐고. 래퍼는 루시오 담당이잖아.
2: 멈춰! 더 이상 가지마! 또 놓쳤네. 혹시 좋은 아이디어 떠오른 사람?
3: 글쎄...
1: 아니, 난 나냐?
4: 안녕! 난 집툰드야.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엄마가 보호구역 관리원이신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소떼를
5: 몰아야 할 때면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물소들이 스스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1: 하지만 과연 그게 통할까? 얘들은 물소가 아니라 공룡들인데.
5: 그건 상관없어. 물 위로 움직인다면 물소처럼 몰 수 있어. 너희가 타고 있는 차로 몰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2: 그거 일리 있는 말이야. 만약 공룡들을 한 곳으로 몰 수만 있다면

0: 점프로 다이너스에 보낼 수 있겠지.
1: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2: 그럼 해보자고. 너랑 난 한 팀.
0: 좋아, 간다.
2: 공룡머리 최자. 옛날 생각나는 왜? 공룡처럼 큰 소리로 울어볼래? 그래, 그쪽이야. 작전 대성공.
0: 어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아니야, 그쪽이 아니라고.
3: 제발 나 좀 도와줘.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날 무시하고 있다고.
2: 침착해. 랩터들은 큰 치명조 같은 애들이잖아. 녀석들 쪽으로 빛을 비춰봐. 무지 싫어할 거야.
3: 알았어. 페라라이트 작동. 좋아한다. 랩터들이 남쪽으로 가고 있어.
2: 저 기가노토사우루스한테 아까 당한 걸 돌려줄까? 꽉 잡아! 하하! 못 잡겠지? 이제 네 차례야!
4: 지금요?
2: 타이밍 딱 맞췄네! 모두 모였어!
4: 좋아, 시작해!
1: 연락하게 치튼도 오늘 정말 고마웠어.
2: 고맙긴. 다음에 봐.
4: 이제 다들 집중해야 해. 퀀텀 점프 준비.
1: 셋.
3: 둘.
1: 하나.
5: 퀀텀 점프.

0: 치툰도 방금 루시오였니?
1: 대도시로 가더니 혹시 영화 배우라도 된 거야? 괜찮아, 말해봐.

0: 다들 괜찮아?
1: 괜찮아. 공룡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온 거 맞아?
2: 그래. 저길 보면 알잖아.

0: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우리의 활약. 어떠냐 내 속도가
1: 엄청 느리거든.
2: 어허 거기 네? 놀이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0: 네, 죄송합니다.
3: 어? 이연?
1: 어? 어? 어? 유리야?
3: 어? 유리?
1: 유리야!
3: 다 같이 놀러 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 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1: 친구요? 아, 어? 남자친구. 으아!
0: 뭐? 조금만 놀았다고.
3: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1: 아니요, 관심 없는데.
3: 그건 바로 파이어로보의 피닉스님이야.
1: 피닉스? 역시!
3: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4: 괜찮으세요?
3: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해!
1: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5: 네가 왜 감동을 해?
4: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1: 어? 아니, 그게... 롤러코스터가 매달려 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 있어.
4: 아이스 걸치신가?
5: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3: 얘들아, 어디 가?
6: 마리 팀장님,
4: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7: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8: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헤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2: 피닉스 액션! 자! 탄탄 액션!
3: 저건 또 무슨 상황이야?
0: 이안, 태우!

0: 너희들이 맡아줘.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1: 살려주세요.
0: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2: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0: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2: 알았어.
0: 그럼 비야! 어서 나오세요.
1: 고마워요.
2: 자, 다음 간다.
0: 응? 더? 어떡해.
3: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2: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0: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2: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자. 한분 준비해주세요.
3: 자자, 조심조심.
0: 피닉스님.
3: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2: 훌륭하게 버텨줬어.
4: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3: 천만에.
2: 자, 그럼 이제 내려가자.
0: 어?
3: 아이스걸?
5: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6: 움직일 수가 없잖아.
3: 이카루스!
5: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0: 싸워보자고.
1: 어쩌지? 끊어질 것 같아. 서로 다 떨어지겠어.
0: 이제 나오세요.
2: 아, 살았다. 살았어.
0: 저쪽은 아직인가?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1: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2: 무서워.
3: 반장아! 반장아!
0: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3: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0: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1: 유리야, 위험해! 안 돼! 이런, 늦었어!
3: 반장아!
4: 다행이다.
3: 왜 그래? 어디 다쳤니?
0: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5: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6: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3: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1: 유리야!
0: 너희들 어디 갔다 와?
7: 어? 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3: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2: 아, 그렇구나. 고생했네.
7: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0: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7: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3: 유리를? 왜?
2: 그러게.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7: 아, 정 박사님이.
2: 정 박사님이 누군데?
7: 그야, 파이어로브의.
2: 파이어로브의?

0: 오늘의 안전 교육.
1: 오늘은 파이어 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0: 미안. 이젠 안 그럴게.
4: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안전!

0: 귀여운 고양이 좀 보세요. 꼭 작은 공주님 같아요. 날 예뻐하거라.
1: 난 저기 저 친구가 훨씬 더 귀여운데.
2: 와, 잘한다, 잘해.
1: 산책 좋아, 산책하자.
3: 둘 다 알겠어요. 뭐가 좋아요? 강아지? 아님 고양이?
1: 에? 그야 당연히 강아지죠.
4: 어려운 질문인데.
0: 안녕 태씨, 강아지야 고양이야?
5: 둘 다 좋지 않아?
0: 아 그러네, 둘 다야.

0: 하지만 고양이들은 우아하고.
1: 강아지는 우리 친구인데요. 항상 우리를 반겨주잖아요.
2: 그럼 제가 결론을 내볼게요.
1: 왜?
0: 어떻게?
2: 앞면이 고양이, 뒷면이 강아지예요.
0: 좋아. 어디 누가 이기나 볼까?
2: 이야!
1: 뒷면이다! 강아지 아. 최고! 좋았어!
2: 자, 결정 났네요. 강아지 키워요.
1: 그러자!
0: 응? 하! 시도는 좋았어, 디씨.
1: 그러니까요.
2: 거의 됐는데. 넌 괜찮아.
3: 도시락도 안 가지고 왔고 토비는 같이 놀지도 못한다고 하고 오늘 진짜 최악이야.
4: 안녕 티씨.
3: 안녕 태씨. 너무 우울해.
4: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3: 몰라.
5: 어? 너만 우울한 건 아닌가 봐.
4: 어?
3: 나만 혼자야. 나랑 같잖아?
5: 그러게. 저 애도 아무도 같이 안 놀아주나 봐.
3: 아니, 그렇지 않아.
4: 내가 챙길 거야. 그거지.

0: 기억해. 누군가는 항상 널 챙겨줄 거야.
1: 응, 그런 것 같아. 고마워.
2: 루라, 이제 집에 가야지.
0: 나 이제 가야겠다. 나도 기분이 좋아졌길 바랄게.
1: 어때? 괜찮아?
0: 솔직히 괜찮아. 남을 챙겨주니까 나 자신까지 챙겨준 느낌이 들어.
1: 그래, 그럼 울티 씨는 끝!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사장님의 58,645번째 발명품 양말 줄줄이 만들어버려 크게 유후.
1: 우와 빨리 만들어줘. 무지무지 달콤해서 보기만 해도 이빨이 썩어버릴 것 같은 그런 양말. 어?
0: 섬유질 231피트, 금속 1200g, 고무와 글루텐 각각 3,500dL, 마지막 회오리 바람 900헥토파스칼. 처음이라 그래. 다시 만들게.
1: 아니야. 이쪽 봄 양말 신어볼래.
0: 어?
1: 자, 잘 어울려. 우리 귀요미. 안 돼. 내 귀요미. 다시. 빨리. 우와. 신기한 양말이네.
0: 다시. 지금까지 연습이었어. 이번 게 진짜야.
1: 아, 냄새 좋다. 어?
2: 뜨거워. 아, 뜨거우니까 조심해.

0: 나가 다 끝이야.
1: 그래, 이건 아니야.
2: 안녕. 어머, 쓰레기 처리 기계네.
1: 아니야, 이건 양말.
2: 마침 대청소했는데 유행 지난 건 버려야겠다. 구닥다리 뱀파이어 관이랑 이것도.
1: 대체 지금 뭘 넣는 거야?
2: 미라들이 썼던 붕대야. 정말 촌스럽지.
0: 그걸 왜 넣어?
2: 구석기 시대 때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0: 최후의 생존자. 자, 여러분은 지금 자율주행차의 사고 장면을 보셨습니다. 인류는 지금 거대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기계에게도 선택을 맡겨도 될까? 그리고 그 선택은 누가 정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윤리적 결정을 돕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자율주행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브레이크 고장이 발생하고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와 충돌할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의 충돌 상황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자율주행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직 한쪽만 살릴 수 있으며 자율주행차는 당신이 정한 규칙에 따릅니다. 첫 번째, 성인 두 명의 희생 대 나의 희생. 두 번째, 성인 두 명의 희생 대 임산부 한 명의 희생. 세 번째, 아이 한 명의 희생 대 노인 세 명의 희생. 네 번째, 장애인 한 명의 희생 대 비장애인 한 명의 희생. 다섯 번째, 저소득자 한 명의 희생 대 고소득자 한 명의 희생. 안타깝게도 운전자는 빠른 대처가 불가능할 겁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니까요. 자율주행차는 누구를 살려야 할까요?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1: 무서운데? 어떡해? 근데 일단 나는
2: 진짜 모르잖아요.
1: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사고는 어차피 일어날 운명인 거잖아.
3: 맞아.
4: 저러다가 튀는 건가?
5: 뭐였지?
6: 나 먼저 말해도 될까?
5: 말해.
6: 나와 그 어른들도 목숨이 소중하긴 한데 나부터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7: 나는 뭔가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나는 그분들을 살릴 것 같아.
6: 근데 그 걸어가가지고 친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나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면 어떡해?
2: 그 사람 둘이 범죄자 둘일 수도 있고 진짜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8: 우리의 직업은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경찰관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이미 직업이 됐

0: 아무래도.
1: 그 사람도 직업을, 근데 그 사람도 다른 직업을 바꿀 수 있잖아.
2: 어. 바꿀 수 있어도 우리만큼 그렇게 막 방대하진 않잖아.
1: 아니지. 우리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다 할 수도 있어.
2: 우리는 시간이 많잖아.
1: 그 사람도 시간이 많지.
2: 성인보다 아이가 더 나이가 적잖아. 그렇다면 시간이 많다는 뜻이잖아.
3: 나 한 번만 말해도 돼?
1: 말해?
3: 70살인가 그때 업적을 이루신 분도 있고 심지어 90살에 업적을 이루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보면 안 될 것 같아.
1: 그치.
2: 내가 말한 가능성은 직업에 관련된 가능성을 말한 거야?
0: 직업을 중요시 여기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직업이 없을 수도 있어.
4: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거나 막 나이가 많다고 그냥 판단하지 말고 그냥 성인 두 명 대 나로 그냥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
1: 그러면은 솔직히 성인 둘을 살리는 게 낫지. 수에 집중하는 게 난 나을 것 같아서.
3: 근데 그 두 명 대. 근데 민준아, 너도 20살 아니 너도 그거 성인이 됐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잖아.
2: 가장 하고 싶은 거를 못 이루면 이루고 그냥 죽으면 너무 우울하지 않아?
1: 아, 이거 진짜 어렵다.
2: 근데 임산부와 아이는 두 명인 거고 저 여자 둘은 만약에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명, 두 명이면 아이 하나 더 붙이면 두 명, 네 명인 거잖아. 이해됐지?
1: 저기는 아직 아이가 안 났잖아. 근데 여기 임산부는 지금 낳으려고 하고 있잖아. 임산부를 살리는 게 훨씬 나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0: 나도 민준이 말 동의.
2: 아기가 못 태어날 수도 있잖아.
4: 만약에 못 태어난다고 했어도 우리가 치면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조차 사라지는 거잖아.
1: 그러니까.
3: 만약에 자기도 떠나고 그 아기들까지 떠나면은 그 임신부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얼마 슬플까? 두 명이 죽는데.
2: 와, 그러면은 성인 두 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3: 아, 맞다. 생각 좀 해보자, 우리.
4: 그럼 너희는 임산부의 생명이어서 더 소중하고 아이의 생명이어서 더 소중한 것 같아?
3: 난 좀 그런 것 같아.
4: 나는 임신부를 선택한 이유가 전혀 과학적이지는 않거든? 내 이유는? 그냥 나는 엄마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뭘로도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막 쓰담쓰담하고 가시는 게 너무.
1: 너무 불쌍해.
4: 그러니까 너무.
2: 배에 있는데 자는.
4: 아니, 이건 진짜 멀쩡해. 아니 근데 다 똑같지.
1: 왜 이렇게 다 어려워? 아,
0: 점점 어려워져.
1: 그러니까 할 수가 없을 거야.
3: 아니 근데 이게 제일 고난이도 문제인 것 같아.
2: 미래에 큰 기여를 될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무래도 확률이 좀 희박하다 보니까 아이의 미래보다 노인의 미래가 좀 더 적지 않을까 하는 마음.
1: 형아의 그 말은 노인은 더 이상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다란 말이잖아. 그치?
3: 아니 근데 솔직히 민준이 형이 말한 것처럼 뭐 노인은 뭐 가능성이 없다? 근데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1: 그러니까.
0: 질문에 답을 아무것도 못 정하고 있어.
4: 일단 다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도 바뀔 것 같아.
1: 그렇지.
2: 가능성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가능성 중에 우리가 무엇을 가정하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답변이 다 달라지는 거고.
1: 맞죠.
3: 좀 이번에는 뭐 주제 벗어나지 말고 피장애인을 살려야 되는가, 장애인을 살려야 되는가, 그거에만 집중하자.
4: 반박을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자기의 생각
0: 다 진짜. 들어보고 그다음에
1: 진짜 순서대로 해.
4: 비장애인이 이 사고에 인해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잖아.
0: 근데 여기서는 누구 한 명은 죽는다 했으니까 죽는 거니까.
2: 완전 죽는 거잖아.
4: 장애인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 비장애인보다는 많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비장애인은 장애인보다 할 수 있는 게 1%라도 많으니까 나는 비장애인을 살릴 거야. 우리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거네. 그 내가 지금 들고 다니는 가방이 장애인분들이 만드신 그 거기 고양이 그림이 있거든? 내가 맡은 역할에서 그 역할을 잘 하기만 하면 솔직히 나는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들긴 해.
3: 차라리 장애인을 살리는 게 나을 것 같아.
1: 이번에 4번 상상으로.
0: 이거 적게 적어야 돼.
2: 현재만 생각하면은 저소득이라는 건 그 사람이 재능이 딱히 없다는 거잖아.
1: 응?
0: 그건 아니지.
1: 재능이 없다는 건 아니지.
4: 그냥 가난할 뿐이야.
0: 또 다른 재능이 있을 수 있어.

0: 재능이지.
1: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까지 재능을 못 찾아서 돈을 못 벌었다는 거잖아.
0: 아니 예를 들어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해봐. 저소득자가. 근데 내가 그 돈이 없어가지고 피아니스트를 못하고 다른 어떤 힘든 직업을 해야 됐어. 야, 지금 재능이 있으면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를 했으면 엄청 성공해서 잘했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2: 아, 그럼 너 일론 머스크 살릴 거야? 아니면 지나가는 거지 살릴 거야?
3: 지나가는 머스크.
0: 난 당연히 지나가는 머스크.
3: 아니 지나가는 사람.
4: 그 머스크 형을 살려야지.
0: 뭐 이럴까?
4: 그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0: 그렇게 따지면 이게 때문에
1: 그렇게 따지면 나이가 많다 어리다 수가 많다 적다 이걸로 우리는 그런 판단 기준으로 우리는 계속.
0: 근데 여기 선생님이 물어봤잖아. 무조건 한 명은 죽어야 돼. 나는 애초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한테 운전을 맡긴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지금 다 조건을 따져보면은 AI의 생각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그런 자동차한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5: AI는 그 우리를 모델로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 인공지능이잖아. 그러니까 사고가 난 현장 때 대처 능력이 AI보단 우리가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 나는 AI보단 우리가 직접 운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0: 근데 너가 말한 대로면 약간 다른 게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행동에 따라 지금 AI가 어떻게 움직일지 만들었댔잖아. 그러면 AI도 우리가 행동하는 거랑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5: 아예 애초에 그렇게 판매가 될 때 그런 거에 다 교육이 돼 있지 않을까?
6: 아니, 또 말하면 또 논란 생길 것 같긴 한데.
0: 다 논란이야.
6: 그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통계도 많고 데이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나는 자율주행한테 맡겨도 될 것 같아. 사고 나면은 그거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거지.
0: 근데 과연 AI가 어린이랑 노약자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은 판단할 수 있을까?
6: 일단 대처는 할 수 있잖아.
5: 근데 우리도 대처는 할 수 있지 않나?
3: 맞아.
6: 반응 속도는 AI가 훨씬 빨라. 카메라에 무언가가 들어오면 바로 그거 핸들을 꺾거나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건 우리가 빨라.
5: 근데 우리가 원치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잖아, AI. 맞아.
6: 우리는 사람 누구나 실수를 해. AI도 실수를 하지만.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선택을 하는데 선택을 하는 시간에도 딜레이가 걸리고 패닉이 오고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AI는 오히려 감정이 없으니까 패닉 없이 그냥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4: 만약에 삐리비리 삐리비리 장애인 살린다 피장애인 죽인다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력한 대로 바로 박는 거잖아.
0: 그치?
5: 평균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옳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
0: 맞아 맞아. 평균이라고 해서 여기 가족이 지나가는데 평균적으로 죽일 수 없잖아.
5: 맞아.
6: 일단 내가 제일 말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나 먼저 하고 끝내자. 봐. 자. 나는 먼저 어떻게 해야 다 살 수 있는지 먼저 프로그래밍을 할 것 같아.
5: 그 둘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
6: 아무래도 뭐 때마다 다르겠지만 확 꺾어 가지고
0: 그럼 내가 죽어.
6: 아니 그러니까 난 그냥 예시를 드는 거야. 미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3: 나는 엄청 시야를 넓혀가지고 뒤에도 막 옆에도 이렇게 시야를 넓혀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박을 것 같으면 딱 그거 시동을 꺼가지고 그 멈추게 하고.
7: 저 나 탈 수 있나?
3: 뭐야?
7: 자율주행
6: 뭐야? 일론 머스크. 그 머스크 아저씨 이거 방송 자막까지 틀어가면서 볼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 자율주행 테슬라 같은 거 열심히 또 만들어줘서 또 정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열어줬으면 좋겠고 난 스페이스X 응원합니다.
0: 스페이스X 머스크 형 그리고 재용이 형 그리고 피순이 형 네 이런 거 만드는 거 너무 멋있고 좋아요. 근데 조금 안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뉴스에도 나오는 좀 사고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 줄여주면 형들도 좀 돈 많이 벌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은 관심 드릴 테니까 열심히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재영이 형.
0: 재영이 형. 가족이야? 가족이야? 다 정리하고 말아.
3: 차를 최대한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시고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8: 전방에 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습니다. 비행 모드를 실시합니다.

0: 너무 느려.
1: 넌 너무 빨라.
2: 저는 못 따라가겠어.
1: 난 완전 엉망진창 연주였어. 우릴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 우와, 별똥별이잖아. 오, 손을 빌자. 별 모양이다. 누구 손부터 빌까? 나.
2: 내가 제일 크니까.
1: 아, 내가 먼저 할 거야.
2: 어?
1: 과학의 이름?
2: 바로?
3: 오. 나는 오야. 살아 숨 쉬는 기분이야. 1, 2, 3, 4, 5. 점이 다섯 개네.
0: 우와, 진짜 별이 태어났네.
3: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1: 여기 와서 봐봐.
3: 안녕, 오야. 하이파이브. 너 손이 참 크구나. 하이파이브. 오?
1: 빼기 이름?
2: 바로 서! 너는 누구야?
3: 나는 오야. 나만 믿으라고. 이제 파티를 시작.

0: 또 다섯 개.
1: 1, 2, 3, 4, 5.
0: 하이파이. 옆으로, 위로,
1: 밑으로,
0: 너무 느려. 하이파이.

0: 뭘?
1: 언제?
2: 어디서?
1: 네, 묘기를 뿌리는 5인조. 1, 2, 3, 4, 5. 하이파이브! 옆으로, 위로, 밑으로, 땀을 늘려. 하이파이브.
3: 오, 살아서 추자.
1: 숫자 5와 함께면 어디든 빠르게. 새 다섯, 나무 다섯, 꽃 다섯, 벌 다섯. 1, 2, 3, 4, 5.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요.
3: 1, 2, 3, 4, 5.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1분 1초가 이보다 절실한 곳이 또 있을까요? 이곳에선 0.1초, 0.01초가 승부를 가르쳐 선수들은 서로와만 겨루는 게

0: 아닙니다. 그들이 맞서 싸우는 건 바로 시간이죠.
1: 시간은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속도나 혹은 세상이 정해준 속도에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흘러가는 시간 자체에 중독될 수도 있죠. 늘 바짝 긴장한 상태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그 느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자나 군인 또 외과 의사 같은 직업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죠.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아주 긴박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땐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고 그러면 시간은 빛의 속도로 흘러가죠.
0: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야만 시간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F1 경주차 타이어 교체는 2초, 과거에 49초였죠. 시간에 딱 맞추는 삶, 현대의 이상이 된 지 오랜 모든 것이 초단위로 계산되는 세상. 과연 우리는 그만큼 행복해졌을까요?

0: 벽돌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바빌론에 대해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자랑스러운 페르시아인들도 모두 이슈타르 문을 통해 이곳에 들어선 정복자들이었죠. 바빌론의 천문학자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작은 점포판에 지식을 새겼습니다. 천문학과 수학에서 시대를 훨씬 앞서 있었죠. 60을 근간으로 한 계산법도 남겼습니다. 시간을 시와 분으로 나누는 방식도 바빌로니아 문명에서 시작된 거죠.
1: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왜 60진법을 사용했을까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천문학에서 그 기원을 찾은 거죠.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가 한 해에 12번 반복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12가 기준이 됐습니다. 거기서 24시간과 60분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0: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수세기 동안 밤하늘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관측하고 기록했습니다. 관측의 기준은 항상 천문학적 1년, 즉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죠. 이 기록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의 복잡한 변화와 천체의 움직임까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1: 바빌로니아인들에게 별 관측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신들이 하늘의 징조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 신호를 누구보다 먼저 읽어내고자 했습니다. 특히 불길한 징조나 나쁜 조짐 같은 게 나타나더라도 적절한 의식을 치르면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2: 이 밤하늘에서 우린 하늘의 징조를 읽어냅니다. 신들이 다가올 재앙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0: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지상의 일들과 연결지어 해석됐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말이죠. 바빌로니아인들은 1년을 황도 12궁에 따라 12개월로 나누며 시간에 대한 체계를 세웠습니다.
2: 신들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0: 하지만 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은 언제나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나아가 운명의 흐름을 바꾸고자 한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렇다면 시간과 스스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길은 없을까요? 별자리에 끌려다니지 않고 행복과 불행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삶 말입니다. 중국 우당산의 한 사원. 도교 수행자들은 이곳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수련하죠. 신의 뜻도 강요도 유혹도 없이 모든 것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기원전 5세기, 도교의 창시자로 불리는 노자의 가르침에 따른 거죠.
3: 도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을 다스리고 땅은 하늘을 따르며 하늘은 다시 도와 자연을 따르는 거죠. 도교에서는 인간의 몸을 하나의 소우주로 봅니다. 우리의 과제는 몸을 수련해 도와 진리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는 단순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바로 그거죠. 내면에서 비어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의 자연을 따르는 거죠. 피곤하면 잠을 자고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신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죠.
0: 모든 것을 별의 움직임처럼 느리게 받아들이고 자연의 리듬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도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계절에 나는 제철 음식을 먹는 것도 그 가르침의 일부죠. 여기 있는 마름처럼 말입니다. 음식에는 거의 간을 하지 않는데 맛도 욕망을 부르기 때문이죠. 자연의 성장과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면의 평화와 균형에 이릅니다. 다가올 일을 걱정하지 않고 그저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삶이죠. 세상을 통제하려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밭을 일구고 그것이 스스로 익어가도록 두죠. 세상의 근원적 원리인 돈을 자연의 흐름을 따르고 세속으로부터 물러나는 가운데 스스로 드러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각자의 생명력이 강해지죠. 또한 도교에서는 내면의 수련을 통해 세상의 혼돈과 시간,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질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3: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있습니다. 일상과 사회 속에서 우린 항상 서두르고 안절부절 못하지요. 과연 왜 그럴까요? 순전히 시간이라는 개념에 강하게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거기 사로잡혀 있고 그 무게가 너무 크죠. 하지만 정신이 평온해지면 이 집착을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억지로 될 일이 아니죠. 시간을 그냥 무시하거나 잊을 순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중요한 건 시간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0: 전설적인 도교 대사 장삼풍이 약 1000년 전 이곳에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내면의 기와 정신을 단련하는 무술인 태극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스승과 제자들은 이 동작 속에서 물을 흉내냅니다. 부드러운 물이 가장 단단한 돌도 이기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이곳에서 4, 5년 동안 길을 단련합니다.

0: 제자들은 아주 느린 동작으로 무술 수련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수련을 아무리 해도 어느새 빨라지고 말죠. 시간이란 개념이 너무 깊이 새겨져 있어서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잊은 듯한 무아지경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그동안 익혀온 시간이란 개념을 내려놓을 수 있죠. 오직 평온함만이 시간에 대한 집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공의 경지, 즉 비움의 상태가 이루어지죠.
1: 내면을 단련한 태극권의 고수는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변의 공기조차 소중히 여기며 느리고 부드럽게 움직이죠. 그때 우주와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영원한 자연의 질서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0: 시간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건 529년 로마 근처 몬테카시노 수도원에서였습니다. 성 베네딕토는 독실한 신앙인이자 뛰어난 학자였죠. 새벽 기도 시간을 알리는 건 바로 촛불 시계였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수도사들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1: 그만 일어나야지. 이제 아침 기도할 시간이야. 이른 시각인 건 아는데 아침 기도가 기다린다고. 어서.
0: 성 베네딕토 규칙서는 수도사들이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지침서입니다. 밤에 한 번, 낮에 일곱 번. 기도는 반드시 정해진 시각에 해야 했죠.
2: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지켜주시기를. 아멘.
0: 이렇게 자연의 시간인 해가 뜨고 지는 시간과 더불어 인간이 만든 시간의 구분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 우리 인간은 개인으로서, 문명으로서 늘 두 가지 시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는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의 순환으로 이루어진 자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계가 만들어낸 인공의 시간이죠. 우리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질서를 적용하게 되죠. 결국 시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는 도구입니다. 시간으로 관계를 이어주죠.
0: 이렇듯 몬테카시노 수도원의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탄생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 구분의 출발점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수도사 베네딕토가 만들어낸 질서인 셈입니다. 수도사들의 일과 역시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배분됐죠. 필사와 음식 준비, 성경 공부까지 모두 그 틀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읽어라. 이른바 성 베네딕토 수도의 규칙. 오라 에트 라보라 에트 레게의 시작이었죠. 일상의 규칙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 됐습니다.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의식이었죠.
4: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서를 부여하는 규칙적인 일과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시간에 리듬과 방향을 부여하지 않으면 하루가 그저 앞뒤 없이 이어지는 일들의 연속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뒤죽박죽 이어지는 사건들로만은 삶의 이야기를 만들 수 없죠. 그래서 일과가 필요한 겁니다. 산업화 이전엔 이런 일과가 늘 한결같았죠. 이런 하루의 리듬은 우리의 삶이 그런 것처럼 자연의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0: 수천 년 동안 자연의 시간과 인간이 만든 시간 체계가 공존해왔습니다. 해시계, 물시계, 촛불시계가 바로 그 예죠. 그러나 13세기에 이르러 그 균형이 깨집니다.

0: 합니다. 그 종소리는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죠. 종이 울려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 신자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고 해가 뜨고 지는 때를 알리면서 하루 일과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어느 순간 유럽 전역은 물론 세계 여러 도시에도 이런 시계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1: 시계는 익숙한 종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소도시 안연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 주조소가 있는 곳이죠. 마리넬리 가문은 이곳에서 26대에 걸쳐 종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종들은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전 세계 신자들에게 전해왔죠. 종을 만드는 기술은 중세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속뿐만 아니라 점토와 밀랍을 함께 사용해 제작하죠. 마리넬리 가문에 따르면 모든 종은 저마다의 개성과 영혼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종은 고유한 울림과 이야기를 갖게 되는 거죠. 종은 일반적으로 금요일 오후 3시에 주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각에 세상을 떠났다는 전통에 따른 거죠.
2: 성모 마리아!
3: 성모 마리아!
1: 이에 맞춰 성모 마리아의 축복을 빕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에는 종이 있지만 우린 이제 그 소리를 무심히 지나치죠.
2: 다 됐어요. 모두에게 축복을 빕니다.
1: 시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배해왔습니다.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살던 시절은 이제 까마득히 멀어졌죠. 일부 현대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시간의 압박 없이 세상을 누비던 우리 조상들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보다 더 행복했을지 모른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단거리 질주처럼 변해버렸죠. 수많은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4: 기술의 발전은 더 나은 삶을 약속했습니다. 힘들고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난 삶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모든 기술은 우리 삶을 더 여유롭게 만들지 못했죠. 우린 점점 더 빨라지고 더 많은 시간을 절약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은 오히려 더 부족해졌죠.
5: 자연의 리듬에서 멀어질수록 삶의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우린 모든 것을 빠르게 또 한꺼번에 가질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물의 가치를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삶이 빨라질수록 우리는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죠. 이제 중요한 건 속도와 효율이 됐습니다.
4: 뭔가에 쫓기는 느낌 아시죠? 그 끝없는 불안감은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삶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없죠.
1: 휴대전화의 발명으로 소통은 마침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제3의 눈이 됐죠. 우리 자신과 주변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이 된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린 하루에 50에서 80번가량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영상을 시청하면서 말이죠.
4: 그런데 이게 제가 시간의 TV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걸 하지만 오히려 더 제약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소셜미디어나 넷플릭스, 유튜브에 한번 빠지면 얼마나 쉽게 몰입하게 되는지 아실 겁니다. 그만큼 자극이 넘쳐난다는 뜻이죠. 많은 걸 경험하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지만 하루가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0: 기억이 제대로 쌓이지 않은 거죠. 공명이라고 부르는 깊은 울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없고 표면적인 자극만 높은 상태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기술은 우리의 시간 경험과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모든 것은 13세기 교회탑에 설치된 최초의 기계식 시계에서 시작됐죠. 하지만 시계의 등장은 기독교의 일곱 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를 새롭게 부각시켰습니다. 바로 나태. 이젠 시간 낭비로 여겨지는 죄입니다. 수도사 도메니코 카발카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으른 자를 짐승에 비유하기까지 했죠.

0: 13세기부터 아주 흥미로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는 당시로서 낯선 개념이었죠. 처음엔 순전히 종교적 관념이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건 곧 자신의 시간이 아닌 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로 여겨졌죠. 그걸 죄악으로 간주한 겁니다. 어쩌면 가장 큰 죄악 중 하나일 수 있죠. 신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니까요.
1: 초기의 시계는 단순한 구조로 시간만 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현대 시계는 많게는 무려 17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기계식 시계의 핵심 장치는 밸런스 휠입니다. 가는 스프링이 연결된 진동 장치죠. 이 장치의 진동이 빨라질수록 시계는 더 촘촘하게 째깍 소리를 냅니다. 시계가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초침의 움직임이 더 부드럽고 정밀해지는 거죠. 이러한 발상은 시계의 정밀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 한 인물에게서 비롯됐습니다. 1666년 파리. 한 저명한 천문학자가 새롭게 설립된 프랑스 과학원의 초대 원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그는 천문대에서 연구를 시작하죠. 네덜란드 출신인 그는 이후 시계장치의 역학에 몰두하게 됩니다.
0: 정확한 시계를 통해 시간을 측정하는 능력이 인류 문화에 얼마나 중요한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산업혁명을 이끈 것이 증기기관이었단 주장도 있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능력이죠. 하지만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바로 시계였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1: 먼저 차가운 우유, 그 다음은 뜨거운 차.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8세기 무렵 영국인 조사이어 웨지우드는 고급 도자기를 대량 생산해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도자기보다 저렴하면서도 훨씬 더 섬세한 제품이었죠. 제조 과정에서 시간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2: 모두 잘 돼가고 있나요?
3: 네, 아주 순조롭습니다. 다들 열심히 만듭니다.
2: 컵은 몇 개나 만들었죠?
3: 오늘 벌써 20개입니다, 나이.
2: 계속 진행해줘요.
1: 정확히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철저한 분업이 필수였기 때문이죠.
2: 마르타, 정말 훌륭하게 해냈군요. 훌륭한 제품이야.
1: 생산 목표와 일정, 수량을 몇 주 앞서 계획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야 했죠.
2: 잘 돼가고 있나요?
0: 산업혁명을 일으킨 건 바로 값싼 시계의 보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맞춰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같은 시간에 공장에 출근할 수 있게 됐고 또 모두가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1: 그 결과 집에서 이루어지던 많은 일들이 점차 소규모 작업장으로 옮겨갔습니다.
4: 바퀴는 이쪽으로 옮겨요, 빨리.

0: 얼마나 더 걸리는데?
1: 거의 다 됐어요.
2: 모든 것은 점점 더 조직화됐습니다. 쉬는 시간마저 정해진 시간에만 허용됐죠. 소규모 작업장들은 곧 대형 공장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섬유산업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졌죠. 그 중심엔 자동기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일정하고 정밀하게 움직이는 기계들이었죠. 하지만 발전엔 그림자도 따랐습니다. 시간을 더 이상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면서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죠. 많은 이들이 기계로 인해 생계를 잃었습니다.
3: 농부였다가 도시로 이주해 공장에서 일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던 삶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온 느낌이 들었죠. 예전엔 해가 뜨면 일어났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공장 종소리에 맞춰 일어나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그들은 자신이 자연으로부터 단절됐다고 느꼈습니다. 또 자신의 삶을 노골적으로 통제하는 자본가로부터도 소외감을 느꼈죠. 누구에게나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시계는 종종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됐죠.
2: 1811년 영국과 독일 섬유 노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들을 러다이트라 불렀죠. 열악한 노동 환경과 하루 12시간에 이르는 교대 근무에 대한 반발로 그들은 결국 기계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한다고 느껴지는 모든 것을 부수었죠.
3: 폭도들이나 시위대는 번번이 공장에 침입해 직조기와 증기기관을 부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언제나 시계였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시계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를 억압하는 통제의 상징이자 동시에 저항의 상징이 됐습니다.
2: 첨단 기술로 가득한 오늘날의 일상은 철저하게 시간에 맞춰 돌아갑니다. 시간이 없었다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도 불가능했겠죠. 세계 곳곳에서 매일 수십억 명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시계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계 이전에도 사람들은 일상의 사물과 자연현상을 통해 시간을 가늠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차지요. 중국에서 차가 언제 처음 재배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는 수천 년 동안 중국 문화 깊숙이 자리 잡아왔죠. 시인들은 차를 마시며 인간의 장수와 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향 한 자루가 타는 것처럼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역시 오랫동안 하나의 시간 단위로 여겨졌죠.
4: 중국에서는 밥 한 끼를 먹고 차 한 잔을 마시고 향 한 자루를 태우는 것만큼의 시간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한 계층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 사람도 지식인도 학자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 차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엔 그 시간조차 내기 어려운 곳이 많죠. 소통은 직접 만나는 대신 기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라는 서양 표현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중국에서 차를 우리는 과정 역시 분명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죠. 차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 농촌에서는 이런 시간 단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연스럽게 통하죠.

0: 근데 도시 생활에서 우리의 언어 사용은 농촌 지역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특히 도시에서는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이나 향 한자루 타는 시간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일상적인 대화에서 거의 듣기 어렵죠. 이제 그런 시간 단위들은 우리 일상에서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숨가쁘게 돌아가는 오늘날의 복잡한 중국 일상에서 시간의 단위는 분이 아니라 초입니다. 그러니 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일조차 너무 길게 느껴지죠.
2: 오늘날 인간에게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린 항상 시간을 확인하고 매 순간을 무언가로 채우며 살아가죠. 요즘은 더 심합니다. 화상회의가 늘어나면서 매 시간 약속에 묶여 있고 그 약속조차 계속 바뀌죠. 시간의 족쇄를 차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오늘만큼은 시간을 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 자체가 이제는 거의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주는지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특히 미래와 관련해서는 이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최근에 진행된 한 실험이 이를 잘 보여주죠.
3: 고양이 말.
2: 실험에서 관찰된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단 1분이라도 미래에 대해 생각하도록 배정된 학생들은 이후에 훨씬 더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것과 낯선 사람을 향한 친사회적 행동 사이에는 전이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 결과가 우리 스스로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래를 더 자주 생각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 기회는 휴가와 여행을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여행은 19세기부터 패키지 상품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1841년 영국, 토마스 쿡은 최초의 단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했죠. 당시의 여행은 부유한 귀족과 경제적 열과 있는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고통소득의 사람들도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됐죠.
4: 오르시문요.
5: 자, 여기 있다.
4: 왜요? 왜?
1: 초기 근대 관광의 길을 열어준 철도 역시 이런 변화에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대중 관광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였죠. 여행은 더욱 편리하고 저렴해졌습니다. 손쉽게 갈 수 있는 목적지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 결과 휴식의 시간이어야 할 여행조차 더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는 현대적 논리가 자리 잡게 됐죠.
6: 오늘날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소비자로서 죽음을 잊게 만들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죽는 건 두렵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폭식하듯 소비합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잊고 싶기 때문이죠. 이건 일종의 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지구 또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행자 수는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죠. 우린 밤낮이 뒤바뀌는 곳으로 아무렇지 않게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세계 표준시가 생긴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잊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은 다시 철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엔 정확한 시간을 아는 것이 생사의 문제가 될수 있었죠. 당시 증기기관차는 시속 100km라는 놀라운 속도를 낼수 있었습니다. 철도망이 확장될수록 이것은 점점 더큰 문제가 됐죠.

0: 당시 시계는 하루 오차가 몇 초에 불과할 만큼 정확했지만 다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표준화된 시간 체계가 없었던 거죠. 그 결과 기차 시간표와 이동 시간은 종종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출발역과 도착역이 동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 혼란은 더욱 커졌죠.
1: 19세기 중반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시간이 없었습니다.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에서는 해시계로 결정되는 지역 시간만 사용하고 있었죠. 각 해시계는 해당 지역의 시간을 나타냈습니다. 그로 인해 스트라스부르와 브레스트 사이에는 약 50분의 시간 차이가 발생했죠.
0: 스트라스부르에서 서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브레스트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하며 해시계로 측정된 지역 시간은 20km마다 약 1분씩 뒤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1: 철도에 취직하려면 시간을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채용 기준 중 하나였죠. 그리고 오차가 거의 없는 시계를 소지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 단계에서 탈락했죠.
0: 초기 철도 시대, 정확한 시간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몇 안 되는 교차점과 역을 제외하면 주요 노선 대부분이 단선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차장들은 노선을 따라 각 지역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미국에서 전국을 횡단하는 여행자는 시계를 무려 75번 다시 맞춰야 했죠. 그럼에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시간 차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백 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1847년 영국의 모든 철도에 표준 철도 시간이 도입됐습니다. 세계적인 전환점은 40여 년 뒤 미국에서 마련됐죠. 1884년 10월 런던 근교 그리니치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시간대를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를 위한 통일된 시간이 확립됐죠. 오늘날 시간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하나의 상품이 됐죠. 1879년 뷰르텐베르크의 시계 제조업자 리하르트 뷰르크가 기계식 근무 기록 장치 특허를 신청합니다.
2: 거의 완벽하게 완성됐군.
0: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보내는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기 위한 장치였죠. 카드에 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이었습니다. 타임클럭, 현대 자본주의의 상징이 됐습니다. 분업화된 생산 방식과 성과급 체계가 자리를 잡았죠. 점점 더 많은 기계들이 인간이 하던 일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복과 만족은 종종 뒷전으로 밀려났죠. 행복에 관한 오랜 연구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이미 1938년부터 학생뿐만 아니라 발언 기회가 거의 없는 계층까지 연구 대상으로 삼았죠.
3: 1938년에 시작된 매우 놀라운 연구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됐죠. 참가자의 3분의 2는 보스턴 도심, 그러니까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당시로서 매우 독특한 접근이었죠. 질병이나 문제의 원인을 찾는 대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아가는지를 실제로 알아내려 한 겁니다.
0: 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700명 참가자들의 건강을 추적하며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정기적인 인터뷰, 뇌스캔, 연간 설문지를 통해 이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게 진행된 행복 연구가 됐죠. 그리고 하나의 단순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3: 모든 논문을 되새겨보고 다른 연구들까지 함께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겁니다. 관계가 우리를 인생 전반에 걸쳐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켜준다는 거죠.
0: 그런데도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린 대부분 돈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는 노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깨닫는 경우가 많죠.
3: 후회에 관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삶에서 가장 흔한 후회는 단연 관계에 관한 것이었죠. 어떤 방식으로든 소원해진 관계, 즉 더 친절하게 대하거나 더 세심했어야 했던 관계들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돈이나 물건을 더 가지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참가자들 대부분 맺지 못했거나 소홀해한 인연을 후회했죠. 임종을 앞둔 80대 나이에서도 사람들은 중요한 인연들 중 일부를 다르게 했더라면 하고 바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이죠.
0: 행복은 진부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건 의미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죠. 그리고 평생 동안 꺼내볼 수 있는 기억을 마음 깊이 새겨 넣는 일입니다. 과거와 미래, 그것은 멕시코 국경 근처 텍사스의 험준한 산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는 핵공격에도 살아남아 수천 년 동안 작동하도록 설계된 시계가 설치돼 있죠. 이건 아주 특별한 형태의 정신적 시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계,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4: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신화를 만드는 기계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래로 이야기를 전해야만 살아남을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계입니다. 만년 뒤는 까마득한 시간입니다. 만년 전 인류는 처음으로 땅을 일구고 정착해 살기 시작했죠.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훨씬 더 먼 미래를 떠올리면서 이 시계가 여전히 째깍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진자 시계입니다. 만 2000년 후에도 이 시계가 작동하고 인간이 그걸 지켜보면서 태엽을 감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결정을 내리며 또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될 겁니다. 그처럼 긴 시간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있죠.
0: 만년 시계라고도 불리는 롱나우 시계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죠.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또 그건 우리 삶의 어떤 의미일까요?
3: 아우스티누스가 옳았을 겁니다. 묻지 않으면 시간이 뭔지 알고 있죠. 하지만 질문을 받는 순간 설득력 있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5: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연속적인 움직임으로 정의했습니다. 시간이 존재하려면 변화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죠. 시간은 변하는 사물도 움직임 그 자체도 아닙니다. 그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순서이며 동시에 그걸 인식하는 누군가, 즉 의식을 가진 주체가 필요합니다.
6: 우리 사회가 성과와 긴박함으로 가득한 곳일수록 시간이 우리 삶을 더 강하게 지배합니다. 우린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죠.
0: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나가야겠습니다.

김선영 요리연구가의 손맛이 담긴 따뜻한 한 끼 식사. 어른아이 상관없이 무조건 좋아할 고기 반찬. 고소한 우삼겹과 향긋한 부추를 맛있게 볶아낸 우삼겹 부추 볶음부터 깻잎에 딱 어울리는 황금 양념장 레시피를 공개한다. 무한대로 먹을 수 있는 밥도둑 1등 공신 깻잎찜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0: 유명 요리 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1: 선생님,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선생님, 네. 오늘 요리는 우삼겹에 몸에 좋은 부추가 들어가잖아요. 네. 채소 반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자, 우삼겹, 부추볶음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일단 우삼겹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거기다가 채소는 표고버섯, 네. 대파, 부추, 청양고추가 필요합니다.
1: 네, 대파는 어느 부위를 사용하나요?
2: 흰 부분 위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1: 네. 자, 이쪽에 좀 보니까 네. 자, 이 양념 재료들이 들어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2: 네, 일단 간장 양념 들어가는데 간장, 네. 굴소스 들어가고요. 좀 약간 칼칼하게 해서 고춧가루 사용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설탕 들어가고 거기다가 청주, 고기니까 청주 들어가고요. 깨소금, 그다음에 후추, 참기름 이렇게 들어가고요. 볶을 때 이제 오일 들어갑니다.
1: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거 보니 약간 네. 칼칼하고 매콤할 것 같아요. 자, 부추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야들야들한 우삼겹의 조화가 최고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시작부터 오늘 첫날부터 우삼겹이라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자, 일단 그럼 우삼겹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2: 네. 우삼겹은 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얇게 썰어져 있고 길이가 이 정도기 때문에 네. 도마로 썰 일은 없어요. 그냥 네. 핏물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한 300g 오늘 사용할 네. 거고요.
1: 자, 선생님,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얇게 썰려져 있으면 대패삼겹살하고 우삼겹의 차이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그래요. 맞아요. 그럴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네. 아무래도 돼지고기는 좀 더 선홍빛이 돌고 네. 우삼겹은 붉은빛이 좀 더 강하게 들죠. 네. 우삼겹 하는데 네. 사실은 소고기 가슴 부위에 업진살이에요. 네. 왜 소가 땅바닥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땅바닥에 닿는 부분 있잖아요. 오. 그 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근육량이 많지 않고 네. 이렇게 지방 성분이 적절하게 마블링이 돼 있어가지고 네. 어르신이나 아이들도 아주 부담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부위죠. 네, 자 이렇게 기름기 제거해서 예. 네, 두면 됐고요. 자. 네, 이쪽에 둘게요.
1: 자,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준비가 됐는데요. 네. 자, 이렇게 우삼겹을 준비해 뒀고요. 자, 이 다음 뭐 하면 될까요?
2: 자, 일단 이제 주재료가 이렇게 네. 준비됐으니까 부재료인 채소를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1: 자, 썰어볼게요.
2: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제 이렇게. 표고버섯. 사실 오늘 표고버섯을 준비했지만 네. 버섯은 여러분들 있는 거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1: 집에 있는 양송이를 써도 되나요?
2: 아, 그럼요. 네. 자, 이렇게 표고버섯은 예. 슬라이스로. 오늘 뭐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기만 하면 되니까 예. 부담 없으시죠?
1: 맞아요.
2: 느타리 버섯을 넣는다 그러면 결대로 쪽쪽쪽쪽 찢어서 넣어주시면 되고 네. 새송이 버섯은 또 먹기 편하게 써시면 되니까 네. 또 이 버섯이 요리에 들어가면 약간 고기와 씹는 맛이 또 비슷하잖아요.
1: 맞아요. 네,
2: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버섯을 준비를 지금 굉장히 볼륨감이 있잖아요.
1: 그러게요. 이렇게 썰어놓으니까 오히려 풍성하고 고기 먹으면 삼겹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1: 네. 다음 어떤 걸 썰어볼까요?
2: 자, 그다음에 저 이제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는 그냥 어서 써시면 돼요.
1: 이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이 고기에 조금 있는 약간 느끼함을 잡아줄 것 같아요.
2: 맞아요. 약간의 그 매콤함이 고기가 맛있긴 한데 약간 느끼할 수 있는 거를 이 청양고추의 매콤함이 네. 싹 상쇄시켜주기 때문에 네. 고기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되죠.
1: 맞아요. 질리지 않게.
2: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청양고추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다음은 대파를 썰어볼 텐데
1: 대파요.
2: 대파는 오늘 길이대로 한 5cm 정도로 이렇게 썰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서 써셔도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 써는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썰까 봐요. 이렇게 오. 약간 그 파채 비슷하게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같이 또 들어가는 게 부추라 네. 이렇게 해서 5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1: 5cm 정도로?
2: 네. 어쓰셔도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부추 들어갈게요.
1: 부추, 아, 부추 정말 몸에 좋은데.
2: 맞아요. 부추가 예. 향도 좋고 예. 더군다나 이제 부추에 들어있는 약간 따뜻한 성질이 예.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1: 맞아요.
2: 이 부추의 향이 좋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 부추는 채소 중에 칼륨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채소예요.
1: 오, 칼륨은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2: 네, 몸에 있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니까 예. 건강하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부추 향도 좋고 한 달 사면 좀 넉넉하게 있으니까 요리에 여기저기 이렇게 두루 넣어서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1: 야, 정말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0: 재료 손질이 뚝딱 끝났어요.
1: 그럼요.
0: 이제 어떤 과정을 하면 되죠?
1: 이제 양념장 만들어야죠. 일단 오늘 청양고추를 넣긴 했지만 네. 그래도 약간의 고춧가루를 넣어서 해줄 거예요. 약간 칼칼하게.
0: 네.
1: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된 양념이 간장이에요.
0: 네.
1: 간장. 양조간장. 그다음에 굴소스도 약간 넣어주면 되는데
0: 네.
1: 굴소스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간장 더블로 네. 넣으시면 돼요.
0: 네.
1: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짠 게 들어갔으니까 약간의 달콤함이 들어가야 되겠죠.
0: 달콤하게.
1: 그리고 고기가 들어가니까 술 종류가 약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0: 혹시나 뭐를 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
1: 그렇죠. 예, 청주 넣어주시면 되고요.
0: 네.
1: 여기다가 이제 저는 깨소금. 통깨보다는 약간 빠은 깨소금이 더 훨씬 더 고소하게 느껴지니까.
0: 그렇죠.
1: 하고 후추. 그다음에 여기다가 참기름.
0: 네.
1: 네, 자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이제 오늘 양념장이 되는 거예요.
0: 자, 선생님 근데 원래 오늘 같은 요리에는
1: 네.
0: 간장 양념으로 많이 하는데 오늘은 고춧가루를 넣어서 더욱더 칼칼하고 매콤할 것 같아요.
1: 네, 약간의 그냥 개운함 정도.
0: 그러네.
1: 많이 매콤하진 않고
0: 그렇죠,
1: 개운함
0: 그렇죠.
1: 정도, 그 정도만.
0: 네, 네, 맞아요.
1: 자 그러면 이거를 살짝 묻혀줄까요?
0: 그럴까요?
1: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묻혀도 되니까
0: 네.
1: 얼마 양이 안 돼서
0: 네.
1: 이렇게 해서 살짝 묻혀주도록 할게요.
0: 사실 우리가 오늘 네. 우산겹을 먹어서 좋긴 하지만 고기의 양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1: 네.
0: 고기랑 채소가 약간 1:1 그 정도 비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1: 자, 손으로 양념할 필요는 없고요.
0: 네.
1: 우리 양념했던 수저 있으면 수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고기가 얇아가지고 이거 어느 정도 둬야 돼요? 하시면은 뭐 이렇게 얇기 때문에 금방 흡수가 돼요. 그래서
0: 오래 재울 필요가 없고요.
1: 오래 재울 필요 없어요.
0: 자, 잠깐 이렇게 양념에 재워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해볼까요?
1: 네, 자, 불로 이동해서 조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마늘 안 들어갔죠?
0: 깜빡하신, 선생님. 아니,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깜빡하실 때도 있으시네요.
1: 아, 제가 믿는 게 있었어요. 바로 부추예요. 부추에 약간만 매콤한 맛이 마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0: 네?
1: 오늘 굳이 마늘을 저는 안 넣었어요. 그 대신 부추를 넉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0: 오, 굉장히 조화로울 것 같은데요.
1: 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팬이
0: 네?
1: 예열이 됐으니까 볶아보도록 할게요.
0: 네.
1: 자, 그러면 넣을 때 일단은 이제 고기 요리니까
0: 네?
1: 이렇게 고기 밑간 해둔 거 들어가고요.
0: 네.
1: 그다음에 다 같이 넣을 거예요.
0: 다 같이요?
1: 몸만 빼고?
0: 부추!
1: 그렇죠.
0: 네. 부추가 아무래도 제일 좀 이렇게 성질이 좀 얇으니까.
1: 맞아요. 예. 오늘 표고버섯이 커서
0: 예.
1: 저는 이 정도만 넣을까 봐요.
0: 네, 양을 좀 가감하시고.
1: 네. 자.
0: 아무래도 이 우삼겹이다 보니까 익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1: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되게 얇았잖아요.
0: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익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0: 네?
1: 만약에 배고픈 걸 못 찾는 분들이라든지
0: 예.
1: 빨리 요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데 맛있게 먹고 싶다.
0: 예.
1: 이 요리를 자꾸 추천드려요.
0: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첫 요리로
1: 네.
0: 준비를 해주셨네요. 예. 원래 이 고기 요리는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아니, 금요일에 올 때도 있는데
1: 주말에
0: 그렇죠. 아니, 사실 월요일도 고기 땡길 때 많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1: 네, 네. 아침부터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0: 맞아요.
1: 야. 네.
0: 이 우삼겹은 확실히 이 아까 고소한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삼겹살이랑은 또 대패삼겹살이랑 틀리게
0: 예, 예.
1: 그 풍미가 또 달라요. 대패삼겹살 같은 경우는 조금 누린내가 날 수가 있어서
0: 예.
1: 양념을 강하게 하는 반면에
0: 네.
1: 우삼겹은 그런 게 적어서 양념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0: 맞아요.
1: 그런 부위라 제가 좀 약하게 지금 보시면은
0: 네.
1: 굉장히 진하지 않죠. 뭐
0: 네.
1: 제육볶음이나 뭐 이런 것처럼
0: 네.
1: 왜 제가 동시에 다 넣냐? 그냥 거의 익는 시간이 동일해요. 우리가 보통 고기는 빨리 익혀야 되고 채소는 나중에 익고 이래야 되는데
0: 네.
1: 오늘은 우삼겹이라 얇게 썰어져 있기 때문에
0: 자 많은 분들이 아까 왜 부추 이렇게 썰어놓고 부추는 언제 넣었냐고 궁금해하실 텐데 이건 언제 넣는 거예요?
1: 이거는 불 끄고 나서 여유로 넣어줘도 돼요.
0: 아 불 끄고 나서
1: 사실은 요리할 때
0: 예.
1: 우리가 눈으로 먼저 먹는다고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부추가 들어간 요리가 숨이 확 죽어서 있으면은 그것처럼 숙성할 때가 없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약간 근데 우리 부추 생으로도 먹어요 안 먹어요?
0: 생으로 먹죠.
1: 생으로도 먹으니까
0: 예.
1: 나중에 살짝 넣어서 여열로 익혀줄 거예요. 그래서 볼륨감을 있게끔 그래서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0: 네?
1: 오 세상에 요리가 방금 한 것 같으네 뭐 이런 생각 마치 부추가
0: 예.
1: 숨이 죽어 있으면은 아 먹다 데펴줬나
0: 그러게
1: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0: 부추는 야. 신선도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1: 맞아요. 그리고 부추 한 단 사면은 양이 좀 되잖아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추를 뭐 국이나 이런 데도 넣어서 먹기도 하지만
0: 네.
1: 이렇게 고기 볶을 때라든지 볶음 요리에도 두루두루 활용하고 있어요.
0: 지금 화면으로 보시기에도 이제 고기가 얼추 익었고

0: 그다음에 버섯도 맛있게 익었어요.
1: 네, 보세요. 지금 이렇게 버섯도 이렇게 맛있게 예. 익었고 파는 당연히 익고
0: 그쵸?
1: 고기도 이렇게 익었어요.
0: 예, 그대로 한 입 쏙 먹어보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네. 끝내도록 할게요.
0: 자, 불을 끄고.
1: 네, 자 불을 끄고 자 이제 부추를 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넣어줄게요.
0: 맞아요. 부추가 성질이 굉장히 얇고 연해서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질겨질 것 같아요.
1: 맞아요. 질겨지는 부분도 있고 또 예. 향이 너무 또 달아날 수가 있으니까 예. 이렇게 살짝만. 지금 안 익었네 하시더라도 예. 내 속상해하거나 뭐 우울하실 필요 없어요.
0: 오히려 아삭거리는 식감이 살아있어서.
1: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양이 되게 고기에 비해서 부추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요. 드실 때 되면은 절대 그런 생각 안 드실 거예요.
0: 그럼 어떻게 질문을 들으셨어요, 그렇게?
1: 그럼요.
0: 제가 시청자분께서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방금
1: 맞아요.
0: 질문을.
1: 네, 제가 너무 많이 들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완성이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통깨만 이렇게 뿌리면은 네. 오늘의 우삼겹 부추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0: 고기 요리가 이렇게 금세 됐는데 한번 옮겨 담아볼까요?
1: 그럴까요? 맛을 안 봐도 맛이 느껴지는 요리가 있잖아요.
0: 그럼요.
1: 이게 바로 그런 요리예요.
0: 자. 이 우삼겹에서 나왔던 그 맛있는 고소한 기름이 이 버섯에 싹 스며들어서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부추의 향도 너무 향긋하고요.
1: 그리고 엎진살은 우삼겹은 정말 그 마블링이 철철해가지고 네. 우리가 왜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이제 고기 요리 못 먹는다 그러시는 분들도 네. 아니면은
0: 저도 젊지만 이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1: 알죠.
0: 아 그래요? 네, 손은 언제 났나?
1: 아니 저는 뭐 광희 씨랑 방송했기 때문에 알죠.
0: 너무 부들부들하고 네. 씻는 식감도 좋고 향도 좋아서 모두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우삼겹 부추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우삼겹 부추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키친타월로 우삼겹 핏물을 제거해주세요. 표고버섯은 슬라이스한 뒤 청양고추는 어슬 썰어줍니다. 대파는 길게 3등분한 뒤 큼직하게 썰고 부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춧가루, 양조간장, 굴소스, 설탕, 청주, 깨소금, 후춧가루,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우삼겹을 넣어 버무려주세요.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른 뒤 양념한 우삼겹, 표고버섯, 청양고추, 대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우삼겹이 익으면 불을 끄고 부추를 넣어 섞은 뒤 통깨를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우삼겹 부추볶음이 완성됩니다.
0: 자, 선생님 네. 이번에는 깻잎찜을 해볼 텐데요. 네. 깻잎찜은 어릴 때부터 먹었던 추억이 생각이 나요. 자, 특히 입맛 없을 때 먹으면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네.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일단 깻잎 120g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0: 네.
1: 보통 깻잎찜 하면 깻잎만 있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 깻잎찜은 네. 멸치하고 양파하고 당근이 들어가요.
0: 오, 많지 않은 재료긴 하지만 네. 들어갔을 때 굉장히 조화로울 것 같고 네. 맛을 살려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깻잎찜은 이 깻잎의 향이 죽지 않게 양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양념 재료 뭐가 있을까요?
1: 네, 일단 간장하고 참치액을 넣어서 간을 해줄 거고요.
0: 네.
1: 이제 설탕 넣어주고 네. 그다음에 마늘하고 고춧가루 약간 넣어주고 통깨 넣어주고요. 여기에 이제 물이 2분의 1컵이 들어가는데
0: 네.
1: 그 깻잎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렇게 기름 성분이랑 넣어주면은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니까 저는 오늘 들기름 사용할게요.
0: 맛도 챙기고 건강도 네. 챙기고. 자, 깻잎찜은 약간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입맛에 당기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볼게요. 자, 그럼 깻잎부터 한번 손질을 해야 될 텐데
1: 네,
0: 이거 지금 어떻게 손질한 상태예요?
1: 깻잎은 사갖고 오셔가지고 깨끗하게 네. 이제 씻어서 식초를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10분 정도만 뒀다가 마지막에 한번 헹궈주시면 되고요.
0: 네.
1: 오늘 깻잎찜을 저는 두세 장씩 할 거라 이렇게 두 장씩 이렇게 놔두면은 나중에 잴 때 편리하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0: 사실 깻잎은 우리가 고기 싸먹을 때나 많이 먹고 깻잎 장아찌를 많이 먹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또 깻잎찜입니다.
1: 그리고 어렸을 때 먹던 깻잎찜은 나이가 들어서도 생각이 나는 그런 추억의 음식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자, 멸치는 제가 네. 약간 잔멸치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깻잎이 얇기 때문에 멸치가 두꺼운 것보다는 잔멸치를 넣어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0: 네.
1: 양파하고 당근은 오늘 깻잎에 맞춰서 좀 얇게 썰어줄 거예요. 제가 한번 채소를 썰어볼게요.
0: 자, 진짜 오늘은 뭐 약간 자투리 채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 맞아요.
0: 양이 많지 않아요.
1: 네, 오늘 또 많은 양이 필요 없어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0: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게 한 네. 2cm면 되니까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자, 양파를 이렇게 쓰면은 요거 이제
1: 아 굉장히 또 촘촘하게
0: 왜냐하면 깻잎이 얇기 때문에
1: 그러게.
0: 따라 들어가는 채소도 얇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는데 오늘 주된 채소는 뭐예요? 깻잎이잖아요. 깻잎. 네. 그렇기 때문에 양파는 약간의 그냥 돋는 정도
1: 맞아요.
0: 그 정도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네. 이거 썰는데 아우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1: 이 양파가 들어가면 이 특유의 달큰한 맛과 씹는 식감이 좋잖아요.
0: 맞아요. 양파가 또 수분감 폭발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양파 이렇게 40g 정도만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1: 진짜 얼마 안 들어가지만 이게 또 맛이 달라요.
0: 맞아요. 네, 진짜 달라요.
1: 예. 네,
0: 그다음에 당근 썰게요.
1: 네.
0: 당근은 오늘 얇게 예. 이렇게 썰어서
1: 당근 요만큼 항상 집에 많이 남아있어요. 엄마가 버리지도 못하고 항상.
0: 냉장고에 항상 있죠, 뭐.
1: 예.
0: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2cm 정도로 해서 네. 이거를 이렇게. 얇게 썰어줄 건데
1: 예.
0: 이제 이해가 되시죠?
1: 예.
0: 아, 깻잎이 얇으니까 채소도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자, 이렇게 양파도 그다음에 당근도 크게 맞게 썰었는데요. 선생님, 네. 이 잔멸치 이제 집에 약간 누린내, 뭐라 해야 되죠? 이거 오래 두면은 풋내라고 하죠?
0: 맞아요. 멸치의 그 좀 예. 약간 찐내라고 하죠?
1: 그게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0: 요거를 후라이팬에 살짝 볶거나 예. 아니면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 돼요.
1: 네. 그러면 그런 누린내들이 날아가나요? 비린내가?
0: 그렇죠. 네.
1: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제 뭐 하면 될까요?
0: 네, 일단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간장 양념이니까 네. 간장 넣을게요. 간장.
1: 간장.
0: 요거 양조 간장이에요.
1: 양조 간장.
0: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참치액이 있어서 네. 참치액도 2큰술, 양조 간장 2큰술인데 만약에 참치액 없다 그러면 국간장 넣어주시면 돼요.
1: 참치액 들어가면 확실히 감칠맛이 달라요.
0: 맞아요.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짠맛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단맛, 설탕 약간 넣어주시고요.
1: 네.
0: 여기에 약간의 칼칼함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1: 그럼요.
0: 네, 고춧가루 넣어주시고 마늘도.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1: 예.
0: 뭐 다진 마늘 있으시면 다진 마늘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양파를 넣어서 굳이 다진지진 않고
1: 네.
0: 그냥 예, 마늘만 넣을게요.
1: 네.
0: 자, 통깨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깻잎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게 기름 성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들기름.
1: 오.
0: 들기름 2큰술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 고소한 향도 살리면서 깻잎에 좋은 성분 살려주는.
0: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요.
1: 아, 잠깐만요. 선생님, 이 물
0: 네.
1: 들어가면 이 양념이 약간 겉돌거나 좀 싱거워지지 않을까요?
0: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1: 네.
0: 깻잎이 120g이면 부피감이 굉장히 이렇게 부피감이 이렇게 크잖아요.
1: 네.
0: 근데 양념이 조금이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발라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리고 염도도 낮춰야 되니까 여기다 물을 한 2분의 1컵 넣어주셔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네. 좋더라고요.
1: 자, 너무 짜게 먹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0: 맞아요. 물 2분의 1컵 100cc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1: 네.
0: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아까 멸치가 있었는데
1: 네.
0: 멸치를 잠깐 불로 이동해서 살짝 덮어줘 볼까 봐요.
1: 한번 네. 가볼까요?
0: 네. 자, 팬이 열을 받았으면은
1: 네.
0: 멸치를 10g이에요.
1: 네.
0: 많지 않은 양이죠. 그런데 이것도 나는 좀 우리 식구들은 뭐 더 좋아해서 더 먹을 수 있는데 하시면은 더 넣으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1: 더 되죠.
0: 그럼요, 그럼요.
1: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네. 오래 덮을 필요는 없어요. 네. 자,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1: 바삭바삭해질 정도.
0: 네. 딱 만져봐가지고 따뜻한데, 뭐 이러면은
1: 네.
0: 됐어요. 자, 그러면 불을 끄고
1: 네.
0: 제가 다시 요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1: 네.
0: 네.
1: 선생님, 지금 저희는 옆에
0: 네.
1: 찜기에 약간 그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0: 네, 맞아요. 금방 이제 찔 거라
1: 예.
0: 찜기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1: 자, 여러분도 같이 찜기에 열을 올려주세요.
0: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옮겨볼까요?
1: 지금 이 잔멸치에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 향만 남아있어요.
0: 그쵸. 구수한 맛.
1: 예.
0: 고소한 맛. 네. 자, 멸치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넣으세요.
1: 3분의 2만.
0: 요걸 조금 남기세요.
1: 네.
0: 이유가 있어요. 자, 당근도 이렇게 넣고 조금 남기세요.
1: 네.
0: 양파도 이렇게 썬 거 넣고 좀 남기세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하면.
1: 엄마가 음식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0: 아.
1: 이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0: 네. 자, 오늘 이유가 있으니까.
1: 네.
0: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이제 깻잎을 잴 거예요.
1: 네.
0: 자, 그러면은. 요령이 이렇게 납작한, 이렇게 높이가 없는 걸 하시는 게 좋아요.
1: 자, 지금, 이유가 다 있는 거죠?
0: 네,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조금.

0: 왜냐면 깻잎이
1: 얇아서.
0: 많이 먹고 싶은데
1: 맞아요.
0: 짜면 안 되잖아요.
1: 그리고 두 서양씩 겹쳐서 하시면 됩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쫙 됐죠.
1: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여기 있는데.
0: 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네. 제가 여기다 놔보세요. 네, 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걸로 옮겨서 설명할게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게 부족할 거예요.
1: 아.
0: 그래서 그때 이제 남은 멸치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양파라든지 예, 이런 예. 거를 좀 넣어주시면은 위에까지 딱 알맞게 되는데 이거를 안 남겨두고 가면 맨 밑에는 양념이 고루 묻어있는데 아. 나중에는 양념이 아. 없어. 진짜 중요한 게 없어.
1: 아,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르게
0: 맞아요.
1: 양념 묻혀주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하게 되면은 예.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얹고 하더라도 네. 부족함이 없죠.
1: 마지막으로.
0: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요리할 때 이게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맨 위에 예. 묻힌 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다 예쁘게 된다는 얘기를 네. 하기 위해서 제가
1: 일정하게 펴 바르듯이 해서
0: 맞아요.
1: 네?
0: 저는 오늘 접시에 놓고 찜게 찔 거예요.
1: 그대로?
0: 네, 그대로. 자, 그러면은 불로 이동해서
1: 예.
0: 찜게 지금 물이 끓고 있으니까 넣어보도록 할게요.
1: 자, 본인 집에 있는 각자 집에 있는 그 찜기 용기에 맞게끔 접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만약에 찜기에 그릇이 작다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1: 예?
0: 이렇게 사방으로 안 놓고 일렬로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모난 그 파이렉스 같은데 유리에다가 이렇게 예. 이렇게 두겹으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들면 그 정도 들어가겠죠 찜기에.
1: 그럼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뚜껑을 닫고
1: 한 얼마 정도 두면 되나요?
0: 네. 정말 얇기 때문에 잠시만 쪄도 되거든요.
1: 자, 선생님.
0: 네.
1: 한 4분에서 5분 정도 저희 뒷정리 하면서 좀 기다려 볼까요?
0: 그럴까요?
1: 예. 이제 시간이 딱 지났어요.
0: 네, 자, 한번 열어 볼게요.
1: 네.
0: 야. 이렇게 예. 정말 알맞게 쪄졌거든요. 그런데 오. 이렇게 찌잖아요.
1: 예.
0: 그러면 훨씬 더 식감이 부드럽고
1: 예.
0: 소화가 잘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저장해도 한 4, 5일 정도는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1: 이거 4, 5일도 안 가고 금방 먹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렇긴 해요.
1: 네? 사실 깻잎 향이 좋아서 이 고기, 육류랑 그다음에 생선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네. 깻잎은 어디에 먹어도 정말 잘 어울리는 채소죠. 네. 그리고 이 깻잎에는 칼슘, 철분, 칼륨이 풍부해서
1: 네.
0: 영양소도 충분하니까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은 깻잎이 가격도 싸지니까 이거 꼭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려요.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깻잎찜이 완성됐습니다.
2: 깻잎찜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양파, 당근은 얇게 채 썰어주세요. 양조간장, 참치액, 설탕, 고춧가루, 다진 마늘, 통깨, 들기름, 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달군 팬에 잔멸치를 넣어 볶은 뒤 그릇에 덜어내주세요. 양념에 잔멸치, 당근, 양파를 넣어 섞은 뒤 깻잎, 양념순으로 켜켜이 얹어줍니다. 양념에 남은 잔멸치, 당근, 양파를 넣어 섞은 뒤 깻잎에 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찜기에 깻잎을 넣고 5분 정도 찌면 깻잎찜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뜨끈한 밥에 올려 함께 비벼 먹으면 환상적인 두부 자박이부터 참치와 마요네즈 양념으로 180도 변신한 참치 쪽파 무침까지 집밥의 여왕 김선영 요리연구가가 알려주는 알짜배기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처음부터 불까? 나!
1: 내가 제일 크니까
0: 아, 내가 먼저 할 거야.
1: 아!
0: 과학의 이름?
1: 바로?
2: 오! 나는 오야. 살아 숨쉬는 기분이야. 1, 2, 3, 4, 5. 점이 다섯 개네.
3: 우와, 진짜 별이 태어났네.
2: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0: 이리 와서 봐봐.
2: 안녕, 오야. 하이파이브. 너 손이 참 크구나. 하이파이브. 오?
0: 빼기 이름?
1: 바로 사! 너는 누구야?
2: 나는 오야. 나만 믿으라고.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

0: 너무 빨라.
1: 저는 못 따라가겠어.
0: 음악. 완전 엉망진창 연주였어. 우릴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 우와, 별똥별이잖아. 손을 빌자.

0: 내 차 자리도 다섯 개.
1: 1, 2, 3, 4, 5.
0: 하이파이. 옆으로 위로 밑으로 너무 느려.

0: 다섯 개.
1: 누가?
2: 뭘?
0: 언제?
3: 어디서?
0: 왜? 요기를 뿌리는 5인조? 1, 2, 3, 4, 5. 하이파이브! 옆으로, 위로, 밑으로, 땀을 늘려. 하이파이브.
4: 5살의 순추네.
0: 숫자 5와 함께면 어디든 빠르게. 새 다섯, 나무 다섯, 꽃 다섯, 벌 다섯. 1, 2, 3, 4, 5.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요.
4: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너가 가면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을 해야 해? 그래 좋아. 뭐 크게 상관은 없어. 이건 너한테 꽤 어려울 텐데. 어른들용이라. 우리가 완전히 무찔러주자고. 미안.

얘가 대장이라고 정해서 이렇게 엉망인 거잖아.

이번에는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이야? 아하! 좋아! 이제부터 청소를 실시한다! 빨리! 더 빨리! 모두 끝났으니까 산책을 시작해볼까? 그렇게 꾸물거릴 시간 없는데.

연장! 이건 고칠 수 있는데 필요한 연장이 지금 하나도 없네? 어쩌지? 그럼 이번에도 얘가 대장이야? 아님 나? 그래, 블록 쌓기나 하지 뭐.

0: 고마. 아, 알겠다. 오늘 너 생일이구나. 좋아, 나도 선물 가지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그건 오래전 일이잖아. 나도 이제 예의란 걸 안다고.
1: 그게 뭐라고 하더라?

안녕 얘들아. 아 이런, 이거 완전 나랑 똑같은데. 오늘은 아주 예의 바른 마샤가 돼야지.

것도 알겠지만 난 오늘 최고로 예의 바르게 지낼 거라고. 제가 좀 팔아드려도

0: 내삼아 내 새로운 힘을 시험해봐야겠어. 다크 토네이도 가라! 오! 와우! 정말 강력한 힘인데? 이 정도 힘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어. 자, 어서 가서 다 부숴버려!
1: 내 사랑스러운 튤립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뻐졌네. 튤립 축제까지 이렇게만 잘하죠. 알았지?
2: 루스! 루스! 어? 토네이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집 안으로 피해야 해. 어서!
1: 토네이도라뇨, 할아버지. 이렇게 맑은데요? 농담하시는 거죠?
2: 아니, 정말이야. 저기 보라고! 이쪽으로 빨리.
3: 안 돼, 위험해.
1: 도와줘야 해.
4: 걱정 마, 내가 구할게.
1: 잡았다.
2: 루스. 어디 다칠 데는 없니?
1: 없어요. 전 괜찮아요. 당겨오기.
4: 휴, 큰일 날 뻔했어.
1: 무사해서 정말 응? 다행이야.
3: 그러게. 근데 저 토네이도는 어쩌지? 어?
1: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네덜란드엔 토네이도가 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
4: 골든보이가 어? 범인이야. 새로 생긴 힘으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고 있어.
3: 내 탓이야. 내가 골든보이한테 잡혀서 끌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1: 네 잘못이 아니야, 맥스.
4: 그래, 맞아. 그리고 우린 저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어.
3: 어떻게?
1: 우리도 강한 바람으로 맞서 싸워보면 어떨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지? 우리 할아버지 풍차! 저걸 쓰면 돼! 날개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토네이도의 회전을 깨뜨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써도 되죠?
2: 물론이지. 가서 마음껏 쓰렴. 우리 마을을 구할 수만 있다면 필요한 건 뭐든 가져다 써도 좋아.
4: 좋아. 가자, 하리.
1: 응? 조심해, 얘들아.
4: 하리, 반대쪽을 잡아.
1: 알았어.

0: 하시네.
1: 새로 얻은 토네이도 파워 앞에선 슈퍼윙스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 뭐? 호기가 저기 있다고?
2: 얘들아 괜찮아?
3: 괜찮아.
2: 우와, 우리 계획이 진짜 성공했어. 봐, 토네이도가 안 보여. 하지만 토네이도는 멈췄다고 해도 튤립 꽃밭은 전부 엉망이 돼버렸어. 이제 곧 큰 튤립 축제가 열리는데 어떡하면 좋지?
4: 걱정하지 마. 너한테 줄 선물이 있으니까. 여기야.

0: 이거 받아. 우린 네 덕분에 토네이도를 막을 수 있었어. 그래서 널 슈퍼힘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1: 어서 열어봐, 루스. 그 안엔 홍보대사만이 쓸 수 있는 특별한 힘이 들어있어.
2: 정말이야?

0: 전부 원래대로 돌아왔어.
1: 또 너희들이야, 어? 슈퍼윙스?
2: 골든보이! 네덜란드에서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네가 어디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든 우린 끝까지 막을 거니까 포기해!
1: 감히 또 내 계획을 망치려 하다니! 다크 토네이도 최대 파워!
2: 어?
1: 이제 슈퍼 윙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0: 내가 구해줄게.

0: 당장 멈춰! 토네이도를 멈추라고!
1: 어? 어떻게 나온 거야? 멈추라고? 메롱, 그럴 수는 없지. 멈추고 싶으면 네가 직접 멈춰봐.
0: 어쩌지? 토네이도를 어떻게 멈추라는 거야? 잠깐! 이 슈퍼윙스 볼에 특별한 힘이 들어있다고 했었지?
1: 저 공은?
0: 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야.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
2: 맛있게 드세요.
3: 어? 내 슈퍼윙스 볼이 빛나고 있잖아.

0: 멋지게. 이 빛은 대체 뭐지?
1: 우와, 몸에서 새롭고 강한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게 느껴져.
2: 알겠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슈퍼윙스볼을 통해 강한 힘을 보내주고 있는 거야.
1: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뜻이네. 얘들아,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3: 좋았어. 좋았어.

0: 블루프 흡착함 액션!
1: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다야? 별거 아니네. 괜히 번쩍거리기만 했지.
0: 이봐! 어? 골든보이! 전 세계 친구들이 우리한테 에너지를 보내줬어!

0: 우리가 해냈어!
1: 너희 덕분에 올해 튤립 축제를 무사히 열 수 있게 됐어. 진심으로 고마워, 슈퍼윙스.
2: 오히려 우리가 고맙지, 루스.
1: 맞아. 네가 우리를 구해줬잖아.
3: 네 간절한 마음이 전 세계 친구들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준 거야.
1: 그런 거구나.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였어. 진짜 멋지다.
2: 맞아. 우리에겐 전 세계 어디든 친구들이 있으니까.
1: 그게 우리의 진짜 힘이야.
0: 모두가 함께할 때 생기는 힘이지.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내 이름은 슈퍼꽁지. 다시 원래 경로로 돌려놔야 해. 미라.
1: 안 됐지만 너의 계획이 성공할 일은 없을 거야. 다크 골드 타이탄 다크 주먹 스트라이크.

0: 골든 주먹, 가서 가져와! 이 에너지를 가지면 얼마나 강해질지 늘 궁금했었지. 우와! 어마어마한 힘이 내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어! 준비 됐어?
1: 오, 안 돼!
0: 야, 치!
1: 위험해!
0: 꽤 빠른데?
1: 이쪽으로!
0: 생쥐처럼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가는군. 꽁지야, 네가 잡아!
2: 이대로는 못 가지!
1: 꽁지!
2: 슈퍼꽁지! 박스테이프 발사!
0: 잡았다! 이게 뭐야? 당장 떼어내지 못해!
3: 야. 저기 건물 사이로 숨자!
0: 어디로 간 거야? 넌 여기 정리나 하고 있어!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결국 내 손바닥 안일 테니까...
4: 꽁지가 골든보이를 돕다니 믿을 수가 없어.
5: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0: 잡았다. 얄미운 녀석들. 또 어디로 간 거야? 이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4: 저쪽이야! 창고로 가자!
0: 야, 미안해! 슈퍼윙스, 너희 어디 있니?
4: 거기, 아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잠깐만 숨겨줘!
0: 떴어!
4: 어?
0: 안에 누구 없어?
4: 으아!
5: 갑자기 왜 이렇게 밝아졌지?
0: 찾았다! 우리 귀여운 녀석들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4: 안 돼! 내 친구들을 놔줘! 세미, 상자를 나한테 던져!
6: 알았어!
4: 구조용 루프! 액션! 으야!
7: 월드공항 안에 이런 곳이 있는지는 몰랐네.
3: 반대쪽으로 가자.
5: 완전히 갇혔어.
2: 기분이 어때, 슈퍼윙?
1: 꽁지?
2: 여기 너희를 위한 특별 선물이야.
5: 잠깐!
4: 꽁지야!
5: 우리 꺼내줘, 당장!
2: 위대한 슈퍼꽁지가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4: 꽁지야! 어? 부탁이야! 이러면 안 돼! 이대로 가다간 골든보이가 월드공항을 망가뜨릴 거야! 여긴 우리 집이잖아! 잊었어?
0: 꽁지야! 정말 슈퍼윙스를 잡다니 훌륭한데?
2: 맞아! 나 슈퍼꽁지가 해냈어!
4: 난 도망갈래! 제발 정신 차려, 꽁지야! 골든보이는 널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3: 이젠 다 끝난 건지도 몰라.
4: 어떡하면 좋지?
8: 걱정하지 마, 얘들아. 지금 너희가 있는 곳 바로 아래쪽에 비밀 지하 경납고가 있어. 바닥을 부수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
2: 고맙습니다, 사령관님! 강철 주먹! 땅파기 액션! 비야!
7: 구조용 루프! 액션! 이야!
2: 어서 여길 빠져나가자! 슈퍼윙스들이 바로 이 컨테이너 안에 갇혀있어!
0: 좋아, 아주 잘했어. 어? 뭐야? 여긴 아무도 없잖아.
5: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분명 내가 여기 가둬놨는데.
0: 꽁지야, 설마 날 속이고

0: 슈퍼윙스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말해.
1: 난 속인 적 없어. 정말이야.
2: 우와, 이건 월드 비행본부잖아.
3: 멋지다.
1: 좋았어. 이거면 할 수 있을 거야.
0: 각오해, 골든보이. 대체 어디 숨은 거야? 아무리 찾아도 도통 안 보이잖아. 말도 안 돼. 이건 월드 비행본부?
1: 골든보이, 우리 친구를 풀어줘. 지금 당장.
0: 친구?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미안하지만 꽁지는 이제 내 편이라고.
1: 꽁지를 괴롭히고 있어.
3: 아리, 변신할 시간이야.
1: 알았어.
4: 월드원 변신!

0: 돌려줘, 골든보이!
1: 전 그렇게 원한다면 여기 간다!
2: 공주야!
0: 잡았다! 공주야, 이제 안전해. 걱정하지 마.
3: 난 너희를 가두기까지 했는데 왜?
4: 공주야, 넌 이용당한 것뿐이야.
0: 그래, 맞아, 공주야. 그리고 우린 영원한 친구잖아.
3: 영원한 친구?
1: 하여간 포기를 모르는 녀석들이라니까. 다크 골든 주막 발사!
4: 슈퍼윙스, 안 돼! 조종을 할 수 없어!
1: 어떠냐? 제대로 혼나는 느낌이?
5: 내 친구들 괴롭히지 마!
1: 뭐야?
5: 슈퍼공지! 박스 테이프 발사!
1: 어?
5: 슈퍼공지 스핀!
1: 뭐가 이렇게 빨라?
5: 지금이 기회야, 슈퍼윙스!
2: 알았어!
5: 월드로봇! 맥시멈 파워! 월드로봇! 파워 부스터!
6: 해낼 줄 알았어. 너희 덕분에 월드 공항을 무사히 지켰다.
4: 우리 집은 우리가 지켜야죠.
0: 하지만 꽁지 도움 없인 해낼 수 없었어요. 어? 꽁지가 어디 있지? 꽁지야, 꽁지야, 어디 있어?
3: 미안해 얘들아.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너희를 볼 수가 없었어. 이제 예전의 꽁지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나만의 길을 가려고 해. 안녕, 슈퍼윙스.

0: 최고영웅 번개맨.
1: 고화 수상한 영화 선생님.
2: 자, 친구들 이번 시간은 퍼즐놀이예요.
3: 이건 번개보석검이잖아.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번개보석검? TV에서 안 봤어? 보석들이 지구로 날아갔잖아.
1: 벌써 들킨 건가?
4: 엄청난 검이 왜 여기 있겠냐? 그리고 이게 진짜면 한 번개 쌤은 번개맨. 이게
1: 내 정체까지.
4: 에이가 없지.
5: 고양이 비슷하긴 한데.
2: 자자 친구들, 선생님이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보는 깜짝 퍼즐 게임을 할 거예요.
6: 퍼즐 게임?
2: 죄송합니다. 유치원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7: 최강 울트라 슈퍼 영웅도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건 어려운 모양이군.
2: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7: 자, 번개맨, 본부로 부른 이유가 있다. 드디어 다섯 개 보석 모두 빛이 깨어났어.
2: 그럼 이제 번개 보석검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겁니까?
7: 그래, 당장 날이 밝으면 번개 보석들을 검에 맞춰보도록.
2: 네.
7: 그런데 번개맨, 부디 조심하길 바라네. 따가왕도 보석이 깨어난 걸 알아차렸을 거야. 그러면 보석을 차지하려고 또 다른 괴물을 보낼 수도 있어.
2: 아이들이 위험해지지 않게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0: 그럼 친구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볼까요?
1: 네! 네.
0: 드디어 망가진 번개 보석금이 힘을 되찾는 건가? 이제 넣어볼까?
2: 이렇게?
0: 좋아, 마지막 하나. 강의 친구도 여기. 완성!
2: 왜 그럴 수 있지? 무서워.
0: 번개 파워. 너무 작았나? 번개 파워. 아직 덜 깼니? 잠깐만 제발. 번개 파워.
3: 한 번개 쌤. 진짜 번개맨 같았어요.
4: 번개맨 오디션 봐도 한 번에 붙겠어요.
5: 맞아.
3: 번개 오디션 준비하고 계시나?
4: 한 번에 붙을 것 같은데.
0: 말도 안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 병원장님 무슨 고민이라도.
6: 이건 우리 유치원의 대위기입니다. 한 번개쌤.
0: 위기라뇨? 악당이라도 쳐들어옵니까?
6: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유치원으로 오겠다던 두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유치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믿었던 도영이 부모님마저 전학을 생각하고 계시고.
0: 도영 친구가요?
6: 네.
0: 안 돼. 병원장님, 도영 친구 전학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6: 맞습니다. 이대로 망할 순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유치원도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번개 유치원 화이팅!

0: 여기가 번개 유치원이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번개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존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선생님 이름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존.
1: 존!
0: 와,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은 머나먼 영국에서 왔어요. 그럼 잘 부탁해요. 오네가이시마스.
2: 응? 오네가이시마스는 일본어 아니야?
0: 선생님은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해서 깜빡했어요. 그럼 수업해볼까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는 뭐였더라? 아, 생각해내. 아, 그래! 봉주르!
2: 봉주르는 프랑스어잖아요.
0: 아, 차차차. 아, 선생님 또 깜빡했어요. 사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니하오라고 해요.
2: 응? 니하오는 중국어예요.

0: 여러분, 선생님도 언제든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원숭이처럼요. 알죠?
1: 늦지, 한국말은 좀 구수하네.
0: 사실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인사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말보다 몸짓으로 하죠. 자,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안녕.
2: 안녕.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다들 정말 좋아하네요. 이제 우리도 영어 선생님을 쓰니까 퍼펙트. 완벽합니다.
3: 혹시 여기서 뭐 다 먹고 싶으세요?
4: 얘들아, 오늘 점심 어땠어?
5: 난 맛있어.
6: 엄청 맛있었어.
7: 나도. 내일도 그거 나왔으면.
0: 얘들아. 안녕!
8: 안녕!
9: 아, 또 먹고 싶어.
10: 얘들아,
11: 있잖아. 아무래도 존이 수상한 것 같아.
12: 뭐가?
11: 뭐랄까?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를 엄청 못해. 나보다도.
13: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셨다고 했잖아.
11: 아니야! 확실히 이상해. 내가 확인해봤다니까?
14: 확인해봤다고?
11: 하이짜.
0: 오, 또형 무슨 일이에요?
11: 전 영국에서 왔다고 했죠. 영국 어디서 살다 했어요?
0: 나는 영국에 있는 베이징에서 살다가 왔어요.
11: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인데요?
0: 아, 중국. 딴딴딴딴딴 딴딴. 딴따란따따따 딴따랑 딴따란따따. 오! 도영! 여기서 뭐예요?
11: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0: 아니 그게 이거 봐요. 네, 밝은 이렇게 진짜 땅땅하죠? 오늘 날씨 너무 좋네.
11: 너희들 생각은 어때?
15: 그렇다면 우리 번개우천을 정복하러 온 악당 아닐까?
11: 그러면 당장 물에 쳐야지.
16: 악당 무서운데.
17: 악당은 당장 물에 쳐야 되는데.
18: 설마 존이 따가움이 보낸 악당?
0: 오, 빛나. 와, 엄청 예쁜 보석 반지를 꼈네.
19: 아, 이거요? 이쁘죠?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0: 와, 너무 아름다워.
18: 무슨 짓이지? 지금 빛나의 보석을 노리는 건가?
0: 혹시 선생님도 한번 껴보면 안 돼?
19: 에? 딱 봐도 사이즈 안 봤는데? Sorry.
18: 큰일 날 뻔했군.
20: 악당들아, 사라져라! 번개 파워!
0: 아, 당했다! 아마도 그 무적 팔찌 때문인 것 같군.
20: 악당이 팔찌를 뺏길 순 없지.
0: 이 목걸이는 뭐야? 너무 멋있어 보여.
19: 이거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줬어요.
0: 혹시 선생님도 한번 만져봐도 될까?
11: 여보! 내 보물이라 절대 안 돼요.
0: 우주는 머리핀이 너무 예뻐.
11: 아, 맞다! 내 축구공! 배야!
18: 확실해. 아이들의 보석을 노리고 있어.

0: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아, 미안해요. 한범계 선생님. 아, 내가 밤을 착각했어요.
0: 확실합니까, 준?
1: 네, 백 원장님 원장실인 줄 알았다니까요.

0: 형, 바빠서 이만.
1: 술래잡기 할 친구.
2: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해도 돼요?
1: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3: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라리, 어머나!

0: 당신 정체가 뭡니까?
1: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0: 안 돼! 아이들에게 가지마!

0: 소리가 바뀌었어요.
1: 어? 응? 이 소리는 개벽의 피리 소리?
2: 어서 출동하자. 응?

0: 사람이 이 내 연주를 방해하다니.
1: 천진 어딨지?
0: 어디 있을까?
1: 설마 피리 소리로 우리를 유인한 틈에
2: 한글 파괴를?
0: 너희는 내가 상대한다.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빨리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비읍 아 파 쌍기어 위 귀 기긋 아 다 바뀌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저희가 또 속았습니다.
5: 한글의 방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문을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1: 훈민정음만 되찾으면 되는데.
2: 일단 오늘 파괴된 글자를

0: 빨리 찾자.
1: 그래요,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찾아야 합니다.
2: 모마 나왔어.
3: 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 내 목소리가 왜 자미 목소리로 들리지?
4: 예! 목소리가 바뀌었어!
5: 얘들아, 괜찮니?
3: 아이야, 제 목소리가 모미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5: 뭐?
3: 저는 자미 목소리로요.
6: 어떻게 이런 일이...
7: 잠깐, 천지가 파괴한 글자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다고 했어.
6: 시옷과 리을이면
5: 소리?
3: 그래서 우리 소리가 바뀐 거예요?
7: 어서 확인해보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동물들의 소리도 바뀌었어. 어?
8: 소리가 왜 이러지?
9: 어? 왜 다른 소리가 나지?
7: 악기 소리도 바뀌었어. 어?
5: 세상의 모든 소리가 바뀌었나 봐.
6: 천지가 소리 글자에 바뀌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4: 우리 목소리 어떡해?
7: 어서 글자를 찾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4: 네!
2: 다음! 모음! 변신!
10: 시옷, 이, 리을, 모서, 신!

0: 어서 소리 글자를 찾자.
1: 시올리을이 가고 있어요.
2: 혹시 소리?
1: 아, 저건 수레였어.
0: 어? 이건 무슨 소리지?
1: 스피커 위에 시올리을이 있어요.
3: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맞추면 소리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소리가 동시에 나서 잘 모르겠어. 천지?
4: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작아지다. 소리가 작아지다.
0: 어?
2: 어떡하지? 소리가 작아서 하나도 안 들려.
0: 천지, 그만둬.
5: 도망치지? 지진파!
2: 천지, 거기서!
1: 우리가 마법진을 펼쳐서 소리가 커지게 해보자.
6: 그래,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7: 어? 뭐야, 너희? 목소리가 바뀐 거야?
8: 아이고, 배꼽이야!
6: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키읔, 어, 커!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커지다! 소리가 커지다!
1: 왜 안 되지?
7: 하나도 안 들린다, 하나도. 천지대장님! 내 귀지, 아! 귀가 너무.

0: 참과 몸 대단하군.
1: 이야, 한글 마법으로 소리를 커지게 하다니.
2: 정말 잘했어.
3: 어떤 소리가 나는지 맞춰봐요.
1: 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4: 맞아요. 자연에서는 물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3: 이건 환기 소리?
4: 맞아요. 우리 몸에서도 소리가 나죠.
3: 아하! 피아노 소리야!
4: 악기에서도 다양한 소리가 나죠.
1: 어? 이건 강아지가 짖는 소리야!
4: 동물 소리까지 잘 맞췄습니다. 네 가지 소리가 어우러진 연주를 들어볼까요?

0: 하다니. 세상의 소리는 참 아름다워.
1: 맞아. 정답을 맞췄으니까 이제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3: 돌아와.
1: 오는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4: 이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이. 헛. 쭉.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다르게 읽어줘.
0: 네.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이을이 이를 만나 리. 소리.
5: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돌아온 건가? 어?
6: 자음아! 모음아! 목소리가 돌아왔어!
1: 다행이야!
0: 자음이 네 목소리일 때도 좋았어.
7: 나도 모음이 네 목소리도 좋았어.
6: 할아버지!
8: 할아버지 목소리 어때?
0: 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해.
7: 아직 마법이 안 풀렸나?
8: 마법? 아니야. 할아버지가 장난친 건데.
0: 네? 아깐 짱 놀랐잖아요, 할아버지.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승아, 오늘 어떤 카드 할까?
1: 당연히 재밌는 카드지.
0: 맞아, 맞아. 그 다음. 어? 링컨?
1: 어? 형아, 나 링컨 알아. 미국의 대통령이잖아.
0: 재밌겠다. 빨리 해보자.
2: 우와. 노예들이 비참하게 사는 건 불평등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야. 노예 제도를 없애야겠어.
3: 시간을 달리는 링컨 이야기. 1860년.
4: 아니 근데 여긴 어디야?
5: 분명 사람들이 잔뜩 있었는데.
6: 너희들은 누구야?
7: 안녕하세요. 전 길이길이 영길이고요.
1: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8: 시간?
7: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9: 네, 도전!
1: 그렇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오늘은 제가 먼저. 다섯 칸.
4: 좀만 더 던지지.
10: 신기하다. 이거 계속 신기하네.
1: 저희가 문제를 맞추잖아요? 그럼 보너스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쪼개진 집안은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로 합칩시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이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해서 많은 미국인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4: 제도? 무슨 제도가 있었지?
11: 일단 들어봐봐. 우리 미국 북부는 산업혁명의 여파로
12: 상공업이 발달해 있었고 날씨가 따뜻한 남부는 큰 목화 농장을 중심으로

0: 그러한 연화 산업이 발달해 있었어. 근데 이 목화 농장은 일손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끌고 와 쓰고 있었지.
1: 빨리빨리 일 안 해? 오늘 밥 못 먹을 줄 알아요.
2: 아, 쟤네 일을 너무 못해.
1: 빨리 일해!
0: 면의 수요가 늘어나자 노예가 더 필요해졌고 노예 시장도 많이 늘어났어. 자이노예는 밥을 조금 먹어도 일을 많이 하고 이빨 보여봐. 튼튼합니다.
3: 응? 그 한 바퀴 돌아보시오.
0: 응? 어떻습니까?
3: 응? 좋소. 내가 사겠어. 얼마요? 얼마면 되겠어?
0: 20달러입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사고 팔았는데 낙찰됐습니다. 아이고. 자, 다음 올라와. 이때 우연히 노예시장을 갔던 링컨은 이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지.
4: 신선한 나이도 어린 한 노예가 올라왔습니다.
5: 아직까지 노예 제도가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돼.
0: 이렇게 남부에는 노예 제도가 있는 노예주가 많았고 독립 이후에 생긴 대부분의 북부 지역은 노예 제도가 없는 자유주가 많았지. 그러다 1852년 스토의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북부가 크게 술렁했어.
5: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읽었어요?
6: 읽었죠. 이런 끔찍한 노예 제도가 아직도 남부에 남아있다니 정말 문제예요.
7: 그러니까요. 다 같은 사람들인데 물건처럼 사고 팔고 또 마음대로 죽이고.
5: 이런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는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6: 맞아요.
0: 30만 부 이상 팔린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은 노예 제도가 왜 없어져야 하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줬고 정치인이자 변호사였던 링컨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되지.
8: 노예들이 비참하게 사는 건 불평등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노예 제도를 없애야겠어.
2: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0: 하지만 남부 사람들은 이 책이 자신들을 나쁜 사람으로 그렸다며 무척 분노했지.
1: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어? 우리 남부 사람들은 아주 악마처럼 그려놨네.
9: 노예 없이 어떻게 일을 하라고? 이거 그냥 싹 다 불태워버려요.
0: 노예 제도를 둘러싼 남부와 북부의 이해 차이는 점점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었어. 그러던 1858년 링컨이 미국 북부에 있는 일리노이주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가게 되는데 이때
9: 현재 우리 미국은 절반은 노예주, 절반은 자유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쪼개진 집안은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노예제를 없애고 하나로 합칩시다!
10: 노예 제도 같은 사안은 그 주에 사는 주민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할 일이지 나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닙니다.
11: 저렇게 해야지.
9: 그렇다면 더글러스 씨는 노예제를 찬성하시는 겁니까?
12: 아니, 제 뜻이 꼭
9: 그게 그렇다... 아니라면 정부에서 노예제를 없앱시다.
13: 우와, 근데 저 사람은 누구래요?
14: 에이브러햄 링컨이래요.
15: 마음에 쏙 드네. 정치는 저렇게 하는 거지.
9: 노예 제도를 꼭 폐지해서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합치고 말겠어.
0: 링컨은 비록 이 선거에서는 떨어지게 되지만 이 선거를 통해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명성을 쌓게 되었던 거야.
16: 아, 정답!
9: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 어떤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했을까요?
16: 노예 제도!
9: 정답! 맞습니다! 예! 링컨은 노예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상원 의원 선거 때부터 노예제를 반대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7: 많이 움직인다.
13: 진짜 많이 움직이네.
9: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0: 주세요.
1: 네, 제가 던져볼게요.
2: 잘해.
1: 파이팅.
3: 우와!
0: 우와!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어느 주도 연방으로부터 분리하거나 탈퇴할 권리는 없습니다.
0: 노예 제도 철폐를 주장한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미국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1: 큰 사건?
2: 그게 링컨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떨어졌잖아. 근데도 인기가 많았고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3: 어, 어머, 링컨 씨?
4: 네, 제가 링컨 맞습니다. 와,
5: 아, 링컨 씨 팬이에요. 좋은 정치 부탁해요.
4: 감사합니다. 네.
2: 그리고 2년 뒤 링컨이 공화당의 대선 주자가 된 거야.
4: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 된 미국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링컨! 링컨! 링컨! 링컨! 링컨! 링컨!
7: 노예 제패지? 목화를 따는데 얼마나 많은 손이 필요한지 알아?
8: 돈을 내고 사람을 사든가 아니면 당신이 하니까.
9: 목화 농장에서 얼마를 번다고 사람을 돈을 주고 써?
10: 그렇지.
9: 그리고 남의 노예를 가지고 왜 난리들이야?
10: 그렇지.
3: 오, 자랑이다. 돈도 안 주고 쓰고 노예가 도망가면 죽이고 그게 사람일 짓이야?
11: 그래 맞아.
12: 야,
13: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아니,
4: 여러분, 분열은 안 됩니다. 하나 된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3: 사람이면 사람들.
2: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남부와 북부는 노예제도 때문에 더 크게 갈라지고 말았어. 하지만 결국 북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그러자 남부에서 난리가 났고.
7: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부에서 표를 하나도 못 받은 링컨 같은 노예 폐지론자가 대통령이 되다니.
8: 응? 마수아, 앞으로도 인구수가 많은 북부에서 계속해서 대통령이 될 거 아뇨?
5: 이러다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법까지 생겨버리면 우린 다 노예들을 빼앗기고 말 거요.
14: 더 이상 우리가 미 합중국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7: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쪽짜리 대통령을 인정하느니 연방을 탈퇴하고 각자 따로 살자고 합시다.
8: 좋소.
2: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링컨 대통령은 남부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했어.
4: 제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불안해하시는 남부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우리 미합 중국의 발전만 생각하겠습니다.
6: 링컨! 링컨! 링컨!
2: 하지만 남부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7개 주가 미국 연방제도를 탈퇴하고 남부연합을 결성했어. 그리고 남부연합만의 대통령까지 뽑아버리지.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연방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4: 어느 주도 연방으로부터 분리하거나 탈퇴할 권리는 없습니다.
2: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4: 미 연방으로 불러들여야죠. 이건 반란이.
2: 남부연합을 반란자들이라고 발표를 했어. 이 소식을 들은 남부연합은 더 크게 반발했고.
15: 어? 반란?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야.
8: 맞소. 다른 나라요. 이제 우리 땅에 있는 북부군들을 모두 쫓아냅시다.
5: 그럼 섬토 요새에 있는 북부군들부터 쫓아냅시다.
8: 맞아요. 쫓아냅시다.
5: 그럽시다.
13: 됐어!
2: 결국 남부연합은 1861년 4월 섬토 요새에 있던 정부군에게 공격을 시작했고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거야. 그러자 링컨 대통령은
4: 병력을 남부로 보내서 반란군을 빠른 시일 내에 진압하세요.
2: 이렇게 시작된 미국 남북전쟁은 남부연합의 수도가 있는 버지니아주를 시작으로 점점 더 커지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4년 동안이나 벌어지게 되지.
6: 아, 정답!
0: 링컨이 대통령이 되자 일어나게 되는 큰 사건은
6: 미국 남북전쟁
0: 정답입니다. 이야! 이 미국의 남북전쟁은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규모가 커져서 남북 양쪽의 전사자가 약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피해가 무척 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0: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네, 오늘 어땠나요?
1: 재밌었어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링컨이 대통령이 됐다고 전쟁까지 일어나다니.
2: 그게 다 노예제도 때문이잖아. 너무했다, 맞지?
3: 맞아, 맞아.
4: 얘들아, 엄마가 돈가스 튀겼는데 돈가스 먹어볼래?
2: 돈가스다! 돈가스다! 아, 형,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0: 형아, 오늘은 이거 할 거지? 크림 전쟁 2?
1: 당연하지. 아이스크림 아니죠.
0: 생크림도 아니죠.
1: 크림반도에서 일어난 크림 전쟁.
0: 빨리 알아보자.
2: 우와. 오스만 제국이 대러시아 제국을 무시했겠다. 꼬투리 잡혔네. 병력 모아!
3: 예!
4: 시간을 달리는 크림 전쟁 두 번째 이야기. 1853년.
5: 돌격!

0: 왔네 또 그냥.
1: 기리기리 영기리 안녕.
2: 안녕하세요.
1: 파니파니 승하니 안녕.
3: 안녕하세요.
0: 빨리 앉아 게임을 해야 돌아가지.
4: 맞다 맞다 맞다.
5: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6: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7: 물론이지.
5: 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8: 네, 도전!
5: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6: 제가 먼저.
0: 야. 3. 괜찮아. 보너스 있으니까. 다음은 잘해야 돼.
9: 네, 잘할게요.
5: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0: 뭐? 우리나라 군사들이 이렇게 많이나 다쳤다고?
5: 1853년에 일어난 크림 전쟁에서는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영국의 영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9: 오? 영웅?
6: 백의의 천사?
0: 일단 너희들 크림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기억나? 세력을 넓히려던 우리 러시아가 지중해 쪽으로 남하 정책을 펴고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이 베들레헴의 기독교 성지 열쇠를 프랑스에게 준 일로 러시아가 간섭을 하자
9: 우리 군사들도 힘을 길렀으니 전쟁 선포해!
0: 화가 난 오스만 제국이 선전 보고를 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지. 근데 러시아가 민간인들이 사는 오스만 제국의 항구까지 무차별 공격하자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참전하게 돼. 연합군은 1854년 9월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맺고 크림반도에 항륙을 하는데
5: 됐어! 발사!

발사하라!

0: 공격을 받은 러시아군이 알마 전투에서 크게 패하면서 세바스토폴 요새까지 후퇴하게 됐지. 게다가 다른 곳의 요새도 포위를 당해 진퇴의 양난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
1: 전쟁은 돌파다. 저들의 활을 찌른다.
2: 네?
1: 적군의 보급품 항구를 공격한다.
2: 네? 네?
1: 알겠네.
3: 네. 네.
0: 우리 러시아군은 반격하기로 했고 연합군의 보급품이 들어오는 발라클라바 항구를 기습 공격했지.

0: 기습 공격에 놀란 영국군은 우왕좌왕하면서 이 전투에서 수많은 병사들을 잃게 되지만
1: 물러서지 마라!

0: 근위 기병들이 용맹하게 줄을 맞춰 맞서자 오히려 러시아군이 당황하기 시작했어.
1: 후퇴! 후퇴하라! 후퇴하라!
0: 결국 러시아군은 발라클라바를 점령하지 못하고 세바스토폴 요새로 되돌아갔어. 이때 수많은 영국군의 부상자들이 오스만 제국에 있던 야전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소식은 최초의 종군 기자를 통해 영국으로 바로바로 전해졌지.
1: 뭐? 우리나라 군사들이 이렇게 많이나 다쳤다고?
2: 어떡해. 약도 없고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나간대요.
0: 신문을 보고 전쟁터의 참상을 접한 영국 사람 중에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라는 간호사도 있었는데 나이팅게일은 38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오스만 제국에 있던 한 야전 병원으로 파견돼 등불을 든 백의의 천사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나이팅게일은 열심히 환자들을 돌봤지만 전염병도 돌고 병원에 입원한 군사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어.
3: 잠깐만, 이거 쓰던 거 아니야?
4: 네.
3: 쓰던 걸 또 쓴다고? 이거야. 병원이 너무 더러워.
0: 나이팅게일은 연구 끝에 병원을 위생적으로 관리했고.
3: 자, 이제부터 침상은 깨끗하게. 그리고 쓰던 붕대 다시는 쓰지 마세요.
4: 그럴 예산이 없는데요?
3: 제가 책임질게요. 무조건 깨끗하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0: 그러자 사망자 비율이 확 줄어들었어. 나이팅게일은 이런 사실을 그래프로 그려 빅토리아 여왕과 유명 인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지.
5: 야전병원 지원을 아끼지 마세요.
6: 네, 알겠습니다.
0: 그 후로 야전병원이 확 바뀌면서 군사들의 희생을 줄일 수 있었고 나이팅게일은 오늘날까지 백의의 천사로 존경을 받게 돼.
7: 아, 정답! 크림전쟁이 낳은 영국의 영웅으로 백의의 천사로 불린 사람은 나이팅게일! 네, 정답입니다!

0: 나이팅게일이 크림전쟁이랑 관련이 있었구나.
1: 간호사들을 백의의 천사라고 부르게 된 게 바로 나이팅게일 때문이죠. 나이팅게일은 병원 위생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로 인해 병원 위생, 간호학 그리고 통계학을 크게 발전시키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자,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 네, 제가 많이 던질게요.
3: 잘해라, 잘해라.
2: 이야! 열통!
4: 주사위 던질 줄 안다잉.
1: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숨죽이고 있지만 영국을 뛰어넘고 말 거야.
1: 이 크림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6: 어? 전쟁이 끝났는데 뭘 하지?
7: 그건 일단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알아야 돼.
8: 맞아. 우리 러시아군이 기습 공격을 했지만 발라클라바 항구를 찾지 못하고 세바스토폴 요새로 후퇴를 했잖아. 우리 러시아군은 11개월을 버티면서 연합군과 싸웠지.

0: 이때 양측에서 많은 군사들이 죽어나갔어. 그러던 중에 니콜라이 1세 황제가 죽고 1855년 9월 전쟁이 길어지면서 힘이 빠진 러시아는 세바스토폴 요새를 함락당했지.
1: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0: 한편 전쟁은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국경지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어. 일부에서는 우리 러시아군이 이겼지만 크림반도와 발트해에서 러시아군이 지자
2: 전쟁이 너무 길어졌어. 이러다 연합군이 러시아 본토로 쳐들어올지도 몰라. 여기서 멈춰야겠어.
3: 네, 폐하.
0: 새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전쟁을 포기하면서 1856년 3월 파리에서 강화 조약을 맺게 되지.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흑해 함대를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돼. 하지만 영국은
4: 한숨 돌렸네. 하지만 러시아는 안심이 안 돼. 계속 지켜볼 거야.
0: 러시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2: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숨죽이고 있지만 러시아를 완전히 기억해서 영국을 뛰어넘고 말 거야.
0: 전쟁의 패배를 뼈저리게 느낀 알렉산드르 2세는 노예처럼 살았던 러시아의 농민들을 해방하고 많은 부분을 개혁하면서 러시아가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지.
5: 아, 정답!
6: 크림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은
5: 개혁!
6: 네! 정답입니다! 예!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진 뒤 유럽처럼 근대화를 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하면서 나라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0: 미안했다, 가자, 가자. 야,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게 있어.
5: 뭔데요?
0: 아니, 아, 내 작별 인사야.
5: 가자, 가자. 아, 뭐야? 안녕하세요.
6: 오늘 어땠나요?
5: 재밌었어요.
6: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잠깐 상식. 앞자락이 트여 단추로 채우는 카디건은 영국의 카디건입니다.

0: 사람 이름이었어.
1: 그러니까 나이팅게일도 크림 전쟁 때 진짜 많은 활약을 했다.
2: 연기라 승환아, 엄마가 꽃게탕 끓였어. 얼른 내려와.
3: 내가 먼저 가. 엄마. 아왜 밀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학생들과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은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소외된 청소년들을 바다로 이끌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에게 피난처를 만들어주고 환경의 수호자들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지금도 노력 중이죠. 지구탐사 이야기에서 이들을 만나봅니다.

0: 뉴질랜드에서 포식자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클랜드 동물원이 약 100년간 대중의 접근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던 금단의 섬을 찾아내서 안전한 서식지를 꾸며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오클랜드에서 배로 약 1시간 거리엔 뉴질랜드에서 가장 작은 섬 중 하나가 있죠. 로토로아라 불리는 이곳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4분의 1 크기에 불과하지만 환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작고도 큰 섬이죠. 이 섬이 어떤 이유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좀 알려주세요.
1: 로토루아 섬은 역사적으로도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섬입니다. 섬 자체가 구세군의 유산이거든요.
0: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구세군이 이 섬을 알코올과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는 시설로 활용했죠.
1: 뉴질랜드에선 알코올 중독이 불법이어서 구세군이 이리로 환자들을 데려와 회복을 도왔습니다.
0: 사회적 통념이 바뀌어 알코올 중독이 더는 불법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자 치료소는 2000년대 중반 문을 닫았죠. 그러자 로토루아 섬 국민 신탁과 오클랜드 동물원이 손을 맞잡고 이 섬을 새로운 피난처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섬을 다시 이곳 고유종 동식물에게 돌려주게 된 거군요.
1: 네, 이번엔 사람이 아닌 환경 구세군으로 변신한 거죠.
0: 뉴질랜드에선 고유종 식물과 동물이 안심하고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을 따라 잠입한 쥐며 여타 침입종이 수백 년에 걸쳐 이곳 고유의 야생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처음 뉴질랜드에 정착민이 들어온 이후로 60종 이상의 동물이 멸종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활동가들은 뉴질랜드 고유종을 살리기 위해 20세기 중반부터 침입종 포식자를 제거하기 시작했죠.
2: 50년 전에 한 섬에서 쥐를 박멸했죠. 당시엔 불가능하다고들 했어요. 어떻게 한 마리도 빠짐없이 잡냐고. 하지만 그들은 해냈고 이후로 섬을 하나씩 정화해 나갔죠.
0: 이제 쥐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 로토루아 섬은 현대판 노아의 방주로 변신했습니다. 오클랜드 동물원이 이곳 자연 생태계를 재건하는 대신 전국에서 멸종 위기종을 들여오고 있죠.
2: 이곳 식물은 거의 다

0: 인공조성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을 직접 들여왔고요. 과정은 인위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야생이 번성하고 있어요.
1: 이곳 동물 중 일부는 최후의 생존자이기 때문에 동물원 측에서 특별히 주시하는 중이죠.
0: 그냥 보통 수신기예요.
1: 이걸로 뭘 하죠?
0: 지금 이걸로 타카헤라는 새를 추적할 건데요. 아주 희귀한 종이죠. 300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1: 300마리요?
0: 네, 맞아요.
1: 전 세계에서?
0: 네, 귀중한 새라서 늘 주시하고 있죠. 등에 송신기를 메고 있는데 그 안에 든 무선기기가 삐삐 하는 신호를 내보내죠. 이걸 활용하면 새를 찾을 수 있어요.
1: 멋져요.
0: 시작하죠.
1: 가깝네요.
0: 가까이 있어요.
1: 이쪽에서 더 크게 들려요.
0: 찾았어요.
1: 보세요. 정말 예쁘네요. 가슴 쪽에 파랑이랑 초록빛이 돌아요. 머리하고 뒤쪽에도요. 타카헤는 텃세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로토루아 섬에선 몇 쌍밖에 살 수 없습니다. 이 새의 삶은 야생과 사육의 중간쯤이죠.
0: 해마다 검진을 합니다. 보통 땐 그냥 내버려 두죠.
1: 이런 희귀종을 직접 보다니 영광이군요. 로토루아 섬은 피난처인 동시에 어린 학생들이 환경보호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이기도 합니다.
0: 우리는 이 섬을 야외에 있는 체험교실로 활용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목표죠. 2050년까지 뉴질랜드를 포식자 없는 땅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꿈이거든요. 이런 꿈을 이루려면 도우미가 아주 많이 필요해요.
1: 2050년까지 포식자 없는 뉴질랜드라니 환상적인 목표네요. 이런 섬이 있기에 가능한 꿈이죠. 곧이어 이번엔 호주의 한 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겨 어린 학생들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물고기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아봅니다. 탐사는 계속됩니다. 흰 동가리는 바닷물고기 중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잘 알려진 물고기인데요. 안타깝게도 높은 인기와 수요로 인해 야생에 사는 개체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한 학교가 구조에 나섰죠. 호주 퀸즐랜드에 자리한 벨지언 가든 공립학교는 평범한 초등학교가 아닙니다.
2: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 세계에서 흰동가리를 키우는 초등학교는 우리 학교뿐이죠. 학교에서 흰동가리를 키운 지는 6년쯤 됐어요.
1: 브렛 머피는 흰동가리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교사이자 멘토죠. 목표는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환경을 보호하는 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2: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이 꽤 많은데요. 먹이 주기를 주로 하죠. 어떤 날은 통째로 주고 어떤 날은 부숴서 줘요. 책임감을 갖게 되죠.
3: 먼저 여기 수조를 열어요. 이렇게 밀면 돼요. 그 다음에 먹이를 넣어주면 저절로 녹아요.
1: 부숴서 주는군요.
3: 네.
1: 다들 몰려오네요. 손가락도 막 물어요?
3: 네, 근데 안 아파요.
1: 안 아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엔 수조가 하나밖에 없었답니다.
2: 바닷물 수조 하나로 시작했는데 흰 동가리가 알을 낳기 시작했어요.
1: 그래요?
2: 그러자 아이들이 아기를 돌봐야 한다고 나섰죠.
1: 브렛은 그걸 보고 학생들이 적극적인 돌봄을 통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근처 제임스 쿡 대학교의 도움을 받아 흰 동가리 양식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이게 엄마 아빠인가요?
2: 네.
1: 저쪽은 전부 다...
2: 저쪽은 다 아기예요.
1: 네, 그런데 저 반원형 구조물 같은 건 뭐죠?
2: 저 구조물은 흰동가리 양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조물의 천장 안쪽에다가 알을 낳거든요.
1: 그래요?
2: 안전한 동굴 환경을 재현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알을 낳는 걸 직접 보기도 했어요. 암컷이 와서 알을 낳고 잠시 나갔다가 다시 와서 알을 낳는데 굉장했어요. 암컷이 알을 다 낳자 수컷이 알 바로 위에 자리를 잡고는 지느러미를 팔랑거리며 알을 살살 쓸어줬어요. 부채질을 하듯이요.

0: 마치 먹는 것 같지만 돌봐주는 거예요. 암컷은 그냥 주변을 돌아다녔죠.
1: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나머지는 네, 그렇죠. 네가 해라.
0: 네.
1: 이렇게 엿새가 지나고 나면 발달 중인 치어의 눈이 까맣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고 나서 조금 기다렸다가 학생들이 알을 특수 수조로 옮겨주면 8일째 되는 날 안전하게 부화하죠.
0: 여기서 부화한 흰 동가리가 아마 400에서 500마리는 될 거예요.
1: 와,
0: 네.
1: 다 자란 다음엔요?
0: 수족관에 팝니다. 우리가 키운 흰 동가리가 호주 전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여기서 생긴 수익은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죠. 사실 크게 보면 이는 환경 보호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죠. 물고기 전문점을 통해 거래되는 바다 물고기 중 대부분은 야생에서 포획됩니다. 그런데 흰동가리의 예에서 보듯 특정한 종이 갑자기 수요가 높아지면 남획으로 이어지고 이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같은 산어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벨지언 가든 공립학교의 학생들은 직접 기른 물고기를 팔아 야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의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퍼뜨리는 중이죠.
0: 우리끼리 늘 하는 말이 여기서 파는 물고기가 야생의 물고기를 지켜주고 있다고 그래요. 모두 자랑스러워하죠.
1: 물고기 키우면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랑 바다에 대해 많이 배웠나요?
2: 네, 산호초에서 이런 물고기를 잡아가면 야생의 개체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벌써 세상을 바꾸고 있군요.
2: 네, 그러고 싶어요.
1: 멋져요. 곧이어 이번엔 펜실베이니아로 가서 인간의 활동이 민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학생들을 만나봅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펜실베이니아주 스킬퀼강은 전원의 농지를 가로질러 가장 큰 대도시 중 하나로 흘러드는데요. 다양한 지형을 관통하는 특성 때문에 인간이 이 강에 끼치는 영향을 감시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요. 물은 생명의 기반을 이루는 필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이기도 하죠. 우리 푸른 행성의 약 4분의 3을 바다가 차지하고 있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 인간이 사용 가능한 민물은 고작 1%에 불과합니다. 펜실베이니아 동부에선 해마다 여름이면 스퀘킬 하천 탐사 학교가 열리죠.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민물 생태계를 가르치는 게 목표인데요. 학생들은 일주일에 걸쳐 애팔레치아 산맥 근처의 시원지에서부터 필라델피아의 델라웨어 강과 만나는 지점까지 스퀘킬 강을 따라갑니다. 스퀘킬 강과 델라웨어 강은 필라델피아 150만 주민들의 식수원이죠. 학생들은 강을 탐사함으로써 현대 도시의 민물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3: 보통은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수도가 식수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지금 보시는 이런 물길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학생들은 강을 따라가며 생태계가 건강한지를 알아보는 각가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3: 자, 오늘은 이 지점을 흐르는 강물을 채취해서 상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조별로 모여서 가방을 챙기세요.
1: 학생들이 실시하는 테스트는 다양합니다. 물의 온도, 산성도에 용존 산소량도 측정하죠.
3: 지금 여기선 윙클러법에 따라 용존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물의 산소가 얼마나 녹아있는지 정확한 양을 알아낼 수 있죠.
4: 7.9요.
3: 용존 산소 농도가 7.9 ppm으로 나왔어요. 7이 넘는다는 건 물고기가 숨쉬기 편한 농도라는 뜻이에요. 아가미가 있는 생물이 살기에 적합하죠. 좋네요.
1: 물 속에서 수생생물을 수집하기도 하는데요.
5: 지금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서 돌을 하나하나 뒤집으면서 냇물에 사는 곤충을 찾는 중이에요. 이따가 잡은

0: 걸 가지고 나와서 수질 기준표의 곤충 그림과 대조해 볼 거예요.
1: 학생들이 주로 찾는 건 다양한 대형 무척추 동물. 이를테면 가재나 강도래, 물삿갑 벌레과 등인데요. 이들은 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종이기 때문에 생태계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하기에 적합합니다.
0: 지금 각자 잡아온 것들을 배양 접시에 분류해 놓고 어떤 종인지 수질 기준표의 그림과 비교하며 찾아보고 있어요. 오염을 잘 견디는 종인지 또는 덜 깨끗한 물에서도 살 수 있는 종인지 그런 거요. 이건 하루살이예요. 하루살이는 무척추 동물 중에서도 아주 예민한 종에 속해요. 하루살이가 있다면 수질이 괜찮다는 뜻이죠. 원래 아주 깨끗한 물에서만 살거든요.
1: 며칠 뒤 필라델피아에 도착한 학생들은 마지막 테스트에 돌입했습니다.
2: 지금 용존 산소 농도를 측정 중이에요. 이 물은 저 강에서 채취한 샘플이에요. 그간 우리가 해왔던 테스트 결과를 보면 용존 산소 농도가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이곳 농도는 3.4ppm인데 사실 6에서 10 정도 나와야 해요.
1: 학생들은 테스트 결과를 추적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특수 앱에 모든 자료를 입력합니다. 일단 입력이 끝나면 강의 다른 부분에서 수집한 정보와 비교, 인간의 활동이 민물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결론을 도출하죠.
0: 가장 중요한 건 강이 어떻게 흐르고 기능하는지 등의 기본적인 원리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2: 환경과학에 관심이 많은데요. 직접 나와서 체험해보니 모든 게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3: 강과 냇물 뒤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생태계가 숨어 있어요. 이젠 강이나 냇물을 보면 전과는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1: 곧이어 노스캐롤라이나로 가서 바다를 사랑하는 소녀가 어떻게 소외 청소년들을 돕게 됐는지 알아봅니다. 지구 탐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제가 좋아하는 취미인데요. 전 어려서부터 바다를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진 않죠.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10대 소녀가 친구들을 멋진 수중 세계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탐사하는 경험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이 열리기도 하고 스스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비영리 단체인 바다거북 사랑이 노스캐롤라이나의 소외 청소년들을 자연의 경위로 이끌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2: 바다거북 사랑은 해양 보호를 목표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해양과 체험 학습을 통해 소외 청소년을 교육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1: 케이시 소클로빅이 사람들을 자연으로 이끌어야겠다고 결심한 건 3학년 때 노스캐롤라이나 탑세일 섬에 자리한 캐런 비즐리 바다거북 병원을 방문하고부터
2: 거기서 바다거북이 배와 충돌하는 등의 사고로 실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병원이 기부로만 운영된다고 해서 저도 돕고 싶었죠. 그래서 바다거북 모양의 쿠키를 구워 팔면서 바다거북 보호운동을 벌였어요.
1: 4년간 무수한 쿠키를 구워낸 끝에 케이시는 12살이 되던 해에 바다거북 사랑을 창설합니다.
2: 바다에 대한 저의 관심은 계속 커져갔고 그러다가 소외 청소년들이 환경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 바다로 나가보면 어떨까 생각했죠.
1: 케이시는 오랜 노력 끝에 2010년 지역의 여러 업체와 지역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소외 청소년을 위한 무료 여름 캠프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5천 명 이상의 청소년과 함께 미국 곳곳을 돌며 탐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케이시는 자원봉사자 오엔 스위스윅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들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 체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0: start your ride, you'll notice I'll have an orange line rail run down and across the rack, about 150 feet for you.
1: 목표는 최근 인공산화초를 만들기 위해 가라앉힌 예인선 두 척을 둘러보는 것. 즐거운 활동이자 교육적인 효과도 큰 체험이죠.
0: Orange way.
1: 청소년들이 인공산화초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부근의 야생을 살펴보라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2: 인공산화초는 환경보호에 큰 역할을 합니다. 물고기에게 번식도 하고 먹이도 찾으며 살 수 있는 서식지를 제공하니까요.
3: 우리는 물고기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세어봤어요. 작년에 예인선을 가라앉힌 이후로 지금까지 그 부근에 바다 야생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보려고요.
4: 물고기가 엄청 많았어요. 꼬치고기랑 농어랑 제브라핏이랑 그리고 또 성게도 아주 많았어요.
3: 전 항상 힘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바다를 제대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요. 많이 배웠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바다의 야생을 탐사하고 색다른 세상을 보는 게 재밌었어요.
2: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에 충분해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흐뭇했어요.

0: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연이 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발견하는 건 즐겁죠.
1: 이제 강과 냇물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서로 깊이 얽혀있다는 걸 아니까요.
0: 혁신적인 보존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기쁨이고요.
2: 로토루아 섬은 야생과 인간 간의 균형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화 중이죠.
0: 어린 환경의 수호자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3: 더 많이 키우면 더 많이 지킬 수 있어요.
0: 이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4: 아이들에게 지금 보여줘야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미래니까요. 아이들이 지구의 희망이에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샀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

0: 있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충청남도 중서부 서해와 맞닿은 홍성군 산과 들,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유명한 특산물을 보유한 고장.
1: 이게 새우젓 중에서는 최고 좋은 육젓이에요.
0: 짭조름한 감칠맛이 일품. 그리고 숨겨진 또 다른 맛.
2: 여기는 아는 사람만 아는 보물섬이에요.
0: 아는 사람만 캘 수 있다는 보물. 갯벌에서 물총을 쏘아대는 녀석의 정체는 뭘까요? 뽀얗고 토실한 조갯살 한번 맛보시렵니까?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살맛 나는 고장. 진짜 봄이구나 실감하는 요즘. 육지와 바다에서 찾아낸 감칠맛을 찾아 홍성으로 떠나봅니다. 산과 바다 고루 풍요한 충청남도 홍성. 오늘은 토굴에서 묵혀낸 새우젓으로 유명한 옹암마을입니다. 봄볕에 나른해지는 요즘, 겨울에 움츠렸던 세상이 만개한 어여쁜 계절입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새우젓을 사려는 사람들로 성시를 이루는 전국 새우젓 상권의 중심지인데요.
3: 강천장의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4: 새우젓?
3: 새우젓?
4: 예.
3: 아, 여기 새우젓이 유명해요?
4: 예.
5: 새우젓, 여기는 새우젓, 김. 그때 가을에는 엄청 많이 와요. 관광버스가 거기에 막 매수십 대씩 돼요.
0: 홍성 전통시장 다음으로 시장 규모가 큰 새우젓 시장. 특히나 김장철이면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다닐 정도라는데요.
6: 이게 맛이 여기 꽤 곰삭은 맛이 내 입에 잘 맞아요. 아, 멀지만 아,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러 가는데 놀러 뭐 여행 가듯이 와가지고 사가지고 가죠.

0: 새우젓이 이렇게 먹으면 껄끄러운 거 있어요. 뻣뻣하고 껄끄럽고, 근데 여기 거는 이 부드러워.
1: 깔끄러울 법한 새우 껍질마저 부드럽게 묵혀냈다는 새우젓. 시기에 따라서 그 종류도 다양하다는데요.
2: 가을에 잡는 건 추적, 5월에 잡는 건 오적, 또그 다음은 육적. 추적이 제일 싸고요. 배가 오젓이고요. 또 오젓의 배가 육젓이에요.
1: 통통하게 살이 오른 오젓, 최고로 크고 맛좋은 육젓이 가장 비싸고요. 제일 작은 추젓은 다량으로 필요할 때 제격입니다.
3: 추적, 오젓, 육젓.
1: 새우젓 거리와 시장이 형성될 만큼 명성이 자자한 홍성의 특산물. 이렇게 새우젓에 특화된 고장이다 보니 맛을 즐기는 방법도 남다르다고요.
4: 우리 닭발 100번 주세요. 여기
5: 젓갈 100번 4인분 주세요.
1: 젓갈 백반은 처음 들어보시죠? 백반에 밑반찬이 온통 젓갈. 새우젓은 기본, 창난젓, 아가미젓, 밴댕이젓까지. 이야, 젓갈 종류만 해도 8가지나 되고, 고기가 아닌 젓갈로 쌈을 싸먹을 정도랍니다.
5: 예, 젓갈로 싸먹어도 맛있어요.
6: 젓갈로 쌈을 싸요?
5: 예, 이건 젓갈 맛을 아는 사람만의 특권이에요. 이렇게 먹는 거.
1: 상추에도 김에도 싸먹는 젓갈 백반. 그맛좀좀 알려주시죠.
7: 맛있습니다. 입에 쫙쫙 발라붙고 아주 입에서 향도 좋고 좋습니다.
8: 이게 새우젓 한 가지만 가져도 밥한 그릇 뚝딱이 대단해요.
1: 지리적으로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옹암 마을. 이곳에서 새우젓이 어떻게 발달하게 됐을까, 이요이요?
7: 예전에 이제 배들이 한뭐 100여 척 이상 돌아가지고선 성씨를 이뤘었어요.
6: 여기에요?
7: 아, 그럼요. 이 인근에 섬이 한 몇십 개 있었는데 그섬 사람들이 전부 다 광천장을 그 배를 이용해서 광천으로 이제 시장을 보러 오는 거예요.
1: 70년대까지만 해도 뱃길이 열려 선착장이 있던 곳. 장날이면 백여 척의 어선이 드나들며 번성했던 포구였죠. 안면도를 비롯한 서해안 도서 지역과 육지를 잇는 가장 큰 충남 시장의 관문이었습니다.
9: 서해 배다 일로 들어왔죠. 대천, 안면도, 태안 다 일로 왔어요. 여기 바로 집 밑에가 배 닿는 선창. 네, 여기가 다 그런 도로였어요.
1: 간척 사업으로 육지가 되었지만 광천은 고려 시대부터 이미 새우젓 산지로 명성이 높았는데요. 1950년대 광부가 우연히 새우젓을 토굴 안에 보관했더니 유지도 잘 되고 그 맛도 기가 막히게 숙성되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토굴 새우젓의 시작이었죠.
10: 야, 그럼 여기 금광이 있었는데 그 금광에다가 한번 새우젓 갖다 넣어보자 해가지고 갖다 넣어본 결과 맛도 좋고 빛깔도 좋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굴을 파자. 그렇게 해서 판게 지금 이 마을에 쉬운 2개. 이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 27개.
1: 광천 토굴 새우젓은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서해와 남해에서 잡은 새우를 토굴에서 숙성 발효해서 맛과 빛깔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죠.
11: 옛날에 어르신들이 정으로 다판 거죠? 정으로 이렇게 찍어서 판 거죠, 이게. 기계가 없었으니까, 그때 한 80년 전에는 이게 정자고, 이제 이게. 그죠?
1: 기계가 아닌 사람 손으로 파다 보니 자연적으로 설계된 토굴 형태. 오히려 새우젓을 보관하는 데 뛰어난 조건을 갖추게 됐다는군요.
12: 풍암이라고 자체 바위는 약해, 조금. 이게 떨어지는데 결이 다이 세로로 서 있어요. 그렇게 지주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단단해. 그다음에 이제 쭉 파다가 이런 돌이 걸리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망치로는 안 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굴을 틀었어요, 일로. 방향을. 그럼 방향을 틀은 상태가 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냉이 빠져나가지를 않으니까. 냉기가. 그래서 토굴 기능은

0: 송거지.
1: 원래 새우젓은 조랭이 또는 조쟁이라 불리는 항아리에 저장했는데요. 여름에는 부패하기 십상이었죠. 그러나 토굴은 1년 내내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합니다.
0: 이게 새우젓 중에서는 최고 좋은 육젓이에요.
1: 토굴 새우젓은 옹암 마을을 먹여 살리는 효자 상품.
0: 이게 어떤 때는 좀 덜 잡히면은 2천만 원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한 드럼에.
2: 한 드럼에요?
0: 네. 소형차 한 대 값에. 근데 껍데기도 얇고 살도 많고 해서 새우젓 중에서는 최고로 좋은 거지.
1: 5월이면 5월젓, 다가오는 6월에는 육젓을 드릴 채비를 합니다. 해대로 이어온 일이다 보니 옹암마을 사람들에게는 토굴에 얽힌 추억도 참 많다는군요.
3: 학교 가기 싫으면 친구들끼리 같이 돌아서 여기 와서 이제 도시락도 까먹고 여기는 이제 숨바꼭질도 하고
4: 여기 와서 놀다가 누구네 김치가 맛있나 물어봐서 그거 집어서 먹고 집에 가서 밥 훔쳐다가 비벼서 같이 먹고 그렇게 놀은 아직트요.
1: 어릴 적부터 새우젓 맛에 눈을 떴으니 세월이 흐른들 그 맛을 잊겠습니까? 빠질 수 없는 돼지 수육은 물론 놀랍게도 다양한 새우젓 요리.
5: 아, 옛날에 오글거리가 별로 없을 때 시원하게 국을 끓여줘, 새우젓 국을 끓여줬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1: 굳이 다른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새우젓만으로 간을 해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줄 만큼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이죠.
5: 이게 그림으로 볼 때는 저게 무슨 맛이 날까 싶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 이 맛이야, 이걸 느낄 수 있는 그 맛이 국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많이 먹었어요. 우리 엄마가 툭하면 끓여줬어요.
1: 두부와 부추를 넣어 보글보글 끓이다가 새우젓으로 마무리. 새우젓국 완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름을 두르고 볶아볼까요? 살짝 볶아낸 새우젓은 국민 간식 김밥으로 만들어 한 입에 쏙.
6: 옛날에 어르신들이 애들 김밥 싸줘 그러면 재료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 부담이 부담스럽고 그러시니까 이렇게 맛있게 드셨다 해가지고.
1: 노란 무도, 달걀 지단도 필요 없는 새우젓 김밥. 학창 시절 도시락으로도 소풍 갈 때도 어머니가 싸주던 추억의 맛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지라요.
4: 아까보다 국물 색깔이 달라지죠?
1: 자글자글 두부 조림에도 새우젓을 살짝 얹어줍니다.
7: 뭐 온통 새우젓밖에 없어요?
5: 아, 여기는 새우젓 빼면 시체예요.
8: 아, 새우젓.
5: 네, 새우젓 아니면 먹을 게 없어요.
9: 빨리 드세요.
4: 먹었다, 잘 차렸다.
10: 아이고, 우리 맛있는 새우김밥이었네.
6: 새우젓하고 고기하고 또 닭.
4: 아이고, 너무 좋다. 옛날에 여기가 배가 늘 피했었는데.
5: 야,
4: 물이 나가면 냇물, 물이 들어오면 바닷물.
11: 아~ 네. 바닷물이 여기가 다 들어왔으니까.
4: 네. 개껏으로 유명했던 동네라 사람이 많이 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뭐 농사 짓는 그런 분들이 여기로 시집 오기를 열망했던 동네. 근데 여기는 호도서 시집 왔어.
12: 나는 호도서 시집 왔어.
13: 광천으로 시집 오니까 좋으세요?
12: 좋기는 뭘 좋아해요?
4: 옆에서 고생했다 그래. 세움이 있었으면 해냐만 했지. 옛날에는 호도가 누가 알아줬어.
1: 충청남도의 큰 시장 관문이던 시절 부유한 광천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살고 싶은 마을이었답니다.
4: 나는 이 마을이 그래도 좋고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70평생을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 동네가 내 사랑이고 애인이고 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마 새우젓 장사하다가 그냥 마칠 것 같아요.
1: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내 고향. 괜스레 어깨가 으쓱해지고 고향을 지켜온 세월이 훈장처럼 자랑스러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고향의 감칠맛을 찾아 바다로 향해봅니다. 정박한 배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데요. 출항 준비가 한창입니다.
14: 선장님!
15: 네.

0: 뭐 하세요?
1: 아, 저기 조개 잡으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0: 조개를 잡으러 배를 타고 가세요?
2: 아는 이가 많지 않은 선장님의 비밀 장소가 있다는데요.
3: 물이 빠지면 수십만 평이 나는 상펄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잡는 거예요. 큰 거는 네 마리도 1kg 나가요.
2: 아니, 네 마리의 무게가 1kg이나 된다면 조개 한 개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겁니까요?
3: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잡는 거예요.
4: 여기에 뭐가 있어요?
3: 여기에 이제 개조개라고도 하고 무럭조개라고도 하고.
2: 아니, 물고기 무럭이 아니라 조개명이 우럭이라 꽤 궁금해집니다.
3: 저기 지금 잡고 있는 거죠.
2: 바닷물이 빠지면 모래 섬을 이루는 희한한 갯벌.
0: 여기는 아무도 잘 모르겠어요.
3: 여기는 아는 사람만 아는 보물섬이에요.
2: 하하, 이제 보물을 캐러 가볼까요? 오늘 한 대야는 채워볼 요량입니다.
3: 요게, 예? 요게 그거 눈이야, 지금 요게. 요 뚫린 게, 요 구멍이. 이거 봐요.
2: 갯벌에 송송 난 요 구멍이 조개의 네. 숨구멍.
0: 아,
3: 이렇게.
2: 요게 바로 우럭 조개 되시겠습니다.
3: 이 조개는 3월부터 5월 사이가 제일 여물고 그 이후로는 이제 산란해서 좀 맛이 들어져.
2: 우럭 조개는 보통 20, 30cm 뻘 속에 파고 들어가 수관 끝을 밖으로 내놓고 먹이 활동을 한다는군요.
3: 요거 여기 있네, 여기. 그럼 긴가 아닌가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요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떤 놈은 물을 찌익 깔기고 들어가고.
2: 오, 정말 물총을 쏘네요.
3: 여기.
2: 잡혀서 화가 났는지 계속 쏩니다.
3: 여기.
2: 자, 구멍을 관찰해 보면 정말 쭉 물을 뽑네요. 이거야 뭐 우럭 조개 풍년이네 싶지만 예전에는 80kg씩 잡기도 했답니다.
3: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질 않았어. 옛날에는 앉은 자리에서 땡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 이걸로 하나씩 봤다고.
2: 바다도 날씨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노릇.
3: 이게 개조개, 그저 우럭조개거든 이게. 그런데 다 추운 거예요 이게. 이런 놈은 얼마나 컸던 건가. 이거 봐, 이거. 이렇게 큰 것들이. 작년에 여름 날씨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열받아서 죽은 거예요.
2: 바다 날씨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 같아도 조개 캐는 일을 멈추지 않는데요. 돌아가려고 해도 그건 역시 바다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0: 에? 언제 들어가요?
3: 물이 들어야 가요.
0: 물이 들어와야지?
3: 네, 물이 들어와야. 물 다 가지고 배 뜨면.
0: 아,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요?
3: 네, 다 헤쳤어.
2: 꼼짝없이 기다리는 수밖에요.
3: 우리 배는 물 다 있으니까 어느 정도 들어오면 가요. 지금 물 들어오고 있어요.
2: 물배를 꿰고 있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자, 얼마나 잡았을까요?
0: 많이 하셨어요.
3: 그냥 서우는 변했네.
0: 이 정도면 얼마나 돼요?
3: 한 30kg 되려나? 25kg 되려나?
2: 주는 만큼만 감사히 받는 것. 뱃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휴, 그래도 제법 묵직합니다. 우럭 조개 싣고 돌아가는 길.
0: 어디로 가요?
3: 죽도로 가요.
0: 네?
3: 죽도로.
0: 죽도?
3: 네. 청수만에 유일하게 홍성군에 섬이 한 군데요.
2: 대나무가 많아서 죽도라 불리는 섬. 천수만이 품은 홍성군

0: 성 유일의 유인도이자 명소입니다.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 조개를 씻고 다시 이동합니다. 원래 장독 선장의 거주지는 죽도.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합니다.
1: 많이 잡았어?
2: 어머, 지난번보다 더 많이 잡았네?
0: 아내 칭찬 한마디에 아쉬움이 사라집니다. 우럭조개는 죽도에서 인기가 좋은데요. 남편 덕에 재료 걱정 없습니다.
1: 담글 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청양초하고 파만 넣으면 돼. 냉이나 이런 거. 우럭조개를 먼저 넣으면은 우럭조개 국물이 이렇게 뽀얗게 우러나.
0: 마치 고기 육수처럼 진한 국물이 우러나는 우럭조개탕. 게다가 냉이로 향을 입혔으니 들과 바다의 환상의 조합입니다.
1: 여기 이거 알. 이 조개 알인데 수백 개, 수천 개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야, 조개가. 알이 굉장히 담백해, 이게. 그래서 3, 4월 달이 제일 좋아.
0: 이야, 제철 맞은 알배기 우럭조개의 뽀얀 속살. 무슨 맛일까요?
3: 엄마 초유 맛. 엄마 전 먹던 초유 맛이에요. 울랑물랑한 데도 먹으면 엄마 근육 먹던 그 맛이 느껴져요.
0: 우럭조개를 제대로 즐기는 가장 대표적인 요리. 우럭조개 샤브샤브 되겠습니다. 손질한 조개살을 육수에 적셔주세요. 조개하면 빠질 수 없는 두 번째 요리. 바지락까지 듬뿍 넣고 면치게 하게 되는 우럭조개 칼국수. 이거야 정말 침이 고이는데요. 캬, 우럭조개 덕분에 손님들 바글거리고. 너도 나도 우럭조개 맛에 빠져듭니다.
2: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0: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맛이 어떻습니까요?
4: 같이 뿌려놨는데 이런 거 막 처음 먹어봐요. 너무 맛있어요.
2: 이 가운데 살 부분은 녹아요. 입에 들어가면 녹고요. 가위 부분은 되게 쫄깃해요. 편하네. 일반 바지락하고 편하네. 달아요, 달아.
5: 달아요?
2: 달아요. 달아요.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맛이야. 근데 먹을 게 없어. 이제 다 떨어졌어. 아깝다.
0: 감칠맛의 건배.
6: 우럭조개.
0: 자, 감칠맛으로 입이 즐거웠다면 이번에는 죽도의 아름다움에 빠져볼 차례. 주변에는 11개의 무인도가 펼쳐져 있고 대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가 시원하고 청명한 이곳. 전국의 방패공들은 물론 아름다운 경관에 매료된 관광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7: 한적한 이런 데 와가지고 또 이제 뭐 와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시간 보내면서 같이 걷기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8: 그냥 콧바람 쐬니까 좋네요.
9: 아, 건강 오셨어요?
7: 네.
0: 죽도 새마을 지도자인 이경진 씨는 사람들에게 둘레길을 안내합니다.
10: 많이 오시죠. 지금 뭐 주말에는 한 거의 1,000명 이상 그 정도로 들어오십니다.
11: 한 주예요?
10: 네.
0: 총 길이 3.5km 죽도 둘레길. 1270m의 대나무 숲을 걸으며 하늘과 바다 숲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10: 여기는 뭐 모든 산들이 다 대나무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 수입원이 복조리 내지는 뭐 바구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당시 옛날에는 그게 아주 생업이었어요.
12: 생업으로?
10: 네, 생업으로 온 뭐 집집마다 그냥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서 만들고.
0: 죽도에서 나고 자란 이경진 씨는 대나무에 얽힌 추억도 많답니다.
10: 어른들이 복조리 만들어서 한쪽에다 모아놓으면 우리 이제 꼬마 있을 때 몰래 훔쳐다가 엿받고 먹고 긁히면 뜯어 맞기도 하고.
0: 죽도 주변의 11개 무인도는 새들의 보금자리가

0: 되어주었는데요. 큰 달섬, 작은 달섬, 충태섬, 세 개의 섬은 썰물 때에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군요.
1: 아, 여기가 물이 빠지면 용란 두봉이라고 큰 두봉이 하나 그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서 뭐 용이 승천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가 그 뭐 불화구처럼 수심이 굉장히 얼마큼 깊은지도 모를 게 막 사파라게 깊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미역감고 수영하고 많이 놀았고 또 뭐 고기도 잡고 많이 놀았는데
0: 죽도와 큰 달섬 사이 물이 빠지면 나타나는 물웅덩이 용란 둔봉. 과거엔 대나무와 소라 껍데기를 이용한 독살이라는 어로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기도 했답니다.
1: 여기 물소리 들리는 요곳이 지금 인공폭포인데 그 아까 지나오면서 보셨던 그 용란 둔봉 있잖아요. 그 용이 숨차는 그 기운을 담아가지고 여기 두둥 뭐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요. 좋은 소원 하나 빌고 가십시오.
0: 가끔은 간절함을 자연에 빌기도 하죠. 그건 아마도 믿음보다는 다짐일 겁니다.
2: 아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시고 3년 안에 집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원 드렸습니다.
0: 대나무가 속살거리는 숲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채워갑니다.
3: 일단은 콧바람 쐬서 좋았고요. 맨날 집에만 있다가 죽도라는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오늘 와서 또 한 번 더 느껴보는 것 같아요.
4: 나중에 와이프하고 같이 자식 우리 딸내미들은 다 시집 보내고 나서 둘이 와서 같이 한번 살아보면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0: 누군가에게는 휴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 되는 것. 자연에서 얻은 기쁨과 감칠맛 나는 홍성의 매력. 내일도 함께 떠나보시죠.
5: 우와, 와, 알창고 봐. 알조꼬미.
6: 여기 사실상 종목이 나가더라고요.

0: 필리핀의 아름다운 도시 리잘에 사는 13살 소년 키코와 사랑스러운 미카이. 오빠 키코는 동네에서 소문난 동생 바보랍니다. 아빠 메이 씨는 가족을 위해 오랜 시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아빠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사이 훌쩍 커버린 키코.
1: Let's go meet your dad.
2: Yeah. 잘 가겠어.
0: 어느 날 가족에게 꿈만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 What?
0: 난생 처음 비행기에 오른 아이들은 무사히 아빠를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빠를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필리핀 아빠와 아들의 꿈을 향한 점프슛이 지금 시작됩니다. 필리핀의 아름다운 도시 리잘. 고지대에 쭉 늘어선 풍력 발전기와 함께 커다란

0: 아주 작은 가게지만 매일 쓸고 닦기 바쁜 버나데 씨.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일하는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오픈한 소중한 가게이기 때문이죠.
1: 난든 lang ako sa may gilid lang with ano na kubol lang na blue. 난든 yung mga damit ko ay nadudumihan siya. Sabi ko kay Mister na paggawa niya ako ng ganto para maganda yung mga paninda ko para mas ano sa mga tao.
0: 깔끔한 화이트 톤에 감각적인 핀 조명까지 세련된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남편의 조언을 듣고 한국 옷가게와 비슷한 느낌을 주었다는데요. 가게 이름은 킥스믹스. 아들 키코와 딸 미카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답니다.
2: 느낌 좋은데요?
0: 그 시각 동네 놀이터.
3: 잉앗가.
4: 응?
3: 잉앗가. 이게 one, two, three, go. 야.
0: 오빠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는 귀염둥이 미카이고요. 방학을 맞아 동생을 데리고 매일 놀이터로 출근 중이라는 오빠 키코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따라가는 뒷모습이 어째 좀 지친 것 같죠?
5: 'Wag matagal po kami nag-stay. Ayaw po ni Mikay dahil napapahalong ako sa laro. Ma-energetic po talaga si Mikay. Tsaka po hyper din po. Lapit ako. 1, 2, 3, go.
0: Go. 오늘도 미카이만 챙기는 동생 바보 키코. 그러거나 말거나 미카이의 놀이터 사랑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손님이 줄어든 엄마 버나데 씨의 옷가게. 사실 이곳이 첫 번째 가게는 아니라는데요.
6: 아, 낙트라이 po kami magbuko sa Manila po. Ngayon, lumakas po talaga siya. Opo. Na sasagot niya yung pangangailangan namin everyday. Pero habang tumatagal po, siyempre nagpa-pandemic po. And then nagka-baby po kami. And medyo mahirap na yung financial namin.
0: 이후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게 된 버나데 씨.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러 10살 아이는 아빠를 대신하는 듬직한 오빠가 되었답니다.

0: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 바로 이곳이 아빠의 일터인데요. 메이 씨는 이곳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형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금속을 자동으로 깎아서 정밀 제품을 만드는데요. 때마침 완성된 동그란 부품. 대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일까요?
1: 마마노르스포. 이토 포 용 isang parang malaking singseng sa loob ng transmission.
0: 그러니까 이게 애눌러스고요. 변속기 안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제품은 아주 중요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1: 아나 po. 그래서 lagi kong ma-comp sa yung ma-check yung mga sukat niya, hindi siya lalampas ng sukat. Tapos the same time yung ano niya, ma'am.

0: 필리핀 세 식구의 점심시간. 아빠의 빈자리에도 씩씩하게 잘 먹는 미카이. 그리고 오늘도 듬직한 키코입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키코가 그릇을 들고 일어서는데요. 그릇만 날라주는 줄 알았더니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키코 정말 대단하죠? 혼자 살림을 꾸려가는 엄마를 도우려고 조금 일찍 철이 들었나 봅니다.
1: 놈 나 그레이드 6 po siya. Ayun, nag-i-start na po siyang matutong maghugas ng plato. And magwali sa labas. Ayun po. Lalo na po nung nagkaroon siya ng kapatid.
0: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태풍이 지나간 후 물이 새기 시작한 천장에 방수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키코의 몫인데요. 아유, 듬직해라.
1: 오포, 방사만탈아. 힌디 나만 포 시야 tumutulo. Pinapalitan na lang po namin kapag naluma ulit siya.
0: Yeah.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다 보니 어느새 훌쩍 커버린 키코. 손길도 제법 야무집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때다 싶어 본격적인 아들 자랑에 나선 버나데 씨.
1: 에토 po yung mga honors, mga award po ni Bernard, ni Kiko. Ayan, with honors po, tapos meron siyang conduct award.
2: 가만 있자, 메달이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 와, 자랑할 만하네요. 뿌듯하시겠어요.
0: 밥을 먹고 나자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진 미카이. 아주 시침을 뚝 떼죠?
3: 응가 일로 가까이. 가이, come here.
0: 요즘 재밌는 영상에 푹 빠졌다는데요. 오빠 말이 안 들리나 봅니다.
4: I am strong. I am very strong. Recording starts.
0: 오빠가 알파벳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데 멀찍이 몸을 피한 채 거부하는 미카이.
4: I am strong. I am very.
0: 얼마나 싫은지 눈썹마저 거부를 하네요.
3: I am very strong. 매주 disappointed po kasi tatry ko po turuan, ayaw naman po niya. Sayang naman din po. Kasi po, sa tingin, isip ko po kasi wala na din po akong choice kundi bantayan po dahil kung wala na mo, kung di ko na po bantay si Mikay, baka din po lumaki siya ng lonely po, wala pong kasama. E di, medyo nilalaro ko na din po siya.
1: Alis tayo na yan, no?
0: 이런 오빠 맘도 몰라주고 엄마에게 안겨 한껏 어리광을 부리는 미카입니다. 모처럼만의 휴일. 숙소를 나서는 아빠의 손에는 농구공이 들려 있습니다.
5: 자, 바스켓볼은 mahilig kasi mag-basketball pag rest day. Kaya pag rest day, nagba-basketball kami ng mga kaibigan ko.
0: 아빠의 유일한 취미는 바로 농구. 휴일마다 농구장을 찾는 것은 필리핀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일상이랍니다.
5: 어, 나로 타이 브로. 무스다, 안녕히 가요. 브로. 너. 브로.

0: nakakaiyak po siya. Kasi totoo naman talaga na hindi kami nagkakasama talaga ng ma. Nang tulad ng dati. Nakakamiss. Tapos lalo na sa mga bata. Yung sinasabi ko na pagkakulangan, hindi naman siya kakulangan. Kumbaga, yung presence niya bilang ima, ama, kay Kiko, kasi lalaki sila pareho.
1: Lagi po siyang namimiss po. As in, lagi po. Lalo po nagbabasketball po ako.
2: So, okay. Let's go meet your daddy.
0: Yeah! Yay!
2: Bukas.
0: Ah, bukas ako!
3: So, bumunta kay daddy? Hmm? Bukas? Punta natin si daddy? Excited ka na?
0: Eh? Eh? Tayo mo. Tayo mo na. Pumunta ako kay daddy.
3: Pumunta kay daddy?
0: Clap mo na, clap, clap. Clap ka mo na. Yehey ka mo na, yehey.
4: 설렘과 그리움으로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밤입니다. 다음 날.
5: 나라나.
4: 거. 상기된 표정으로 집을 나서는 가족. 먼저 트라이시클에 몸을 싣습니다. 가족이 향하는 곳은 시외버스 터미널인데요. 30분을 신나게 달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마닐라인 버스에 오르는데요.
5: Let's go. Yes, daddy. Excited at kinakabahan kung sana makarating kami na maayos doon. Saka walang maging problema sa immigration hanggang sa Seoul.
1: Hindi ko alam po, pero titiwala po ako na kaya po na.
3: Excited ka makita si daddy? Huh? Yes?
5: Ikaw, excited ka?
4: Siwe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닐라 공항. 난생 처음 타는 비행기에 들뜬 키코와 미카이. 한국에 처음 가는 엄마도 설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태운 비행기가 드디어 날아오릅니다. 그렇게 4시간을 날아 드디어 도착한 한국.
1: 닉.
5: 아, 하이 닉.
0: 오마이 갓 닉.
1: 저랑 이거냐.
0: 대나.
1: 이거 뭐 다른 거 같아.
5: 산 타요. 나랑 타요 넘 버스. 안녕. 안녕. 아이. 아, 부산 가는 버스 어디서
6: 부산
5: 타요?
6: 가는 거, 부산 가는 거. 너 여기를 공항을 별로 안 와서 잘 모르는데.
5: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6: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5: 땡큐, 땡큐. 안녕. 아, 부산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7: Sorry, I don't speak.
5: You speak English?
7: Yeah.
5: Where is the terminal for Busan bus?
7: I'm not sure. I'm so
5: tour. Okay, sorry. Thank you. 안녕. Excuse me. 안녕. 안녕. 부산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8: 부산.
5: Yes.
8: 여기 코를 끊어야 되는데.
5: There. Okay. Thank you.
1: Thank you, 뻑.
4: 일을 어째요? 그쪽은 반대 방향인데. 하지만 터미널이 나오지 않자 씩씩하게 길을 묻는 버나데 씨.
5: Excuse me. 아, 부산 가는 버스 어디서 타요?
9: You speak English?
5: Yes.
9: English. You go down the first basement.
5: Okay.
9: And you can find the machine to buy your ticket.
5: Okay. Thank you.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0: you.
1: Samida, thank you.
0: Masaya po kasi sa hindi po kami marunong mag-Korean. So, masaya po kami kasi nalaman na po namin kung saan po yung kuha ng ticket.
2: Go down.
3: 다행히 항공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건물 안으로 무사히 들어온 가족.
2: 네, 버스 뭐 B.
3: 이제 승차권만 잘 구입하면 되는데요.
1: 더블 게임. 더블
2: 게임 한 번.
1: 더블 게임 한 번.
2: Please board the bus after purchasing.
1: 눈마.
2: 이게 눈마.
3: 뭔가 발견한 것 같죠?
2: 네.
3: 오, 무인 발권기 찾는 데까지는 성공.
2: And English, print,
1: purchase
2: ticket, Incheon Airport, no, then destination,
1: Busan.
2: Busan, Bandu, Busan.
1: Yeah.
2: Ay, ito is Busan.
3: 영어 안내가 잘 되어 있어 목적지까지 티켓 구입도 순조롭게 성공했습니다.
2: Excuse me.
1: 안녕하세요. 부산 동부 터미널 부스 맞아요.
4: 오케이. 동부 터미널.
3: 우여곡절 끝에 부산행 버스에 드디어 탑승한 가족. 좋아! 이제 가는 거야!
0: napapagod ka ba? Napagod ka ba na puntahan si Daddy?
1: Napagod po, pero sobrang excited po. Excited. Worth it naman po yung pagod pag nakita ko na si Daddy po.
0: Basketball kayo ni Daddy?
1: Oo, oh, bumasit mo ako sa kanil.
0: Papakita mo kay Daddy yung mga ano mo bago mong natutunan.
3: Kinajona, Busan까지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말이죠. 고된 여정에 어느새 잠이 든 가족. 5시간 반을 달려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린 가족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2: Hello. 안녕. Very nice friend. Hello.
5: Welcome to Korea.
2: Family.
5: Marianne, hi. 힘들었어? 어? 너를 힘들었어? 어? 버니야, 내가 잘 받았어. 이제 아빠 만나러 한번 가볼까? Yes, together. Go.
2: Health and sport.
3: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필리핀에서 출발하기 전 아빠가 있는 회사로 이메일을 보냈답니다. 영어를 잘하는 키코와 함께 정중하게 편지를 썼다는군요.
2: Daddy. Vincent.
3: Daddy. 가족이 편지를 받고 흔쾌히 마중을 나와주신 건데요. 이제 아빠가 있는 곳으로 출발! 그런데 곧바로 아빠를 만나는 대신 가족과 회사분들, 제작진까지 모여 회의가 열렸습니다.
6: 깜짝 놀래켜 주고 싶어서 봐요. 방법이 네. 좀 있을까요?
5: 예,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회식 때 필리핀 대 한국어로 해서 5대5로 농구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날을 오늘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 Yes.
3: 그렇게 시작된 깜짝 만난 대작전. 먼저 회식과 농구대회를 알리는 가짜 공고문을 만들고요. 아빠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5: 오늘 4시 반부터 예. 6시까지 오늘 농구 대회를 할 거야.
7: 예, 알겠습니다.
5: 필리핀, 네, 코리아. 상금 20만 원 걸려 있어요. 저것까지예요. 이긴 사람 거예요. 미스 위너.

0: A 씨가 저랑 나이 비슷해서 또두 자녀의 아빠고 그러다 보니까 한참 눈에 많이 담아야 될 나이에 이렇게 타지에서 일하는 거 보면 저도 한 아버지로서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뭔가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1: 바로 이곳이 오늘의 작전이 펼쳐질 장소입니다. 가족들은 비밀 공간에 대기한 채 모니터를 통해 바깥 상황을 지켜볼 텐데요. 자, 드디어 선수 입장? 모니터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설렘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야, 오늘도 흥미진진하겠는데요?
2: 나 네 마음.
3: 경기 룰은 10분씩 2쿼터 그리고 상금이 걸려 있으니까 봐주는 거 없는 걸로. 우리도 안 봐줄 거야. 자, 파이팅! 자, 파이팅, 파이팅! 자, 자, 페어 플레이, 페어 플레이. 하나, 둘, 셋, 파이팅!
2: 하나, 둘, 셋.
1: 두근두근 기대와 함께 드디어 시작된 경기.

0: 가족의 숨은 응원을 받은 메이 씨가 코트 위를 날아다닙니다.
1: Olha como ela anda dançando a cidade. Anda dançando a cidade. Fora anda dançando a cidade.
0: 아빠의 활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키코.
2: Kinakabahan na sana maging masaya, maging ma-surprise talaga sa gagawin natin pag nakita mga bata.
3: I'm so excited po kasi makikita ko na po si Papa po. Makakalaro na po ulit siya.
4: 6-3, 6-3. 1분, last 1분.
0: 1쿼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또 한 골을 넣는 메이 씨. 어느덧 1쿼터가 끝났는데요. 그리고 가짜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5: 이길 것 같으세요?
6: 아, 땡 ko naman mananalo kami. Na nahiya kami bantayan si Sadyang eh, baka hindi kami bigyan ng sahod. De, joke lang ko.
0: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아빠에게로 출발하는 가족. 아빠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질수록 심장은 두근댑니다. 드디어 아빠의 어깨 위에 손을 얹는 키코. 어리둥절한 아빠는 이 순간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1년 반 만에 마주한 가족. 메이 씨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안아줍니다.
4: 안녕하세요.
0: 그 어떤 말보다 깊고 진한 포옹에 13살 키코는 눈물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딸 미카이도 꼭 안아주는 아빠.
6: 그때는 내 인내다. 응, 내 인내.

0: 아빠가 있으니 몸도 마음도 든든합니다.
1: 엘랑게가 어디가 아픈가 한번 볼까요?
2: 넉덜? 넉덜?
1: 응? 발랑게 뱃속에
2: 잘못된 건다.
1: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 들었대요.
3: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 보세요.
0: 체험 수업도 열심히 참여하는데요. 키코와 미카이가 마음껏 즐기는 사이
3: 쭉 청소했어요.
0: 엄마와 아빠는 아이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4: Ayan, masaya po kasi experience po ng mga bata. Kasi nga, walang ganito sa Pilipinas, tsaka malayo sa lugar namin. So, eto, nakapunta kami sa Korea pa talaga. Ayun, kaya nakakatawa po. Masaya po kami bilang magulang po.
2: Thank you, sir, staff.
4: Stand up. 2, 3, 좋아, 그냥.
0: 가족에겐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습니다. 꿈만 같았던 시간을 뒤로 한 채 어느덧 다가온 이별의 순간.
2: 반samantala lang to na malalayo muli kayo sa akin. Pagdating ng araw, ng panahon, yung mga pangarap natin, magkakasama-sama rin tayo.
4: Mahal na mahal ka namin. Tsaka huwag ka mag-iisip lagi ng kung ano-ano. Lagi lang tayo mag-pray. Basta si Lord lagi nasa center natin. Ayun.
0: Kok 잡은 두 손과 이곳에서 행복했던 기억을 잊지 말길. 다시 만날 그날에 더 깊고 따뜻한 포옹을 약속하며 아빠는 말해봅니다. 안녕, 사랑하는 나의 아내. 안녕, 사랑하는 나의 키코와 미카이.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김주현입니다. 저는 앞으로 8번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슬라브 문화권의 예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연극학자가 슬라브 문화를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극이란 한 사회가 겪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기억을 무대 위에 올려놓는 예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라브 문화권은 그 자체로 거대한 무대이자 더없이 매력적인 이야기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전쟁과 혁명, 내전 등 수많은 비극을 겪어내면서도 이곳의 예술가들은 피와 눈물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연극 무대보다 극적이고 아름다운 예술을 빚어냈습니다. 앞으로 8번의 만남을 통해 낯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슬라브를 대표하는 예술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슬라브의 개념과 동서, 남 슬라브의 구분, 그리고 슬라브 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슬라브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몇몇 나라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어떤 지역을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특정 민족을 떠올립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쓰여왔는데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슬라브는 유럽 최대의 민족 언어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슬라브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언어와 지역, 종교와 풍속이 너무 다르고 또 오랜 세월 주변 민족들과 끊임없이 섞여왔기 때문에 단일 민족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민족 문화권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은색에 가까운 금발을 지닌 슬라브인이 있는가 하면 짙은 갈색 머리와 눈동자를 지닌 슬라브인도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러시아어, 폴란드어, 세르비아어 등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글자도 어떤 나라는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어떤 나라는 로마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종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영상을 보입니다. 러시아와 세르비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는 정교를 믿고 체코, 폴란드, 크로아티아 같은 나라들은 가톨릭이 우세하며 보스니아와 발칸의 일부 지역에서는 무슬림들이 많이 삽니다. 이는 모두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슬라브의 지리적 조건과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의 접경지역이라는 문화적 조건으로 인해 생긴 결과물입니다. 동시에 이 지역에서 유독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슬라브만 이야기해도 복잡한데 여기에 동유럽과 발칸, 소련과 유고연방 등 슬라브와 관련된 용어들이 끼어들면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종종 이 용어들을 슬라브와 혼용해서 쓰지만 동유럽과 발칸은 지리적 개념이고 소련과 유고연방은 정치적 개념이며 슬라브는 민족적 개념이라 범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유럽이라 부르는 나라 중에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슬라브족이 아닙니다. 덧붙여 이 동유럽이라는 용어는 얼핏 지리적인 구분 같지만 사실은 냉전 시대에 동서진영을 가루는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 정치적인 색깔이 짙어서 해당 슬라브 국가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볼 때 슬라브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유럽입니다. 대부분의 슬라브족은 중부 유럽과 동유럽, 발칸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유럽이나 북유럽보다 상대적으로 가깝고 러시아 극동부의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유럽 문화권인데도 여전히 슬라브와 우리의 심리적 거리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슬라브 나라들은 냉전 시기 사회주의 진영에 속해 있어서 우리와 교류

가 적었고 철의 장막에 쌓인 미지의 나라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또 냉전이 끝난 뒤에도 몇몇 슬라브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길게 지속되었고 여기에 20세기의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사태,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보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격동과 혼돈의 역사를 겪어왔지만 슬라브는 그 어느 곳보다 이야기와 예술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야기로 처음 슬라브를 접했습니다. 러시아, 체코, 폴란드, 세르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극단의 뜨겁고 에너지 넘치는 연극 공연을 보면서 낯설고도 강력한 슬라브 문화의 매력을 느꼈고 이후 문학과 영화, 음악과 미술 등 다채로운 슬라브 예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면 알수록 이 모든 예술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긴밀하게 이어져 있으며 그 뿌리는 치열하고 비극적인 그들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는 개별적인 나라나 한 작품을 따로 떼어 소개한다기보다 각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그것을 담아낸 예술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슬라브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펼쳐진 역사와 예술의 풍경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슬라브족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루스와 체흐, 레흐 삼형제가 더 큰 세상을 찾기 위해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터전을 찾은 삼형제는 각자 도착한 곳에 마을을 세웠는데 전설에 따르면 동쪽으로 간 루스가 세운 마을은 동슬라브의 뿌리가 되고 서쪽으로 간 체흐와 레흐가 세운 마을은 각각 체코와 폴란드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설은 슬라브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프롤로그와 같습니다. 세 형제가 각자의 운명을 찾아 흩어지고 그로부터 서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전설을 통해 슬라브계 민족들이 자신들은 뿌리가 같으며 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슬라브 민족이 자신들의 뿌리와 문화에 대해 기억해온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서사에 가깝습니다. 사실 초기 슬라브족의 발상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한 증거나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보니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 사이 어딘가에서 기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슬라브족은 언어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로 분화되었습니다. 현재 끼이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슬라브 세계는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역사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민족적, 언어적으로 매우 가깝고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나 신화들도 비슷하며 굵직한 역사적 순간을 함께 겪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정교를 믿고 키릴 문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화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리적, 언어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이들 동슬라브 민족은 늘 하나로 묶여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동슬라브, 코자크인의 정신적 후예를 자처하는 우크라이나는 자유와 자치를 목숨으로 지킨 코자크의 정신을 정체성으로 삼았고 오랫동안 러시아의 간섭에 치열하게 저항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의 후렴구에는 우리가 코자크의 후예임을 보여주리라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구절처럼 그들은 스스로를 자유라는 무대를 지킨 전사로 정의합니다. 이 정체성을 이해해야만 그들이 왜 그토록 치열하게 저항해왔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예술이 그토록 뜨겁고 아픈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동슬라브에서 가장 크고 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인 러시아 이야기는 일부러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이기도 하고 워낙 크고 방대한 나라다 보니 다른 슬라브 국가들과 같이 이야기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 이동한 서슬라브족은 유럽의 중앙에 해당하는 널찍한 땅에 자리 잡았고 각기 체코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폴란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서슬라브 국가들은 유럽의 중심부이자 사방이 탁 트인 지역에 자리한 탓에 셀 수 없이 많은 이민족들의 침략과 전쟁, 간섭으로 점철된 비극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슬라브 지역 중 가장 서유럽에 가깝다 보니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럽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슬라브와 유럽 문화가 뒤섞인 서슬라브 국가들은 세련되면서도 슬라브 특유의 정서를 담은 고유한 방식으로 찬란한 문화예술을 꽃피웠지만 오랜 세월 서쪽의 유럽 세력과 동쪽의

비장한 드라마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남쪽으로 이동한 남슬라브족은 발칸반도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넓은 평야지대를 끼고 있는 동슬라브나 서슬라브 지역과 달리 산악지대가 많은 발칸의 남슬라브족은 산 너머와 산 아래의 마을을 이루며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슬라브 지역보다 복잡한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이자 가톨릭과 정교, 이슬람교 문화권이 교차하는 발칸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더해지면서 남슬라브 지역은 유달리 다채로운 종교와 문화가 혼재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발칸의 다른 민족들과 오랜 세월 피가 섞이면서 단일 슬라브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다채로운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남슬라브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과 피해 역사를 만들어낸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세기 발칸은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남슬라브 민족은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편 20세기 발칸반도에는 이 지역에 남슬라브 민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6개의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였으며 여러 남슬라브 민족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간 다문화 국가였으나 길고 참혹한 내전 끝에 결국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전은 어제의 친구이자 이웃이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또 다른 차원의 비극이었습니다.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과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과 슬라브 광시곡, 무아의 슬라브 서사시에 이르기까지 슬라브 예술 중에는 유난히 조국 혹은 슬라브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 많습니다. 또 쇼팽의 마주르카, 폴로네즈처럼 조국 폴란드 춘곡의 리듬과 정신을 세련된 예술 형식으로 발전시킨 예술가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자신들의 뿌리와 신화를 예술로 형상화하고 여기서 민족의 자부심을 갖는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이렇게 작품의 이름과 제목에서부터 자기 민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실 이들 슬라브 민족이 꾸준히 그리고 치열하게 슬라브적인 무언가를 찾아내고 또 이를 드러내고자 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체코 최고의 음악축제인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은 8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중부 유럽을 대표하는 음악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매년 5월 12일 작곡가 스메타나의 기일에 맞춰 스메타나 홀에서 시작되는데요. 언제나 그의 대표작인 나의 조국으로 막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제적인 축제의 개막식에서 매번 이렇게 민족적인 색채가 강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 또한 이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오랫동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로소 독립해서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게르만족과 마자르족의 오랜 통치를 거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슬라브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뿌리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하게 타올랐고 이것이 예술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국민악파 음악은 기존의 음악계를 지배하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음악의 영향에서 벗어나 각 민족과 나라의 민요, 춘곡, 전설 등을 그들 고유의 리듬과 멜로디로 담아낸 하나의 경향인데요. 그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입니다. 6개의 교향시로 되어 있는 나의 조국은 과거 보헤미아 왕국의 영광과 쇠락 같은 민족의 전설을 그리는가 하면 프라하를 관통하는 불타바강을 주제로 도도히 흐르는 조국의 역사를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낸 작품입니다. 또 한 명의 체코 출신 작곡가인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역시 슬라브적인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드보르작은 보헤미아 민속춤의 리듬과 정서를 살려 슬라브 무곡 작품집을 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여전히 외세의 지배하에 있던 체코 국민들은 드보르작의 음악에서 조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고 이 작품집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보르작은 또한 3개의 슬라브 광시곡을 따로 작곡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슬라브적인 주제에 매진하며 주옥 같은 작품을 써낸 시기를 슬라브 시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드보르작과 스메타나가 음악으로 슬라브의 선율과 정서를 담아냈다면
체코가 자랑하는 화가 알폰스 무하는 거대한 20장의 화폭에 슬라브 민족의 신화와 전설을 장엄한 서사시로 펼쳐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체코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슬라브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와 정신을 담아내고자 했던 무한은 이를 위해 러시아와 발칸반도 등 슬라브 지역 곳곳을 여행하며 그곳의 풍경과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또 작품을 위해 슬라브 민족의 역사, 전설, 민속, 종교, 복장, 건축 등을 광범위하고도 깊게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한 화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완성한 슬라브 서사시는 그 자체로 슬라브 예술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암흑의 세월을 뚫고 찬란한 축복 속에 나아가는 슬라브의 희망 등 슬라브 서사시를 이루는 20장의 그림은 한 폭 한 폭이 슬라브 역사를 담은 거대한 총체극 같습니다. 조국 체코를 넘어 슬라브족 전체의 이야기를 펼쳐내면서 그는 당시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범게르만주의의 힘과 무력에 대항하는 범슬라브의 정신과 단결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외세의 지배로 민족성을 억압받으면서 슬라브인들은 가장 슬라브적인 것을 찾아 자신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회복하려고 했고 이는 그들이 남긴 예술작품 중에 여전히 단단하게 빛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슬라브의 개념과 동서, 남 슬라브의 구분, 그리고 정체성을 강조하는 슬라브 문화의 특징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오늘이 서막이었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이야기의 막이 오릅니다. 이 강에서는 동슬라브,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자신들의 역사를 이어온 나라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속담.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인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 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팽이 함께합니다. 팽팍!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준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수식어가 딱 어울립니다. 지도상으로는 한참 떨어져 있지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같은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거죠. 근데 또 그렇게 가까운데도 솔직히 말해 잘 모르는 구석도 많아서 가까운 척하면서 은근히 낯선 친구 같은 느낌이죠. 미국은 우리를 아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알듯 말듯한 미국. 때론 알면 알수록 신기한 미국.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미국. 그 미국을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여러 각도에서 종횡무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지 미국을 아는 것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를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의 가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미국인들은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믿습니다. 자유는 미국이 독립하면서부터 미국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였죠. 1776년 독립선언서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라는 권리를 선언하며 개인 자유를 지키는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했죠. 독립 후 미합중국을 결성하는 헌법 제정에서도 자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을 외칠 때 사람들이 말한 자유가 단순한 하나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미국인들이 특히 강조한 자유는 리버티였지만 우리는 리버티와 프리덤을 모두 자유라고 번역하며 뭉뚱거리잖아요. 이 두 단어는 서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차이까지도 포함해서 미국 독립과 건국 초기 미국인들이 어떤 자유를 꿈꿨는지 그 자유가 어떻게 나라의 근간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1776년 7월 4일 미국이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첫 발을 내디뎠음을 알린 문서였습니다. 단순히 독립했다는 선언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 사상의 기초를 세운 역사적 이정표였죠. 이 선언은 훗날 전 세계 식민지 사람들에게 독립의 희망이자 불씨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의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죠. 우리나라 역시 미국 독립선언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대한민국의 근대 민주주의 형성과 인권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가 지닌 정치적, 사상적, 그리고 세계사적 의미를 차근차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보면 독립선언서는 13개 식민지가 영국의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 새 나라가 탄생했다고 선언한 문서입니다. 각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서 외교하고 전쟁도 하며 무역을 할 권리를 스스로 갖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는 단순히 영국과 떨어지겠다는 뜻을 넘어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 중심의 식민 통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독립선언서는 단지 13개의 식민지의 탈영국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개념과 주권 개념을 세계에 알린 중요한 정치적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사상적으로 보면 선언서는 자연법과 사회계약, 인권사상을 절묘하게 엮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보편적 자유와 평등 원칙을 분명히 새겼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통해 그 정당성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국민은 그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할 권리가 있다는 혁명적 선언이었죠. 철학적으로 독립선언서는 영국 철학자 존 로크의 사회 계약론을 현실로 구현한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로크 사상의 핵심을 요약하면 정부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오며 억압적 정부에 저항할 권리는 자영권이라는 것이죠. 당시 유럽은 오랫동안 절대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정치 엘리트들이 가장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독립선언서가 내세운 이상과 달리 당시 미국 현실은 달랐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선언문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폭력과 학살에 시달렸고 남부에서는 노예제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실제로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도적, 법적 보호가 부족한 이들은 오랜 세월 억압과 차별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즉, 독립선언서의 리버티와 프리덤이란 말이 모두의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는 인권과 민주주의 출발점일 뿐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 치열한 노력과 갈등,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선언서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이해했을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줘.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버지니아 식민지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자유, 리버티입니다. 그럼 자유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17, 18세기 유럽에서는 계몽주의라는 사상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이성, 경험, 합리, 과학을 존중하며 옛 권위와 미신을 거부한 이 사상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존 로크 외에도 몽테스쿠에 볼테르 같은 철학자들은 생명, 자유, 재산권이라는 자연권을 주장하며 자유의 철학적 토대를 세웠죠.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와, 미국인들은 정말 철학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죠. 정말 당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유럽 계몽주의 사상에 심취해서 독립을 결심했을까, 이런 의문이죠. 물론 그렇지는 않죠. 미국인들이 독립을 결심한 건 영국 왕과 정부에 대한 구체적 불만과 일상적 억압이 쌓였기 때문이죠. 패트릭 헨리가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을 때 그건 단지 멋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억압의 굴레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향한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평화라는 이름 아래 노예 같은 삶을 강요받는다면 차라리 그런 평화를 거부해야 한다는 단호한 선언이었죠. 패트릭 헨리를 비롯해서 독립을 외친 미국인들이 왜 그런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구호를 외쳤을까요? 우선 그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1770년대 미국 식민지 사람들은

자신들을 영국과 동등한 영국인으로 여겼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무리한 세금과 정치적 억압 속에서 재산과 권리가 끊임없이 침해당했죠. 예를 들어 인지세법은 미국 식민지 주민들에게 종이류에 세금을 부과한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든 문서에 수입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신문, 각종 계약서, 심지어 대학 졸업장 등에도 이런 인지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 인지세법 파동이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이전엔 영국의 세금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상인들이었는데 이제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이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죠. 이때 미국인들이 내세운 구호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 구호였습니다. 당시 영국 외에는 식민지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보스턴 학살은 긴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영국 군인들이 시위 중인 보스턴 시민을 향해 발포해서 5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는 대중의 반영국 감정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죠. 그때 자유니 뭐니 철학적 사상을 미국인들이 들먹였겠어요? 그냥 군중들의 분노가 크게 작용한 것이죠. 보스턴 학살은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영국의 만행을 기억하는 상징적이자 중대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독립으로 가는 길에 발생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죠. 이는 독립혁명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영국 동인도회사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식민지에 중국산 차를 싼값에 대량 판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정부는 차법을 통해 중국산 차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민지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식민지들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 원칙을 다시 내세우며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1773년 12월 급진적인 독립운동단체인 자유의 아들들이 주도해서 보스턴 항구에 정박한 동인도회사 소속 배들의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보스턴 차 사건은 영국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영국 정부는 이를 반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제법을 통과시켜 식민지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분노로 들끓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미국인들은 그 법을 억압법 혹은 참을 수 없는 법이라고 부르며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경 대응을 선택한 영국 정부와 이에 맞서는 미국 식민지인들은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1775년 양측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이렇게 해서 독립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은 단지 항의 행동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 과정의 중대한 변곡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 독립혁명이 존 로커와 같은 계몽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단순한 철학적 이상에 의한 행동이기 이전에 당시 식민지 현실과 정치적 필요에 깊이 뿌리 내린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과 미국 독립혁명가들이 로커의 사상을 선택한 배경에는 당시 식민지 주민들의 구체적 현실과 정치적 요구가 깊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자유가 있었죠. 이 자유는 단지 이론적인 이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몽주의가 유럽보다 미국에서 더 깊고 널리 꽃피울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는 미국의 사회, 정치, 문화적 조건들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계몽주의는 자연권, 평등, 자유, 국민주권 같은 개념을 강조했죠. 그렇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신분제도와 강력한 귀족 중심 사회 구조 때문에 이런 사상이 사회 전반에 완전히 뿌리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대부분은 여전히 왕권과 귀족층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 변화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죠. 반면 미국 식민지 사회는 신분제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유럽과 같은 명확한 귀족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영농, 상인, 공예인 등 중산층 시민들이 사회의 주축을 이루었고 이들은 정치 참여와 종교 자유를 적극적으로 추구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비교적 종교적 다양성이 높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개인과 집단의 자율의식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계몽주의 사상이 미국에서 더 널리 퍼지고 깊게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인쇄술과 신문, 팸플렛 같은 새로운 정보 매개체도 계몽 사상의 확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토마스 페인의 상식은 1776년 초 등장하자마자 수만 부가 인쇄되어 거리와 가정 곳곳에 퍼졌습니다. 복잡한 철학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하고 단호한 언어로 영국 왕정과 식민지 통치의 부당함을 폭로했습니다. 페인은 영국 시민이었는데 미국에 이주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립하게 되면 자유의 사상에 기초한 특별한 나라가 될 것이기에 독립은 시대의 숙명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상식은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독립과 자유, 평등에 대한 열망을 불태웠습니다. 그 불씨는 급속히 번져 상식 출간 반년 만에 미국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것입니다. 이 작은 팜플렛 한 권이 자유를 향한 대중의 목소리를 깨운 혁명의 선언문이었죠. 결과적으로 미국은 유럽보다 계몽주의 사상을 더 깊이 받아들여 자유를 제도화했으며 이는 오늘날 헌법주의와 개인 권리 보호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유럽이 계몽주의라는 씨앗을 뿌렸다면 미국은 그 씨앗을 비옥한 토양에서 키워 자유라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시킨 셈이죠. 이제 미국인들이 독립을 외치면서 내세운 자유의 의미를 찬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깊이 스며든 유럽 계몽주의 사상가 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는 존 로크였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도 로크의 철학에서 큰 영감을 받았기에 독립선언서에서 로크의 사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로크는 17세기 영국의 철학자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는 보편적인 규칙, 즉 자연법을 가졌고 이를 토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당시로서는 생명과 자유를 자연권으로 보는 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웠지만 재산권도 동등한 수준의 권리로 포함한 점은 매우 참신한 개념이었습니다. 특히 내 손으로 땀 흘려 얻은 재산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은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점차 자본주의와 도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계급이 고정된 사회를 넘어 새로운 시민계급, 즉 부르주아지 등장했습니다. 부르주아지는 원래 도시 거주자를 뜻하는데 주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재산을 축적한 계층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 재산권은 단순한 소유 이상의 의미로 생활의 자유와 안정, 사회적 지위를 지탱하는 근간이었죠. 이런 로크의 재산권 사상은 특히 미국 식민지인들에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많은 사람은 계급과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아메리칸 드림을 쫓으며 자신의 노동과 재산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죠. 특히 로크의 주장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개인의 자유권을 건드리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권을 발휘해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로크의 자유권은 생명자유 재산으로 압축됩니다. 한편 17세기 유럽에서 자유권 사상의 중심에는 존 로크뿐 아니라 토마스 홉스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지만 그 권리와 정부 역할에 대한 관점은 크게 달랐습니다. 홉스가 1651년에 쓴 리바이아단은 마치 인간을 본능적으로 나만 최고, 다 내 것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낙인 찍는 저술이었어요. 자연 상태는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표현했죠. 이 표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홉스가 내린 처방전은 단호했죠. 엄청난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에게 권리를 통째로 바치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복종하란 거였죠. 로크가 정부가 마음대로 통치하면 국민이 저항할 권리가 있어라며 국민의 반항 정신을 띄웠다면 홉스는 반항? 그게 바로 혼란의 시작이다 하고 무조건 밟아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홉스의 사상을 절대주의적 사회 계약론이라고 하는데 이는 17세기 중반 영국 내전이라는 극심한 정치 혼란과 부정부 상태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왕과 의회 간 권력 다툼이 국가 분열과 폭력 사태를 불러일으키자 홉스는 개인들이 모든 권리를 강력한 군주에게 양도하고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강력한 절대 권력이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유지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죠. 권력 제한이나 국민 저항은 혼란을 부추긴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은 1688년 명예혁명과 시민권 신장의 역사적 배경에서 발전했습니다. 명예혁명은 전제군주의 전횡에 맞서 의회 권한을 강화하고 법치주의와 개인 권리를 보호하는 정치 체제를 확립한 사건이었습니다.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자유권을 강조하며 정부는 이를 보호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았고 정부가 권리를 침해하면 국민은 저항하고 정당하게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미국 식민지인들이 홉스보다 로크의 사상에 매료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국 정부의 과도한 세금과 정치적 억압에 맞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제한된 정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로크의 자연권과 저항권 이론과 정확히 맞아떨어졌기에 미국 독립선언서에 로크 사상이 깊이 반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생명과 자유는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좀 의아하죠.

흥미로운 점은 제퍼슨이 작성한 독립선언서의 초안에는 재산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본에는 그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독립이 부유한 자들의 권리 주장으로 오해받을까 우려해서 재산이라는 단어를 빼고 행복 추구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대체 뜬 것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의 핵심 가치는 바로 자유, 리버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건국 이념에서 자유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유라고 할 때 사실 두 가지 다른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리버티와 프리덤입니다. 우리는 두 단어를 모두 자유라고 번역하고 일상에서는 이 둘을 모두 자유라고 통칭하지만 두 단어의 차이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건 프리덤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게 법과 제도로 보장해 달라. 이건 리버티입니다. 프리덤은 주로 외부의 간섭이나 제약 없이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즉 행동의 자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누구에게나 방해받지 않고 원하는 옷을 입거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상황이 프리덤에 해당합니다. 미국 건국 초기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종교의 자유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즉, 프리덤은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연결된 개념입니다. 반면 리버티는 좀 더 복잡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간섭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사회나 정부 같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가지거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보호받고 언론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정부가 이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모두 리버티에 포함됩니다. 즉 리버티는 정부 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이 공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자리 잡은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프리덤은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한다는 개인의 행동 자유라면 리버티는 법과 제도가 나를 보호해 내 권리를 보장한다는 공적인 자유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거리에서 큰 소리로 의견을 말하는 것이 프리덤이라면 그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리버티입니다. 만약 정부가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억압한다면 그 사람은 프리덤은 있을지 몰라도 리버티는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프리덤은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 가깝고 리버티는 내 권리를 실제로 누리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독립을 외치며 리버티, 즉 자유의 이상을 내건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리덤, 즉 방해받지 않는 자유를 놓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립 이후 제정된 미국 헌법과 권리 장전은 바로 이 프리덤을 구체적이고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 언론, 집회의 자유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자유를 명확히 보호합니다. 이 자유들이 바로 프리덤입니다. 또한 건국 이후 노예제 폐지 운동에서 자유를 의미할 때 프리덤이 사용된 것도 좋은 예입니다. 즉 리버티가 혁명의 불꽃을 밝힌 이념적 슬로건이었다면 프리덤은 그 이상을 현실로 옮기는 실제 도구로서 헌법 속에 뿌리내린 셈이죠.

이렇게 리버티와 프리덤은 서로를 보완하며 추상적인 이상에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미국의 자유 이야기는 결국 이 두 개념이 만나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인 셈입니다. 미국 독립선언서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정치 질서와 근대 인권 사상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기념비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독립선언을 넘어서 인간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과 저항권을 명백하게 천명한 최초의 선언이었죠. 이 처음이 가지는 무게와 의미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앞서 나아간 이 한 걸음이 이후 수많은 자유와 권리 쟁취의 토대를 마련했고 오늘날까지도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시민 자유 논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자유와 정의를 향한 투쟁에서 이 선언서가 던진 메시지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종, 성별, 신분, 국적을 넘어선 보편적 자유와 평등의 개념은 사회적 약자 권리 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고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견고한 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초의 경험으로서 미국 독립선언서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는 그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보여준 자유의 두 얼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후 역사 속에서 그 자유가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일 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턱.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 안고.

새벽부터 넌 이발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년 차 아나운서이자 이제 갓 두 권의 책을 낸 새내기 작가 김준호입니다. 삶의 한 절반 정도는 말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말의 무게를 무겁게 받들고 살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왔는가라는 의문이 최근 들어서 들더라고요. 우리는 아마 소통의 단절 아니면은 SNS와 IT 뭐 휴대폰, 노트북 이런 것들에 잠식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싫어하지 않을까. 아, MZ는 이런 표현하면은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일상에서 많은 분들이 세대 차이 혹은 나이 차이 아니면은 직업 간의 차이 뭐 이런 차이 때문에 말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저 역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요즘 MZ로 대변되는 세대들의 뒷담화가 사실 많죠. 젊은 세대들이 사회생활에 진입하면서 직장 내 세대 차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텃세 때문입니다. 텃세는 계절과 관계없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 터를 잡고 살아가는 세를 말합니다. 사회에서는 조직의 기존 구성원들이 텃세인 셈이죠. 엄밀히는 텃세가 텃세를 부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를 겁니다.

10%의 반대말은 철새겠죠. 보통 십수년을 함께 일한 구성원들 간에는 서로의 적당한 거리와 관계가 정립된 상태입니다. 여느 집단에서든 새 인물이 들어오면 기존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조정이 불가피해지죠. 요람을 흔드는 낯선 손이 등장한 셈입니다. 더구나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신입사원들을 맞으면 혼란은 더 가중되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오래 함께한 후배를 앞에 두고 저도 모르게 한탄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 잔소리하고 싶지 않은데 흡사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서 우리도 신입 때 저랬을까? 우리나라만의 갈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관된 나름의 분석이 있는데요. 어느 세대보다 자존감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입받은 세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그 자존감을 충족시켜줄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일단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찾으려면 수없이 낙방해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직장을 잡았지만 일을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 조직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명문대 나온 뭐해? 이렇게 간단한 업무도 처리 못하는데 당장 수년에서 수십 년 일한 자신들만큼 못한다는 타박이 돌아오는 거죠. 결국 첫 직장을 1년 이내 떠나는 비율이 높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이유가 관계의 문제와 비전의 부재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말 그대로 철새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모든 신입사원들을 철새에 비유한 것 같아 오해를 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깊게 텃새와 철새가 공존할 단서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새로운 구성원도 정착해서 텃새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당시 하루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K1병, 지금 뭐 하고 있나? 제가 이렇게 물었죠. 잘못 들었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묻습니다. 다들 뒷정리하느라 바쁜데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잘못 들었지 말입니다. 이 대규모 부대 행사를 마치고 뒤풀이 회식을 한 직후였는데요. 병장 4호봉의 내무반장을 맡고 있던 저는 일반적으로는 부대 잡일에서 빠져도 되는 속된 말로 짬밥이 찬 상태였습니다. 다들 설거지며 청소로 바쁜데 유독 짬도 안 되는 그 녀석만 내무반에서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부터 느릿느릿한 동작하며 제 눈엔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병이었던 한 친구

후도 비슷하게 느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고문관 하나 왔구만. 고문관 하나 왔구만. 전형적인 군대 은어인데요. 미 군정시대에 파견온 미군 고문관들이 한국말을 몰라 헤매던 모습에서 유래됐습니다. 이후 어수룩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 됐는데요. 군에서는 보통 상대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병사를 지칭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주에서 온그 녀석은 사실 고문관이 될 정도로 어수룩하지 않았습니다. 순하고 점잖은 구석이 있었을 뿐 이해도가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팔도에서 모인 다른 전우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위기가 형성된 조직사회의 극단적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 예전의 군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기가 분명한 군에서 소위 친절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발사된 언어들은 소통과는 애당초 거리가 멀었던 셈이죠. 피드백이 있을 리 만무했고,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상황을 부조리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책 제목처럼 제가 그때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그 친구가 고문관이라는 오명을 쓰고 겉도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사회생활에서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며 전세 가지 원칙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리 없이 대화를 시작하는 세 가지 규칙 정도라고 할까요? 첫째, 상대의 말이 틀렸다는 전제로 대화를 시작하지 말라. 소통과 뗄수 없는 것이 관계인데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하는 말을 나의 정체성과 동일시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상대의 말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대화는 이미 벽을 세우고 소통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위계가 설정된 관계에서 더 극대화 되는데요. 윗사람은 자기 말이 답이라고 고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아랫사람은 의견이 부정당했을 때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후배가 말합니다. 팀장님, 지난 협력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쪽 손해가 너무 커서 재고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건인데 김대리가 결정해요? 제정신이에요? 어떤가요? 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흔히 있는 대화일 겁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김대리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 입장에선 제법 큰 건이라 손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우선 찾아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둘째, 평소 말의 속도와 억양, 그리고 말투를 유지하라. 보통 우리의 말은 언어적 측면과 비언어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언어적 측면은 단어 그대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의 내용적 요소입니다. 비언어적 측면은 외모가 주는 인상, 그리고 말의 억양이나 속도, 목소리가 좋고 나쁨, 방언의 사용 유무 등 준 언어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은 패러랭귀지라고 부르는 준 언어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이 빨라지고 억양이 강해지죠. 말의 음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미 자신이 감정적이라는 걸 들키고 마는 거죠. 협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 대화에서도 또 다른 소통의 노이즈가 되고 맙니다. 침착해라고 말하는 데는 이런 나름의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평소에 말 속도와 억양, 그리고 깊은 호흡을 감정적 동요가 있을 때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팩트에 앞서 먼저 관계에 초점을 맞춰라. 저 이번 역에 내려요. 라고 하는 작업기는 현실에서는 이루기 힘든 판타지일 뿐입니다. 여성은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래? 우리가 언제 봤다고? 처음 보는 사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 마주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통상 내용과 관계에서 남성은 사실과 내용에 집중하는 경향을, 여성은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과 상관없이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하죠. 어쩜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을 할수 있어? 팀장님은 어떻게 그래? 내가 그간 어떻게 대해드렸는데 서운하게. 일방적 사실과 팩트를 전달하는 데 집중한 대화가 빚은 결과입니다. 어떠신가요? 물론 모든 인간관계와 상황에 적용할 화법이나 화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름의 기준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다시 텃세와 철세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언어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공유하는 집단의 약속인 셈이죠. 기존 구성원들은 그들이 함께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 형성된 문화를 통해 공유된 일종의 약속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제 회식 있어서 한잔하자 할 때, 오늘 소주 한잔할까?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움츠러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개 오늘 하이볼 한잔할까? 그럼 좀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세대 간의 갈등은 하루아침에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이유는 분명한데요. 조화 없이는 단절과 방황의 공전만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 귀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상황 귀인이란 원인을 나 이외의 외부에서 찾는 걸 말합니다. 난 가만히 있었는데 선배가 무리한 업무를 시켰어. 혹은 할 일이 더 많은데 자기 생각해서 줄여줬더니 그것도 제대로 못하잖아.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왜이 일을 하는가? 나는 후배와 어떤 사이가 되고 싶은가? 내가 선배에게 존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존경받는 선배가 되고 싶으시죠? 사랑받는 후배가 되고 싶으시죠? 그럼 시시콜콜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그러지 않죠. 또한 사랑하는 연인에게 따지고 들어봐야 후회만 돌아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철새와 텃새가 모두 새겨 들어야 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샘 혼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마음을 넘어서라.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강연을 이렇게 짜다 보면 처음에 아예 어려워버리면은 다 포기해요. 그리고 앞이 좀 쉽고 만만하면 또 다 포기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번 주에 해야 될 것들이 약간 어려운 거. 불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해서 한 2000년 동안 막 이렇게 공부하는 스님들 있죠.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렇게 스님들도 있고 어려운 테마인데 지난번에 잘 들었었던 분들은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테마가 뭐냐면 누누이 강조했지만 불교의 핵심은 그게 어떤 가르침이든지 간에 자비가 나와야 돼. 자비의 염이 나와야 돼요. 나는 너무 똑똑해졌어. 나는 훌륭한 스님 됐어. 이런 마인드로 들어가면 불교를 사실 이해를 못했다고 봐도 된다고. 어쨌든지 간에 자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다가 발달한 게 이제 이 두 가지. 예, 무아랑 공이라는 테마예요. 어렵진 않아요. 그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런데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이 아가 있잖아요. 아가. 그 얘기만 하면 되겠다. 이거 봤죠? 치아 기름도 옛날에 있었어요. 이거 아트만이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불변하는 영혼 같은 거예요. 영혼 내지는 본질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 아나트만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아트만이 없다 이렇게 출발한 거죠. 근데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서 아를 써버린 거야. 나라는 소리를. 그래서 이게 내가 없다 이렇게 들어보면 좀 당혹스럽다고.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없다고 그러지? 막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라는 건 조금 이따 보고. 왜 이 무아가 여전히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사실은. 어른들이 아이들 혼낼 때 그랬잖아. 네가 했잖아. 네가 했잖아. 제가 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아를 만드는 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자아를 강요로 한다고. 너 일관적이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 아이가 있는데 똑같은 음식을 해줬어. 한 번은 화를 내. 이거 싫어. 막 이래가지고 수제비를 안 해줬어. 두 번째 밥을 해줬더니 수제비 해달래. 그럴 때 어때요? 느낌이. 이게 뭐 이 왔다 갔다 해. 근데 사실 정상이거든요. 수제비 먹고 싶은 내가 있고 날이 있잖아. 수제비 먹기 싫은 날도 있고 먹기 싫어하는 나도 있어요. 불현듯 오죠. 어느 순간에 나 여기 가고 싶다 그랬는데 내일 여기 가야지 이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그닥 거기 가고 싶지 않아질 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미친 거 아니라고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문제죠. 이 아트만이라는 것들, 아라는 것들 사회에서 너무 많이 강요를 해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좋은 뜻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구 한 명만 만나요? 한 명만 만나야지 정확하게 자아를 일관적으로 하면은. 이 사람도 만났다가 이 사람도 만나고 또 어떨 때는 오래 만났던 사람인데 멀어져가지고 안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서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지 간에 사회는요. 자아의 정체성, 너는 누구냐? 나라는 거를 확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강요로 한다고. 치명적인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면. 누워있는 나도 있고요. 게으른 나도 있죠. 계속 게으르지 않아요. 혼자 집에 있으면 굉장히 심심하다고, 그거. 장마철 옛날에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요? 진짜 지루해요. 계속 비 오고. 그럼 나가서 이제 장화라도 신고 뛰잖아. 그 자아와 이 자아가 일관적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들은 그거의 유연성들이 사실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런데도 그런 욕구가 들어요. 내가 너무나 그것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주변이 힘든 것 같아. 야, 힘들죠. 상대방들이 힘들지. 자꾸 이거 먹자, 저거 먹자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강요를 한단 말이야. 하나로 네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김선우 시인도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 여기에서 말장난에 재밌는 건 진짜나 있죠, 진짜나. 어? 참나라고 쓰고 참나라는 말이 부사로도 쓰잖아. 아, 참나 이렇게. 그거 가지고 하는 대목이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그렇게 말한다면 이슬의 역설이라 하옵지요. 비루를 덜기 위해 저잣거리를 떠났던 자이오나 참나의 환영에 속았음을 알게 됐습죠. 참나라니 나참. 속았으니 냉큼 돌아올 밖에. 마음 깊이건 영혼 끝이건 나를 초월한 어딘가에 있을 나를 찾아 영영 헤매라뇨 참나. 먹지도 자지도 훼손되지도 않는 영롱한 참나의 이데아라뇨 나참. 비루할지라도 당신들과의 접촉면에서 이슬이 맺히죠. 이슬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나 아닌 존재와 연결되어야만 내가 되는 영롱함. 나의 밤을 깊이 두드리면 내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아침이 드물지만 오기도 합디다. 당신이 기쁠 때왜 내가 반짝이는지 알게 되는 이슬의 시간. 다 왔다오면 슬픔이 명랑해지는 말갛게 애틋한 그런 하루가 좋습디다. 라는 시예요. 우리가 이슬 같은 존재다라는 것들을 김선우 시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비루를 덜기 위해 비루한 삶이 싫어서 저잣거리를 떠났던 사람이래요. 참나의 환영, 착각에 빠진 거야. 그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일상적으로. 어떤 가족과의 갈등이든, 애인과의 갈등이든, 부부간의 갈등이든, 벌어지면 둘 중에 반드시 하는 게 하나 있어. 한 사람이 그 갈등 현장을 벗어나서 여행을 갈 거예요. 마음을 정리한다고. 아무 도움 안 돼요. 갔다 와서 자기는 각오를 다졌잖아? 딱 와봤더니 그 인간은 각오도 안 다졌어. 그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더 싸우게 돼요, 100%. 근데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참 나를 찾는 거야. 여기서의 핵심이. 먹지도 자지도 훼손되지 않는. 어디 가서 찾을까? 그런 게 어딨어. 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 참선도 하고, 나가 이 안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막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찾는 거야. 다이아몬드 같은 나를 막 찾아봐. 언제 찾을 수 있을까? 밥은 먹고 찾아야 돼. 원래 처음 생각은 그래요. 그곳에 가서 혼자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겠다라고 갔던 적 있죠. 그럼 거기 가서 뭐 했냐면 의식주 생활을 해야 돼. 대부분이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커피도 먹어야 되고 그냥 가서 돈만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운 거예요. 자기가 이슬 같은 존재라는 거. 여기서 핵심이 그런 것 같아. 이슬. 비루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안에 뭔가 소중한 것, 나인 것, 멋있는 것, 다이아몬드 같은 나, 진짜 나가 참나가 있으라고 생각해서 찾았는데 못 찾고 나니까. 어떤 배움을 얻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루할지라도 당신들과의 접촉면에서 이슬이 맺히죠. 이슬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 사람들이 만나면은 이슬이 맺힌다. 그리고 이 이슬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맺히는 것이. 저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맺혀지는 것이. 돌아보면 이슬이 언제 맺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요. 머릿속에서. 이슬이 언제 맺히냐면 새벽에, 그리고 습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온도가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면은 잎사귀에 이슬이 맺히잖아. 세계와 관계하는 어떤 것들이야. 이슬이 안 맺힌다라는 건 뭐예요? 그 잎사귀가 실내에 있다라는 거야. 실내에 있으면 맺히질 않아요. 세계와 관계를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 김선호 씨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비루한 거리를 떠났잖아. 떠났다라는 거는 내가 살아야 될 곳을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집에 키우는 화분에 꽃잎에 잎사귀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아. 그런데 제대로 살아있다라고 그러면 바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이슬이 맺히잖아. 온도에 따라 바람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그리고 그렇게 생겼던 그 모습이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바깥을 돌아다니고, 이 사람 만나고, 이 음식 먹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이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안 먹었던 음식인데. 옛날에 저는 저 뭐야, 대학 올 때까지 쫄면을 못 먹어봤어요.
뭐 그렇게 해주지도 않았고 또 경상도 집안이라 우리는 대충 먹고

대학에 와서 쫄면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매콤한 거 먹고 싶을 때 쫄면을 먹어. 쫄면을 먹는 나예요. 나 쫄면을 좋아해. 그렇게 세계를 접촉을 하게 되면 이슬이 맺힌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했잖아. 안 맺힐 수도 있고 맺힐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슬은 예쁜 거잖아. 예쁜 나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여러분들이 돌아다녀서 이슬을 보면 알겠지만 잠시 동안 있다가 또르르르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엔딩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슬의 시간, 닿았다 오면 슬픔이 명랑해지는. 이슬을 턱 건드리면 또르르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삶에 대한 대단한 비유예요, 그냥. 뭐 영원한 나 그런 게 없다. 사실은.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이 돼서 그 맺혔던 게 그게 나다. 그렇게 이슬이 맺혀 나간다라는 게 김선우 시인의 참나라니 참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진정한 나, 변하지 않는 나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사람과 만나고 음식과 만나고 기후와 만나고 멋도 만나고 이 사람도 만나고 하면서 맺혔던 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풍광 쪽으로 가서 갔다가 돌아올 때 있죠. 돌아오다 보면 내가 좀 변했다,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얻을 때 있잖아. 그렇게 나는 만들어졌다가 또 또르륵 떨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런 거예요. 김소루 씨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묘하죠? 처음에 찾았던 건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굳건한, 네, 그런 어떤 영롱한, 변하지 않는 자아를 찾았는데, 갔다가 돌아오면서, 어디를 수행을 해도 여기 있는 사람들만 벗어난 거지 거기 가면 또 다른 세계가 똑같이 열리는 거야. 밥도 먹어야 되고 저 화장실도 가야 되고 우리 인간은 그렇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나라는 표현을 써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관적이려고 그래버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을 만나는 나도 나고 이곳을 좋아하는 나도 나고 이 책을 좋아하는 나도 나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때 그곳이 잠깐 나한테 맺힌 이슬 같은 거예요. 예쁘게. 후반부만 읽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후반부 시에 여기 우리한테 이제 권고하는 이야기. 비루할지라도 당신들과의 접촉면에서 이슬이 맺히죠. 이슬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나 아닌 존재와 연결되어야만 내가 되는 영롱함. 나 아닌 존재와 연결되어야만 내가 된다고. 이슬이 안 맺힌다라는 거는 슬픈 거예요, 사실은. 이슬이 맺혔다라는 건 뭐냐면 근사한 어떤 나 아닌 거랑 만났다라는 거야. 너무 예쁜 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너라는 존재는 일관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에 속지 말기. 거기에 자유가 없어진단 말이야. 할수 있어요. 그렇게 새로 만나야 또 이슬이 생기죠. 집안에 가만히 있는 화초에는 절대 이슬이 맺히지 않듯이. 화초가 바깥으로 나가서 바람도, 기후도, 습도도, 적당한 온도도 만나야지 생긴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면 될것 같아요. 불교 역사를 보면 동아시아 불교는 선불교예요. 그러니까 선불교의 전통은 우리 교과서에도 배웠지만 자기가 부처가 된다라는 데 포커스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산사에 가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잖아요. 성불하세요라는 얘기를 들을 거야. 원래 불교에서는 자기가 부처가 되려는 거야, 그냥. 부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다 부처가. 시타르타가 처음에 자유로워진 사람이고 부처가 된 사람이고 옆에 잘 자란 부처들이 계속 있죠. 우리 저 미륵불 보시잖아. 미륵이란 사람은 마이트레야라는 인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정상적이면 불상이 될수 있는 거지. 이렇게 염색한 머리에 불상, 마스크 쓴 불상, 뭐 이렇게 될수 있는 거야. 그걸 허락을 하는 거예요. 계속 늘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부처가 될 때까지. 선불교는 더 강한 거예요.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무아라는 것도 이 선불교식으로 변형이 되는 게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비유예요. 다나소불 에피소드라고 여기 다나가 뭐냐면 이게 스님 이름이고 소자가 소각한다 있죠. 소각, 태운다. 그리고 부처가 부처야. 그러니까 다나가 부처를 태운다라는 에피소드. 이 다나소불 에피소드에 무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걸 한번 제가 에피소드를 들게요. 다나라는 스님이 겨울에 산을 가는 거야. 사찰에 불문율이 있어요. 어느 누가 오든지 간에 재워줘야 돼. 다나가 어느 사또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가다가 밤에 산 힘들잖아. 막 눈도 내리고 있는데 어느 사찰에 묵으려고 이제 뚝뚝뚝 두드린 거야. 근데 겨울에 손님 오면

짜증나잖아. 진짜 짜증난다. 또 밥도 다 먹었는데, 그쵸? 그러니까 딱, 다나가 딱 들어오니까 그 사찰에 스님 한 분이 있었어. 그냥 장작도 떼고, 이렇게 해가지고 승방해서 이렇게 따뜻하고, 아, 이제 자야지. 이러는데 갑자기 뭐, 다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재워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해. 짜증은 나는 거예요, 짜증은. 그래서 자기 승방에 재워주면 되잖아. 장작 폈던 따뜻한데. 거긴 재워주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냐면 대웅전 있죠, 대웅전. 그 대웅전에 머물게 했어요. 그 대웅전에는 사람이 안 살잖아. 그러니까 불을 안 떼요. 한겨울에 거기서 자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 그 스님은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간 거죠. 아, 내일 또 공양도 먹여야 되고 저 중이 왜 와가지고, 중들은 겨울에 나돌아다니면 안 돼. 막 이러고 있는데 대웅전 쪽에서 불빛이 비치는 거야. 불빛이 비치면 안 되잖아, 거기는. 무슨 장작을 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웅전 문을 열고 딱 가봤더니 다나 스님이 뭐를 했냐면 그 사찰의 대웅전에는 목불을 모시고 있었어요. 나무로 된 불상. 그거를 내려가지고 도끼로 탁탁 쪼개가지고 뭐 손가락도 태우고 있고 이렇게 불 쬐고 있는 거야. 이거 뭐 이해되죠? 이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그 스님이 바로 들어가자마자 뭐랬어요. 중이 어떻게 부처를 불태우냐. 그때 다나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리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태운다. 딱 그랬더니 다나한테 화냈던 스님이 한마디를 한다고. 나무에 무슨 사리가 있느냐. 이야, 이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목불이었잖아. 처음엔 뭐라 그랬어? 목불은 숭배해야 되는 대상이잖아. 그런데 다나 스님이랑 얘기하다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나무에 불과한 거야. 한 사람이 얼어 죽는 게 나아요? 목불을 태우는 게 나아? 이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다나가 가르쳐 준 거야, 그 스님한테. 목불은 뭐예요? 평상시에는 부처여도 돼. 비상시에는 뗄나무여도 된다라는 거야. 아나트만, 기억나죠? 무아, 본질이 없어요. 원래 주어진 본질이라는 게 존재하질 않아. 두 사람 얘기를 통해서 다나가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주어진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목불 무아, 나무로 된 부처에는 아트만, 불변하는 아트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재밌는 거에 이 다나소불 에피소드의 핵심은 스스로 그 스님이 말하다가 깨우쳐버린 거. 헉! 이러게. 나무에 무슨 사리가 있냐? 와, 이건 반전이에요. 두 가지가 번뜩 온 거야. 하나는 목불. 얼마나 그 지금까지 닦았겠어. 아이고, 우리 부처님 하면서 닦고, 아침마다 닦고, 닦았잖아. 근데 갑자기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야. 나무에 무슨 사리가 나오냐고. 그 얘기로 이제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부처에는 자아가 없죠. 목불에는 자아가 없어요. 금으로 된 것도 금일 뿐이야. 사실은.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기 칠판 있잖아. 칠판. 이 칠판도 떼써야 된다니까. 이거 떼쓴다라는 생각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닥에 앉기 힘들면 이거 뜯어가지고 이 위에서 자도 돼. 나무 판자에서 자면 시원하다? 하실 수 있어요? 만만치 않아요? 안 해. 우리 이거 안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를 가만히 봐봐. 이 무아의 가르침과 다나소불을 짐작을 하면 책상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책상에는 앉아서 공부만 해야 되지. 아이가 학교만 해도 봐봐요. 학교에 데스크 위에 책상 위에 아이가 딱 걸쳐 앉으면 선생님들이 일단 짜증은 나잖아. 우린 교육은 뭐라고 배웠는지 아세요? 부처는 태우면 안 되고요. 부처는 부처야. 책상은 책상이야. 컵은 컵이야. 컵에다가 식물도 키울 수도 있고 컵에다가 구슬도 모을 수도 있잖아. 그럼 변하는 거 아니에요. 젓가락의 본질은 밥 먹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배웠다고. 그렇게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세상 사물들을 다 보세요. 뭐 주어진 게 있어. 그러니까 무미건조한 거예요. 창조력이라는 것, 목불이 뗄나무가 된다는 생각을 못하면 창조력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모성. 모성과 불성은 똑같은 거야. 이게. 모성이 있다. 여자한테 모성이 있다. 헛소리예요. 이런 게 어딨어. 없다니까. 어느 여성분이 나한테 모성이 있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분은 자유롭지 못해, 절대.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면 알아. 나는 영원한 딸인 것 같다, 느낌이. 뭐 이런 느낌도 사실 들은 거예요. 남자한테는 남자의 성질이 있고 어른은 어른인 게 있다. 그러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부자연스러운 거야.

어른인 척 하면 못 노는 사람들 많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잘 놀게 하려면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찾아가는데 어머님들이 왜 잘해주는지 알아요? 돈 주고 갈 거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야. 응. 그리고 자꾸 돈 줬다고 그래서 나랑 같이 놀자 그러지도 마. 동무랑 놀때 제일 편해요. 어른인 척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막 놀아도 되잖아. 친구는 나한테 그걸 강요 안 하잖아. 너는 부처로만 있어야 돼. 이런 걸 강요 안 하잖아. 이 모성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야. 여성한테는 모성이 있다. 이것도 문제인 거야. 이거는 마치 책상은 책상으로만 있다. 아, 책상 힘들면 이렇게 편하게 걸쳐서 앉아도 되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보수적인 사람들은 사물마다, 사건마다 다 본성이 있는 거야. 아까 다나 스님을 만났던 그 스님은 처음에 보수적이었다는 거 알죠? 부처는 부처인 거야. 그냥 그건 본질이 변하면 안 돼. 다나 스님이 가르쳐 준건 뭐야? 그때그때 다르다. 어떻게 관계 맺느냐?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를 마음대로 관계 맺는다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가장 잘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고통을 완화시켜 줄수 있는 어떤 방향이라는 건 맞아요. 모성 신화에 이렇게 사로잡힌 그 분들 많아요. 사실은 아주 자애로운 엄마 막 이런 거, 아이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날라리 엄마도 괜찮다니까. 난 남자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 안 돼. 사실 너무나 여성적인 경향이 많은 어떤 친구가 남자라는 강요 때문에 힘들게 사는 젊은이들 많아. 여성분도 그렇죠. 한 10대 정도. 말괄량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를 참으려고 그러고. 아유, 답이 없다. 그 중에 있죠. 까먹지 말아야 돼요. 그 요소들 다 있어. 남성적인 측면도 다 있어요. 그거 변해도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본질, 아까 얘기했던 거. 목불은 죽었다 깨나다. 내가 얼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목불로 대웅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답 없어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사실은 무아라는 가르침이 동아시아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느낌이야. 집착에서 없는 거야. 나는 그렇게 고정된 내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요 신화에 갇히지 말라고요. 어느 때 엄마 노릇할 때 있어. 아닐 때도 있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 사람이 자유로운 거야. 반면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엄마 노릇을 계속하도록 강요되는 분위기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거기서 싸워야 돼. 무슨 본성 있죠. 뭐 부성, 모성, 무슨 본성 들어간 건다 보수적인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 그래야지 자유로워져. 누가 강요를 하는 거예요, 자꾸. 너 일관적이어야 돼. 너 아이 낳았으니까 엄마야. 계속 엄마로 해야 돼. 애가 자고 있는데 무슨 엄마라고 해요. 엄마 노릇을 뭘로 해? 애가 자는데. 뭐, 나가서, 거실에 나가서 덤블링을 한다던가. 무슨, 뭐, 이런 어떤, 뭐, 다른 것들을 해야 되지. 계속 아예 자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애 쳐다보는 엄마들 무섭다. 스토커다, 스토커. 그런 짓 오바들 하지 말아요. 예. 네. 모성 이런 것들 무슨 본성 본질 이 얘기 들으면 콧방귀를 껴야 돼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거기서부터 일단은 그 기본적인 자유라는 느낌이 오는 거야. 자유로워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알죠? 우리가 왜 사랑에 빠지는 게 무서운지 아세요? 사랑에 빠지면 내가 자유가 있냐 없냐라는 거 금방 아니까 그래. 얌전해. 사랑하는 사람 없으면 10시에 들어오라. 근데 갈 데도 없어. 누구랑 있을 시간도 없고 빨리 들어가. 심지어 6시, 7시에 들어가. 할 일도 없으니까.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대상이 이성이 아니어도 되고요. 뭐 인간이 아니어도 되지. 영화 좋아해봐. 영화만 좋아해도 당장 문제죠. 오늘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어떤 뭐 집착이죠. 어디에 붙으면은 목불은 부처다. 뭐 이런 거에 붙어 있으면은 그거에 쫄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구 살아가기는 힘든 거지. 예.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결을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선불교는 내가 주인 되는 거엔 굉장히 강한데 그 다음에 주인 되고 나서 내가 얼마만큼 타인을 아끼고 타인을 아파하고 이 감각은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당당하고 주인다워야 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로 비추어 본다면 그닥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선불교에서 주인 된다라는 느낌의 무아, 자유로워진다라는 무아를 봤는데 원래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어쨌든 핵심적인 가르침은 자비가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원래 문맥으로 조금 들어가 봐서 바로 무아를 들었을 때 자비의 느낌이 바로 들수 있도록 그거는 이제 내일 시간에 강연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디로 간다? 나의 불변하는 자아가 있다?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눈이 없으면 끝나는 거야. 아들아, 지금 극락에 눈사람이 올라가 있단다. 이러지 말자고요. 아이도 다 알아.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도 않지만 순간적이지도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야.

오늘의 키워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입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서 동물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라든가 유기동물이라든가 혹은 반려동물과의 끈끈한 관계 같은 것들이 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랜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측면에서 볼때 우리는 이미 동물과의 관계에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 걸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축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건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축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과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그 측면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이 되겠습니다. 인간과 서로 다른 종인 이런 동물들과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와는 조금 더 다른 어떤 측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운 학문 분야로 인간동물학이라고 하는 분야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인간동물학은 말 그대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여러 학문 분야에서 융합적으로 다루어 보는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동물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우리는 동물에게 기대고 있는데요. 인간은 동물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고 많은 이야기를 같이 만들었고 인간의 문명과 과학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동물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이런 측면에서 철학자인 펄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생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동물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쉬운 말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말을 배우는 과정부터 동물에게 많이 의존합니다. 인간이 처음 배우는 말들 중에서 동물의 소리를 딴 의성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짹짹, 멍멍 혹은 어흥 이런 방식으로 동물의 소리를 흉내내곤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말을 배우게 되고요. 깡총깡총 아니면 느리적, 느리적 이런 우리가 그 행동을 나타내는 말들도 사실은 그 동물의 행동에서 많이 따온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인간이 그 언어를 배우고 생각을 형성화하는 데 있어서 진짜로 동물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항상 좋은 관계만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동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혐오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전체적인 어떤 감정, 동물에 대한 감정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동물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동물을 좋아하는 마음들을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해보자면 생명에 대한 애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개념은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오 윌슨이라는 사람이 바이오필리아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미 학문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라든가 쇠라든가 뭐 공기라든가 이런 생명이 없는 것보다는 동물, 식물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진화론으로 볼때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있는 다른 생명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개체들이 살아남기 더 좋았다는 이런 그 장점들을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개념 말고 우리는 동물하고 오래 살아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에서 비롯되는 친숙함, 그리고 애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물을 좋아하게 됩니다. 동물을 통해서 우리는 동물과 함께 지냄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혹은 동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받을 수 없는 사회적인 지지나 어떤 애착 같은 것들도 또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동물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동물을 바라볼 때 보통의 다른 자연물들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신기하다, 인간과 다른 것에서 오는 어떤

호기심들, 굉장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초적인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동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동물에 대한 관심, 또 동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처음의 관계들은 지금은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시대로 넘어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부르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시대부터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의 근거들은 동굴의 벽화라든가 혹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지만 원형을 알수 없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신화라는 굉장히 체계화된 이야기 속에 남아있는 동물들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동물을 굉장히 의인화해서 인간처럼 생각하고요. 때로는 동물을 굉장히 숭상하는 신격화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는 않지만 인간과 동물을 육체적으로 섞어서 반신반인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동물들의 모습들, 그다음에 동물들의 특성들을 우리는 왜 이야기 속에 담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동물들을 만났을 때 인간이 아직은 이런 문명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동물과 비슷한 상태였다고 봤을 때 인간과 동물은 서로 먹고 먹히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간이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도 동물을 먹어야만 살수 있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고고학자 닐 올리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만약에 다른 동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면 바로 이런 선사시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동물에 대해서 두려움과 존경을 가진다는 것,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죽여야 된다, 이런 그 어떤 어쩔 수 없는 어떤 생존에 맞닥뜨리는 이런 순간들을 보면서 아마도 인간들은 동물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식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아직도 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냥꾼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예식 같은 건데요. 사냥이 끝나고 나서 자기네가 다 잡아놓은 이그 사냥감들, 죽은 동물들을 해체하면서 특별한 어떤 예식들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동물의 영혼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인식들이 어떤 예의에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동물의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동등한 관계 안에서는 아마도 우리는 동물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다른 사물들, 다른 동물들도 영혼이 깃들여 있거나 혹은 영혼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동물을 영혼이 가진 존재로서 존중하고 때로는 무섭게 만나고 또 때로는 잡아먹으면서 살았던 그런 역사 중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동물의 가축화 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동물 대 동물로 만났던 이런 그 인간이 아닌 동물들을 이제는 인간의 주거지로 들이고 또 이들이 잘 자라고 우리의 관리 안에서 죽지 않도록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새끼를 낳고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돌보게 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런 큰 과정들, 이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혁명 동안에 당연히 우리는 작물들을 키울 수 있는 어떤 힘들을 가지게 되고 또 일정한 그 거주지에 머무르면서 우리의 생산물들을 쌓아갈 수 있는 어떤 근본들을 다져가게 되는데요. 대신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개를 활용한다던가 개와의 어떤 관계들을 이용해서 사냥을 좀더그 예전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할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이런 그 약한 호모 사피엔스에게 어떻게 해서 늑대가 자기의 무리를 떠나서 같이 이제 살도록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동물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동물을 먹거나 혹은 동물을 쓰거나 하는 정도로만 가축화한다고 길들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원형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신화에 보면은 개가 되게 능동적으로 인간을 선택하는 종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인간보다도 먼저

그 피조물이었던, 그러니까 신의 피조물이었던 개가 인간을 선택해서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친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개도 함께 사는 어떤 이런 환경, 인간과 개가 함께 살고, 살수 있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선택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는 두 존재가, 두 동물 종이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동물 종이 협업이 가능한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가축화라는 건 굉장히 일방적이고 이용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소통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함께 살기로 서로가 선택하느냐에 대한 관계로 시작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동물과 함께 살면서 인간들은 동물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많은 지식을 쌓게 됩니다. 이 동물은 어떤 먹이를 좋아하는지, 또 어떤 계절에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이런 다양한 지식들을 쌓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지식들이 좀더 체계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연철학자였던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동물론, 히스토리아 애니말리움이라는 책을 보면 500여 종의 동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을 통해서 어떤 철학적인 개념들을 잡아가는 데 관심이 있었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500여 종의 동물의 형태와 생태적인 특성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책은 근 2000년 동안 굉장히 여러 단계에 거쳐서 복관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퍼졌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책 안에서는 개, 소, 돼지, 말, 코끼리와 같은 이런 그 다양한 동물들, 특히 우리가 가축으로 길들였던 이런 동물들의 질병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근대 생물학 혹은 생리학, 수의학 같은 학문들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물론 이 책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시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생물학적인 어떤 기반들로 볼때 오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동물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그다음에 그 동물들이 살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가축에 대한 지식은 사실 동물을 돌보는 아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체계적으로 또 쌓여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시는 이 파피루스는 엘 라운 파피루스라고 불리우는 이런 고대 이집트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동물의 질병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상형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가축의 질병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축의 질병의 특징이라든가 치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 지식들은 일반 대중을 위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하게 되는 많은 또 태도와 생각들을 함께 바꾸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대한 지식을 쌓고 동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반드시 동물을 존중하게 되는 마음으로 이런 지식들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책인 영혼에 대하여에서 동물의 영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냥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물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동물의 영혼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동물의 영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의 영혼은 인간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영양혼이라든가 감각혼과 같은 것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의 영혼은 동물에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사람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태도들은 이후에 철학자들이 발전시켜 나가는 생각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종교라는 것에서도 동물은 인간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모든 종교에서 인간은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대개 동물은 인간의 도구로 신이 인간이 쓰도록 놓아둔 어떤 그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존재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크리스티교나 이슬람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물들은 인간이 관리하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신의 섭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종교에서의 인간과 동물의 차이 혹은 차별들을 만들어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학자들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동물에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발전하는 시기에 오면 더 뚜렷해집니다. 르네 데카르트로 대변이 되는 이런 기계론적 세계관의 철학자들은 이성과 언어 같은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며 동물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동물은 인간처럼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것은 이성에 의하거나 혹은 어떤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계처럼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동물이 보이는 어떤 고통이라든가 동물이 보이는 계획이라든가 동물이 보이는 주관성 같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계처럼 움직이기 때문이죠. 아주 잘 만든 어떤 로봇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학자들이 차별의 기반들을 만들었던 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 왔고 또 종교와 철학과 문화 안에서 잘그 근거들을 만들어 가면서 오히려 인간이 동물을 도구화하고 또 사회에서 동물의 지위를 낮게 두고 인간에 비해서 열등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지위 정도로만 주는 것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월성,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인간은 동물이 아닌 것, 즉 동물 이상의 것. 만약에 인간이 인간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못 가진 경우에 우리는 동물이라고 부르거나 짐승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이 인간을 굉장히 낮게 부를 때 동물이라는 어떤 단어들, 동물이라는 개념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동물에 대한 어떤 해부학적인, 생리학적인, 생태학적인 지식들이 퇴보하고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동물에 대해서 각각의 해부학적인 부위들, 각각의 어떤 그 기능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들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물과 인간을 계속 차별을 두고 차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근거해서 동물이 기계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하고 겪어온 그 많은 세월 동안 동물이 어떻게 느끼고 동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경험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적인 지식은 이런 철학자들이 혹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동물과 그 인간의 차이들을 좀 다르게 말합니다. 이런 경험적인 지식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동물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준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공리주의자인 제레미 벤담.

있는데요. 18세기의 제레미 벤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물이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그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데카르트를 비판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레미 벤담은 이런 개념들을 sentient being이라는 어떤 그 철학적인 개념들을 발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줬는데요. sentient being이라는 것은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아주 현대까지 그러니까 이어져서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동물이 합리적이고 이성이 있어서 인간처럼 언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윤리적인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이 18세기에 얘기했던 이런 개념들이 그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한참 동안 철학자들은 사실 동물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과 후반에 이르면서 우리는 다시 동물에 대해서, 특히 동물이 겪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은 피터 싱어의 동물 해방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부터였을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낡은 책, 1975년도에 출판된 이 낡은 책은 굉장히 큰그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윤리학자인 피터 싱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동물의 이익을 인간의 것과 차별 없이 고려해야 된다. 왜냐하면 동물이 제레미 벤담이 얘기한 것처럼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것을 차별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종차별주의인데 이 종차별주의라는 것은 마치 인종차별이라든가 여성차별과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터 싱어는 동물해방에서 1975년 당시에 동물이 처하고 있는 굉장히 나쁜 상황들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실험 동물이라든가 농장 동물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 동물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고발하게 됩니다. 이런 그 피터 싱어의 어떤 지적들, 이런 문제 제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강하게 동물을 배려하는 이런 주장들이 이때부터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톰 니건 같은 철학자들은 동물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오히려 동물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더 강한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동물을 배려하는 것은 단지 친절함이 아니라 그거는 정의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피터 싱어나 톰 리건과 같은 현대의 철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개념을 만들기 전에는 그런 모든 문화와 사회에서 동물을 함부로 대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수준의 동물에 대한 배려를 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윤리관이나 종교관에서 보면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악에 해당합니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초원의 동물 존중이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개념을 통하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개념들 혹은 이런 인식들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윌리엄 호가트의 잔인함의 네 단계라고 하는 판화 작품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윌리엄 호가트가 만들었던 이 잔인함 네 단계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톰 네로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악인이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그려집니다. 이톰 네로는 잔인함의 네 단계 안에서 이렇게 동물을 괴롭히고 결국에는 사람을 해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교수형에 처해지는 이런 끔찍한 어떤 그 상징들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작은 동물들을 괴롭히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금 더큰 동물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즉, 윌리엄 호가트가 그려내고 싶었던 이런 잔인함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들이 모두 동물을 향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 당시 길거리

에서 벌어지고 있던 이런 잔인함, 흔히 볼수 있는 잔인함들이 이런 방식으로 동물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동물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자체가 잔인함이라는 것을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화권 안에서도 우리가 이 동물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들을 권장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서양 근대 철학 혹은 서양의 근대 문화의 산물이냐? 또 그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의 많은 철학자들, 공자, 맹자, 그리고 또그 불교와 힌두교 같은 동양의 전통적인 어떤 종교들 안에서는 동물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즉,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불편함과 고통을 드러낼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죠. 이런 존재들에게 있어서 차마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마음, 즉, 우리가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마음들이죠. 이런 것들이 동물에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을 못하는 더 약한 동물들에게 더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겠죠. 공자나 맹자든 사냥을 한다거나 낚시를 한다거나 도살을 함에 있어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통치의 기반으로 삼았던 인도의 아소카 왕 같은 경우에도 함부로 살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부엌에서조차도 동물을 죽이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가능한 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을 잡지 말라고 명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상식적인 수준의 동물에 대한 배려라든가 동물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들은 서양 근대 철학의 산물은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동물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은 시대나 혹은 장소나 문화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얘기하게 될 애완동물 문화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집트에서도 이미 애완동물이라는 것이 존재를 했었고요.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다음에 애완동물이 죽게 될 경우에는 온몸에 털을 다 밀고 이런 애도의 표현들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물에 대한 애정,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애완동물의 애정조차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고 보편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철학에서의 흐름은 늦었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보편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의 동물에 대한 배려들이 이미 우리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일어나고 있는 동물 학대에 대해서 대중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 또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보통 많이 얘기되는 것들이 바로 최초의 동물 학대 방지법입니다. 1822년에 리차드 마틴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영국에서 인간이 이용하는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고 이런 그 행위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틴스 액트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길게 얘기를 하자면 소에 대한 잔인하고 부적절한 처우를 반대하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굉장히 긴 법입니다. 이 법이 처음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비웃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당나귀가 이제 법정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이 당나귀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이 당나귀의 주인이 이제 소송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는 드디어는 당나귀가 법정으로 들어오는구나라고 풍자를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현재 그 세계에서 가장 범위가 크고 그다음에 가장 강력한 동물보호 단체라고 할수 있는 그 동물학대방지회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영국에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법과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법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1835년에 동물학대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법이 생기게 되고요. 이 법들이 합쳐져서 1849년, 1876년에 계속해서 동물학대법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동물의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동물학대에 관련된 법들은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관습적으로 남아있는 많은 이제 그

동물에 대한 인간의 어떤 부적절한 어떤 행위들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것은 지금만은 아닙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이런 동물에 대한 그 학대, 어떤 동물을 어떤 위에서 뭔가 이제 시민들이 움직였던 이런 예들을 한번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물론 동물 학대 방지법으로 인해서 동물 생체 해부라든가 아니면 동물을 살아있는 채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실험을 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또 자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킹스 칼리지 의과대학의 윌리엄 베일리즈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제 공개 강연을 통해서 개한 마리를 생체 해부를 해서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실험들을 살아있는 개에다가 마취가 없이 이제 그 실행을 했었고요. 이 실험에 이제 참관을 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이 장면들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의과대학의 이제 그 학생이었던 두 명의 여성이 이 장면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해서 바깥에 알리게 됩니다. 사실 의학에 관련된 일들,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은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학계와 과학계에 대한 어떤 대중의 비난이 쏟아지고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실험들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는 많은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성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여기에 합세를 해서 당시에 의사들과 그다음에 과학자들과 어떤 대립각을 세우면서 동물 생체 해부에 대해서 그 대중의 인식을 많이 바꾸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갈색 개의 동상은 이때 당시에 얘기가 됐던 그 베일리즈 교수에 의해서 생체 해부를 당했던 그 갈색 개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그런 동상입니다. 뭐 당시에 이제 이런 그 첨예한 대립 때문에 이 동상은 해체됐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세워집니다.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에서 또 행해지고 있는 굉장히 구조적인 어떤 동물에 대한 학대, 동물에 대한 어떤 부당한 처우들에 대한 고발들이 또한번 있었습니다. 1960년대는 이미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그 단백질을 공급하는 방식들이 공장식 축산에 의해서 굉장히 싸진, 굉장히 비용이 줄어든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예전에 어떤 그 전통적인 축산에서 보아져 왔던 이런 방식으로 동물들이 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집약적인 축산의 환경 안에서 동물들이 당하고 있는 동물들이 처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산의 현장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책이 바로 동물 기계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동물 기계라는 책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져서 이 책이 나온 이후에 1년 뒤에 영국 정부는 과학자들에게 그럼 도대체 동물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키우는 축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동물들을 대우해야 되겠는가, 동물에게 어떤 면들을 좀 보살펴 줘야 되겠는가라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브람벨 교수를 대표로 하는 연구팀들이 리포트를 내게 되고요. 그게 1965년에 나왔던 유명한 브람벨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용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기준들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근간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동물의 학대를 방지한다거나 아니면 동물에 대한 그 인간의 생각을 바꾼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 계속 보셨던 예들은 사실 우리가 산업적으로 키우고 있는 동물들 혹은 실험 동물들 이제 이런 동물들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애완동물, 우리가 요즘에 반려동물이라고 부르는 이런 동물들을 다루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동물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큰 문화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진 동물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애완동물 문화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애완동물이란 어떤 동물이냐면 이름을 붙이고 또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집안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가깝게 있는 그런 굉장히 작은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여성이나 아이들이 돌보게 되는 이런 동물들이었고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책임감과 교양을 키워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되게 장

되는 일이었었습니다. 이런 애완동물들이 가능했던 어떤 배경은 인간 사회에서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이라 하면 어떤 노동에 참여하거나 생산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동물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자원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이고요. 그러다 보니 애완동물을 사회적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또는 아이들이 동물을 키우는 혹은 동물을 돌보는 주된 이제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지게 되는 동물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일종의 정신병으로 본다거나 혹은 동물들을 납치를 해서 귀족들에게 몸값을 요구하는 이런 굉장히 웃을 수 없는 이런 행위들도 그때 당시에는 벌어졌었는데요. 이런 그런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 애완동물의 문화들이 점점 이제 현대사회로 오면서 발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반려동물 문화라고 부르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가 반려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인간과 어떤 동등한 그 수준의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에게 친구이고 인간에게 어떤 반려자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동물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이 인간의 삶에 주는 좋은 영향들만을 우리가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인간들은 정신적인 지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반려동물과 함께 활동하면서 신체적으로도 어떤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자체를 사회 자본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반려동물들이 인간에게 주는 좋은 영향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요즘 상당히 체계화가 되어 있어서요. 동물 매개 활동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 안에서 동물들이 활용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폐라든가 혹은 신체적으로 약간 불편한, 사람들을 승마라든가 혹은 동물들과의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증상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치료적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증언을 할때 어떤 불안한 마음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법정에서 일하는 법정견들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난독증이 있다던가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개에게 책을 읽어주는 이런 활동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는 소아마 환자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 수 없는 이런 많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반려동물들과 함께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방문을 해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이런 활동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반려동물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인간에게 이렇게 그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반대로 인간이 동물에게 가지는 책임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동물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을 이해하는 마음 같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반려동물이 주는 좋은 영향들을 사실은 인지할 수도 없습니다. 도나 헤러웨이가 반려종 선언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은 이 반려종이라는 이런 동물들은 인간과 함께 서로 반응하면서 뭔가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즉, 인간이 주지 못하는 특별한 지지와 어떤 특별한 애착,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결과물들을 함께 만들어내는 반려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반려라는 이름을 붙일 때, 반려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우리의 책임과 동물에 대한 배려를 좀더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점들을 지금 얘기했다면, 조금 더 어두운 면들을 한번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동물과 관련된 범죄를 얘기하자면, 아마도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 자체가 동물 학대입니다. 동물의 정신적 혹은 육체적 어떤 사회적인 모든 이런 그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들을 학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자체로 이미 잔인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이 이건 범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동물 이슈로 인한 사람에 대한 범죄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보통 동물과 관련된 범죄로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길고양이 문제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이제 행한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동물과 관련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물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혐오, 혹은 동물을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폭력으로 나타났을 때 동물을

법에서 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동물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이런 부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물 학대 범죄가 중요한 게그 이야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대개의 사람들은 그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그리고 범죄학자들이 얘기할 때 동물학대 범죄라는 것이 인간 대상의 범죄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범죄 추이를 되돌려서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즉, 이 범죄자들이 어렸을 때 혹은 이 범죄, 인간에 대한 대상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던가 하던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생각보다 더 많은 그 비율로 동물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학대, 그러니까 동물 범죄가 인간 대상 범죄의 일종의 어떤 전조가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어린 시절의 동물 범죄가 이후의 인간 대상의 범죄로 모두 다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동물에게 굉장히 의미 없는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동물을 죽이거나 혹은 동물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범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에 대한 범죄와 인간 대상 범죄는 통계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범죄자의 동물 학대 성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혹시 인간 대상의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이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 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학대나 아동학대 같이 특히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동물학대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그 대처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동물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가정에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학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제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 또는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이런 태도들,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인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서 동물을 배려해야 될까? 라는 어떤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동물 윤리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해결점들을 최근에는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어떤 정치적인 전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정치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동물이 가진 정치적인 권리가 무엇일까? 혹은 이런 권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물을 우리가 준사회 구성원으로 볼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특히 동물들 중에서도 인간과 굉장히 가까이 살고 있는 어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 혹은 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야 되는 많은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회 구성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동물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은 스스로가 자기의 정치적인 의사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의 정치적인 의사를 대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인간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대변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동물 역시 동물의 이익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고려해 볼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긍정적인 어떤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그래서 동물당이 창당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동물을 위한 당이 창립이 되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물정의당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굉장히 시작하는 단계이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미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시스템 안에 동물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들이 생겼다는 것들이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0: 동물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그 동물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반려동물을 가진 동물, 그 사람들, 그리고 어떤 다른 동물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 그룹들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정치에서 동물은 어느 정도는 대변이 되고 있죠. 물론 그 한계가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떤 동물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어떤 반려동물의 일부에 대한 어떤 정책들로 지금은 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동물이 어느 정도의 입지를 지금은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저는 인간동물 관계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인간 사회 안에서 동물을 인간이 어떻게 대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좀더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인간 사회는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면 우리 대중은,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에게 잘해주는 어떤 친절함,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 보다 나은 삶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이런 사회들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스템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에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볼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 개 식용이라든가 혹은 축제나 동물 카페에서 동물을 이용하는 문제라든가, 동물원에 있던 동물들을 방사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공장식 축산을 통해서 키워지고 있는 많은 동물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혹은 유기견 문제라든가, 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던 길고양이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 인간 사회에 어떤 결정들이 동물에게 또는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 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단지 선호라든가 혹은 어떤 과도한 애착이라든가 어떤 비정상적인 행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비하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보다 진지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들을 한번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애완동물이란 어떤 동물이냐면 이름을 붙이고 또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집안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가깝게 있는 그런 굉장히 작은 동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여성이나 아이들이 돌보게 되는 이런 동물들이었고요. 교육적으로 되게 장려되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돈입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저축하고, 돈을 투자하고, 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또 부여하고, 그런 주제들이죠. 자, 상당히 유용하고, 여러분 일상에서 곧장곧장 나갈 수 있는 표현들만 엄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와 지출입니다. 지난 시간엔 돈을 버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쓰는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단어들이 좀 나올까요? 뭐 쓰다에 해당하는 spend money도 나올 거고, 뭔가 지출이 나오니까 expenses 이런 말도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돈을 현명하게 써야 된다. 즉, 소비와 지출을 현명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반대 의미도 있네요. 흥청망청. 자, 동사 하나만 알면 됩니다. 잠시 후에 하고요. 이거 봐요. 현명하게, 영어로 뭐라 합니까? 지혜롭게 뭐예요? wisely죠, wisely. spend money는 다 아시잖아요. 돈을 쓰다, 그죠? spend money wisely. spend money, 돈 쓰다, wisely. 자, spend money wisely. You should spend money wisely. 돈은 현명하게 써야 돼. 지혜롭게 써야 된다. 그렇죠? 들어보세요.
1: Spend money wisely. Spend money wisely.
0: 맞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흥청망청 돈을 쓰다. 자, 어떤 동사가 있을까요? splurge란 말이 있어요. splurge. 이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외울게요. 자, splurge. splurge. 약간 돈을 좀 쉽게 쉽게 쓰는 걸 말해요. 뭐, 필요 없는데 막 산다거나, 있는데 또 산다거나, 뭐 이런 거. splurge. 비싼 걸 산다든가, 명품을 막 산다든가. splurge. 뭐, 좋은 의미로 flex라고 하는데, 뭔가 좀 고가의 물건을 산다든가. 자, 그런 거 다. 돈을 막 쓰다의 그 의미가 요 단어입니다. 들어볼게요.
1: Splurge, splurge.
0: 자, 그 다음에 이 충동 구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시죠? 그럼 이거 살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계획도 없이 사는 거죠. 자, 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impulse buying도 있고요, impulsive buying도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요건 명사예요. impulse buying, 충동 구매입니다. 그대로 impulse buying, 요게 충동 구매고. Impulsive buying 하면 약간 형용사형이니까 우리말에 충동적인 구매, 충동적인 요건 약간 형용사형이고 같은 뜻이에요. Impulsive buying, impulse buying. 자, 강세가 다르죠? 이건 중간이에요. Impulsive buying, impulse buying. 자, 강세 구분 잘해주세요. 들어볼게요.
1: Impulsive buying, impulse buying, impulsive buying, impulse buying.
0: 이거는 현명한 지출이고, 이거는 현명한 지출이 아니겠죠? 자, 필요 없는 물건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자, 돈을 많이 쓰다가 뭐였어요? 아까 흥청망청, splurge 이럴 때 쓰면 되거든요. 자, 필요 없는 물건, you should not splurge on something. 자, 요 on 보세요. 뭐에 대한 돈을 쓸때 you spend money on. 자, 뭐에 돈을 써요? you spend money on. I spent a lot of money on my car. 그러면 차 사는데 돈 많이 들었어.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splurge 자체가 돈 쓰다라는 뜻이니까 splurge가 무슨 뜻이에요? spend a lot of money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splurge on. 이해되시죠? splurge on something that you don't need. 필요 없는 물건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돼. you should not splurge on something that you don't need. 그러니까 이 동사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영작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1: You should not splurge on something that you don't need. You should not splurge on something that you don't need.
0: 좋습니다. 부정문에 not에는 웬만해서 힘을 주세요. You should not splurge on something that you don't need. 부정문, 부정어, 부정어, don't need. 이런 식으로 힘을 저는 딱딱 주면서 합니다. 자, 예산이란 말이 안 나올 수 없네요. 그렇죠? 한 달에 내가 딱이 정도의 돈을 쓰겠다라는 budget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Monthly budget이라고 하면 되죠? 들어볼게요.
1: Monthly budget. Monthly budget.
0: 그렇죠. 자, 그 예산을 좀 넘어가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럼 전치사라면 좀 있을 것 같은데, 넘어가지 않고 그 테두리 내에 있어야 되죠. 내가 이번 달에 만약에 100만 원을 딱 지출하려고 정해놨으면 그 100만 원 이내에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넘어가지 않다. Stay within one's budget. 자, stay는 머물다라는 얘기니까 알겠는데, 요 전치사를 우리가 주의할게요. within. 이게 어떤 전치사입니까? 테두리를 쳐주는 전치사예요. 테두리를 쳐놓고 밖에 안 나가고 그 안에 있는 전치사 뭐예요? Within. 내에 있는 전치사. Stay within one's.

0: budget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돈을 쓰다가 되겠죠. 들어볼게요.
1: Stay within one's budget. Stay within one's budget.
0: 아, 좋아요. 자, 여러분. 가계부 영어로 아세요? 가계부. 오늘 나옵니다. 가계부. ledger라고 그래요. ledger. 약간 뭐 기록 일지 같은 걸 ledger라고도 많이 하는데, financial 붙이면 그냥 끝났어요. 가계부입니다, 이거. financial ledger. financial ledger. 요거 외울게요, 여러분. 가계부 뭐라고요? financial ledger. financial ledger. 자, 요거를 쓴다라는 얘기를 write이라고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써가야 되기 때문에 keep이라고 그래요. keep. keep a diary. 요거처럼 일기 쓰는 것도 keep이라고 하거든요. 매일 쓰니까. keep a financial ledger. 들어볼게요.
1: Keep a financial ledger. Keep a financial ledger.
0: 한달 예산을 잡고 그 예산 내에서 돈을 쓰려면 아무래도 가계부 있는 게 좋겠죠. 다 연결되죠? 본인의 예산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항상 노력을 해야 된다. 가계부 같은 걸 쓰는 게 낫겠죠? 예산 범위를 넘어가지 않아. Stay within one's budget. 요거 그대로 쓰면 될것 같아요. 노력해야 돼. You should always try. You should always try. 항상 노력해. To stay within your budget. 그죠? 예산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니까 stay within your budget. 이게 그 의미잖아요. 그죠? 그 내부에 내에 있어라. You should always try. 항상 노력해요. To stay within your budget. 들어볼게요.
1: You should always try to stay within your budget. You should always try to stay within your budget.
0: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드디어 나오는 단어 expenses가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자, 지금부터 뭐예요?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 비용. 그죠? 비용, 비용, 비용. 지출이나 비용 같은 말이죠. expenses, expenses, monthly expenses, monthly expenses. 지출, 비용, 월 지출 비용. 들어보세요.
1: Monthly expenses. Monthly expenses.
0: 여러 개니까 S를 붙였고요. 복수형 expenses. 고정 지출, 뭐 월세라든가, 그렇죠? 관리비라든가, 휴대폰 혹은 통신비라든가, 월 구독료 요즘에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그렇죠? 뭐 영화 보려고 구독 내죠, 음악 들려고 구독료 내죠, 그렇죠? 별의별 거다 내잖아요. 그러면 fixed예요. 이거는요, 그냥 내가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어요. 보험료 같은 거, 국민연금 다그 fixed expenses 그대로 그냥 계속 나가는 돈들, fixed 고정됐죠? expenses 들어볼게요.
1: Fixed expenses. Fixed expenses.
0: 예기치 않았던 비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좀 아프다거나, 그렇죠?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또 아파가지고 뭔가 치료를 받았다든가, 예기치 않아, 사고가 났다든가, 예기치 않아, unexpected expenses, unexpected가 예상치 않았다는 얘기죠. 아유, 이거는 저기 비상금에서 써야겠네. 왜? 예기치 않았던 지출이거든요. unexpected expenses 이렇게만 나눠볼게요. 들어보세요.
1: Unexpected expenses. Unexpected expenses.
0: 자,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많은 월 비용들은 고정 지출인 경우가 많다. 그쵸? 뭐 월세라든가 보험료라든가 매달 나가는 돈은 딱 고정인 경우가 많다. 통신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월 비용, 아까 monthly expenses가 뭐예요? fixed expenses인 경우가 많다. many monthly expenses, 즉, 월 비용들 중 상당수는 tend to be가 뭐예요? 뭐뭐인 경우가. tend to는 약간 뭐뭐한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참 영작할 때 좋더라고요. tend to be. 해보세요. tend to be. 뭐뭐한 경향 있다? fixed expenses. 자, 월 비용들은 고정 비용인 경우가 많다. many monthly expenses tend to be fixed expenses. expenses. 발음 잘 해주시고요. 자, 강세 다섯 군데 들어보세요.
1: Many monthly expenses tend to be fixed expenses. Many monthly expenses tend to be fixed expenses.
0: 좋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단어들이 오늘 정리가 된것 같아요. 자, 오늘 복습해 보겠습니다. 흥청망청 돈 쓰다. 딱 동사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Splurge, 그쵸? 들어볼게요.
1: Splurge. Splurge.
0: 예산을 넘어가지 않다. 전치사 하나만 잘 챙기면 되죠? Within, stay within one's budget. 들어볼게요.
1: Stay within one's budget. Stay within one's budget.
0: 마지막으로 지출에 해당하는 단어는 expense인데 고정이 됐으니까 fixed expenses 들어봅니다.
1: Fixed expenses. Fixed expenses.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내용 마무리가 됐네요. 자, 방송 놓치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where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Vehicle versus automobile. Vehicle versus automobile. Today,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vehicle 그리고 automobile입니다. 둘 다 차량 아닌가요? Let's find out the difference. 자, 첫 번째 단어는요, vehicle입니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 중간에 있는 H는 그냥 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V, 그 다음에 바로 I로 가시면 돼요. Vehicle. Vehicle. 좀 더 빨리요. Vehicle. Vehicle. 이거는 많이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Okay, vehicle 같은 경우는 차량을 포함한 운송, 이동 수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을 운반하는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vehicle is a big umbrella term that includes all sorts of transportation, whether it's a car, a bus, an airplane, a train, and It is used to transport goods and people.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id you drive this vehicle? This vehicle has 8 wheels.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Vehicle. 탈 것. Vehic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id you drive this vehicle? 이 차량을 내가 운전했어?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Okay. So in the case of this particular situation, 여기에서는 차량이라고 썼어요. So it could be a car, it could be a truck, it could be a bus. However, vehicle can also include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like a train or an airplane, okay?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is vehicle has 8 wheels. This vehicle has 8 wheels. 네, 8 wheels 가진 차량은 뭐 트럭이겠죠? 이 차량은 바퀴가 8개야. This vehicle has 8 wheels.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자, 여기서도 vehicle은 뭔가 차량일 수도 있지만 비행기일 수도 있고 기차일 수도 있고 뭔가 카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그들은 차량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문장 살짝 길지만 어렵진 않아요.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They are unloading goods from the vehicle. 다음 단어는 automobile. 네, automobile. 이 단어도 꽤 어렵죠? 오케이,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auto, T를 강하게 할 필요 없어요. 미국식 발음으로는 auto. Auto. 약간 가벼운 D 발음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Auto, 그 다음에 mobile. Automobile.

Automobile. Very good. Okay. Automobile 같은 경우는 vehicle의 한 종류인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vehicle가 개념이 더 크고 그 안에 automobile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지칭합니다. 물론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car라는 단어도 사용하긴 하지만 vehicle도 정말 vehicle 말고 automobile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automobile industry라고도 하잖아요.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Did you drive this automobile? Is this automobile insured? Automobile. 자동차. Automobil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이건 새로 나온 전기 자동차야. 네, 자동차를 car 대신 automobile 썼는데요. 여기서는 뜻은 똑같지만 automobile은 좀더 포멀한 느낌이죠.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하지만 vehicle하고 다르게 automobile은 뭐 비행기 아니면 뭐 배, 이런 거는 포함된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땅에서 바퀴 가지고 달리는 거를 automobile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Did you drive this automobile? 이 자동차를 내가 운전한 거야? Did you drive this automobile? So again, an automobile is a vehicle that goes on ground, goes on land, and it usually has wheels,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Is this automobile insured? 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거야? Is this automobile insured?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Is this automobile insured? Is this automobile insured?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vehicle. vehicle은 그냥 탈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So it includes cars, trucks, boats, trains, even airplanes, right? Anything that transports people or goods. 그리고 automobile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So something that travels on land with wheels, such as cars, trucks, etc. Okay? 네, vehicle, automobile.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Did you drive this vehic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This is the brand new electric automobile. 네, 오늘은 vehicle하고 automobile 배워봤습니다. Okay, don't forget to review and practice and make your own sentences. Of course, you can also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nd all of the videos are available for free.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0: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mixed relationship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예문이 mixed feelings만큼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1: For sure.
0: 다음 문장 볼까요?
1: She says, "As a young kid, I was really hard on myself and I was basically very unhealthy."
0: As a young kid, 어렸을 때는 I was really hard on myself. 저 스스로를 hard 하는 것은 여기서는 harsh처럼.
1: Yeah, harsh on herself, right? Do this, do that. Okay, I'm not gonna eat this.
0: Don't be too hard on yourself. Don't be too harsh on yourself. 똑같은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Hard가 딱딱한 것보다 단단한 것보다 여기서는 어렵게 구는 거, 까다롭게 구니까 가혹하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대해서 I was basically 쉽게 말하면 very unhealthy.
1: Unhealthy.
0: 건강이 아주 안 좋았대요. 어떤 형태로 안 좋았는지가 바로 뒤에 나와요.
1: Yes, and she says, I was too skinny and I was exercising too much and really into fitness for the wrong reasons.
0: 네, 바짝 마른.
1: Skinny. Skinny.
0: Skinny. 그래서 앞에 나오는 말은 사실 이 skinny를 보기 전에는 you were too hard on yourself and you were very unhealthy. 이게 너무 예를 들어 불량식품을 많이 먹어서 건강이 안 좋았다는 건지 어떻게 가혹하게 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1: Yeah, but now you can. She said she was too skinny and exercising too much. We know, oh, maybe she just wasn't eating
0: 맞아요.
1: enough,
0: 네.
1: right?
0: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was too skinny, 너무 말랐었고, I was exercising too much, 운동을 너무 많이 했고, and really into fitness. I was 하고 연결된 겁니다. I was really into fitness. 피트니스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정말 거기에 열광하고 있었는데, 이유들이 다른 이제 지금과는 달라요. For the wrong reasons. 잘못된 이유들로 피트니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Wrong 할 때 저도 배울 때 좀 헷갈렸던 부분인데 wrong 하면 it's the 예를 들어 누가 전화하면 you have a wrong number라고 하지 않고
1: no, you have the wrong number.
0: number라고 하죠. 그다음에 you have the wrong date.
1: Yeah, wrong, the wrong
0: 앞에
1: answer.
0: The wrong answer. wrong 앞에 더가 일반적으로 많이 붙어요. 여기서처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는데 what's the wrong answer?
1: Yeah, or what's the right answer? There's usually one. It's the wrong one, the right one.
0: 그래서
1: right?
0: 좀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는 느낌으로 the correct one, the wrong one, the wrong reasons.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wrong 앞에는 더가 거의 붙습니다.
1: Yes.
0: 그래서 잘못된 이유들로 피트니스에 푹 빠져 있었어요.
1: So what about as an adult?
2: As an adult, though, I have come to really appreciate how I feel when I exercise and when I'm doing things that are, you know, healthy for me like that. So eating well, trying to sleep, and being sure to go to the gym or go outside.
1: As an adult, though, I have come to really appreciate how I feel when I exercise.
0: As an adult, though라는 거는 그냥 but
1: as an adult
0: 같은 뜻이에요. 어른이 되어서는 I have come to 뭐뭐 하게 되었습니다. I have come 하면 물론 왔다, 뭐 하려고 왔다 또 되지만 I've come to 아예 패턴으로 뭐뭐 하게 되었습니다. Really appreciate how I feel when I exercise. 운동할 때 그 드는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appreciate 하게 되었는데 appreciate는 일반적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거.
1: Right.
0: Be thankful. 근데 여기서는 be thankful은 아니고요.
1: Yeah. Just
0: 그냥 enjoy.
1: She enjoys it or kind of, you know, values it and enjoys it. 네. Likes it.
0: 네.
1: Right?
0: 좋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 She says next. And when I'm doing things that are, you know, healthy for me like that.
0: 네, 여기서는 지금 뭔가 생각을 하면서
1: yeah.
0: you know라든지 like that이라든지 특별히 번역을 할 필요는 없는 말들이 들어갔어요.
1: Yeah, for sure.
0: And when I'm doing things that are, you know, healthy 그러니까 저에게 건강에 좋은 것들을 하고 있을 때
1: So what kind of things, she says, so eating well, trying to sleep, and being sure to go to the gym or go outside.
0: When she's doing what? 이런 것들을 할 때. Eating well,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trying to sleep. 여기서는 잠이 안 오는데 막 자려는 거 말고 잠 잘 자려고 노력하는
1: sleep
0: 거죠.
1: Enough, right? And however many hours you're supposed to sleep.
0: 네, 평소에 수면을 잘 취하려고 노력하는
1: yes.
0: 그런 생활 패턴. 그 다음에 being sure to go to the gym, 반드시 체육관에 가거나 or go outside, 집에서만 막 작업하는 거 말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1: yeah.
0: 외출도 하고

0: Get some sunlight for your vitamin D.
1: 전부 다 fitness하고 네, 비타민 D도 좀 생성하고요. 그래서 fitness하고 관련된 활동들을 할 때 그 기분, how I feel, 이거를 appreciate,
0: yeah,
1: 좋아하게 되었어요.
0: She likes it because she's taking care of her body, right? Yeah.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I'm so happy that there's now more of a trend that people that are in shape, that are muscular, that have, you know, that are fit, not just skinny, is a popular thing.
0: And I'm so happy that there's now more of a trend.
1: 그리고 I am so happy that 뒤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정말 기쁩니다. That there is now more of a trend. Mm-hmm. 그 트렌드가 더 커지고 있어서 mm-hmm. The trend is getting bigger.
0: The trend, yes.
1: Yeah, 정말 기쁘대요.
0: Yes. And what is this trend? She says that people are in shape, that are muscular, that have, you know, that are fit, not just skinny, is a popular thing.
1: 중간에 쉼표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0: yeah.
1: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구조를 보면 people 쭉 나온 다음에 is a popular thing.
0: Right.
1: People 뒤에 나오는 이런
0: doing these things.
1: 네, 이렇게 묘사되는 사람들이 is a popular thing. Mm-hmm. 인기가 있어지는 것. thing이라는 거는 뭐 것,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어떤 유행도
0: yeah.
1: thing이고요.
0: Could be a trend or an idea. 네, something
1: 생각.
0: You can touch or a thought
1: 어떤,
0: as well.
1: 네, 어떤 개념도 th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m-hmm. 그래서 people that are in shape, 몸매가 좋은 사람.
0: Mm-hmm.
1: To be in shape 하면 그냥 아무 모양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0: right.
1: usually it means to be in good shape.
0: In good shape. So 네. some people joke and they say, well, round is a shape.
1: 네.
0: Right. But when we say in shape, we 그렇죠. mean usually, you know, in good shape.
1: 영어에는 이제 get in shape, 좀 몸매 좀 갖고라고 말하는 말이 있고
0: uh-huh.
1: shape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유치원 때 배우는 게 도형 있잖아요.
0: Uh-huh.
1: 그래서 round 하면 동그라미. 그래서 동그라미도 모형, 도형이야. 동그라미도 모양이야.
0: It's a joke.
1: 농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0: Uh-huh.
1: 그래서 지금 보면 people that are in shape, 몸매 좋은 사람들 that are muscular, mm-hmm. 근육질, 근육이 mm-hmm. 발달한
0: muscular.
1: 그래서 근육질인 사람들 that have 뭘 가지고 있냐면 you know 하고 말 바꿔서 that are fit, 몸매 좋은 사람들 not just skinny,
0: right.
1: 그냥 마른 게 아니고 몸매 좋은 사람들이 이제 묘사가 끝났고요.
0: is a popular thing.
1: 인기가 있다는 게 기쁘대요.
0: Uh-huh.
1: 근육질의 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예문 하나만 더 볼까요?
0: Okay, let's look at an example using muscular. He used to be very muscular when he was younger.
1: 그는 더 젊었을 때 아주 muscular, 근육질이었습니다. Mm-hmm. 라고 말하고 싶다면 이런 예문 가능합니다. Hmm. 마지막 부분 볼까요?
2: I think that's so much better. It's such a better standard in the main culture to have than to just be looking at people that are skinny. So fitness is great and it makes me feel great.
0: I think that's so much better.
1: 네, I think that's so much better. 그게 mm-hmm.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0: Mm-hmm. Better than what? She says next, it's such a better standard in the main culture to have than to just be looking at people that are skinny.
1: 네. 좀 생각이 필요한 문장인데요.
0: Yeah.
1: 네, 보면 먼저 기준, 표준.
0: Standard.
1: 형용사로서 표준의, 표준적인이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여기서는 기준.
0: Mm-hmm.
1: 네, 그래서 such a better standard to have 연결이 됩니다.
0: Yes, a better standard to have in the main culture.
1: In the main culture. Main culture는 이제 주류 문화. Mm-hmm. 일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0: right.
1: 그 문화 속에서 갖고 있기에 훨씬 더 좋은 기준인데
0: mm-hmm.
1: 무엇에 비해서 than to just be looking at people that are skinny.
0: Mm-hmm.
1: 여기서는 그냥 본다고 했지만 looking at 한다는 것 자체가 trying to be like them.
0: Yeah, looking at them, trying to be like them or seeing them in the main media. It
1: 네네네.
0: could be a number of those. Right?
1: 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0: Right, thinking, they think that's better.
1: Yeah,
0: yeah.
1: thinking that is better.
0: Mm-hmm.
1: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런 기준. 건강, 뭐 운동하고 몸에 mm-hmm. 좋고 이런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0: Perfect.
1: Standard 예문 하나 준비했습니다.
0: Right. An example with standard is they've set a new standard with their excellent service.
1: 네, with their excellent service. 그들의 mm-hmm. 훌륭한 서비스로 they've set a new standard.
0: Mm-hmm.
1: 사람들의 눈높이를 다시 재정의를 한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는 기대를 한다.
0: Mm-hmm.
1: 자, 마지막 문장 남았습니다.
0: Uh-huh. So fitness is great and it makes me feel great.
1: 그래서 피트니스는 좋은 거고 it makes me feel great. Mm-hmm. 저도 기분 좋아지게 해줘요. 운동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0: Yeah, for sure. Okay, perfect. So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I have had a mixed relationship with exercise and fitness. As a young kid, I was really hard on myself and I was basically very unhealthy. I was too skinny and I was exercising too much and really into fitness for the wrong reasons. As an adult though, I have come to really appreciate how I feel when I exercise and when I'm doing things that are, you know, healthy for me like that. So eating well, trying to sleep and being sure to go to the gym or go outside. And I'm so happy that there's now more of a trend that people that are in shape, that are muscular, that have, you know, that are fit, not just skinny, is a popular thing. I think that's so much better. It's such a better standard in the main culture to have than to just be looking at people that are skinny. So fitness is great and it makes me feel great.
1: 네,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뭐뭐에 푹 빠져 있다. Be really into 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뭐뭐 하게 되다. I come to를 이용한 문장을 봤었는데요. 이 두 개 활용해서 문장 4개 만들어 볼 겁니다. 우리말 예시 먼저 보여드릴게요.

0: 네, 피트니스 관련해서 운동할 때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The feeling of being fit makes me feel good all the time. My body feels strong, so my mind feels clear. I feel the most beautiful after a killer workout. No amount of sweat or messy hair can put a damper on how good physical fitness makes me feel.
0: 네, 처음 포스팅은 Quinnett 씨가 한 말인데요. The feeling of being fit makes me feel good all the time. 탄탄한 몸을 갖고 있는 것은 이 기분은 항상 기분 좋게 해준대요.
1: Of course. 네,
0: my body feels strong. 몸이 강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so my mind feels clear. 그래서 정신이 맑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1: Right.
0: 그 다음으로 Katie 씨가 I feel the most beautiful after a killer workout.
1: Yes.
0: Killer workout이라고 하는 거는 끝내주는 운동을 말하고요. Mm-hmm. 운동 진짜 제대로 한번 하고 나서 가장 예쁘게 느껴진대요. 자기 자신이 No amount of sweat, 아무리 많은 양의 땀과 or messy hair, 아무리 머리가 지저분해도 can put a damper. Put a damper on something 하면 어떤 것에 기를 꺾는 것, 사기를 꺾는 걸 말하는 건데요. on how good physical fitness makes me feel. 그래서 몸이 탄탄한 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지를 이 머리가 좀 망가졌다고 땀을 많이 흘렸다고 기를 꺾을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원래 damp 자체는 뭐 축축하다라는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1: right.
0: damper는 그 피아노 같은 데 보시면 yeah. 소리 그 건반 눌렀을 때 좀 덜나게 그
1: yeah.
0: 안에 뭔가 붙어 있어요.
1: Yeah. And it makes it quieter. So if you put a damper on the mood, it means you kind of brought the mood
0: 그렇죠.
1: down.
0: 소리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품인데 건반 눌렀다가 뗐을 때 그게 울리지 않게 해주죠. 그래서 아무튼 기죽이는 거를 하지 못한대요.
1: All right.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Like always,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반가워요. 네, we will finish our book with the title What is Gravity? 자, 중력이 뭘까요? 네, 우리 많은 거를 배웠죠. 저번에는 뭐 Isaac Newton, Albert Einstein 그리고 질량은 네, 그대로 변하지 않죠. 네, 오늘은 또 뭐를 배울지 참 궁금해요. So let's go ahead and look at our three vocabulary words for today. So the first word is weak. Weak, W-E-A-K. 네, E-E,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약한. The second expression is to run out of. 뭐를 다 쓰다. Okay, and the last word is to collapse. To collapse, 무너지다. 네, 이런 단어를 배울 겁니다. All right, let's see how it's used in the book. Okay, so let's learn more about gravity. Let's finish the book. If Earth's gravity got stronger, would I weigh more? Yes, because it's Earth's gravitational pull that gives you weight. But Earth's gravity won't increase. Gravity comes from the mass of an object, and Earth's mass, the total amount of stuff making up our planet, stays the same. On this map of Earth, gravity is slightly weaker in blue areas and stronger in red areas. You would weigh slightly more in red areas, but the difference would be too small to notice. The moon has less mass than Earth, so its gravity is weaker. 네, 자, 달보다는 지구의 중력이 더 강하죠. 왜냐하면은 이 달은 더 mass, 질량이 더 적으니까. 네, okay, so let's take a look. If Earth's gravity got stronger, would I weigh more? 자, 질문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이 중력이, 지구의 중력이 더 강해지면은 내 체중이 더 많이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올라가죠. 네, 그렇지만 the Earth's gravity won't increase. 자, 지구의 중력이 더 강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친구들. 질량, mass always stays the same. 질량은 항상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네, 우리가 좀 더 많이 먹어서 살찌면은 모르지만, 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빨간 이렇게 파란색이 지구로 이렇게 이 색깔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on this map of Earth, gravity is slightly weaker in blue areas and stronger in red areas. 자, 우리 첫 번째 단어 weak를 배웠죠. 네, weaker. weak는 약한. 그래서 여기는 살짝 slightly weaker. 살짝 더 약해요. 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오, 저 이거 몰랐어요. 자, 여기 지구에 따라서 어떤 이 파란 부분은 살짝 이 중력이 약하고 이 빨간 요 지역들은 중력이 살짝 강해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친구들, 우리 지구에서 어디에 있냐 따라서 우리 체중이 아주 살짝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it would be too small to notice. 그렇지만 확 이렇게 티가 안 나요. 거의 티가 안 나는데 그래도 그런 영향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 달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주 비행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달이 여기에서 has less mass than Earth, so its gravity is weaker. 자, 질량이 지구보다 더 작아서 이 중력 힘이 더 작죠. Okay, everyone, let's take a moment to stop and think. 자, here's the question. How is gravity different on the moon? 자, 달에는 이 중력이 어떻게 다르죠? 네. 우리 지구하고 비교하면은 이 중력 포스가 더 약하죠. Why? Because the moon is lighter. It has less mass.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How strong can gravity get?
When a very large star runs out of fuel and stops burning, there is

nothing to balance the gravitational pull of its enormous mass. The star may collapse with all its mass packed into a tiny lump. The gravity around this lump is incredibly strong. Nothing can escape it, not even light, which is the fastest thing in the universe. If no light reaches our eyes, we can't see the lump or the area around it. It's known as a black hole. So that's what gravity is. 네, 친구들, 이 black hole, 네, black hole의 중력은 너무 강해서 빛이 탈출할 수 없어요. 좀 자세히 볼까요? When a very large star runs out of fuel. 자, 우리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주 큰 별이 run out of fuel, 연료, 뭐 에너지를 다 이제 쓰면은 There is nothing to balance the gravitational pull of its enormous mass. 친구들, 이 별이 아주 어마어마한 질량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아주 큰 별이 연료, 뭐 에너지를 다 쓰면은 이 중력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져요. 네, 없어지고 The star may collapse. 네, 우리 세 번째 단어 To collapse는 무너지다. 네, 그래서 이 별이 무너지는 거예요. With all its mass packed into a tiny lump. 자, 이 작은 덩어리로 뭉쳐져서 붕괴될 수 있는 거예요. 자, so it collapses and it becomes a tiny lump. 그 다음에 이 덩어리 주위에 중력은 너무 강해서 이 가장 빠른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black hole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아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 black hole까지 알아보고 그래서 시노이가 so that's what gravity is. 아, 중력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유, 네. 우리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중력에 대해서 많은 거를 배웠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과학 시간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join me next time. 우리 다음에 봐요.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우리 화요일에는 일상 영어 또 배워봐야죠.
1: 그쵸.
0: 오늘은 제가 정말 그 마음 저 아래에서 끌어올려서 만든 에피소드입니다. 제목이 피자는 치즈가 생명이다.
1: 아, 이거 정말 맞는 말인데요?
0: 이건 진짜죠.
1: 아니, 왜냐면은 치즈 토핑을 추가해서 먹는 한이 있어도
0: 네.
1: 진짜 이 치즈가 많아야지 피자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0: 그럼요. 네. 저는요, 치즈를 한 두 번 토핑을 더 올립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점심 메뉴를 고르고 있는 상황을 한번 피자 관련해서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1: 네.
0: 이거 같이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최대한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점심으로 뭘 먹어야 할까?
1: 오.
0: 이거는 진짜 매일 물어보는 질문 아닌가요?
1: 맞아요,
0: 스스로에게. 네,
1: 맞아요.
0: 이거를 영어로 한번 해보면 또 깔끔하겠죠?
1: 아침 먹으면서 점심 고민하고,
0: 아,
1: 점심
0: 그럼요.
1: 먹으면서 저녁 고민하죠.
0: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1: 와,
0: 와우.
1: 갑자기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0: 오늘 왠지 피자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Alright.
1: 그러게요.
0: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좀 궁금하시죠? 다
1: 오호.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점심 메뉴로 피자를 고르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점심으로 뭘 먹어야 될까?
0: 응?
1: 고민돼, 고민돼.
0: What are you saying?
1: 런치 메뉴. 런치 메뉴, how about?
0: Lunch menu?
1: Yes, I think.
0: You
1: 런치
0: think?
1: 메뉴. 예, 런치, 런치, kind of lunch.
0: You are thinking?
1: kind of food. What kind of food?
0: Asking me?
1: Yes.
0: Oh, I'm kind of craving pizza.
1: Pizza?
0: I'm kind of craving pizza. Yeah.
1: Craving?
0: Yeah, I'm craving it.
1: Craving.
0: Yeah, kind of.
1: Crazy.
0: Not
1: Crazy.
0: crazy. No, I'm
1: No.
0: craving it. I really want pizza.
1: I really
0: Yeah,
1: want
0: om nom nom.
1: pizza. 오! 그러면은,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0: You want pizza?
1: Yes, I want pizza too, but,
0: But
1: 치즈, one more, cheese 추가,
0: Oh,
1: add.
0: extra, adding
1: Yes,
0: pizza.
1: add cheese.
0: 어, onto the pizza. Oh,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You read my mind, so toss me my phone.
1: You order?
0: Yep, toss me my phone.
1: 와,
0: Okay.
1: 오케이, 오.
0: 아이고, 저기 죄송한데 맛없는 거 점심으로 시키면 둘 사이가 멀어질 수
1: 아, 진짜
0: 있어요.
1: 의상해요.
0: 아, 그래서
1: 그렇습니다. 이게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배 채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0: 네네네.
1: 은근히 이 먹는 걸

0: 당기는 게 엄청 따요.
1: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오늘 진짜 뭐가 당긴다.
0: 맞아요.
1: 우리 점심으로 뭐 이거 먹는 거 어때? 피자에 이거 토핑할까? 정말 생활 영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0: 맞아요.
1: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3: I'm kind of craving pizza.
2: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3: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점심을 뭘 먹어야 될지 이 고민은 뭐 직장에서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0: 네.
1: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0: 근데 또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점심 메뉴 고민은 만고 공통이구나.
1: 아, we are the world라고 볼 수 있어요.
0: 그러게요.
1: Right.
0: What should we eat for 점심이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왠지 끊어볼 수 있을 것 같고
1: okay.
0: 여기는 점심을 영어로 이제 런치 하겠습니다.
1: Alright, so what should we eat for what? For lunch. 정답. Of course.
0: 오.
1: 자, lunch는 점심 식사를 얘기를 하죠.
0: 네.
1: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구간이 있습니다.
0: 뭐죠?
1: 자, 뒤에 for lunch라는 부분 있잖아요.
0: 네.
1: 이게 이제 한국어로 치면은 점심으로, 으로에 해당하는 게 fo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점심을 위해서 우리는 이걸 주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or 쓰고 나서 식사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침, 점심, 뭐 저녁, 뭐 dessert, 뭐 etc. etc.
0: 네.
1: 그걸 쓰게 되면 이거로 정도로 의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고 문장에 한번 넣어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도 보면 아, 우리 뭘 먹어야 할까? 먹는 게 좋을까? What should we eat? Right? Or what should I eat? 뭐뭐로 점심으로 이렇게 됐죠. 그 뒤에만 추가가 된 거예요.
0: 네.
1: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녁 식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좀 바꾸면 되겠죠. Right?
0: 네네.
1: 아, 있잖아. 우리 저녁으로 뭘 먹는 게 좋을까? 뭘 먹어야 할까?
0: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1: There you go.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그냥 dinner로만 바꿔줬죠, 런치를.
0: 네, 네.
1: 자, how about this?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평소문으로. 나 볶음밥 먹었어, 점심으로. 그럼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죠. 너 뭐 먹었니? 그랬더니, 나 점심으로 볶음밥 먹었어, 짜장면 먹었어.
0: 아하.
1: 쓰잖아요.
0: 예,
1: 그러면
0: 예.
1: 볶음밥이 영어로 뭘까요?
0: Mixed보다는
1: 이게 막 이렇게 튀기는 거랑 똑같아요.
0: 아, fry.
1: Yeah, fried. 그 다음에 밥이 뭐죠?
0: Rice.
1: Fried rice가 볶음밥입니다.
0: 아, 섞여가지고 또 믹스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네요. 네.
1: 그러면은 나는 fried rice를 먹었어. 어떻게 해요?
0: I ate fried rice.
1: 자, 점심으로.
0: For lunch.
1: 그렇죠.
0: 아.
1: 점심 식사를 위해서 난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먹었다. 그렇게
0: yes.
1: 직역으로 느껴주셔도 돼요. Just like this. Alright. 자, 그리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0: 네.
1: What should we eat? What should I eat? 이렇게 아, 뭘 먹을까 고민할 때는 have to가 아니라 should를 써야 됩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부드럽게 왜냐면 should 자체가 여러분들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뭐뭐 해야지 라는 부드러운 말투죠. 그렇죠?
0: 네네.
1: 그래서 여기서는 what should we eat? What should we order? 이런 느낌.
0: 네. Yeah?
1: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0: Yes.
1: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0: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1: Oh, I ate fried rice for lunch.
0: I ate fried rice for lunch.
1: 네, 그리고 제가 추천, 거의 암기에도 이거는 아깝지 않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0: 어떤 거죠?
1: 이런 거 있잖아요. 점심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점심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0: 그쵸.
1: 근데 이거를 점심 뭐예요? 라고 한다고 해서 What is lunch? 이러면 런치라는 건 무슨 뜻의 단어인가요?
0: 아, 그렇죠. 왠지 이런, 설명해야 될 것 같고.
1: 그렇죠. 이게 이상하게 돼버릴 수 있어서
0: 네.
1: 그때도 for 넣어요. 그래서 What's for lunch?
0: 아하.
1: 네. 런치를 위해서 뭐가 나오냐라는
0: 아.
1: 것을 만든 문장이 되겠습니다. So 이걸 써서 뭐 이렇게 부부끼리 물어본다든가, Hey, what's for dinner? What's for lunch? 이런 식으로, right?
0: 네.
1: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0: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1: Alright. 자, 다음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난 피자가 좀 당기는데.
0: 아,
1: 저는 좀 피자를 아침으로 좀 당기기 때문에.
0: 아침에요? 아침에 삼겹살 드시는 분 계시던데. 피자 드시는 분 또 발견했네요.
1: 처음이죠? 네.
0: 예. I'm kind of. 나는 무슨 종류야. 나는 무슨 종류야.
1: 오케이.
0: 피자.
1: 피자를.
0: 네, 피자. A kind of pizza. 여기가, 좀이 빠졌네요.
1: 뭔가 동사 같은 게 빠졌죠. 지금 피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0: 있어요, 지금?
1: 피자가 종류래요.
0: 응.
1: 피자의
0: 피자가
1: 종류.
0: 종류.
1: 피자가 당긴대요.
0: 당긴다가 없잖아요.
1: 당긴다?
0: 네.
1: 근데 카인드 오브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당기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0: 이거 진긴 한데요.
1: 돼요? 어떻게 되죠? 카인드 오브.
0: 일단 당긴다는 게 뭔지를 써봐야 될 것 같아요.
1: 당긴다는 풀.
0: 풀.
1: 예.
0: 오케이.
1: I'm kind of full pizza.
0: Full pizza. 오케이.
1: 예.
0: 자, 진짜 영어에서도 아, 나 못 당겨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당긴다? 오케이. 풀. 영어에서도 그렇게 쓸지.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1: 네.
0: 영어에서 실제로 한국에서 쓰는 비격식 단어가 그대로 가가지고 쓰는 경우도 없진 않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건 좀 다릅니다.
1: 아.
0: 자, I'm kind of 뭔가 입맛이 당긴다. 피자. 뭘 쓰냐면요.
1: 어?
0: Craving.
1: Craving?
0: 처음 들어봤죠, 이거.
1: 네. 네.
0: 이거는 그렇죠.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자, crave 한다는 거는요. 뭔가를 crave 한다는 거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뭔가를 굉장히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1: 아~
0: 근데 그게 이제 음식이 뒤에 오게 되면 그게 막 당긴다라는 느낌. Yeah. So crave something 하면 음식 등이 당기다. 뭔가를 굉장히 원한다.
1: 원한다.
0: Right.
1: 그럼 우리가 hungry 할 때 더 막 배고프면은 starving이라고 하는 것처럼.
0: Right.
1: 그러면 like보다 좀 더 좋아하는 거, 원하는
0: 그, 그쵸.
1: 거 이런
0: 이 crave는 그냥
1: 거.
0: 아, 뭔가 오늘은 좀 이게 당기는데. 이거는 너무 먹고 싶어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죠.
1: 아, 그래요?
0: Right.
1: 아.
0: So crave 그다음에 음식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진행형으로 써요. 근데 항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 네.
0: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약간의 라면이 나는 당기고 있다.
1: 아.
0: 자, 일단은 나는 당기고 있다. 진행형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craving.
0: 어허. 그래서
1: I craving.
0: I am
1: craving.
0: craving 약간의 라면
1: some noodle.
0: 그냥 라면 쓰면 돼요.
1: 아,
0: 요즘에는
1: 라면
0: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요.
1: 정말.
0: 모르면 외국 사람들끼리도 너 라면 몰라? 이래요.
1: 오히려 외국 사람들의 소울푸드가 라면이.
0: 그럼요. 예. 물론 지금 슬기 씨는 오히려 아 이게 조금 더 전 세계적인 뭐 글로벌한 단어로 뭐
1: 누르.
0: I understand that. But 이제는 라면이 유명해요.
1: 와 네. 정말 어깨가 yeah. 이만큼 올라가요.
0: So I'm craving some 라면 하시면 되고요. How about this? 나는 약간의 피자. 나는 약간의 피자가 당긴다. 이런 건 어떡할까요?
1: I'm kind of
0: 아, 이거 안 쓰고요.
1: 안 써요? I'm craving
0: some
1: 뭐가 당긴다고요?
0: 피자요?
1: 피자.
0: Yeah. So 어려운 게 아니에요. crave 뒤에 그냥 음식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보통 아 지금 당기고 있으니까 진행형을 많이 쓴다.
1: 예스.
0: 어느 정도 예의가 되겠습니다. Alright, so 아무튼 crave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I am craving some 라면.
1: I am craving some 라면.
0: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금 두 번째 문장은
1: 네.
0: I'm craving some pizza라고 했는데요.
1: 그쵸.
0: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I feel like eating some pizza. 자, feel like ing는 왕초보 영화에서 몇 번 소개가 됐지만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았는데요. I feel like 뒤 ing를 쓰는 이게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뭔가를 많이 하고 싶다라기보단 뭐 하고 싶은 기분이 좀 드는데 살짝 드는데 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고 싶은 기분이 좀 들어. some pizza를 이거나 이 crave라는 것을 활용해서 I'm craving some pizza나 의미는 큰 차이가 없어요.
1: Oh.
0: You understand?
1: Yes.
0: 그래서 제 말은 패턴을 여러분들이 단어 패턴들을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옵션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1: 네.
0: Alright? So I feel like eating some pizza is fine as well. 자, 여기 지금 중간에 요거는요. 지금 제 생각에 슬기 씨한테 이게 너무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니까요.
0: Right? 여기서 kind of의 kind는 종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뜻도 있지만
1: 네.
0: kind가 여기서는 단순하게 약간 좀
1: 에?
0: 이라는 느낌을
1: 아,
0: 주는
1: 그래요?
0: 것뿐이에요.
1: Yeah. 아.
0: I kind of like it. 나 그거 조금 마음에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I'm kind of tired. 나 약간 좀 피곤해.
1: 오.
0: 네, 그래서 좀이라는 느낌을 살짝 넣은 것뿐이에요.
1: 그러면 약간 네. about, around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0: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없어도 상관은 없는 거긴 해요.
1: 아.
0: So I'm craving pizza나 I'm kind of 이런 느낌. 약간 좀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게 원어민들이 워낙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1: 그쵸?
0: 그래야 들었을 때도 제거를 하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게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I liked it 이러면 되잖아요.
1: 네.
0: 근데 나 그거 좀 마음에 들었어.
1: I'm kind of liked it.
0: I죠. 왜냐면 like는 동사잖아요.
1: 네.
0: I kind of liked it.
1: 아, kind of는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나요?
0: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0: kind of는 비동사랑 써도 되고 그냥 일

0: 일반 동사랑
1: 아,
0: 써도 돼요. 네. 근데
1: 그래요?
0: 일반 동사랑 쓸 때는 보통 일반 동사 앞에 와요. So I kind of liked it. Alright?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1: 네.
0: 아, 나좀 피곤해. 아, 나좀 피곤해.
1: I'm kind of tired.
0: 그죠? I'm kind of tired. 얘는 kind, tired가 형용사니까 I am kind of tired. 오케이. 안 그래도 제가 kind of가 나오면 이것도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1: 네.
0: 일반 동사 나오면 얘 앞에 그냥 써버려요. 근데 비동사 나오면 얘 뒤에 또 이렇게 써버립니다. 요게
1: 아하,
0: 살짝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1: 헷갈리네요.
0: 여기서도 지금 비동사 있으니까 I'm kind of죠.
1: 그쵸.
0: I kind of am이라고 안 해요. 오케이, okay? alright. 자,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I kind of liked it.
1: I kind of liked it.
0: I'm kind of tired.
1: I'm kind of
0: alright,
1: tired.
0: 본문 갈게요. I'm kind of craving pizza.
1: I'm kind of craving pizza.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네, 다음 미션 문장은요.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아,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1: 얘기만 들어도 막 행복해지고, 치즈가 지금 한 움큼 입에 있는 느낌이에요. 예.
0: 쫀득쫀득하죠?
1: How about, 어때? A large pizza. 큰 피자 with, 이거, 저기, 치즈 추가.
0: 네.
1: 그럼 여기
0: 일단
1: with,
0: 나눠볼까요?
1: 그러면은 여기서 나눌까요? How
0: 오케이.
1: about a large pizza with,
0: 어때?
1: 치즈가 많이. With a la pizza.
0: 오케이,
1: 아,
0: 오케이.
1: la cheese.
0: Alright.
1: Yep.
0: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a lot of cheese? 정답은 extra cheese 되겠습니다. 자, a lot도 좋은데,
1: 네.
0: 그렇게 쓰려면 a lot of cheese라고 써야 되겠죠. a
1: 아,
0: lot of가
1: 오브까지.
0: 많으니 되겠죠. That's fine. 근데 저는 만약에 저 뒤에를 날렸으면, 이 피자 의미 없어요. 네, 그래서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1: yeah.
0: extra는 추가적인, right? so 추가적인 뭐더 추가하여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겠는데 발음할 때
1: 네.
0: 이거는 extra가 더 이상 아니죠. 여러분들이 r 발음을 혀를 제대로 당겨서 하고 있다면 extra처럼 치읓 비슷하게 소리가 날 겁니다. 자, 입 모양을 모으고 한번 try 해보도록 할게요. 두번 갑니다. extra, extra.
1: Extra.
0: There you
1: Extra.
0: go. So extra cheese 어때? 자, 이거는 우리 많이 했었죠. How about이라고 하는 거, right? 뭔가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하던가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내보던가 할때
1: 네.
0: 이건 어떨까? 저건 어때? 뭐 금요일은
1: 오,
0: 어때?
1: 맞아,
0: 이런
1: 맞아.
0: 식으로, right? So how about 단순히 명사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저 그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Yeah.
1: How about me?
0: How about me? 나는 어때? 이런
1: 예,
0: 느낌.
1: 맞아요.
0: 아, 그렇군요. 그
1: 분위기 많이 안 좋아졌어요.
0: 뭐, 소개팅 자리가 있는데,
1: How
0: 저기, 너
1: about
0: 친구 아는 사람 있어? How about me? 오케이.
1: me? 맞아요.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커피는 좀 어떨까? 그래서, 뭐 마시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그랬을 때, 커피 좀 어때?
1: How about coffee?
0: How about coffee? Or some coffee, right? 자, how about this? 요일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을 때,
1: 네.
0: 금요일 어때?
1: How about Friday?
0: That's it. 엄청 심플하죠? 명사만 바꿔주면서, 이건 어떨까? 제안하는 느낌.
1: 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How about some coffee?
1: How about some coffee?
0: How about Friday?
1: How about Friday?
0: There you go. 자, 참고로요. 이게 what about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1: 네.
0: 이거 두 개가 의미가 겹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 쓰냐면 나는 어떻게 하고 그럼 나 그냥 두고 갈 거야. 나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해달라. 이런 의미로 쓸 때가 대부분입니다. So how about은 뭔가 제안하는 느낌.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하지만 얘는 what about them? What about me?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좀 해결책을 줘라는 의미.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1: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0: There
1: cheese?
0: you go. 아, 그나저나 피자 아니라
1: Pizza.
0: pizza, right? I에 강세해주면서 마치 PITZA인 것처럼 발음하시면 훨씬 더
1: 네.
0: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내 말을 읽었네. 네, 전화기 던져줘. 저는 이렇게 주문하는 분은 저 바로 배프될 수 있습니다. 네.
1: 자, you really

0: 마인드, 내 마음을 읽었다. 아, 레드겠네요, 그러면. You read my
1: 오,
0: mind.
1: 오케이.
0: Yes. Me, my phone. 던져주니까, 던지다가 저거잖아요. Throw. Throw me, 나에게 던져줘. My phone을.
1: 오케이.
0: 네.
1: 자,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 다른 걸 가져왔어요.
0: 네.
1: 하지만 throw가 던지다, 얘도 맞습니다. throw라는 던지다는 뜻. 자, 오늘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You read my mind. 그러면서 toss me my
0: 너무
1: phone.
0: 잘 알죠.
1: 토스하는 거 들어봤죠?
0: 네. 이거 우리 또 공놀이 할 때,
1: 네.
0: 뭐, 패스라는 말도 많이 하긴 하지만,
1: 네.
0: 자, 이렇게 해서 토스해서 여기다가 골이나면 돼! 뭐, 이런
1: 맞아요.
0: 얘기 많이
1: 요거는
0: 해요.
1: 그냥 대충 던지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0: 아.
1: toss는 던지다, 툭 건네다, 뭐, 툭 넘기다. 그래서 왜 머리를, 헤어를 toss 한다고도 합니다. 여자분들이 이렇게 뒤로 넘기죠?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좀 정확하게라기보다는 좀 대충대충, 툭툭툭툭 이런 느낌. toss me my phone 이라고 했고요. 슬기 씨가 처음에 read라고 했다가 뭐라 그랬죠?
0: 레드겠네요.
1: red라고 읽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게 아무리 발음이 좋고 누군가가
0: 예.
1: 한번 문장 낭독을 쭉 여러 개를 시켜버리면 그 컨텍스트, 문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거 그대로 써있는 대로 read로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0: 네.
1: 막 읽다가 red로 제대로 맞췄으면 이 사람은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읽는 거예요. 단순 낭독이
0: 그렇다.
1: 아니라.
0: 네.
1: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슬기 씨는 이것 중에 뭘쓴 거죠? 이게 현재, 과거, PP형이라면?
0: 과거. 네.
1: 맞습니다. So, 읽었다를 맞게 쓴 거예요. 헷갈릴 수밖에 없죠. 현재형, 과거형, PP형이 똑같은 아이들이고.
0: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1: 그러세요. 그죠? 그래서
0: 헷갈리게.
1: 발음만 read, red, red가 되겠습니다. 이거 좀 주의하셔야죠. 자, 그리고 여기 다행히도 우리말로도 내 마음을 읽었어 이런 말 쓰잖아요,
0: 그쵸,
1: 그렇죠? Right?
0: 그쵸.
1: 그래서 영어에서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남의 마음을 읽었다라고 얘기를 할때 read one's mind. 네, 그래서 이게
0: 아하.
1: 누구의 마인드인지는 소유격에서 바꿔주면
0: 그쵸.
1: 되겠죠,
0: 여기서는
1: 그렇죠?
0: my mind고요.
1: That's right. 자, so for example, right? You guys,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난 그의 마음을 읽었어. 나는 그의 마음을 읽었다고.
0: I read his mind.
1: 그렇죠. His mind, 그애니까.
0: 네.
1: 자, how about this? 난 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0: I can read your mind.
1: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이니까. Your mind, right? That's right.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0: 네.
1: I read his mind.
0: I read his mind.
1: 그쵸? I can read your mind.
0: I can read your mind.
1: 이게 read라고 하면 좀 어색해요. 이게 현지형으로 쓰면 I read his mind. 그럼 난 원래 그의 마음을 원래 읽는다.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태어났다.
0: 약간 오해 살수 있겠네요.
1: 이상해요. 그래서
0: 예.
1: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그랬다. 읽었지. 이렇게 더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0: 네네.
1: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1: Alright, 전화 딱 해서 바로 이제 주문을 하는 거죠. 네,
0: Yes.
1: 여기가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1: 네, 미션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점심으로 뭘 먹어야 할까?
0: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1: Alright. 두 번째는요.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0: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1: Alright. 자, 그럼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2: I'm kind of craving pizza. I'm kind of craving pizza.
1: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2: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or 그다음에 식사 때 뭔가를 쓰면 되겠죠. 그럼
1: 네.
0: 몸으로 뭘 주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자, 첫
1: Yes.
0: 번째. 점심으로 뭘 먹어야 할까? 뭘 우리가 먹어야 할까? 일단은
1: What should we eat
0: 점심으로
1: for lunch?
0: for lunch.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should 강력 추천입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저녁으로 뭘 먹어야 할까? 벌써 시간이 이제 지난 거예요.
1: 네.
0: 아, 우리 저녁으로 뭘 먹어야 할까?
1: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0: For dinner.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나 점심으로 볶음밥 먹었어. 나 볶음밥 먹었어. 점심으로.
1: I ate fried rice for
0: For
1: lunch.
0: lunch. There you go.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I ate fried rice for lunch. 오,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자, 다음 패턴은요.
1: Aha.
0: How about 모모? 모모는 어때? 상대방한테 뭔가 제안하는 느낌. 목소리
1: 네.
0: 더 키워주세요. 갑니다.
1: Yes.
0: 첫 번째 좀 길어요.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제가 나눠 드릴 겁니다. 의미절로. large 피자 어때? 일단.
1: How about a large pizza?
0: Alright. 추가적인 치즈와 함께 나오는.
1: With extra
0: There you
1: cheese.
0: go. 요렇게요. 그래서 어떤 메인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뭐 토핑이나 뭐 사이드거리 뭐가 들어간 거가 있으면 with라는 전치사를 넣어주시면
1: 네.
0: 요게 함께 하는 이거 어때? 또쓸수 있거든요. 뭐 with pickles,
1: With
0: 뭐,
1: bacon.
0: 그렇죠. 그런 식으로 더 만들어서 응용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좀 길긴 했지만, so how about a large pizza? 그죠? 두 번째 볼게요. 커피 좀 어때? 커피 좀 어떨까? 아, 뭐 피곤하다면서 이러면서.
1: How about some coffee?
0: 그죠? Hey, how about some coffee? 이거 가능하겠죠? Just
1: 네.
0: like that. 자, 요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1: 수요일이 시간이 다들 안 돼요.
0: 아, 안 되는 거.
1: 아,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봐. How about Friday?
0: 금요일 어때? 좋아요.
1: How about Friday?
0: 어떻게 할까요? How about Friday? There you
1: Friday,
0: go.
1: yes.
0: 자, 그래서 뭐 요일만이 아니에요. 뭐 색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1: 네.
0: 너 맨날 검정색 어두운 거좀 별로라고 하던데. 그럼 how about yellow? How about
1: 오,
0: pink? 이런 식으로
1: 그쵸.
0: 바꿀 수도 있겠고 이것도 음식도 다양하게 가능하잖아요. Right?
1: 네.
0: How about some 뭐 다른 뭐 음료가? How about some wine?
1: How
0: 이라든가.
1: about hot tea?
0: 아, 티 같은 거.
1: Yes.
0: That's right. 충분히 응용 가능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How about some coffee? How about Friday?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3: I'm kind of craving pizza.
2: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3: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너무 좋았습니다. 자,
1: 으히.
0: 그렇다면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4: I'm kind of craving pizza.
1: Ooh,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4: Oh,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1: Okay.
4: Yeah, wow. Pizza with extra cheese.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너 어디 살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ere do you
0: Alright, where 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활용을 좀 해봤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For, 그리고 나서 식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우리 아침으로 뭘 먹어야 할까? 우리 아침으로 뭘 먹는 게 좋을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머릿속으로 이 단어, 저 단어 떠오르신다고요? 바로 영어로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nice.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네. 자, 화요일은 일상 영어 가봐야죠.
1: 그렇죠.
0: 자, 오늘 제목이요. 오늘 학교 급식 딱 내 취향이야.
1: 오! 오.
0: 어, 슬기 씨는 네네. 혹시 학교 어렸을 때 급식 같은 거를 받아본 적 있나요?
1: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급식이 시작됐어요.
0: 와우.
1: 근데 미트볼이 나왔는데 와,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와.
1: 집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라 너무 맛있었고
0: 네.
1: 어, 그리고 뭐 호박, 나물 이런 거 다 남겼고요.
0: 아, 네. 어렸을 때는 또 그런 거 많이 좋아하진 않죠.
1: 아니, 그리고 제가 요즘에 right. 학교에서 촬영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하. 잠깐 학교에서 급식 먹은 일이 있었는데
0: okay.
1: 너무 맛있던데요?
0: 아, 요즘에는 이게 급이 다른 것 같아요.
1: 학교 급식 퀄리티가
0: uh-huh.
1: 와 진짜 어디 외식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0: 어, 나 때는 아예 급식 그 시스템이 없었고요.
1: 없었죠.
0: 저는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는 이제 하이스쿨 같은 데서는 급식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1: 아~
0: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학교 급식 메뉴를 보고 있는 시츄에이션 만들어 봤고요.
1: 어, 배고프네요 갑자기.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응?
0: 나이스.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라고 이제 뭐 아이가 보통 얘기했거나
1: 네.
0: 했겠죠.
1: 그것만큼 신나는 일이
0: 아,
1: 없어요.
0: 그럼요.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거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에, 요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는데
1: 급식 보고,
0: 입에 침이 고인다. 이거 가능할까요?
1: 아우, 침이 영어로 아밀라제였나?
0: 아,
1: 뭐였지?
0: 그거는 너무 좀 전문적인 용어
1: 그죠?
0: 아닙니까?
1: 예, 의학 용어 같아요.
0: 네, 영어로 다 가능합니다. 우리 다 바꿔 볼 거고요.
1: 네.
0: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급식 메뉴에 있다고 말해 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So, 나이스, 나이스.
0: 응?
1: 가장 좋아하는 요리 오늘 메뉴에
0: Why are you so happy?
1: Follow me.
0: Okay, what are we dancing?
1: My favorite food.
0: Yep.
1: Yeah, today's menu.
0: Oh, it's on today's menu. Are
1: Yes.
0: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1: Spice chicken?
0: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on the menu?
1: 오, 다른 거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봐.
0: Oh my goodness. Are you okay?
1: 그러니까 it looks so tasty. So
0: Oh.
1: my 아밀라제. 아밀라제.
0: What?
1: 줄줄줄 running my
0: Like
1: 똑똑똑.
0: you're drooling. Okay.
1: Like this.
0: Well, anyway.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You get in line.
1: Line.
0: I'll go and get the trays.
1: 오케이.
0: Okay?
1: 오, 좋은 생각이다.
0: 오늘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1: 네.
0: 우리 학생분들이 또쓸수 있는, 실제로 쓸수 있는 생활 표현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게 발의가 되지 못하고.
1: 이제
0: 네.
1: 마유쌤만 좀 바라고 있을게요. 좀
0: 알겠습니다.
1: 기대겠습니다.
0: Alright, 제가 많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1: 네.
0: 물론 이제 성인들도 쓸수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정말 생활용으로 쓸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 네네.
0: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3: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2: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3: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0: All right,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0: 흥분한 거예요.
1: 뛸 준비해야 돼, 어, 지금.
0: 그죠? 네. 나이스.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1: 어머. 어우. 이름은 흥분의 도가니죠.
0: 그렇죠.
1: 네. Nice. My favorite is on the menu today. 그러니까 이제 전이 주어겠네요.
0: Alright.
1: 네. 그리고 메뉴에 있고
0: 있다 언제?
1: 오늘. 오케이. 이렇게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0: Very nice.
1: 좋아하는 요리니까 my favorite cook. 쿡 할게. 이게 오케이. 뭐 동사 명사 다 된다 그랬었어. 옛날에.
0: 뭐 예, 예. 그건 맞는 말입니다.
1: 네.
0: So nice. My favorite cook is on the menu today.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사 선생님이 메뉴에 있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1: 그래요?
0: 요리사 선생님을 쓰셨는데 괜찮아요. It's okay.
1: 어,
0: check
1: 그래?
0: this out.
1: 요리사구나. 그쵸? 아, 디쉬. 에이,
0: 들어본 적 있죠?
1: 그쵸.
0: Yes. 자, 쿡은 근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쿡은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사도 된다. 이거 좀 헷갈렸던 거예요.
1: 요리는 안 되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음식이라고 할 땐 그냥 food입니다.
1: 맞네.
0: 뭐 food도 여기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My favorite food. That's fine. But 뭔가 이렇게 조리가 된 요리라고 네. 할 때 dish는 접시라는 뜻도 되고 요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So my favorite dish.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요. 혹시 식사라는 단어도 우리 같이 가져가도록 할까요?
1: 식사요?
0: 식사를 거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아, 알아요.
0: M으로 시작합니다.
1: 알아요. Meal.
0: Okay.
1: Yes.
0: Meal. Perfect. 이상하게 뭔가 비슷비슷하면서도 또 달라요. 그렇죠?
1: 맞아요.
0: 우리말로도 그렇고.
1: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아냐면 예전에 저 친한 언니네 가게에서 알바 조금 도와준 적 있거든요. 자, 스탠밀 먹자. 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식사를 스탠밀이라고
0: 아, 예, 오케이.
1: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렇게 들어온 거가 실제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1: 번뜩 떠올랐어요.
0: Very nice. Alright. 자, 그리고요. My favorite dish가 where is it? 어디 있어요?
1: On the menu.
0: It's on the menu.
1: 네.
0: There you go. 자, 메뉴에 혹은 메뉴에 있는 정도로 하려면 메뉴라는 단어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1: 아,
0: 그 뭐랄까 한국에서는 가끔가다 예. 메뉴판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렇게 쓰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뭐 뒤에 무슨 plate라는 단어가 판 이런 게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 리스트를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메뉴라고 메뉴.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아무래도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1: 네.
0: 그 메뉴 선상에 위에 연에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0: on the menu. 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암기에도 안 아까운 건데
1: 네.
0: 여러분들 메뉴에 뭐가 있니? 메뉴에 뭐가 있지?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할까요?
1: 메뉴에 뭐가 있니?
0: 네, 메뉴 위에 뭐가 그러니까 어떤 음식들이 있어? 이렇게 할 때 그냥 뭐가 있어 메뉴에?
1: What?
0: 맞아요.
1: What is there?
0: 어, 예? 여기는 안 이건 안 써요?
1: On the menu. 지금 써요.
0: 그냥? 지금 써요. 네. What's on the menu?
1: 아!
0: 그치요?
1: 아, 있어야 네. 되니까 뭔가 there is가 들어가야 되나 했어.
0: Oh, I see, I see. So what is on the menu? What's on the menu?
1: What's
0: 이러면
1: the menu?
0: 메뉴에 뭐가 있어? 뭐 여기 뭐 Korean food가 있어, 뭐 seafood가 있어, et cetera, et cetera.
1: Yep.
0: Okay, so what's on the menu?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아, 오늘따라 왠지 라면을 먹고 싶은데 라면이 하필 메뉴에 없는 거예요.
1: 아, 아쉬워.
0: 그래서 그건 메뉴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건 메뉴에 없다.
1: There is not on the menu.
0: 아, there is 뭐뭐가 없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1: 예.
0: 그것이 뭐죠? 그거?
1: It.
0: It's not on the menu.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Right? 그건 메뉴 위에 없다.
1: 오케이.
0: 그래서 지금 있다 없다 그 there is 이거에 조금
1: 지금 거기에 갇혀 있어요.
0: 아, 그럴 수 있습니다.
1: 좀 꺼내 주시길 바랄게요.
0: 아, 그래도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알게 되면 더 이게 복잡한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1: 네네.
0: 극복이 돼요.
1: 네.
0: Alright, so just like this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1: Alright,
0: 읽어 보겠습니다. What's on the menu?
1: What's on the menu?
0: It's not on the menu.
1: It's not on the menu.
0: 본문 읽어 볼게요.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1: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0: There you go. 아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친구도 한 명 없을 때 거기 식판을 들고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가면은
1: 밥은 먹어야 거기, 되니까
0: 네 맞아요 네. 거기에 그 외국인 아니 당연히 미국인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제가 막 그런 거가 보이나 봐요.
1: 어 쭈뼛쭈뼛 하는 게
0: 더 먹어.
1: 네, 정이다.
0: 그렇습니다.
1: 에.
0: 그리고 혼자 가서 먹었어요.
1: 자,
0: 아무튼 매콤 치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뉴 중에 뭐가 있었나 봐요.
1: 그런가 봐요.
0: 음식 중에. 그래서 매콤 치킨 얘기하는 거야?
1: Are you talking about the chicken? 인데 너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끊어볼까요?
0: 너는 얘기하는 거니? 하고
1: talking?
0: 있니?
1: 그리고 여기 매콤을 뜻하는 spicy 넣겠습니다.
0: Okay.
1: Spicy.
0: Alright. So 다음은 are you talking? 넌 얘기하고 있니? 진행형으로, right? Are you talking? But about what? 뭐에 대해서? About the 매운 chicken. Spicy. Perfect.
1: Ooh.
0: Very nice. 원래 이제 spicy라고 하는 거는 양념 맛이 강하게 들어간이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1: Mm-hmm.
0: Alright. 자, 그런 면에서 사실 hot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둘 다 매운 뜻으로, 맵다는 뜻으로 다 써요.
1: 그렇죠.
0: You know, like hot sauce. Right? So hot, spicy 둘 다 맛으로 치면은 이제 매운. Right? But hot은 헷갈릴 수도 있겠죠.
1: 뜨거운 거라.
0: 그렇죠.
1: 예.
0: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뭔가 매콤한 그 양념 맛이 아주 강한 거 그런 걸 얘기하려면 예를 쓰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Spicy.
1: Yes.
0: 아, 자, 그리고요. 너 이거 얘기하는 거니? 우리말로는
1: 네.
0: 너 그 스파이시 치킨 얘기하는 거야? 이러지? 스파이시 치킨에 대해 굳이 얘기하는 거야? 대라는 말을 잘 안 쓰죠?
1: 그렇게 해석 안 하죠.
0: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about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예 문법이 틀립니다.
1: 오, 그래요?
0: Alright? 예, 그래서 talk, 얘기하다 에다가 항상 about something.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1: Yes.
0: 자, so for example, right? 인생에 대해 얘기를 하자. 인생에 대해 얘기하자.
1: Yeah. Let's talk about the life.
0: 그냥 life 쓰시면 돼요.
1: Let's talk about life.
0: Let's talk about life. Let's talk about love. 이런 거, right? How about this? 질문형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그녀가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직역을 하면 그녀가 우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나? 진행형으로.
1: Is she talking about us?
0: Us. 그렇죠. Very nice. Is she talking about us? Who is she talking about, right? 이렇게요. So about이랑 talk이랑 같은 친구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s talk about life.
1: Let's talk about life.
0: Is she talking about us?
1: Is she talking about us?
0: Alright, 자, 이번엔 상대방한테 한번 말해볼게요. 친구한테.
1: 네.
0: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1: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0: 그렇죠. 뭔가 favorite dish가 있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여기 여러 개가 있는데 뭘 얘기하는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1: Mm-hmm.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아, 당연히 그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 다른 거 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1: 네,
0: 그렇죠. 뭔가
1: 거의 파블로프의 개처럼.
0: 그러니까 이거 자동으로 나오고 예, 있는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채소나 뭐 이런 게 아니었나 봐요.
1: 뭐 다른 거 뭐 있어? What else? Look, my mouth is 내 입이 이렇게 됐잖아. 침이 고인다라는 걸 어떻게 영어로 쓰죠?
0: 그러니까요.
1: 예, 침이 고인다.
0: 이거는 상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침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침을 뭐라고 My mouth is 그러면 저는 raining으로 할게요. 지금 비가 내리는 거지.
0: 근데 되게 시적이에요.
1: 그죠?
0: My mouth is rain. 아, 근데 좀 더럽기도 한데요.
1: 예, yeah, it's raining.
0: 오케이, 오케이.
1: Yeah.
0: 자, so what else? 그러면서, look, my mouth is raining. I like that actually, but.
1: Watering?
0: 오히려 더 쉽습니다.
1: 오, 되게 네. 심플한데요?
0: Watering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water 한다는 게 명사로 물이라고만 알고 있지만요.
1: 네.
0: 실제로 water 동사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plant 같은 거에다가 물을 준다라고 할 때 water the plant, water the flowers. 물을 준다로도 쓸 수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오늘 내용에서 알겠지만 침이 고이다. 진짜 물이 여기 막 생기는 거잖아요.
1: 그러면 침을 영어로 하면 water이에요?
0: 아니에요.
1: 그러면 침은 또 따로 있어요?
0: saliva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뱉는다라는 거에선 또 뭐 spit을 한다라든가 그때그때 조금 단어가 달라지긴 하는데
1: 네네.
0: 여기서는 실제로 그 뭐 saliva라는 침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고 그냥 water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네.
0: Okay? So 침이 고이다. 그리고 침이 고인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진행형으로 보통 쓰게 돼요.
1: 네. Okay?
0: 그래서 my mouth is watering. All right. 왜냐면 my mouth waters. 그럼 나 원래 친구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 원래 친구인 사람이야.
1: 그치.
0: 이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다로
1: 오해할 수 있겠네요.
0: 네. 그래.

0: 해서 우리 진행형으로 한번 다시 트레이닝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한참 그 당시에 하고 있는 걸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So my mouth is watering. 지금 한참 water 하고 있다. 그 돼서 비동사 ing로 예문 두 개만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친구가 막 말을 하는데 친구가 여기서 코에서 피가 나오고 있어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야, 너 코피 나고 있어. 이거 해야 되는데
1: 예.
0: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의 코가 피를 흘리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피
1: 아,
0: 흘리는 게 동사로 뭘까요?
1: blooding.
0: 자, blood는 피라는 명사입니다.
1: 예?
0: bleed라고 해야 돼요.
1: 아, bleed.
0: 그러면 bleed를 알았죠? 피를 흘리다. 그러면 너의 코가 피를 흘리고 있다. 진행형으로.
1: Your nose is bleeding.
0: That's it.
1: 아.
0: Your nose is bleeding. 이렇게 하게 되면, 야, 너 코피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Yes.
0: Yes. How about this? 너무 뭔가 무서운 영화를 봤나 봐요. 그래서 내 다리들이 떨리고 있어. 아니면은 뭐 PT를 너무 세게 받았어요.
1: 그쵸.
0: 내 다리들이 막 떨리고 있어.
1: 아, my legs are 떨리다.
0: 네, 흔드는 거, 흔드는 거.
1: Shaking.
0: Shaking. My
1: 아하.
0: legs are shaking. Right? Okay. 이렇게 하게 되면 한참 그러고 있다. 굉장히 거의 기본적인 시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1: 네.
0: Alright, you guys, 읽어볼게요. Hey, your nose is bleeding.
1: Your nose is
0: 그죠?
1: bleeding.
0: My legs are shaking.
1: My legs are shaking.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앞부분에요. 다른 거뭐 있겠니? 딱 스파이시 치킨이지 하려고 이 표현을 썼죠?
1: What
0: Right,
1: else?
0: what else? 라고 썼습니다. 이건 정말 what 뒤에다가 else를 더 추가한 건데, else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1: 그 밖에.
0: 맞아요. 그
1: 예.
0: 밖에, 뭐, 다른. So, 그것이 이제 else예요. So, what else는 다른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else? So, 이거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1: 네.
0: 얘를 줄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What else is there? Is there, in니? 있잖아요. 그렇기
1: 네.
0: 때문에 다른 거 뭐가 있니? What else is there? You know?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귀찮아요.
1: 그쵸.
0: 줄여버려요.
1: 이렇게
0: Alright?
1: 해도 충분히 뭔가 이해는 될것 같아요.
0: Of course. Right? 자, 여러분 그 느낌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1: Yes.
0: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1: What else? Look, my mouth is
0: Okay.
1: watering.
0: 자, 문장 하나 남았습니다. 좋아, 넌 줄을 서. 난 가서 쟁반을 가져올 테니.
1: 아,
0: 굉장히
1: 분업이 확실한데.
0: 조직적이에요.
1: 오, 멋있다, 멋있다.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쟁반. 그럼 여기서도 쟁반 가야겠네요. Dishes 아까. Dish가 사실 접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washing dish 있잖아요, 우리. 설거지.
0: 그런가요?
1: 네.
0: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1: 아,
0: 하겠습니다.
1: 플레이트인가 보다.
0: I don't know. 이미 썼어요.
1: 오케이.
0: Okay. 자.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그렇죠.
1: Trace? 다
0: Phrase.
1: 틀렸네.
0: 혹시 트레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1: 트레이 너무
0: 그렇죠.
1: 들어봤죠.
0: 이거 외래어로도 트레이라고 아마 쓰는 걸로 저는 알고
1: 저기 트레이 좀
0: 있는데.
1: 갖고 와봐. 이렇게
0: 맞아요.
1: 하고,
0: 오케이. 그래서,
1: 예.
0: 뭐, dish, 접시라든가 아니면 뭐, plate도 결국에는 넓적한 접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오는 거 말고 아예 그냥 쟁반 자체를 가져와라. 왜냐면
1: 네.
0: 이거에다가 이제 놓고 또할 거니까. 저의 약간, 결혼식 같은 데 가면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1: 뷔페.
0: 아, 뷔페 가면은
1: 예.
0: 너 저기서 가져와. 막 이런 게 있는데.
1: 저기 고기 지금 줄 너무 기니까 저기 먼저 서 있어.
0: That's me.
1: 항상 그래요.
0: Okay. So, 이 쟁반을 뜻하는 것이 tray가 되겠습니다. 발음할 때 당연히 트레이가 아니겠죠?
1: 네.
0: TR. 그다음에 모음이 나오게 되면 치읓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R 발음 때문에. 그래서 입모양을 모은 상태로 트레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트레이. 트레이.
1: Tray, tray.
0: There you go. 자, 그리고 접시는 뭔지 한번 써주실래요? 아까
1: 접시요?
0: P로 시작한 거.
1: 아, 네. Plate입니다.
0: 그렇습니다. 플레이트. 뭐 플레이트를 떨어뜨려서 뭐 깨졌다든가 이런 식으로도. 뭔가 넓적한 것을 그렇게 불러요. 자, 줄 서라고 했어요.
1: 네.
0: 영어로 뭘까요?
1: You get in line.
0: Get in line. 이거는 이미 줄서 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get이라고 하는 동작 동사 때문에 줄을 서다라는 동작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빨리 들어가 서! 이
0: Right.
1: 소리군요.
0: 이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거잖아요.
1: 네.
0: In line에 빨리 들어가.
1: 오.
0: It's almost like a get in the car 같은 거예요. 그래서 line 안에 들어가다. 이게 줄을 서다. 서 있는 상태다가 아니에요.

0: 서다예요. 딱 서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Yes.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서둘러 그리고 줄을 서.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자 어서 어서 줄 서 이건데요. 서둘러가 뭐예요?
2: Hurry up.
0: Hurry up and
2: get in line.
0: There we go. Hey, hurry up and get in line. 뭐 예를 들어 무슨 그런 거 amusement park 같은 거 오. 놀이동산 갔을 때,
1: 그쵸.
0: 네, 라이드를 탈 때 줄이 많 사람이 많으니까.
1: 박물관 같은데도.
0: Yeah. 에. 자, how about this? 먼저 줄부터 서자. 어,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줄을 서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자.
2: Let's get in line.
0: 우선, 그럼 먼저.
2: First.
0: Let's get in line first. And then we can talk later. 이러면서.
2: Yes.
0: Okay.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get in line은 아예 덩어리이기 때문에 잘라내려고 하면 안 돼요.
1: 되는군요.
0: Okay. Alright. So, 읽어주세요. Hurry up and get in line.
2: Hurry up and get in line.
0: 자, 이번에는. Let's get in line first.
2: Let's get in line first.
0: Alright.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더 좋아요. Get in line은 줄을 서는 동작을 강조.
1: 네.
0: Be in line은 이미 서 있는 상태를 강조.
1: 아~
0: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슈퍼마켓 같은 데서
1: 네네네.
0: 줄을 이미 서 있어요. 슬기 씨가 이미 서 있으면
1: 계산하려고.
0: 하나, 누군가가 와가지고 혹시 줄 서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Do you get in line이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그거는 당신은 원래 줄 서는 여성분인가요? 뭐
1: 맨날 웨이팅하는
0: 분.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동사 썼어?
2: Are you in line?
0: 당신은 라인에 들어가 있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영어 처음에 강조 그리고 상태 강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 수 있어요. 그지만 여러분들 come on.
1: 네.
0: 이게 익숙해질 때가 오게 됩니다. 초중급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더 익숙해질 거예요.
1: 오호.
0: 자, 그리고요.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굳이 강조를 해야 된다. 오케이?
1: 네.
0: 그럴 때는 wait in line이라는 또 표현이 있습니다. Wait in line.
1: Wait in line.
0: So, get in line은 딱 들어가는 거.
1: 네.
0: 그리고 줄 서 있는 거 be in line. 근데 be in line이랑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wait in line이에요. 다만 얘는 기다리는 거 강조고 걔는 그렇게 이미 서 있다라고 할 때 진행형으로 쓰겠죠. I'm waiting in line.
1: 그래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문장들이 딱딱 있겠네요.
0: 맞아요. 맞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2: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Nice.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2: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0: On the menu.
1: Mm-hmm.
0: 자, 다른 거 뭐 있겠어? 봐, 입에 침 고이는 거.
2: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0: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3: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0: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3: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보시죠.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1: 응.
0: On the menu. Something
1: 아하.
0: is on the menu. Right? 자, 목소리 키워서 가보도록 할게요.
1: 응.
0: 메뉴에 뭐가 있어? 뭐가 메뉴에 있어?
2: What's on the menu?
0: What's on the menu?
2: Yes.
0: 암기에도

0: 안 아까울 정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건 메뉴에 없어. 죄송한데요. 그건 메뉴에 없어요.
1: It's not on the menu.
0: It's not on the menu.
1: Yes.
0: 자, 좀긴거 해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오늘 메뉴에 있다.
1: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0: 그렇죠.
1: today.
0: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1: Yes.
0: Alright. 이런 식으로 완성이
1: 유후.
0: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s on the menu? It's not on the menu.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자, 두 번째는요. 한참 뭐 하고 있다. 진행형 한번 해보도록
1: 네.
0: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내 다리가 떨리고 있어.
1: Oh, my legs are
0: shaking,
1: shaking.
0: shaking. 자, 두 번째. 너코 피나고 있어. 너의 코가 피를 흘리고 있어.
1: Your nose is
0: 그죠?
1: bleeding.
0: Your nose is bleeding. 자, 마지막입니다. 봐. 내 입에 침 고이는 거. Look 일단 한 다음에.
1: Look, my mouth is
0: There you
1: watering.
0: go. 읽어볼게요. My legs are shaking. Your nose is bleeding. Look, my mouth is watering.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3: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2: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3: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0: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Nice! My favorite dish is on the menu today!
4: Are you talking about the spicy chicken?
1: What else? Look, my mouth is watering.
4: Okay, you get in line. I'll go and get the trays.
1: Oh, 너무 좋은 색깔.
4: Okay,
1: okay, go ahead.
0: Good job, you guys.
1: Wow.
0: You guys nailed it. 아주
1: 네.
0: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너 피곤하면 집에 가 문장이었는데요. If you're tired, go home.
0: There you go. Or you can also say, go home if you're tired.
1: 아하.
0: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On the menu. 이것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1: 네.
0: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메뉴에 있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메뉴에 있다.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오늘 배웠던 미션 문장들하고 막 머릿속에 맴도시죠.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시켜 주시고요.
0: That's
1: 오늘의
0: right.
1: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Very, very good.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병가를 냈다

병가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가를 낼 때는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거나 혹은 몸이 아프거나 혹은 어떠한 사유로 병가를 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일로 어떠한 사유로 병가를 냈을 때는요, I called and sick 하고 나선 with 이유, 사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은 그 이유 때문에, 그 사유 때문에 제가 병가를 냈습니다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병가를 내는 경우는, 그쵸, 아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제가 병가를 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표현을 I called and sick with 이유, 사유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called in sick 이라는 표현 그리고 뒤에 이유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뭘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I 과거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동사는요, 사실 핵심 표현은 call in sick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병가를 쓰다, 전화로 아프다라는 이제 상황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이걸 바로 call in sick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황 통보는 어떻게 하죠? 그쵸, 병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거의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alled in sick, 아픈 거를 보고했다 라는 의미로 과거로 상황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I called in sick, 저 병가 썼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뒤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사유 때문에 병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what 이유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치사가 무엇이 들어간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with 이유 혹은 사유 이거 가지고 병가를 냈습니다 라는 표현 I called and sick with 이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감기 때문에 병가를 냈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I called and sick. I called and sick 하고 나서는 with 이제 감기인데, 감기는 바로 cold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I called and sick with a cold.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감기 때문에 병가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called and sick with a cold. Called and sick. Called and sick으로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다시 한번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called and sick with a cold. 한 번만 더. 시작. I called and sick with a cold. 해서 감기 걸려갖고 제가 병가 썼어요. 병가 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제가 병가를 냈습니다. 회사에 전화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I called and sick까지는 똑같은데 with 이유가 식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Food poisoning, 이것이 바로 식중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식중독 때문에 제가 병가 썼어요. I called and sick with a food poisoning.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called and sick with a food poisoning. 한 번만 더. 시작. I called and sick with a food poisoning. 해서 식중독 때문에 병가 냈습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생리통 때문에 제가 병가를 썼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통 그 자체를 번역을 하면은요, period pain입니다. period pain.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요, cramps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cramp 자체는요, 쥐라는 표현입니다. 아이고 내가 쥐 났어 라고 얘기를 할 때 cramp를 쓰긴 하는데요, 여러분이 cramps로 얘기를 해서 복통이 정말 쥐가 날 것처럼 복통이 나는 거를 cramps로 얘기를 해서 생리통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period cramps로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요, 이번에 cramps라는 이 단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리통 때문에 병가 썼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called and sick with my cramps. 한 번만 더. 시작. I called and sick with my cramps. cramps라고 발음하지 않고 cramps로 발음하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거짓말.

0: 말로 병가를 썼다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사유 때문에 병가를 썼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called in sick with an excuse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유가 거짓된 이유예요. 그러면은 그쵸? Fake excuse가 되겠죠. 그래서 I called in sick with a fake excus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짓말로 병가를 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called in sick with a fake excuse. 한 번만 더. 시작. I called in sick with a fake excuse. 에서 거짓말로 병가를 냈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은요, 회사에다가 혹은 학교에다가 여러분이 아픈 그 병가를 이제 통보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라는 표현으로 I called in sick with 이유 혹은 사유를 넣어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원음 명상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called in sick with a cold. I called in sick with a cold. I called in sick with a food poisoning. I called in sick with a food poisoning. I called in sick with my cramps. I called in sick with my cramps. I called in sick with a fake excuse. I called in sick with a fake excus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병가를 썼습니다라는 표현, I called in sick with a cold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도 할수 있잖아요. 아, 아까 전에 오늘 아침에 내가 감기 때문에 병가 썼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오늘 아침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in this mor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in this morning이 아니고요. in the morning 혹은 this morning 요거 두 개입니다. 이거 두 개를 혼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요. this morning입니다. 요거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냥 아침에라고 얘기를 할때 in the morning이니까 요거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called in sick with a cold this morning. 여러분이 this morning이라는 거는 this evening, this afternoon. 그래서 this를 붙이는 게 바로 지금 시점, this year, this month, this week.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 오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거짓말로 제가 병가를 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I called in sick with a fake excuse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전화로만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그쵸. 문자를 보내가지고 병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화를 걸었다라는 called in sick에서 문자를 보내다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tex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texted in sick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 문자로 병가를 쓸수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texted in sick with a fake excuse에서 call 혹은 text 중에서 넣어서 여러분이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어떤 이유 때문에 병가를 썼습니다. 라는 표현, I called in sick with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happy moments.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요. 하루 딱 한 문장.

0: 바로 다시 해본다는 의미의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도요, 여러분과 함께 10분 동안 행복을 만들어 보는 기분으로, 네, I'm ready. So how about you?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내가 10분 동안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 행복을 찾는 과정을 천천히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3, 2,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궁금한 내용인데 사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비행시간이 얼마나 되지? 금방 바로 영작하기 쉽지 않죠? 근데 그냥 단순화시켜 보면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라는 뜻으로요. 그래서 우리말에 몸못의 길이가 얼마나 되나? 그게 얼마나 되지? 이렇게 친구 사이에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영어로는 아주 쉽습니다. 뭔가요? 그렇죠. How long? 자, 느낌은요. How long? 이런 식으로 길이를 의미하는 동작까지 해보시면 기억에 잘 남으실 거예요. 요거 갖고 정말 실제로 많이 응용이 되는지 지금부터 출발해 봅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네,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보세요. 앞에 나왔던 표현 같고요.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비행시간 얼마야? 겨울이 얼마나 길어? 야, 야드가 얼마나 되지? 뭐 예를 들면 미터로요. 뭐 그 다음에 마라톤이 얼마나 되는 거지? 이런 말들을 그냥 생각해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듣고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먼저 보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공부하는 거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full of curiosity. 호기심을 가득 채우시고요. 그 가득 채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try it out. 시도해보는 겁니다. 스텝 1은요. 비행시간이 얼마야? 아까 뭐 가르쳐드렸어요? 손. 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how long. how long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비행기라고 하는 단어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행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몇 편이다. 뭐 LA까지 몇 편이다. 몇 번 비행기다 라고 할 때 그래서 그걸 flight라고 합니다. F-L-I-G-H-T 그래서 how long is the shoo? flight 생각보다 쉬워요 보면 그죠? 그래서 지금 고민하다 일부러 천천히 가르쳐 드린 거예요. 겨울이 얼마나 길어? 이제 응용 능력이 생기셨을 거예요. 여기서 희열을 느껴보셔야 돼요. 자, how long? 그럼 당연히 is the winter 되게 쉽죠? 자, 야드가 얼마나 되지? 이것도 이제 어려운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면 how long 하면서 뒤에 is a yard. 1야드가 얼마나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How long is a yard? 자, 그 다음에 마라톤이 얼마나 되지?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죠. 뒤에 마라톤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발음은 marathon처럼 들립니다. 자, how long is the marathon? 아니면 여기처럼 바로 정해지지 않은 거면 a marathon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포인트는 이 네 가지를 그림으로 연상하시고요.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오케이. 여러분, 기회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안 돼요. 네, 저를 보시고요. 자, 비행시간이 얼마나 되지? 슈! Your turn! 그렇습니다. How long is the flight? 자, 저를 보시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겨울이 얼마나 길지? Your turn. 네, how long is the winter? 됐고요. 빨리 하면 how long is the winner? 이렇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마치 승자가 얼마나 길지?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winner가 바로 winter라는 발음이 된 거죠. 같이 그렇게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yard. 예. 자, 그러면 여러분 해보세요. How long is a yard? 참고로 yard는요. 예, 한 91 정도 됩니다. 0.9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야드면은 예, 0.9m 정도 되는 거죠. 100야드면은 예를 들면은 90m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9m가 되는 거죠. 0.9m가 아니고. 자, 10야드면 9m. 1야드면 90cm. 91.6 이렇게 가더라고요. 보니까. 맨 마지막으로 마라톤은 자 여러분 해보세요. 네, how long is a marathon? Marathon이죠? 자 그래서 42.195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0: 넘버 투.
1: Oh, hi, Elmo. What's that sound? I don't know, but let's find out.

0: 나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0: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0: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0: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0: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0: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